인사 드려. 그랜드 카봇 X. 하늘을 찬 새로운 X와 그랜드 카봇 X가 합체하여 탄생. 최강 용사 카봇 그랜드 카봇 G. 키트갈, 코드갈, 헤트롤 가이즈 플러스 최강 형사 카봇 헤트롤 가이즈.

0: 생일 축하해요.
1: 와, 고마워 얘들아.
2: 잠깐 아직요.
3: 침대에 계시면 아침 만들어 올게요.
1: 좋아.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4: 걱정 마, 오래 걸리진 않아.
1: 다행이다.
4: 당신 배고플 때 어떻게 되는지 잘 알아.
2: 큰일 나죠. 가만히.
4: 좋아, 이렇게 해볼까? 엄마가 오믈렛을 만들고 블루이는 쟁반을 준비해줘. 빙고는 생일카드 만드는 거야. 빨리, 아빠 배고프면 안 되니까.
2: 알겠어요.
4: 좋아, 오믈렛 빨리 만드는 건 완전 내 전문이지. 그래 빙고.
2: 네.
4: 생일카드 만드는 거 시작하는 거야?
2: 빙고 유치원에서 만들었어요.
4: 오, 진짜 예쁘다.
2: 오믈렛 만드는 거 돕고 싶어요.
4: 진짜 좋은걸.
5: 블루이 이번 이야기는 오믈렛.
2: 뭐부터 시작해요?
4: 먼저 달걀이 필요해.
2: 빙고가 가져올게요.
4: 그래. 빙고, 그렇게 끌고 가면 귀가 아파요.
2: 이리 와, 달걀들아. 샐러리 너 말고.
4: 엄마가 할게. 엄마가 들고 가는 거 좀 도와줄까?
2: 아니요, 괜찮아요. 거의 다 왔어요.
4: 괜찮아, 엄마가 치울게.
2: 아니요, 빙고가 할게요.
4: 알았어, 여기 종이수건 있어.
2: 이렇게 딱.
4: 엄마가 오믈렛 만들기 시작할게. 달걀 깨는 것부터.
2: 빙고가 달걀 깨는 거 해도 돼요?
4: 그래 빙고. 엄마가 이걸 정리하는 동안 빙고가 달걀 준비해줄래? 찬장에서 큰 그릇을 꺼내줘.
2: 좋아요. 이거 쓰면 될까요?
1: 아우, 진짜 배고파지는데.
2: 몇 개 필요해요?
4: 세 개나 네 개?
6: 나 배고파.
4: 네 개 넣어야겠다.
2: 하나, 둘, 셋하고.
4: 어서 빙고, 조금 더 빨리.
2: 네, 안 돼. 하나, 이, 둘, 셋. 내 순 어딨지?
4: 끝. 달걀 어떻게 돼가니 빙고?
2: 내 순 여깄네.
7: 저기요, 아침 준비 다 돼가나요?
4: 다 됐어요. 이런, 생일 주인공 큰일 났네. 이제 깨뜨려볼까, 빙고? 자, 준비, 깨뜨려. 이럴 수가.
2: 미안해, 블루이.
5: 아니, 괜찮아. 내가 치우면 돼.
4: 고마워, 블루이. 좋아, 다시 해봐, 빙고. 엄마가 꽉 잡고 있을게. 좀 더 세게 해봐. 톡톡하고 말이야. 너무 세게 했어. 아니, 빙고. 껍질은 넣는 거 아니야. 다시 시도해볼까?
2: 좋아요.
4: 여보세요?
1: 저기, 나 진짜 아침 먹을 수 있을까?
4: 지금 만들고 있어. 빙고가 옆에서 도와주고 있어서 그래.
1: 불평하는 건 아니야, 근데.
2: 죄송해요.
1: 혹시 내가 먹을 거니?
2: 큰 달걀이었는데.
4: 전화 끊는다. 빙고, 그냥 엄마가 오믈렛 만들게.
2: 빙고, 도움 필요 없으세요?
4: 필요해. 하지만 엄마가 하면 빨리 할 수 있어서.
2: 좋아요.
4: 블루이 언니를 도와서 쟁반 준비를 하는 건 어때?
5: 안 도와줘도 돼요. 저 끝났어요.
4: 그럼. 저기 빙고. 소금 후추 병정들이랑 놀면 되겠다. 좋아하잖아.
2: 알겠어요, 엄마.
4: 다 됐다고. 블루이, 아빠한테 이 샐러리 갖다 드려.
5: 네, 엄마.
4: 그럼 오믈렛 뚝딱 만들어볼까? 이건 내 전문이니까. 좋았어. 오믈렛 완성.
2: 어디로 가는 거야? 여왕님을 지키러 가지. 내 직업이야. 나도 같이 갈래. 아니, 넌 여왕님을 지킬 수 없어. 왜 안 돼? 넌 잘할 수 없으니까. 아니, 나 잘할 수 있어. 아니, 집에 있는 게 더 나아. 하지만 나도 너처럼 병정이야. 그래, 근데 넌 나 같은 멋진 병정이 아니야. 그렇구나. 안녕. 안녕. 뚜뚜뚜뚜. 여왕님 안녕하세요. 안녕.
4: 지금 거신 전화는 연결이 끊겼습니다.
8: 아니, 뭐라고?
4: 빙고, 잠깐만. 엄마가 오믈렛 다 만들었어.

0: 있어. 하지만 제대로 만들어진 것 같지가 않네.
1: 정말요?
0: 그래. 하나 더 만들게 빙고가 도와줄래?
1: 좋아요.
2: 거기 냄새난 거 오믈렛 아니야?
3: 다시 올라가세요.
2: 맞네. 그냥 그거 줘.
3: 안 돼. 이건 먹으면 안 돼.
2: 뭐? 그럼 누구 거야?
1: 가세요. 내가 아빠를 맡을게.
2: 제발. 먹을 게 필요해.

0: 아마도 이 잎사귀는 먹을 수 있을 거야.
1: 생일 축하해요.
0: 그거 음식이야?
2: 물론이지.
3: 빙고가 만든
0: 오믈렛. 어서 해줘.
2: 물러서 빙고. 손가락 아예 할 수도 있어.
3: 맛있었어요?
0: 빙고, 완전 솔직히 말해볼게. 내 인생에서 먹어본 오믈렛 중에서 최고였어.
1: 만세!
0: 하나 더 먹을 수 있을까?
3: 네!
2: 이제 이건 내가 치울게, 생일 주인공.
3: 아니요, 엄마, 빙고가 할게요.
2: 오, 그래? 고마워, 빙고.
3: 언니가 도울게. 고마워.
0: 아, 오믈렛 안에 달걀 껍질이 좀 있었어.
2: 오믈렛 만들려면 어쩔 수 없이 깨뜨리는 게.
3: 우리가 치울게요.
2: 달걀이야.
4: 이제 무게중심을 팔로 옮기세요. 앞으로 숙인 다음 오른쪽 다리를 바닥에서 들어보세요.
2: 얘들아, 정말 이럴 거야?
3: 찰칵찰칵찰칵찰칵.
2: 그만.
3: 이거 봐, 네일린이 꿈틀거려.
2: 얘들아, 그렇게 엉덩이 사진 찍으면 안 되는 거야.
3: 우리 그냥 관광객이에요.
5: 처음으로 엉덩이를 본 거란 말이에요. 찰칵.
3: 어머 어머, 잘 나왔는데?
2: 상관없어, 무례하잖아. 사진은 다른 데 가서 찍어요.
3: 알겠어요, 나뭇잎을 찍을게요. 나뭇잎 재밌어요. 찰칵 찰칵 찰칵.
5: 엉덩이 사진 찍는 게 왜 무례한 거예요?
2: 그냥 그런 거야.
5: 그냥 엉덩이잖아요.
2: 엄마 말 들어. 엄마가 너보다 더 오래 살았어.
3: 알았어요.
2: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식기세척기 정리는 어때?
0: 아빠, 방으로 들어옵니다.
3: 아빠, 여기 나뭇잎 사진 보세요.
0: 멋진 나뭇잎이네, 빙고.
5: 아빠, 엎드릴 수 있으세요?
2: 블루이.
5: 왜요?
0: 아니, 안 할 건데. 어제 태어나지 않았거든.
3: 응? 그게 무슨 말이에요?
0: 어제 태어나지 않았다는 말은 엎드려서 아빠 엉덩이를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은 생각이라는 걸 이미 잘 알고 있다는 뜻이야.
3: 어제 태어났어요.
5: 언니 좋은 아이디어 있어.
2: 식기세척기 정리를 하겠다는 아이디어?
5: 아니요. 아빠, 어제 태어난 것처럼 흉내내 주실 수 있어요?
3: 네.
0: 이런. 그냥 엎드리는 게 나을 뻔했나.
5: 블루의 이번 이야기는 어제 태어났어요. 준비. 그리고 어제 태어났어요. 만세!
6: 와우, 세상에 태어난 지 두 번째 날. 여기 이것들 좀 봐. 정말 멋지다. 이거 작고 파란 것 좀 봐. 그리고 여기 빨간 것도. 소리도 내잖아. 정말 굉장하다.
3: 누구한테 이거라고 한 거야?
5: 우리 이름이 있어.
6: 미안해. 어제 태어나서 그래. 이름이 뭔지 난 잘 몰라.
3: 누군가를 부를 때 쓰는 말이야.
5: 맞아. 내 이름은 블루이야.
3: 내 이름은 빙고야.
6: 블루이? 빙고?
3: 맞아.
6: 나도 이름 가질 수 있어?
5: 넌 이미 이름이 있어.
3: 밴디트야.
6: 밴디트. 마음에 들어. 이것 좀 봐. 이건 여태까지 본 것들 중에서 제일 멋져.
3: 그건 그냥 의자야.
6: 안녕 의자야. 내 이름은 밴디트야.
3: 의자는 말 못해.
6: 진짜야? 왜?
3: 살아있는 게 아니야.
6: 살아있는 거?
3: 응.
6: 살아있는 거?
5: 아니, 살아있는 게 아니야. 그런가?
3: 그건 음식이라고 해. 입속으로 넣으면 돼.
6: 근데 이걸 왜 입속으로 넣어?
2: 새로 태어난 기분이야.
6: 난 음식이 좋아.
2: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
6: 그리고 의자는 말을 못해.
2: 얘들아, 아빠한테 무슨 짓을 한 거니?
5: 아빠는 어디 태어났어요?
3: 아빠는 아무것도 몰라요.
6: 살아있는 거니?
2: 우후, 안녕. 난 당신의 여보.
6: 나의 여보라고?
2: 그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여보하고 싶으면 식기세척기 쓰는 법을 배워야 해.
6: 식기세척기, 여보. 와우, 새로 배울 게 정말 많네. 우와.
5: 여기는 바깥이야. 이렇게 풀들이 있고, 그리고 나무들도 있어.
3: 옳다.

0: 있어.
1: 아! 조심해!
0: 무슨 일이야?
1: 저기 커다란 파란 거 안에 무서운 불덩어리가 있어.
0: 그건 해님이야. 원래 거기에 있는 거지. 커다란 파란 건 하늘이라고 불러.
1: 아,
0: 휴. 이건 그네라고 해. 밀어줘.
1: 밀어.
0: 아니, 다른 쪽으로.
1: 어, 알았어. 밀어.
0: 아니, 이쪽으로.
2: 어, 밀어. 이렇게.
0: 여기는 도로라고 하는 곳이야. 도로에는 차도 있고, 그리고 어, 새도 있어. 쓰레기.
1: 해님은 무서운 거 아니에요. 원래 저기 있는 거래요.
3: 어, 알았어요.
0: 어, 이리 와, 밴디트. 왜? 계속 걸어가.
1: 나 여보 있어요.
0: 알았어, 밴디트. 근데 버스 정류장에 있는 사람에게는 해님 이야기는 안 해도 괜찮아.
4: 맞아.
1: 왜?
0: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
1: 알았어, 음식이 필요해.
5: 예, 스테이크랑 베이컨이 들었네.
1: 음식.
5: 어, 안녕, 밴디.
0: 아, 아빠 안 돼요.
5: 그건 내 빵이야.
1: 이리 내놔. 음식.
5: 아, 소스를 다 먹어버렸잖아.
0: 죄송해요, 럭키 아빠. 어디 태어나서 그래요?
5: 어, 그런 것 같네. 음식.
0: 저희가 굳겠죠. 엄마세요, 아저씨.
5: 근데 나 저쪽으로 가야 해.
1: 음식.
0: 어떡하지요?
1: 아, 잘 가, 음식.
0: 사람들 음식을 막 뺏으면 안 돼.
1: 왜?
4: 왜냐면 그건 내 거가 아니니까.
1: 내 거?
4: 응, 모든 사람들 물건이 다 내 거가 아니야. 알았지?
1: 모든 사람들?
0: 맞아, 사람들 음식을 뺏으면 안 돼. 해님 이야기도 하지 마, 알았어? 그냥 우리 말을 믿어야 해.
1: 왜?
0: 왜냐면 우리가 더 오래 살아봤기 때문이야.
1: 그래, 맞아. 내가 어제 태어났으니까.
6: 안녕, 밴디트.
1: 나 해님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야.
6: 어, 그래.
1: 와, 이름?
4: 아, 그가 이름이...
0: 잠깐만, 빙고. 이름을 말해주니까 계속해서 말썽을 일으키는 것 같아. 그냥 오늘은 혼자 구경하게 내버려두는 게 어떨까?
4: 응, 이름은 나중에 가르쳐줄 수 있으니까.
1: 이름?
4: 이름은 상관없어. 그냥 봐.

0: 안녕 의자.
1: 이제 됐어요. 어제 태어났어요. 놀이 그만해요.
0: 어, 정말이야?
1: 네, 즐거웠어요. 네, 즐거웠어요. 감사해요.
0: 다행이네. 나도 즐거웠어. 새로 태어난 것 같아.
1: 빙고, 식기 세척기 정리하기 좀 도와줄래? 좋아.
2: 어, 우리 딸들 착하기도 하지. 어, 얘들아?
1: 네?
2: 아빠랑 어제 태어났어요. 놀이 끝난 거지?
1: 네.
2: 그렇구나. 그냥 궁금해서.
0: 블루이, 빙고처럼 조금만 조용히 있을 수 있어?
3: 못해요!
2: 블루이, 도서관에서 빌린 책 어딨어? 반납해야 해. 더러운 거북이 슈머틀 책 못 봤니?
3: 아니요! 더러운 거북이 슈머틀 책 못 봤어요!
2: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잘 기억해야지.
3: 빙고는 잘해요!
2: 빙고는 책 읽고 나면 가지런히 정리를 잘해요.
1: 다해갑다.
0: 띵동, 음식 나왔어요.
3: 어? 치즈랑 잼? 아, 옆.
1: 빙고는 치즈랑 잼 싫어요.
0: 뭐?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1: 아니요, 블루이 언니만요. 빙고는 바나나랑 땅콩버터 좋아요. 우와.
0: 너희 둘은 같은 부모님에 같은 집에 같이 컸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
1: 모르겠어요.
0: 아, 이건 아빠 진심인데 너희 둘이 같다면 아빠 인생이 훨씬 쉬워질 것 같다.
2: 그러게 말이야.
1: 빙고, 아이디어가 있어. 알았어.
0: 잠깐, 뭐? 잠깐만. 아.
2: 왜 자꾸 일을 만드는 거야?
1: 언니, 뭐 찾고 있는 거야?
3: 색분필!
1: 오!
3: 팔 더 봐봐. 이건 정말 재밌겠는데?
0: 좋아, 끝! 준비됐어, 빙고. 땅콩버터랑 바나나!
1: 우와!
3: 블루이 이번 이야기는 작은 블루이.
2: 오, 귀여워라.
3: 저희 소개를 해볼게요. 전 블루이고, 여긴 작은 블루이예요.
1: 안녕하세요.
3: 저랑 똑같아요. 보세요. 치즈랑 잼 먹어봐, 작은 블루이. 우린 치즈랑 잼 좋아해.
1: 진짜 맛있다.
3: 맞죠?
0: 오늘 하루 길어질 것 같네.
3: 좋아, 작은 블루이. 내가 누군지 알려줄게. 어, 난 심각한 걸 시리얼이라고 말해. 어, 춤추는 것도 보여줄게. 난 이런 거 하는 걸 좋아해.

0: 하고 이런 것도 좋아해.
1: 응, 그거야.
0: 그리고 난 계속해서 말을 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 그냥 소리를 내는 거야. 제잘 제잘 제잘 제잘 제잘 제잘 제잘 제잘 제잘 제잘 제잘 제잘 제잘 제잘. 그리고 노래하는 걸 좋아해.
1: 오, 노래해요.
2: 오, 노래해요.
0: 좀 더 크게.
2: 오, 노래해요.
0: 응, 아주 잘했어. 난 바닥에 장난감들을 그대로 두는 걸 좋아해.
3: 근데 정리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
0: 아니,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4: 대체 어딨지?
0: 제잘 제잘 제잘. 질문을 계속해서 하는 걸 좋아해. 뭐하고 계세요?
4: 뭐하고 있는지 알잖아, 블루이.
0: 근데
4: 지금...
0: 대답은 끝까지 잘 안 들어. 오, 그리고 엉덩이를 보게 되면 이렇게 팡팡 치는 걸 좋아해.
4: 진짜 그만두지 못해.
5: 잠깐만, 블루이. 여기 잔디 깎은 거 저기 손수레에 전부 담아줄래?
0: 네, 아빠. 잠깐, 잠깐. 지금 어디 가려는 거야?
3: 아빠를 도우러. 난 손수레가 좋거든.
0: 빙고가 손수레를 좋아해. 빙고가 아빠를 도와줘. 넌 이제 작은 블루이야.
3: 아, 맞다.
0: 블루이는 잔디 깎아놓은 거 안 좋아해. 이건 내 진심이라고.
3: 하지만 아빠가 시킨 일이잖아.
0: 그게 진짜 시리얼인지 볼까? 저기요, 힘센 아빠.
5: 또 시작이네.
0: 여기 잔디 깎은 거 말인데요. 왜 이걸 우리가 손수레로 치워야 하는 거죠? 이건 우리 거 아닌데요.
5: 냉장고 안에 음식 들어있는 거 알지? 그것도 너희 거 아니야. 그거 먹고 싶으면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을걸?
0: 좋아, 이건 시리얼이야.
2: 안녕, 손수레.
5: 작은 블루이, 너무 시끄러워.
0: 응, 작은 블루이. 난 집안일 할 때는 노래 잘 안 불러. 난 그냥 투덜거리면서 지금 너보다 일을 천천히 할 뿐이야. 아!
2: 아하! 우리가 왜 이걸 해야 해요?
3: 아, 너무 더워.
5: 알았어. 혹시 말인데 빙고가 둘이면 안 될까?
0: 아니요. 블루이 둘은 영원해요. 아하하!
3: 나 바라봐. 아!
5: 빙고 둘.
0: 그래. 여기 있어. 꼬리부터 시작해.
3: 아빠 여기.
5: 어?
3: 여기 큰 빙고예요.
0: 안녕하세요. 잔디 깎은 거 정리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5: 그래?
0: 어서와, 작은 빙고.
5: 좋은데?
3: 빙고 옷소리 안아주는 척 좋아. 퐁!
0: 퐁!
3: 이제 침대에 놓아줘. 잘자.
0: 잘자.
4: 어디 있는 거니, 슈머틀?
0: 여기 있어요.
4: 어? 고마워.
0: 큰 빙고야.
4: 큰 빙고?
5: 빙고 둘이죠. 정말 이대로라면 너무 좋겠네.
0: 뭐라고요?
4: 여보.
5: 아, 난 그런 뜻이. 아, 블루이 잠깐만.
2: 큰 빙고.
5: 근데 진짜로 빙고 둘이 좋은 걸?
4: 어, 맞아.
3: 저기 큰 빙고.
0: 큰 빙고 어느 침대에 앉을지 잘 모르겠어.
3: 괜찮은 거야?
0: 엄마랑 아빠는 빙고만 둘을 원해. 블루이는 필요가 없나 봐.
3: 정말 너무해.
0: 내가 귀찮아서 그런 거야. 빙고는 하나도 안 귀찮아해.
3: 빙고도 그래. 빙고 진짜 귀찮아해.
0: 정말로?
3: 응. 빙고는 조금 다르게 귀찮아. 보여줄게. 테이프가 어디 갔지?
0: 여기 있어.
3: 오, 고마워. 그리고 가짜 이빨 좀 찾아줄 수 있어?
0: 오, 당연하지. 여기 있어.
5: 아, 좋다. 평화롭구만.
6: 아, 빙고, 뭐야?
5: 아, 그만해. 무섭게 왜 그래? 어? 저리 가! 아, 저리 가라고! 어?
4: 여기 무슨 일이야? 아, 빙고! 아, 어, 빙고들아, 그만해!
5: 들어와! 이제 그만! 지금부터 블루이 하나랑 빙고 하나면 좋겠어. 알아들었지?
0: 방금 들었어. 좋아요.
4: 이제 안전하겠지?
5: 그럴 거야. 20분 지났으니까.
2: 짜잔!
5: 아, 안전하네.
7: 좋아, 시작.
8: 안녕, 친구들. 나는 머핀이야. 장난감 함께 열어보기 온 걸 환영해. 근데 아빠, 화장실 먼저 갈래요.
7: 머핀!
8: 안녕, 장난감 함께 열어보기 온 걸 환영해. 오늘은 이 덤프트럭을 소개해보도록 할게. 아빠, 머핀은 덤프트럭 싫어요. 고양이 뚜껑도 소개하고 싶어요.
7: 머핀, 시청자들이 원하는 건 덤프트럭이야. 그냥 계속해.
8: 근데 머핀은 고양이 뚜껑도 소개하고 싶어요. 좋아, 그럼 그냥 이걸 열어보도록 할게.

0: 이건 덤프트럭이야.
1: 버튼을 눌러야지.
0: 에이, 여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움직여.
1: 더 세게 눌러.
0: 안 되는 것 같아요.
1: 제대로 눌러봐.
0: 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건전지를 넣어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해줘.
1: 아, 다행이다.
0: 아, 이거 정말 멋있는데? 돌멩이를 트럭 뒤에 실으면 좋을 것 같아.
2: 버핀! 안 돼! 동영상 촬영용이야! 먹지 마!
0: 이건 덤프트럭이야. 이렇게 맘에 안 드는 장난감 처음이야. 완전 별로라고.
3: 삭스가 가져도 돼?
0: 안 돼! 내 거야!

아무것도 안 했던 분들이 하루에 5분만 달려도 사망률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5분 없는 분은 없을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5분은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5분을 뭐 속도도 상관없고 그냥 천천히 달려도 괜찮으니까 5분만 달리십시오.

0: 우물을 찾는 여정을 같이 출발해 보시죠. 가시죠.
1: 울림으로 그래, 울림으로.
2: 여기 최상급이라 한무생 뭐 한 150만원이니까
1: 150만원이요?
2: 네. 이거 아주 소중한 거죠. 여기 어떻게 보면 봉우가 다 돼 이게
1: 당근무장 당근무장 이게 내 인생 보물입니다. 이게 위로 오는 거지. 유나는 나한테 보물 같은 존재.

0: 집안에서 넘어져서 한 네 번 정도 골절된 게 많아요.
1: 장난하다가 두번 들었는데 부러졌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2: 골다공증의 대표적인 골절인 고관절 골절 같은 경우에는 1년 내 사망률이 20%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암에 의한 사망률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3: 아, 이제 젊은 사람들도 좀 많이 걸리는구나.
4: 여성 호르몬 차단하는 약을 먹으면 뼈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약.
2: 는 골다공증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1년간 사용했을 때의 골밀도 상승 효과는 골흡수 억제제를 3에서 4년간 사용했을 때 정도와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0: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1: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2: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0: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그러니까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3: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4: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3: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장롱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네, 아무리 먼 길도 결국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고 하죠. 작은 걸음이라도 멈추지 않고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바라던 곳에 가까워질 텐데요. 자신만의 속도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 마음처럼 EBS도 더 나은 방송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 봅니다. 오늘도 시청자 리포트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청자들의 소중한 평가를 들어보는 시청자 평가원 리뷰 시간 함께합니다. 김예람 교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4: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유아 어린이 프로그램부터 살펴볼까요?
5: 지난 7월 28일에 방송된 딩동댕 딩동댕 흰개미 왕국의 은밀한 침입자 편에 대한 의견을 준비했습니다. 딩동댕 딩동댕은 딩동댕 요정들이 등장하는 여러 코너를 통해 음악, 동화, 동물 생태, 생활 습관 등을 배울 수 있는 어린이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회차는 흰개미 왕국에서 흰개미들이 몸에 체액을 빨려 껍질만 남은 채 발견되는 소동과 그 소동의 범인이 흰개미잡이 풀잠자리 애벌레임을 밝혀가는 이야기였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다큐멘터리 영상과 극을 번갈아 보여준 구성이었습니다. 배우들이 흰개미와 풀잠자리로 분장해 이야기를 끌고 가다가 중요한 대목마다 곤충을 직접 찍은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넘어가는데요. 덕분에 아이들은 이야기 속 곤충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흰개미 무리와 애벌레가 흰개미를 붙잡는 순간, 나무에 매달린 고치, 알벌 성충까지 있는 그대로 나왔는데요. 눈으로 보기 어려운 작은 곤충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흔치 않다 보니 어린이들이 다큐멘터리 영상을 통해 이야기와 실제 모습을 자연스럽게

0: 연결할 수 있어 훌륭한 구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의 먹고 먹히는 관계를 보여준 방식도 좋았습니다. 흰개미를 공격한 괴물의 정체가 풀잠자리의 애벌레였다는 데서 끝내지 않고 그 풀잠자리 역시 알벌에게 알을 기생당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특정 생명체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연은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로 넓혀갑니다. 다만 마무리가 아쉬웠습니다. 방송은 먹고 먹히는 동물 세계가 정말 매정하다며 흰개미가 우는 장면으로 끝이 나는데요. 그러다 보니 매정한 동물 세계로 이야기의 결론이 나버립니다. 앞에서 자연 생태를 잘 보여줬는데 끝내 시청자들의 머릿속에 남는 것은 자연이란 무섭고 억울한 세계라는 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초점을 죽음에 두지 않았다면 이야기의 마무리가 훨씬 좋았을 것 같습니다.
1: 평가님께서는 이 죽음에 초점을 둔 그게 마무리가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결말의 방향성을 바꾼다면 어떤 내용으로 좀 전개해 나갈 수 있을까요?
0: 저는 초점을 죽음이 아니라 생명에 두었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마침 EBS에 좋은 예시가 있는데요. 다큐프라임 자연 다큐멘터리, 죽음 다큐멘터리입니다. 해당 다큐멘터리의 일부의 제목이 생명에서 생명으로예요. 그래서 이는 한 생명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른 생명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거든요. 이번에 딩동댕 딩동댕 회차도 이와 결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흰개미가 사라진 자리에서 풀잠자리 애벌레가 자라고 또 풀잠자리의 알에서 알벌이 자라니까요. 그러니까 먹고 먹히는 동물의 세계는 정말 매정하다라고 결말을 끝맺는 대신에 생명이 또 다른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장면을 보여주더라도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시청자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달라지니까요.
1: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프로그램 준비하셨을까요?
0: 지난 8월 2일 방송된 AI 드라마 부활 수업 프로이트 사랑을 선택하는 특별한 기준편에 대한 의견을 준비했습니다. AI 드라마 부활 수업은 역사적 인물들을 AI 기술로 복원한 드라마 형식을 통해 그들의 삶, 역사, 가치에 대해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회차는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프로이트가 등장해 자기가 꾼 꿈 하나를 스스로 분석해 나가는 이야기였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AI 기술로 인물을 복원한 연출입니다. 세상을 떠난 지 100년 가까이 된 프로이트가 카메라 앞에서 직접 자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프로이트라고 하면 대개 교과서 속 이름이나 어려운 이론으로 기억되는 인물인데요. 역사 속 인물의 육성을 듣는 것 같은 경험을 하는 발상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정신분석 이론을 하나의 이야기로 풀어낸 점도 좋았습니다. 해당 회차에서는 말 못할 감정 때문에 이유 없이 몸이 아팠던 환자들이 나오는데요. 그 증상의 원인을 파고 들어가면 결국 마음속에 억눌러둔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로이트는 자기 자신이 꾼 이상한 꿈을 직접 분석하는데요. 그 꿈 역시 마음속에 억눌러둔 소망이 드러난 것이었다는 걸 스스로 알아차립니다. 이렇게 억눌린 마음이 증상이나 꿈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어려운 설명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통해 풀어가는 과정으로 보여준 점이 좋았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매끄럽게 흐르던 이야기가 결론에 이르러 갑자기 툭 끊긴다는 점입니다. 억눌린 마음이나 증상이나 꿈으로 드러난다는 데까지는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었는데요. 아버지를 미워했다는 깨달음에서 갑자기 부모의 권위에서 벗어나야 한다로 넘어가고 곧바로 그래야 사랑을 할 수 있다. 당신은 어떤 사람과 사랑에 빠지나요로 이어집니다. 왜 부모에게서 벗어나야 하는지 그것이 사랑과 무슨 상관인지가 설명이 되지 않다 보니 결론에 이르는 마지막 대목이 뚝 끊긴 느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차는 어렵게만 느껴지던 프로이트라는 인물을 자기 꿈을 들여다보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풀어 시청자들이 쉽게 이해하게 한 흥미로운 방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 AI 드라마 부활 수업 같이 이 AI 기술을 전면으로 내세운 프로그램들이 점차 제작 좀 많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 네, 저는 오히려 굉장히 반갑게 보고 있는데요. 작년 6월에 EBS에서

0: AI 단편 극장이라는 프로그램도 방송을 했었어요.
1: 네.
0: 그때 그걸 보면서 이야깃거리만 있으면 이제 AI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누구나 영상 콘텐츠를 만들 수 있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어서 그때도 좋게 봤는데 이번 AI 드라마 부활 수업은 거기서 더한 걸음 나아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1: 네.
0: 사실 역사 속 인물을 대상으로 영상을 만들다 보면 이제 비용과 품이 좀 상당히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AI 도구를 사용하니까 기존 방식으로는 어려웠던 콘텐츠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앞으로도 분장이 많이 필요한 극이나 애니메이션도 이렇게 AI 기술을 활용해서 좀 품도 줄이고 또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I 단편 극장도 이번에 AI 드라마 부활 수업도 국내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어요. 그래서 교육 방송이자 공영 방송이지만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앞장서서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1: 네. 이전에는 좀 구현이 어려웠던 콘텐츠의 가능성을 넓힌다는 점에서 나름 유의미한 변화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 교양 프로그램은 어떤 콘텐츠를 준비하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0: 지난 7월 28일에 방송된 세계 테마 비행, 은퇴 후 세계 여행, 아제르바이잔, 이북, 다시 청춘으로, 쉐키 편에 대한 의견을 준비했습니다. 세계 테마 비행은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큐레이터가 되어 세계 곳곳의 자연, 문화, 역사를 소개하는 여행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회차는 실크로드의 교역 도시였던 아제르바이잔의 쉐키를 시작으로 바스칼과 나프탈란으로 이어지는 여정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실크로드를 축으로 동선을 설계한 구성이었습니다. 교역 도시 쉐키에서 출발해 대상들의 숙소였던 카라반 사라이를 거쳐 상인들이 비단을 구하러 찾아왔다는 바스칼로 여정이 이어지는데요. 객실이 300개가 넘었다는 숙소와 그곳에서 거래되던 물건을 만들던 마을이 차례도 나오니 이 길이 왜 실크로드였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여러 장소를 공통점 없이 나열하는 대신 하나의 흐름으로 엮은 적절한 구성이었습니다. 마을의 결혼식에 큐레이터가 참석해 식의 모든 순간을 카메라에 담은 것도 좋았는데요. 방송은 신랑 집에서 시작해 신부 집을 거쳐 연회장까지 결혼식을 순서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비단 스카프를 둘러주는 축복, 들러리들의 뺨을 때리며 너희도 결혼할 때가 됐다고 전하는 덕담, 가는 길에 뿌리는 설탕물, 깨진 그릇 위를 걷는 의식까지 하나하나 의미를 붙여 설명합니다. 2, 3일에 걸쳐 온 마을이 함께 치른다는 오랜 홀리의 관습은 우리나라의 예전 결혼 문화를 떠올리게 하기도 해 친숙하면서 동시에 흥미롭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곳에서만 볼수 있는 것들을 빠짐없이 보여줘서 좋았습니다. 못이나 접착제 없이 나무와 유리를 끼워 맞춘 쉐키 칸 궁전의 쉐베케, 객실이 300개가 넘었다는 대상들의 숙소 카라반사라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오른 비단 스카프 켈라가이까지 현지의 문화가 이어지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프탈란의 원유 목욕이 나옵니다. 위료용 원유가 나오는 세계에서 유일한 곳이라는데 방송에서는 실제로 검은 원유에 몸을 담그는 장면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짐작조차 하기 어려운 체험인데 화면으로 보니 원유 목욕이 무엇인지 바로 이해가 됐습니다. 한 가지 보완점을 꼽자면 유적에 대한 설명이 짧았다는 점입니다. 키시 교회를 소개하면서 이곳이 아제르바이잔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유적이고 이슬람 이전의 기독교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설명은 거기서 끝나고 곧바로 마을 결혼식으로 넘어가면서 교회는 결혼식으로 가는 통로가 되어버립니다. 이슬람 국가에 어떻게 이런 유적이 남아있는지, 왜 하필 이 자리에 세워졌는지를 한 대목이라도 짚었어도 여행의 깊이가 달라졌을 겁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인 켈라가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양의 의미를 몇 가지 짚는 정도로 짧게 지나가 아쉬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방송은 직접 보고 겪는 체험에는 시간을 넉넉히 쓰는 반면 설명이 필요한 유산에는 짧게 할애하는 편이었는데요. 두 쪽의 분량이 조금 더 고르게 배분됐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이번 방송을 그곳에서만 볼수 있는 것들을 풍성하게 담아낸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낯선 나라를 가까이 느끼게 해준

0: 여행이었습니다.
1: 여행지의 유산에 대해서 그 역사적인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게 아쉬웠다. 그러면 큐레이터의 체험만큼이나 배경 지식을 좀 충분히 설명한다는 그 점에서 설명이 사실 어디까지가 충분한 건지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0: 세계 테마 기행 프로그램의 기행 의도를 보면 여행지의 문화와 그리고 랜드마크, 그리고 그곳의 매력까지 보여준다는 데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곳이 어떤 곳인지 조금 어떤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지를 충분히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배경 지식을 좀 충실히 담아내는 것이 프로그램의 장점을 오히려 더 살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회차는 그 설명이 짧았고 오히려 이제 크리에이터 개인의 이야기가 비중 있게 담겼는데요. 3년 전에 음료수를 건네준 친구를 찾아가거나 함께 아리랑을 불렀던 친구를 찾아가거나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사연들이 큐레이터 개인에게는 좀 의미 있는 사연이겠지만 시청자 입장에서는 큐레이터의 사연보다는 지금 보고 있는 저곳이 어떤 곳인지가 더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량을 좀 조절해 나가면서 배경 지식이나 그런 지식적인 측면들을 좀더 넣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1: 자, 다음으로 어떤 프로그램 준비하셨을까요?
0: 지난 7월 25일에 방송된 특별 기획 AI 시대 교실이 바꾸는 선생님, AI
1: 네,
0: 교실 문을
1: 안녕하세요.
0: 열다 편에
1: AI 시대
0: 대한
1: 교실을
0: 의견을
1: 바꾸는 선생님.
0: 준비했습니다. 특별 기획 AI 시대
1: 체육
0: 교실이
1: 시간인가?
0: 바꾸는 선생님은 AI로 변화한
1: 수험사.
0: 학교 현장의 사례와 변화의 중심에서 기술을 수업과 연결하는 교사들의 노력을 들여다보는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회차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AI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 현장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가장
1: 오늘
0: 인상
1: 교실 함께 하셨습니다.
0: 깊었던 건 패널
1: 저는 인상 깊은
0: 구성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학부모와 현장 교사,
1: 교실에서 매일
0: 교육부
1: 아이들 만나는
0: 담당자의 인지
1: 학부에서
0: 과학자가
1: 노동진들을
0: 한 자리에
1: 보며
0: 모이니
1: 개인의 인성
0: 현장의
1: 성장,
0: 경험으로만
1: 대학별로
0: 끝나지
1: 인지 과학자
0: 않고
1: 예전에 국립대학교에서
0: 그것을 정책과
1: AI를 교육에
0: 학문의
1: 적용하는
0: 언어로
1: 것을
0: 다시 설명해 주는 점이
1: 봤습니다.
0: 좋았습니다. 다만 방송에 나온 수업 사례는 학부모의 걱정에 답할 수 없는 사례였습니다. 학부모 대표로 나온 방송인 정경미 씨는 아이가 대화형
1: 이제
0: AI를
1: 너희들이
0: 무분별하게 쓰는 것을
1: 노동부한테 명령을 내려서 말이야.
0: 걱정했는데요. 자연스러운 흐름이
1: 어떻게 명령을 내릴
0: 이어지려면
1: 거냐면,
0: 학교가
1: 내가
0: 아이들의 대화형 AI 사용을
1: 이것을
0: 어떻게
1: 취할 거야. 그런데
0: 교육하고
1: 내가
0: 있는지
1: 만세 포즈를
0: 보여줘야
1: 취하면은
0: 했습니다.
1: 너네
0: 하지만
1: 왼쪽
0: 방송에서
1: 허리를
0: 수업
1: 휘둘러
0: 사례로 나온
1: 보고
0: 건
1: 엉덩이를
0: 대부분의
1: 휘둘러
0: 학교
1: 쓰는
0: 현장에서는
1: 이루어지는
0: 이루어지기
1: 과정이
0: 힘든
1: 중요합니다.
0: 코딩으로 로봇을
1: 그래서
0: 움직이는
1: 내가 만세 포즈를
0: 수업이었습니다.
1: 취했을
0: 이는
1: 때는
0: 교사 시청자
1: 로봇 왼쪽
0: 입장에서도
1: 가득
0: 유익하지
1: 패스트푸드와 저런
0: 않았습니다.
1: 식으로 이제
0: 방송에서
1: 영향을
0: 제시한
1: 넣어서
0: 수업 방식은 학교
1: 미야.
0: 현장에 로봇과 카메라,
1: 어떻게
0: 그리고 코딩
1: 사람들이
0: 장비가 모두
1: 어떤
0: 있어야
1: 대화형
0: 가능한
1: AI를
0: 수업이었기
1: 교실에 보내는지
0: 때문입니다.
1: 왜냐하면
0: 미국 공영방송 역시 AI 시대의 교실을 바꾸는 선생님처럼 교실에서 AI를 사용하고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해당 방송에서는 우선 미국 10대 절반 이상이 숙제에 대화형 AI를 쓴다는 조사를 먼저 제시합니다. 뒤이어 특별한 장비 없이 현재 교실에서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수업 사례를 제시합니다. 역사교사는 수업 자료를 넣은 AI 학습 도구로 수업하고 특수교사는 AI 도구로 학생 한명한 명에 맞는 개별화 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것처럼 말이죠. 또한 학생들의 무분별한 AI 사용을 막기 위해 규칙을 정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학생이 AI에 의존하지 않도록 학교가 무엇을 해야 하고 또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방송을 통해 알려줬던 것입니다. 이번 방송 역시 이런 흐름이었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1: 원래
0: 학생이
1: 오늘은
0: AI를 어떻게
1: AI
0: 쓰고
1: 학문의
0: 있는지
1: 도구
0: 먼저
1: 편집을 조금 할
0: 보여주고
1: 건데요.
0: 학생들의
1: 오늘은
0: 무분별한
1: 저만
0: 사용에
1: 할
0: 대해선
1: 거니까
0: 선생님이
1: 알겠습니다.
0: 지도하는 모습을
1: 그럼
0: 담는
1: 첫
0: 것입니다.
1: 번째로는
0: 그러면
1: 교실에다가
0: 학부모는
1: 이제
0: 걱정에
1: 우리는
0: 대한
1: 하루
0: 답을
1: 시작
0: 얻고
1: 누구는 하루
0: 선생님은
1: 뭘
0: 실제
1: 했지
0: 수업에
1: 누구는
0: 반영할
1: 뭘
0: 아이디어를
1: 했지
0: 얻는
1: 뭐
0: 것이죠. 그럼에도
1: 이쪽
0: 불구하고
1: 카메라를
0: AI
1: 이쪽
0: 시대의
1: 카메라를
0: 교사를
1: 이
0: 정면으로 다룬
1: 로봇에
0: 프로그램을 흔치
1: 연결해서 이
0: 않으므로
1: 카메라를 통해서
0: 앞으로는
1: 세상을
0: 조금 더
1: 이해하고
0: 현실에
1: 이해에
0: 맞닿은
1: 맞춰서
0: 방송을 만들어
1: 교육을
0: 가기를
1: 하는
0: 바랍니다.
1: 선생님께서는 지금 현재 교실 현장에 계시잖아요. 현재 교사의 눈으로 봤을 때 미래의 교실보다 현재 지금 우리 교육 현장에 필요한 어떤 AI 교육 방송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EBS가 좀 나아가야 될 길을 한번 제시해 주세요.
0: 저는 AI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방송에서 두 가지 질문을 먼저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볼 방송인가? 그리고 무엇을 궁금해하는가입니다. 이 방송을 보는 사람은 크게 학부모와 교사인데요. 그렇다면 그두 사람의 궁금증에 답할 때 가장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될것 같습니다.

0: 먼저 학부모의 질문은 분명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처럼 아이가 AI에 지나치게 기대는 것이 걱정인데 학교는 AI를 어떻게 지도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사가 아이들의 AI 사용을 어떻게 지도하는지 보여줬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방송에 나온 건 이제 로봇을 코딩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학부모가 궁금해하던 부분과는 거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교사 입장에서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이런 프로그램을 보는 이유는 저 수업 사례를 내 수업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려는 거거든요. 하지만 방송에 나온 수업은 로봇과 카메라, 코딩 장비가 이제 모두 필요한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실에서는 따라가기 어려웠던 수업이라 그 정도 아쉬웠는데요. 결국 이 방송은 학부모의 질문에도 교사의 질문에도 충분히 답을 주지 못했던 그런 프로그램이란 생각이 들고 저는 오히려 앞서 말씀드렸던 해외 사례처럼 이제 AI를 이제 남용하는 아이들의 현실을 좀 짚고 그 다음에 교실에서 할수 있는 수업, AI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활용하고 어떻게 교사들이 지도를 하는가 이걸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면 오히려 시청자 입장에서 정보도 얻고 이제 좀 생각을 할수 있었던 그런 프로그램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미래의 교실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 교실에서 실제로 하고 있고 또 학부모의 걱정에도 이렇게 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송, 저는 그런 방송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교사 입장에서 시청자로서 한 걸음 더 보완됐으면 하는 지점까지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예람 교사와 함께 EBS 각 분야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이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기행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기행은 대한민국의 숨은 비경과 문화, 그곳에 터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을 기록하는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소박한 일상과 사계절의 풍경을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 오랜 시간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기행을 제작하고 있는 이지윤 PD와 박예진 작가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3: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한국기행은 2009년부터 EBS의 대표 장수 프로그램이니만큼 어떤 고민 끝에 한편한편 제작되고 있는지 무척이나 궁금한데요. 작가님의 이야기, PD님의 이야기 저희가 좀 속속들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궁금한 점. 아이템입니다. 아이템은 한주한주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는지 무척이나 궁금한데, 하나의 주제로 다섯 편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어요. 어떻게들 결정을 하시나요?
2: 네, 우선 주제는 6개월씩 어떤 주제로 방송을 해나갈지 그걸 먼저 상의를 하고요. 주제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아이템이 결정이 됩니다. 네, 물론 제작할 때 있어서 그 주제가 시기에 맞지 않거나 또 제작 상황이 좀 여의치 않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좀 수정을 하기도 합니다.
4: 아이템 선정 기준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제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여름에 뜨거운 여름을 시원하게 날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눈, 아름다운 그런 풍경을 찾아다니고요. 그거에 더해서 저희가 요즘 트렌드도 많이 반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귀촌이 한창 유행했을 때는 귀촌하시는 분들의 삶을 담아보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은퇴 후의 삶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서 은퇴하신 분들이 새로운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담아 보기도
5: 그래서 이
4: 했습니다.
5: 가을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1: 한국기행은 사람들이나 뭐 음식, 풍경 등 국내의 어떤 다양한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시청자들이 가장 좀 반응이 뜨거웠던 건 어떤 걸까요?
4: 꾸준히 좋아하시는 아이템은 아무래도 휴먼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 심도 있게 담아내고 거기서 오는 감동을 좀 마음으로 많이 느껴주시는 편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최근 몇 년간 조금 더 반응이 좋은 아이템들은 시청자분들이 한국게임을 보시고 아, 나도 저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 나도 저 체험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나도 저 풍경을 보러 가고 싶다 해서 접근성이 좋고 내가 좀 직접 도전해 볼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최근에는 조금 반응이 더 오고 있는 편입니다.
1: 한국기행이 워낙에 오래된 장수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아이템들이 이제는 조금 반복적일 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2: 예, 예 맞습니다. 한국게임이 주말을 제외하고는 매일매일 나가는 프로그램이고 또 거의 20년을 가까이 이어져 온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제

0: 아이템 선정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1: 그럴 수밖에 없죠.
0: 예. 그래서 최근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축제나 뭐 그런 장소들을 선정을 해서 일반 시민분들과의 접점을 좀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작은 변화들을 주고 있습니다. 사전에 섭외가 되지 않은 일반인 분들의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아내는 것이 한국게임이 추구하는 어떤 사람 사는 그런 면과도 닿아 있다고 생각해서 무작위로 일반 시민분들이 어떻게 느끼시고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월화수목금 다섯 편 중에 한 편은 좀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그 답사에는 어떤 부분을 좀 가장 중점적으로 신경 쓰고 계시는지도 궁금해요.
2: 답사를 갔는데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경우도 사실 많이 있어서요. 저희는
1: 네.
2: 이제 답사를 떠나면서 이번에는 제발 모든 답사 아이템들이 방송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바라고 또 바라고 이렇게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1: 답사 가서 이제 아이템이 취소되는 경우도 좀 왕왕 있나 봐요.
2: 네, 저희가 답사를 하고 나서 아이템이 취소되는 경우가 사실은 종종 있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꽃을 한창 꽃이 폈을 때 꽃을 주제로 한 아이템이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 현장에서 보신 분이 꽃이 폈다고 말씀은 해주셨는데 생각보다 꽃이 덜핀 과정 그런 아이템도 있었고요. 그리고서 개화 시기가 점점 사실 날씨 때문에 미뤄지면서 촬영이 끝날 때까지 꽃이 피지 않았던 아이템도 있습니다.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픈 경우도 조금 있으셨고요. 가족들의 일이 있어서 촬영 전날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먼저 출연을 허락해 주신 분들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일정을 조금 조정한 후에 그 뒤에 이제 다시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서 다시 방송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사실은 방송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어서 그 저희 아름다운 풍경에 비해 뒤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고군분투하는 제작진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한 번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1: 저는 사실 한국 게임하면 따뜻한 내레이션을 그 매력으로 꼽을 때도 많은데요. 한국 게임의 그 따뜻함의 대명사 이금희
2: 네,
1: 아나운서시잖아요.
2: 맞습니다.
1: 이래서 이금희 아나운서구나 이랬던 순간들도 혹시 있을까요?
2: 이금희 아나운서께서는 워낙 목소리가 편안하시고 따뜻하시고 출연자분들을 만나지 않으셨는데도 마치 만난 분인 것처럼 출연자분들과 함께 대화하고 있는 것처럼 늘 원고를 읽어주십니다. 그래서 목소리만으로도 저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라면 이분이 아닐까 저는 늘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연세 드신 분들을 가끔 촬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 프로그램 이름을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금희 아나운서가 원고 읽어주시는 방송이에요라고 하면 기억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려서 섭외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 프로그램에 알게 모르게 이렇게 힘이 되어주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3: 네, 촬영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촬영할 때 어떤 점이 가장 힘드실까요?
0: 네, 이 부분에서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날씨입니다. 예, 이게 한국 기행이 이제 야외 촬영이 좀 많고 또 이제 풍경을 촬영하는 게 많다 보니까 날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최근에는 전북 진안 마이산에 있는 도깨비 폭포를 다녀왔습니다. 그 도깨비 폭포가 맑은 날에는 보이지가 않고 좀 비가 와야지, 그것도 폭우가 와야지 나타나는 정말 말 그대로 도깨비 폭포거든요. 원래 촬영하는 그 시기보다도 하루 이틀 먼저 날씨 예보를 확인하고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촬영 첫날 비가 안 오는 겁니다. 결국 그날은 철수를 했는데, 이제는 좀 비가 내려야지 않겠나, 마음속으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 근데 그 다음날 예상보다 좀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예, 그래서 폭우가 내려서 결국은 도깨비 폭포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갑작스럽게 그렇게 예상 못한 많은 비가 내리다 보니까 이제 카메라 렌즈에 물이 들어가가지고, 예, 카메라 좀 이상이 생기고 그런 좀 당황스러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경북 울진의 왕피천에 이제 또 은어잡이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왕피천에서 이제 전통 방식으로도 은어를 잡으시고 또 현대 낚시 방법으로도 은어를 잡으시는 그 장면을 촬영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제 어르신들께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족대를 이용해서 은어를 잡으시려고 하는데 나오라는 은어는 안 나오고 피렘이랑 꺽지가 나오는 겁니다. 예, 어떡하겠습니까? 이것도 또한 자연의 일이려니 하고 그 상황을 그대로 담아내서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뭐 이렇게 그 인간이 통제

0: 그래서 아, 안타나 홈런을 칠 때만 좀 조심하면 되겠구나 하고 이제 준비를 해서 갔는데 아니었습니다. 예, 좀 착각이었습니다.
1: 왜요?
0: 예, 굉장히 많은 물이 쏟아졌고요, 사방에서. 관중분들이 물총서부터 바가지, 뭐 대야 할것 없이 물놀이 용품들을 잔뜩 준비해 오셔가지고 완전 물바다가 됐습니다, 경기장이. 그래서 또한번 카메라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예. 그런 현장들이 또 이제 야구장이 워낙 시끄럽잖아요. 예,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인터뷰가 안 되는 겁니다. 예, 아무리 목에 핏대를 세워도 서로 의사소통이 살짝 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돼서 어쨌든 수많은 그 관중들을 좀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작가님까지 현장에 좀 오셨었고요. 예, 뭐 작가님을 비롯해서
1: 관중을 위한
0: 카메라 감독님,
1: 미니 콘서트가
0: 뭐
1: 대미를
0: 기타
1: 장식했습니다.
0: 제작진 모두가 좀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2: 자,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한국 기행. 기억에 남는 출연자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분들 꼽을 수 있을까요?
0: 네, 맞습니다. 지금 기억에 나는 분은 강원도 인제, 예, 곰배령에 사시는 이하영 씨가 기억에 납니다.
1: 이하영
0: 그분이
1: 씨,
0: 이제
1: 함께
0: 33년
1: 나눈 곳이
0: 동안
1: 하영 씨였고.
0: 곰배령에서 산나물 채취하시면서 펜션을 운영하시면서 사신 분인데요. 그분이 작년 겨울에 폭설로 인해서 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화재 때문에 집이 좀 불에 탄 상황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시고 또 이웃분들에게 따뜻하게 베푸시면서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그 모습에서 좀 깊은 울림을 받았었습니다.
3: 네, 저는 3월에 방송한 동백꽃 화가 선생님이 기억에 남는데요. 그분은 여수에서 동백나무를 30년이 넘도록 기르시고 그 동백나무에 피는 동백꽃을 그리는 화가셨는데요. 그래서
1: 동백꽃이
3: 방송을 보시고
1: 종려씨의
3: 나서
1: 삶에 깊이
3: 나이든
1: 들어온
3: 나이에
1: 이유가 있습니다.
3: 삶을 잘 담아주어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동이 됐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서 그 편을 제가 힘든 날에 한 번씩 돌려봅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저에게 전시회 소식도 알려주시고 가끔 이렇게 연락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방송의 매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던 계기가 됐습니다.
1: 동백꽃이 와주었습니다.
2: 두 분은 앞으로 어떤 한국 기행을 만들어 나가고 싶으세요?
3: 저는 한국 기행이 가진 가치는 우리나라의 올해 또 오늘 지금을 계속 기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없어지거나 새롭게 생겨나는 문화를 잘 기록해 나가고 싶습니다.
0: 한국 기행이 풍경을 담아내는 그런 어떤 영상미, 그리고 이제 따뜻하게 사람들을 녹여내는 그런 내용들을 되게 좋아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한국 기행의 그 서정적인 맥을 이어가면서도 그 안에서 작은 변화들이랑 또 저희들이 이제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좀더 풍성하게 그림을 좀 전달 드리고 싶습니다.
2: 네. 한국의 아름다움을 가장 꾸준히 잘 전달해주고 계신 두 분인데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한 말씀, 드려야 될것 같아요.
0: 한국 기행이 거의 20년 동안 이제 장수 프로그램인데 이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는 시청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름다운 영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또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3: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한국 기행이 방송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또 새로운 인연을 찾으러 전국을 다닐 테니 저희를 만나게 되면 좀 반가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진심을 담아서 좋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전국 구석구석 숨겨진 아름다움과 따뜻한 삶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한국 기행. 앞으로도 일상에 지친 이들의 마음에 편안한 쉼표가 되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두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2: 네, 이번 순서는 다시 꺼내보는 화제작, 이로운 분석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EBS 다큐프라임 요리의 과학 2부를 살펴볼 텐데요. 2부에선 우리가 좋아하는 빵과 떡, 면이 곡물에서 어떻게 맛있는 음식으로 발전해왔는지 알아보고 또 최근 실험실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새로운 음식은 무엇인지 흥미롭게 담아냈습니다.

0: And the beauty is in the middle.
1: 반죽은 아주 귀한 물질입니다.
2: Think about dough. If I take it and I roll it up into a ball, I can bounce it on the table. That's like a ball. But if I let it sit there for a while, it spreads. It's like a fluid.
1: 밀가루 반죽이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변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특별한 존재 때문입니다. 글루텐이라는 물질입니다.
3: Gluten forms from the combination of two different proteins in wheat. A network, a kind of material that's both elastic, which means you can pull on it and it stretches, but it's also plastic, which means that it'll, if you hold it like that for a while, it'll stay there.
1: 글루텐의 이 성질 덕분에 파스타의 형태는 무수히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각각의 파스타들은 다양한 소스가 가장 잘 배이도록 보완된 최적의 형태인 겁니다. 지역의 특수한 환경이 글루텐을 만나 새로운 음식으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황하의 물은 수만 년 동안 흐르며 이곳의 석회질 지형을 변화시켜 왔죠. 그래서 이 지역의 물속에는 석회질이 녹아 있습니다. 석회질이 녹은 물은 알칼리 성질을 띠게 되죠. 이 지역에서 탄생한 놀라운 음식은 전적으로 그 물 덕분입니다.
4: 我做牛肉面有35年左右了。 我们的面里面就是运进我们天然的那种蓬灰，在和面，就是黄河水。
1: 알칼리성 물이 밀가루 반죽 속으로 들어가면 반죽의 성질을 바꿔 넣습니다. 엄청난 신축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잡아당길 때마다 두 배씩 가닥이 늘어납니다. 면 요리는 혁신적인 음식입니다. 자연물을 완전히 다른 형태로 가공한 결과물이죠. 글루텐은 새로운 형태와 질감을 만들어내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它拉出来的那碗面呢，就是一直代表是兰州的一个文化。
1: 그리고 글루텐의 신축성은 또 다른 음식을 만들어냈습니다.
5: Le pain c'est la base de notre alimentation nous les Français. On ne mange pas sans pain. Le pain c'est la vie. C'était pouvoir aussi m'exprimer, exprimer ma façon d'être.
1: 이곳에서는 오래된 방식으로 빵을 만듭니다. 밀가루를 치대서 글루텐을 만들어내는 것이 시작입니다. 중요한 과정은 지금부터죠. 반죽 속에 있는 효모가 활동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신축성이 있는 글루텐 조직이 그 압력으로 부풀어 오르게 되죠. 이 과정을 거치면 반죽 속에 미세한 빈 공간이 생깁니다.
5: Pour savoir si un levain est toujours bon, s'il est la texture quand on le touche, l'odeur, le côté acidulé, on l'a, ça pique un peu le nez. Le goût aussi, c'est très très piquant en bouche.
1: 빵 반죽이 오븐에 들어가면 또 한 번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반죽 내부의 빈 공간에 들어있던 공기가 열을 받아 급격하게 팽창하면서 빵이 부풀어 오릅니다. 동시에 표면에서는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 갈색으로 그을려지게 되죠. 이 공기층이 빵의 질감을 부드럽고 푹신하게 만들어주죠. 사실 글루텐은 우리가 생존하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는 아닙니다. 우리가 곡물에서 반드시 얻어야 하는 물질은 따로 있죠. 모든 곡물에 들어있는 핵심적인 물질입니다. 바로 전분입니다.
4: Most important ones certainly is starch, because starch is a carbohydrate. But these grains are very difficult to digest if they are eaten raw.
6: 이 일은 진짜 몸을 총체적으로 써야 되는 일이고 진짜 거의 전신 노동이거든요.

0: Aujourd'hui, ça se développe dans le monde entier, en particulier... Prenez la musique, par exemple. Il y a 3 siècles, on jouait du violon, on jouait de la flûte. Et il y a un siècle, les physiciens ont commencé à analyser le son. C'est-à-dire qu'on voit qu'il y a du 440 Hz, 441, 442, 440, des harmoniques, des fondamentaux, etc. Et il y a 50 ans, on a inventé la musique de synthèse. Bon, aujourd'hui, la musique de synthèse, elle est partout. Et ben, la cuisine, c'est pareil. Je me suis dit, mais on a des aliments où il y a le goût du citron, de la carotte, machin. Et la cuisine note à note, ça veut dire cuisiner sans fruits, sans légumes, sans viande, sans poisson, seulement avec des composés purs. Par exemple, de l'eau, de la cellulose, des triglycérides, des protéines, etc. Voilà.
1: 이 새로운 요리법은 단순히 식탁 위에 즐거움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식량 생산이 거의 없는 이 나라에서는 국가적으로 이 요리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Having pure compounds, pure flavors, your time, your manpower needed is cut by a lot. A lot easier to transport, a lot better for producers. Note by note cooking to me is basically an art that can help human nature.
3: 'Today I have a disaster, I have a natural disaster, and my crops are gone. I have no more eggs, I have no more vegetables. Then how do I survive?
0: 2050, qu'est-ce que vous allez manger? Est-ce qu'on va être capable, est-ce que l'humanité va être capable de produire des protéines pour 10 milliards d'êtres humains? C'est pas sûr, hein? Alors je dis pas qu'il y aura pas de viande et de poisson. Et je dis simplement qu'il va falloir faire organiser un système culinaire très différent.
1: 앞으로 요리는 완전히 다른 것을 의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리는 늘 그래왔습니다. 요리는 인류가 생존을 위해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왔듯 우리는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나갈 겁니다.
4: 네, 단단한 곡물을 으깨고 뭐 물을 붓고 손으로 치대면서 반죽하는 과정에서 이 글루텐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저는 좀 이렇게 막 몰입해서 봤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5: 저도 이번 다큐를 통해 분자 요리라는 걸 처음 접해봤는데요. 이제 인공 설탕으로 가짜 계란을 만들거나 이제 인공 화합물로 가짜 올리브를 만드는 것도 신기했지만 이렇게 새로운 식자재를 연구하는 시도가 이제 기후 위기에서 닥칠 식량난을 좀 대비하기 위한 점이라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4: 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밥상 위에 얼마나 놀라운 과학과 문명의 역사가 담겨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큐 프라임 요리의 과학은 총 4부작으로 제작됐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다시 보기를 통해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의견들을 함께 들어보는 시청자 의견 이 시선 시간입니다. 지구 영웅 번개맨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지구 영웅 번개맨은 지구를 위협하는 악당들에 맞서 어린이들의 꿈과 안전을 지키는 영웅 번개맨의 활약을 그린 유아 어린이 드라마입니다. 7월 28일에 방송된 사랑이를 사랑해 편에서는 조그마 왕에게 속아 암흑보석을 전부 넘길 뻔했다가 가까스로 지구로 돌아온 사랑이가 친구들의 걱정 속에 태평이와 함께 생일 파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가 반쪽짜리 암흑보석의 힘으로 준비한 지렁이 젤리가 진짜 지렁이로 변하는 소동이 발생하고 이후 자신을 찾으러 다닌 번개맨과 서로 오해를 푼 뒤에 조그마 왕의 우주 정복 계획을 전달했는데요. 덩치가 작은 조그마 왕이 번개 박사를 무릎 꿇린 장면을 통해 작다고 무시하면

끊고 다친다는 예시를 제대로 보여줬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후 조그마 왕이 번개 박사에게 벌을 주는 장면에서는 엄청 무서운 벌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하는 의자에 앉히는 벌이 나와서 많이 웃었다는 시청 후기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건축탐구 집에 대한 의견입니다. 건축탐구 집은 집과 사람,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집의 의미를 탐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7월 28일에 방송된 지난 시간이 약이 된 집편에서는 서울 은평구에서 재개발 예정인 구옥을 사들여 1980년도에 정취가 담긴 아날로그 감성을 살려 리모델링을 한 감나무 집을 먼저 찾아갔는데요. 공간에 대한 가족의 애정이 대문에서부터 느껴지고 방송을 통해 집안의 온기와 따뜻함도 함께 전달돼 신기했다는 시청 소감을 남겨주셨습니다. 또한 공간 디자이너인 남편이 집을 꾸며서 그런지 인테리어도 남다르게 느껴진다며 삼베와 그레이팅, 합판을 조화롭게 활용한 아이디어가 대단하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소개된 집은 설계 후에 2년간 공사가 중단됐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복사 냉난방 시스템과 완화된 건폐율을 적용해 새롭게 설계한 경기도 용인의 미래형 주택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패시브 하우스 구조로 전기를 쓰지 않고도 습도를 낮추는 방식이 정말 좋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부부의 생활 방식에 맞춘 설계 덕분에 사는 사람이 편한 집이 좋은 집이라는 걸 다시금 깨달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주택 내부의 계단 덕분에 공간감이 아주 뛰어난 데다 함께 생활하는 고양이들에게도 좋은 수직 공간이 되어줄 것 같다는 시청자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에 대한 의견입니다.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는 성공한 부자들의 인생관과 삶의 태도를 조명해 진정한 부의 의미를 찾아가는 프로그램입니다. 7월 29일에 방송된 뱀 잡던 나무꾼이 백만장자 된 사연편에서는 10남매 중 8째로 태어나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어린 시절 뱀을 잡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12살부터 생업에 뛰어들어 연매출 160억 원인 목재 회사의 CEO가 된 김진원 씨의 영화 같은 인생사를 조명했는데요. 100억 원 상당의 원목이 있는 경매장과 그가 소유하고 있는 한강 레저장을 둘러보며 환갑을 앞뒀음에도 제트스키 국가대표로 활약하는 그의 남다른 열정을 담아냈습니다. 이에 대해 힘든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은 백만장자의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성공은 특별한 재능보단 성실함과 신뢰를 지키는 자세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느꼈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백만장자들의 공통점이 큰 시련 끝에 다시 일어선다는 것, 남에게 베풀고 기부한다는 것, 그리고 자기 일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즐겁게 일한다는 것임을 알게 됐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차 출연자가 도끼질하는 본업을 할 때에도 멋있었지만 제트스키를 타며 취미를 즐기는 모습 역시 낭만적이었다며 땀 흘려 일한 뒤에 멋지게 즐기는 그의 삶을 보며 힐링했다는 시청 후기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극한 직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극한 직업은 고된 환경 속에서도 직업정신을 발휘하는 사람들의 삶을 밀착 취재하며 그들의 노고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프로그램인데요. 8월 1일에 방송된 여름을 맛보다 옥수수 열전 편에서는 제철을 맞은 찰옥수수를 수확해 옛 방식대로 가마솥 장작불에 삶아내는 괴산의 부녀와 큼지막한 옥수수 술빵을 찌며 손님을 맞이하는 속초시장 상인 부부의 바쁜 하루를 찾아갔습니다. 뒤이어 옥수수 녹말로 뽑아낸 올챙이 국수의 명맥을 이어가는 홍천의 명인과 150년 전통 방식으로 쉼없이 주걱을 저어 황골엿을 완성하는 원주의 가족까지 옥수수의 정성을 쏟는 현장을 따라가 봤는데요. 먼저 충북 괴산의 옥수수 농가에 대해서는 한여름에 농사 짓는 분들은 존경스러움을 넘어 경외심까지 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으며 뜨거운 땀방울을 흘리는 고된 노동 끝에 결실을 거두는 모습이 아름답다.

0: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1: 이어서 속초시장의 술빵집에 대해서는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 부부의 마인드가 긍정적이고 좋아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추억이 담긴 맛이라 오랜 시간 줄을 서서 사 먹을 정도로 찾는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EBS 뉴스 12에 대한 의견입니다. 7월 31일에 방송된 있지만 없는 느린 학습자 종합지원법 시급 보도에서는 학업 속도가 느린 경계선 지능인과 난독, 난산 등 특정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느린 학습자가 약 66만 명으로 추산되지만 특수교육 기준에 미달해 공교육 내 진단과 개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태를 전했는데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대안학교의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지역별 지원 체계와 예산은 턱없이 부족해 실태 파악과 생애 주기별 종합 지원을 보장할 느린 학습자 지원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함을 짚었습니다. 이에 대해 느린 학습자를 위한 지원과 대책이 정말 시급하며 교사들도 느린 학습자 대상 교육법을 잘 몰라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느린 학습자만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전용 학교가 설립되길 바란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으며 서울시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느린 학습자를 저학년부터 지원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생떼집에리는 완벽함이란 더 보탤 것이 없을 때가 아니라 더 뺄 것이 없을 때 완성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불필요한 생각은 덜어내고 소중한 것들을 돌아보는 여유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1: 취미는 과학이 될 수 없을까? 안 될 건 뭐야? Why not? 드디어 100회를 맞이했습니다. 야, 100회 대망의 주제는 뭡니까?
2: 좀 성대하게 파티를 한번 해야겠다.
1: 아, 파티.
2: 파리를 한번 해야겠다.
1: 어, 파리. 파리 타임.
2: 예. 예. 그래서 진짜 파리 타임 준비했습니다.
1: 뭡니까?
2: 초파리.
1: 아, 초파리 타임. 아, 초파리. 예.
3: 초파리 과학자들은 돌연변이 찾는 거를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빨간 눈 야생형 초파리.
1: 빨간 눈이요? 빨간 눈이 최고의 전설의 초파리는 어디 나왔습니까?
3: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충격적인 초파리는
1: 어, 뭐야? 아, 저거예요, 저거?
3: 가장 중요한 건 유전인자인데요.
1: 유전인자 실제?
3: 퇴행성 뇌질환, 뭐 우울증이나 파킨슨병의 다양한 암의 돌연변이 원인이기도 합니다.
1: 아, 초파리에서 뺄 수가 없어요. 초파리 알면 할수록, 그죠? 어느 하나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죠?
2: 네, 앵앵거리죠, 제 머릿속은.

0: 조간도, 조간도.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분. 안심이 안 되는데?
1: 감독님, 뭐가 문제예요?
0: 위생과 청결이 빠졌잖아. 식품 안심업소 몰라?
2: 개인 위생부터 업장의 청결, 꼼꼼한 식재료 관리까지 까다롭게 감독하는 안심의 기준. 안전한 외식은 식품 안심업소로 감독.
3: 액션!
2: 다섯 개의 별과 빛나는 위생으로 식품 안심업소 오케이!
1: 감독님, 이제 그 다음이
0: 다음은 5천만의 안심으로 안심의

0: 기준 식품 안심업소.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수행평가 할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눈물의 저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견! 띄용띄용 허리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

의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가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명절이 오면 밥상부터 달라진다. 추석 맞이 토란 요리 한 상. 차례상에 없어서는 안 될 보들보들 식감이 최고인 국요리. 가려움이 없어지는 토란 손질법부터 국물 맛이 깊어지는 특급 비결까지 완벽 공개. 토란을 듬뿍 넣어 밥상도 풍성, 마음도 풍성해지는 토란국부터 남은 토란을 실속 있게 활용하는 법. 그야말로 알토란 레시피. 감자조림 못지않다. 가을의 맛을 한껏 느낄 수 있는 밥도둑 조림 반찬. 포슬포슬 토란과 쫄깃한 오징어의 식감이 조화로운 토란 오징어 조림까지. 믿고 먹는 요리계의 빅마마 이혜정의 노하우가 잔뜩 담긴 한식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5: 안녕하세요. 체육을 찾던 강희입니다.
6: 네, 안녕하세요. 빅마마 이혜정입니다. 네.
5: 선생님.
6: 네.
5: 이제 추석을 앞두고 집집마다 음식 준비가 한창인데요. 이 필수적으로 해먹는 요리를 배워보고
6: 그럼요.
5: 싶어요.
6: 네, 네.
5: 이 토란국 재료를 살펴볼까요?
6: 네. 토란국은요. 이게 우선 토란이 있어야 되잖아요.
5: 네.
6: 거기다 이제 좀 밑장물을 줄 소고기가 필요해요.
5: 네.
6: 거기에 마늘, 후추, 소금, 아, 요런 아주 기본적인 재료 필요하고요.
5: 네.
6: 여기 육수를, 다시마를 넣어서 육수를 낼 거예요.
5: 네.
6: 자, 저는 여기에다가 같이 곁들인 물을요. 오늘 참나물을 좀 넣고요.
5: 네.
6: 여기다가 이제 고춧가루도 좀 넣고, 깨도 좀 넣고 해서 약간 요런 조금 지금까지 하던 다른 차례상에 올리지 않는
5: 네.
6: 그냥 일상적인 토란국을 끓일 겁니다.
5: 네. 토란국 빠진 추석은 아무래도 호전하잖아요.
6: 네.
5: 구수한 토란국.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토란국 시작해 볼 텐데요.
6: 네.
5: 자, 이게 토란이죠, 선생님?
6: 네, 토란이에요. 이 토란은 우리가 그랬죠. 아유, 쟤는 알토란 같아.
5: 맞아요.
6: 어쩜 저게 사람이 꽉 찼어? 이 알토란이라는 게 토란이요. 땅에서 나는 달걀이라는 얘기예요. 계란이라고.
5: 오, 그게 들어봤어요.
6: 네, 그래서 토란이에요.
5: 네.
6: 그만큼 영양을 완벽하게 갖췄다는 건데
5: 네.
6: 일단은 뮤신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제일 걱정이 뭐냐면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5: 예?
6: 이 토란 껍데기 잘못 건드리면 막 근지럽고 아리고 막 이런 단점이
5: 맞아요,
6: 있죠.
5: 맞아요, 맞아요.
6: 그래서 이거 밑손질을 잘 해야 되는데
5: 네.
6: 이 토란은 이 추석에 꼭 정말 제일 영양이 좋을 때라서
5: 맞아요.
6: 지금 꼭 드셔야 돼요.
5: 네.
6: 오늘 하는 거는 차례상에 올릴 저 토란탕은 아니고요. 그냥 추석에 일반 가정에서 드시는 토란탕을 오늘 할게요.
5: 네.
6: 일단 우선요. 겉에는 이렇게 시커먼 이렇게 뭐 털이 조금 달려있는 것 같은 껍질이 있는
5: 네.
6: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오시면 토란을 장만하실 때 반드시 장갑을 끼세요.
5: 장갑 끼시고.
6: 그런 다음에 요거를 다 이렇게 감자 깎는 칼이나 칼로 도려 깎잖아요.
5: 네.
6: 이렇게 하셔서 자 물에다가 보통은 옛날 어른들은 쌀뜨물을 넣고 삶으셨어요.
5: 네.
6: 근데 우린 쌀뜨물 갑자기 없으니까 우린 여기다가 식초를 좀 넣고 삶을 거예요.
5: 네.
6: 그러면 훨씬 아린 맛이 좀 덜하죠? 그래서 자, 물을 이렇게 좀 옆으로 가면 물을 이렇게 끓이고 있어요.
5: 예.
6: 여기다가 식초를 좀 넣을게요.
5: 자.
6: 네. 식초를
5: 예.
6: 한 두 큰술 정도 넉넉하게 넣으세요. 그래서 이걸 넣어서 같이 끓여요.
5: 자, 선생님, 식초를 네. 넣는 이유는 뭐예요?
6: 이게 식초를 넣으면 아까 지금 말씀드린 옥살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조금 유화가 되죠.
5: 아.
6: 그래서 가려움 알러지가 좀 덜 생기니까
5: 예.
6: 이렇게 좀 넣어서 끓일게요. 제가 해봤는데 쌀뜨물에 해도 조금 가렵긴 하더라고요. 근데 식초는 확실히 좀 줄어요. 그러니까
5: 예.
6: 식초에다 한번 끓여보시고요. 이걸 다 베낀 거를 여기다가 이제 제가 끓여낼 거예요. 물이 끓을 때 넣어서.
5: 그럴까요?
6: 끓기 전에 넣으면 토란이 물러져요.
5: 아.
6: 그러니까 여기다 끓을 때 넣어서 한 10분에서 15분 삶아내죠.
5: 네. 네.
6: 자, 보세요. 이렇게 끓잖아요. 그죠?
5: 예.
6: 식초를 넣어서 끓여내는 거예요. 그래서 깎아놓은 토란을 여기다 이렇게 넣죠. 자, 이렇게 해서 10분에서 15분 정도 끓일 겁니다.
5: 10분에서 15분 네. 정도.
6: 요거 끓일 동안 저는 네. 제 다른 재료들을 좀 준비할게요.
5: 됐어요.
6: 네. 네. 자, 여기다 넣고
5: 토랑국에 함께 들어가 우리 소고기를 한번 손질해 볼게요.
6: 네. 우선요 들어갈 재료를 손질하는데 예. 마늘을요 오늘은 다지지 않을 거예요.
5: 그럼요.
6: 토란도 끈기가 있고 마늘도 끈기가 있어서 예. 싫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요걸 한 번만 이렇게 자를게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눌러서 옛날에 예. 어머니들이 하시던 방법으로 예. 이렇게 칼등으로 자근자근자근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5: 이렇게 하면은 마늘이 조금 더 색다른 맛이 나나요?
6: 아,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예. 마늘의 매운맛이 좀 덜해서 오. 네 그리고 좀 맑은 맛이 나죠.
5: 맞아요.
6: 이렇게 두신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너무 작진 않게 하시고요.
5: 근데 오늘은
6: 너무 크지 않게. 네.
5: 이 소고기 무슨 부위인가요?
6: 요거 소고기... 우둔이나 이렇게 국거리도 좋지만 예. 국거리 없으면 불고기 정도 하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드시고요.
5: 네.
6: 요거 치운 다음에 제가 이제 채소를.
5: 채소를.
6: 참나물은 데쳐서도 좋은데.
5: 예.
6: 그냥 오늘은 저는 좀 개운한 맛을 위해서 생걸로 좀 넣어볼게요.
5: 그럴까요?
6: 네. 네. 자 여기다 넣고. 네.
5: 생걸로 한번 네. 참나물을.
6: 참나물 없으시면 미나리에도 괜찮아요.
5: 예.
6: 그래서 이거는 좋아하는 취향만큼 넣으세요. 너무 많이 넣으셔도 사실은 조금 지저분할 수 있어요.
5: 네.
6: 그러니까 이렇게 넣으시고 너무 끄트머리 이 부분은 이파리 좀 잘라낼게요. 이게 네. 약간 샐러리과라서
5: 네.
6: 이게 지금 이파리가 향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잎은 조금 이렇게 잘라내시고
5: 네.
6: 이렇게 줄기만 좀 쓰시는 것도 좋아요.
5: 그럴까요?
6: 이렇게 해서 한 1cm, 1.5cm 이런 정도로 이렇게 쓰시죠. 이렇게 해서 잘라놓겠습니다.
5: 예. 자, 참나물 들어가면 네. 또 맛을 더해줄 네. 것 같은데요.
6: 지금만 이렇게 해도 향이 아주 좋죠.
5: 그럼요. 네.
6: 그래서 이렇게 차례상에 올릴 때는 네. 소고기에서 토란 넣어서 끓이는 그 과정까지 하시고
5: 네.
6: 차례가 끝나고 나면 개운한 게 좋으니까 참나물도 좀 넣고
5: 네.
6: 여기다 이제 양념해서 국을 끓이죠. 네.
5: 자, 이렇게 소고기랑 네. 마늘이랑 참나물까지 제가 손질해봤는데요.
6: 네.
5: 근데요, 우리 네. 오늘 소고기는 네. 밑간을 따로 하시지 않나 봐요.
6: 네, 밑간 안 해요. 왜냐면 네. 제가 이제 마늘 탁 이렇게 두드려서 깼잖아요.
5: 네, 맞아요.
6: 그걸 참기름을 넣어서 마늘 향을 좀 낼 거예요. 그래서 따로 안 해도 예. 아주 더 시원한 맛이 되죠. 네.
5: 예. 선생님.
6: 네.
5: 토란이 아주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잘 네. 삶아졌어요.
6: 보세요. 여기 아주 감자 옹심이처럼 됐죠.
5: 맞아요.
6: 큰 거는 좀 자르시지만 작은 거는 알토란 그대로 들어가는 게 추석의 또 묘미잖아요.
5: 예.
6: 이렇게 해서 제가 좀 건져 놓을게요.
5: 야, 그래서 이게 또 알토란,
6: 네.
5: 뭐 토란 이렇게 얘기하는
6: 거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영양이 많아서
5: 예.
6: 알토란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5: 맞아요.
6: 우리가 깎아놓은 밤 같다고도 하고 알토란 같다고도 하고.
5: 자, 이렇게 저희가 토란을 포근포근하게 네. 삶아봤습니다.
6: 네. 저 참기름 좀 주시겠어요?
5: 예.
6: 참기름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넣어요.
5: 네.
6: 그래서 기름 넣은 다음에
5: 네.
6: 기름이 조금 따뜻하게 달굴 거예요. 참기름은 발열점이 낮아서
5: 네.
6: 이거 다 뜨거울 때까지 뭐 훅 연기가 나버려요.
5: 맞아요, 맞아요.
6: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데워가면서 살짝 바닥이 좀 데워질 때까지
5: 예.
6: 기다리셨다가 이거 아까 탁 두드려 놓은 이거 그 저기 마늘이잖아요.
5: 예.
6: 이거 여기다 넣고 마늘 향을 좀 낼게요.
5: 오.
6: 그래서 밑간을 제가 안 해요.
5: 자, 사실 마늘향 하나만 잘라도
6: 네, 맞아요.
5: 소고기에 나오는 뭐 비린내 정도는 잡을 수
6: 그럼요.
5: 있죠.
6: 그러니까 마늘 참기름으로 마늘향을 좀 낼 거예요.
5: 예.
6: 그래서 그걸 이렇게 좀 볶아주신 다음에 썰어놓은 요 소고기를 여기다 좀 넣죠.
5: 자, 이 마늘향하고 네. 이 참기름이었나요?
6: 네.
5: 참기름향만으로도 정말
6: 네.
5: 구수한 향이 나요 지금.
6: 그럼요.
5: 소고기 들어가서.
6: 네.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이걸로 차례를 모실 때 어떻게 해요 하면
5: 예.
6: 이렇게 마늘 깬 거를 꺼지에다 싸세요.
5: 네.
6: 그런 다음에 끓을 때 마늘 넣어요.
5: 아.
6: 그래서 마늘만 싹 건져내면
5: 네.
6: 왜냐면 차례상에는 마늘이나 향신채들을 쓰지 않으니까
5: 네.
6: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 근데 고기는 어느 정도까지 익혀주면 될까요?
6: 고기는 그래도 한 80% 90% 익혀야 누른내가 덜 나죠.
5: 네.
6: 그래서 그걸 빨리 재빨리 섞어가면서 이렇게 볶아줄 거예요.
5: 자, 선생님. 네.

0: 추석 되면 막 바도, 배도 햇배, 사과도 햇배, 네. 막 그렇게 먹잖아요.
1: 마음만큼은 네. 또 되게.
0: 맞아요. 예.
1: 풍요롭게. 자,
0: 여기다가 네. 청주를요, 이렇게 조금 넣을 거예요.
1: 네.
0: 넣으신 다음에 청주가 알코올이 날아가도록 한 번만 덮어주시고요.
1: 네.
0: 여기다가, 자, 약, 내가 필요한 만큼의 이렇게 국물을 잡아요.
1: 네.
0: 잡으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다시마.
1: 다시마.
0: 네. 한 5cm, 5cm 자른 거 한 두 장 정도 같이 넣죠. 차례상에 갈 때는 여기까지 넣을 거예요.
1: 차례상 여기까지.
0: 네. 여기다 무를 좀 나붓나붓 썰어 놓아도 좋고요.
1: 예.
0: 다시마까지 같이 해서 이 상태로 토란 넣은 다음에
1: 예.
0: 이제 차례상에 올리는데 오늘은 좀 토란을 이용한 보통 때 일반 토란국.
1: 예.
0: 네.
1: 저희가 이제 해서. 먹는.
0: 네. 그래서 잠깐만 끓이죠.
1: 자, 한 스푼 끓일게요.
0: 네.
1: 선생님,
0: 네.
1: 지금 토란국이 끓고 있죠. 끓고 있는데
0: 맛있는 냄새 나죠.
1: 예.
0: 보세요, 이렇게 끓고 있어요.
1: 네.
0: 요럴 때, 자, 제가 요 국자로
1: 예.
0: 요 이제 건지, 요거 좀 꺼내, 거품 같은 거, 요걸 좀 맑게 드릴 거니까
1: 예.
0: 요거를 제가 아까 90% 볶아 주세요라고 한 게 이런 거품 많이 생길까 봐, 찌꺼기가 나올까 봐 그렇게 해서 저 아까 조금 더 많이 볶아 주세요 말씀드린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건져낸 다음에
1: 네.
0: 자, 요거 두고요. 여기다 저는 간장.
1: 간장 넣고요. 네, 이제 간을 간장. 시작합니다.
0: 간장 좀 넣고요. 여기 자 일단 간장을 조금 넣고요. 늘 간장만 하면 텁텁해요.
1: 맞아요.
0: 그래서 소금 간을 살짝 하죠. 이렇게 해서 짜지 않도록 예. 이렇게 조금 하고요. 여기 있는 후추. 후추를 조금만 넣을게요.
1: 네.
0: 토란은 후추를 조금 넉넉히 넣는 게 좋은 듯해요. 제 네. 입에는. 자 이렇게 넣고요. 이제 토란 넣어요.
1: 네.
0: 토란 아까 삶아놓은 거를 네. 여기다 넣는 거죠.
1: 자, 지금 토란은
0: 네.
1: 그냥 다 익은 거죠?
0: 익은 거예요.
1: 예.
0: 다 10분 정도 삶아서
1: 예.
0: 다 익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토란도 그렇게 한 스푼 끓으면 요거는 차례상에 올라갈 토란탕.
1: 예.
0: 여기다가 이제 참나물을 사실은 데쳐서 무쳐서 넣어도 좋은데
1: 네.
0: 먹기 직전에 끓일 때 이렇게 넣으세요.
1: 여기다 참나물 좀
0: 네, 예. 넣고요. 저는 입에 맞춰서 여기 고춧가루.
1: 저도 좋아요.
0: 조금 넣어요. 고춧가루 많이 넣지 마시고
1: 예?
0: 보통 토란탕은 맑게 하얗게 먹어서 우리가 조금 아예 토란탕은 좀 느끼해란 생각하잖아요.
1: 맞아요.
0: 살짝만 넣으세요. 기호에 따라서 청양고추 쓸어 넣으셔도 좋아요.
1: 네.
0: 이렇게 해서 그냥 뚜껑 닫았다가 한 번만 열죠.
1: 부르르 끓었어요.
0: 끓고. 네, 이렇게 해서. 자, 이제 다 끓은 것 같아요.
1: 예.
0: 광식이 우리 한번 옮겨 볼까요?
1: 될까요? 자, 완성돼서 준비해 볼게요.
0: 옮겨 넣을게요.
1: 네.
0: 자, 옮겨 넣고요. 이제 그릇에 옮기기만 하면 돼요.
1: 아, 그러게요.
0: 네.
1: 너무나 먹음직스러운데 한번 옮겨 네. 담아볼까요?
0: 자, 그릇에 옮겨 담을게요.
1: 이야.
0: 이게 토란은 한 번에 한 대여섯 개 정도 먹는 게 좋대요.
1: 그러니까 예.
0: 토란이 아무리 좋아도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건 덜 좋겠죠.
1: 네.
0: 자, 이렇게 해서 다시마도 하나 넣고 다 먹을 동안 또 다시마 맛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마도 같이 옮기세요.
1: 이 토란이 제철일 때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지금 드셔야 되죠.
1: 네.
0: 지금. 네. 이렇게 해서 토란탕 끓인 다음에요.
1: 예.
0: 여기다가 저는 파를 조금 넣을 거예요. 이렇게 넣고,
1: 넣고.
0: 깨도 이렇게 뿌려서 토란탕 완성하겠습니다.
1: 예.
0: 네.
1: 네.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토란국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토란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끓는 물에 식초를 넣어 끓여주세요. 그런 다음 껍질 벗긴 토란을 넣어 15분 정도 삶아내줍니다. 이렇게 식초를 넣은 물에 토란을 삶으면 가려움이 완화되어 좋아요. 마늘은 으깨고 소고기와 참나물은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냄비에 참기름을 둘러 달군 뒤 으깬 마늘과 한입 크기로 썬 소고기를 넣어 볶아줍니다. 여기에 청주를 넣어 볶은 뒤 물과 다시마를 넣어 한 소끔 끓여주세요. 그런 다음 거품을 걷어내고 진간장과 소금, 후춧가루, 삶은 토란을 넣어 끓여줍니다. 여기에 한입 크기로 썬 참나물과 고춧가루도 넣어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고 쪽파와 통깨를 솔솔 뿌리면 토란국이 완성됩니다.
1: 선생님,
0: 네.
1: 이 토란은 되게

0: 토란국, 네. 토란탕으로 많이 먹는데요. 네. 이번에는 토란의 달콤 짭조름하게 졸였습니다.
1: 맞아요. 예. 네.
0: 토란 오징어 조림 재료를 살펴볼까요?
1: 네, 네. 자, 우선 토란 오징어 조림이니까 토란하고 오징어 필요하겠죠.
0: 맞죠.
1: 두 주인공이에요. 네. 토란은 오늘 그 추석에 탕 끓이려고 사두고 남은 거 예. 또 냉동실에 넣지 마시고 활용하시라고 이걸 했어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조림장 만들 건데 간장에 맛술에 설탕에 이렇게 조금 가면 될 것이고요.
0: 네.
1: 그 나머지는 이제 고명으로 쓸 파정도 있으면 될 거예요.
0: 네. 네. 자, 재료가 또 아주 간편하게 준비가 됐는데요. 자, 가을 식품으로 아주 맛있는 토란. 이 초가을의 맛과 영양까지 보충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도 바로 시작해볼까요?
1: 네, 그렇게 하죠. 자, 우선 토란이요.
0: 네.
1: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식초물에 좀 이렇게 딱 껍질 다 벗겨서
0: 네.
1: 식초물에 이제 담궜다가 그거 삶았어요.
0: 네.
1: 그렇게 삶은 걸로 함께 삶을 때 미리 같이 삶아서 준비해뒀고요.
0: 네.
1: 오징어는 이렇게 제가 껍질만 벗겨서 아, 껍질 안 벗겨도 괜찮아요. 사실은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껍질에 훨씬 많이 들어있으니까
0: 맞아요.
1: 껍질 안 벗겨도 되는데 아기들을 줄 경우에는 좀 질겨질 네. 수 있죠. 벗겨서 저는 통으로 해서 오늘 링으로 쓸어 쓸 거고요.
0: 예.
1: 자, 요 조림장을 한꺼번에 만들어서
0: 네.
1: 토란을 먼저 졸일 거예요.
0: 네.
1: 그렇게 졸이다가 이제 나중에 오징어 넣어서 이렇게 하면 끝이 나죠.
0: 자, 그럼 네. 어떤 것부터 하면 될까요?
1: 자, 우선 이제 적당량의 물을 좀 이렇게 넣으세요.
0: 네.
1: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여기다가 맛술을 물 양의 한 반 정도
0: 네.
1: 넣으시면 돼요. 여기에 자, 요거 진간장이죠.
0: 네.
1: 넣으시고요.
0: 이 조림장이죠.
1: 그렇죠. 이걸 이제 이걸 제가 조림장 만드는 거예요.
0: 네.
1: 여기다가 아까 단짠이라고 하셨죠, 광희 씨가.
0: 네.
1: 여기다가 설탕을 조금 넣어요.
0: 진짜 간단하네요,
1: 네.
0: 선생님.
1: 이렇게 해서 그냥 만들어만 장을 만들어 두세요.
0: 네.
1: 자, 이렇게 만들어 두신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저 냄비로 좀 갈까요?
0: 그럴까요?
1: 네. 자, 여기 가셔서
0: 자, 토란을 한번 졸여보도록
1: 네,
0: 하겠습니다.
1: 여기 끓인 조림장을 여기다 넣을게요.
0: 예.
1: 네. 처음부터 너무 새까맣게 하시면 나중에 해놨을 때 이게 너무 까맣게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간장이 조금 연하죠?
0: 네.
1: 이렇게 연한 간장으로 만드셔서 처음부터 이거를 같이 넣을게요.
0: 같이요?
1: 네. 이렇게 같이 넣겠습니다.
0: 자, 저희가 한번 삶아낸
1: 네.
0: 겁니다.
1: 네, 삶아서 네. 다 장만 해둔 거예요.
0: 10분에서 15분 삶아냈죠, 저희가?
1: 그렇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제 뚜껑을 좀 덮어두고요.
0: 예.
1: 이게 끓어서 조림장이 끓어오를 때까지 이 뚜껑 덮어 익힐게요.
0: 네.
1: 그러는 동안 저는 오징어를 좀 썰죠.
0: 그럴까요? 네. 사실 네. 토란이 몸에 좋다는 거 너무 잘 아는데 맨날 국으로 탕으로만 먹다 보니까 아쉬웠었는데
1: 맞아요. 또 추석에만 먹는 걸로 돼 있어서 그죠?
0: 예.
1: 자, 이렇게 해서 한 1cm 정도의 두께로 썰어요.
0: 네.
1: 너무 두꺼울 필요는 없고요.
0: 네.
1: 안에 있는 뼈랑 내장 드러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썰어내죠.
0: 오늘 링 모양으로
1: 링으로 썰 거예요.
0: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1: 아니, 그냥 내 마음이에요. 그거는 굳이 뭐 잘라 썰으셔도 되는데
0: 예.
1: 토란이 동그라니까 이 오징어도 동그라면 좋겠죠.
0: 그렇죠. 사실은 오징어 조림, 오징어 요리 안 좋아하시는 분은 많이 없다고 생각해요.
1: 그럼요. 근데 토란하고 오징어 또 기가 막히게 맞는 맛의 조합이에요.
0: 예.
1: 그래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좀 썰어 놓으세요.
0: 네, 오늘 뭐 껍질에도 좋은 성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1: 네.
0: 함께 먹고
1: 네.
0: 어린 친구들이 있으면 껍질도 벗겨도
1: 네, 벗겨내는 것도 좋아요. 연세 드신 분들도 좀 벗겨내면 좋겠지만
0: 네.
1: 저는 그냥 요 오징어 껍질의 성분도 아까워서
0: 네.
1: 이렇게 가죠. 자, 이렇게 두고
0: 예.
1: 다리는 이렇게 긴 다리는 반 갈라주시고
0: 예.
1: 이렇게 해서 간 다음에 다리는
0: 네.
1: 이렇게 자르세요. 이렇게 너무 굵지 않게.
0: 그렇죠.
1: 네. 우선 뭐 두 개나 한 개나 이렇게 굵은 다리는 하나로 하고 이렇게 해서 잘라주시면
0: 네.
1: 준비 끝이에요.
0: 선생님,
1: 네.
0: 저희가
1: 네.
0: 이 조림장 넣고 지금
1: 네, 네.
0: 한 10분 정도 저희가 끓여봤는데
1: 그렇죠. 네.
0: 자, 지금
1: 네.
0: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1: 자, 이렇게 토란이 이제 색이 나면서 이렇게 끓고 있잖아요. 이렇게 끓고 있어요.
0: 예.
1: 자, 요럴 때 불을 이제 세게 높이세요.
0: 예.
1: 그래서 이제 오징어 넣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준비해둔 오징어를 넣죠.
0: 어느 정도 맛이 뱄을 때.
1: 네, 그렇죠. 토란이 더 두꺼우니까
0: 예.
1: 맛 배는 시간이 걸리겠죠.
0: 그렇죠.
1: 그래서 여기다 좀 넣으면서 간장 좀 주시겠어요?
0: 네,
1: 오징어 넣으면 이제 간이 또 흐려지죠.
0: 그럼요.
1: 네, 그래서 여기다가 간장을 오징어용이에요. 이건 말하자면
0: 네.
1: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넣을게요. 이렇게 요거는 짭짤한 달콤해야 더 맛이 있죠.
0: 맞아요, 맞아요. 단짠 단짠
1: 네,
0: 있어야 돼요.
1: 네, 이렇게 넣고요. 자, 설탕을 조금 더 넣죠.
0: 네. 네.
1: 이렇게 설탕을 넣는 건 짠 거에 대한 맛도 있지만
0: 네.
1: 이래야만 이게 뭐랄까 보존이 돼요.
0: 아, 윤기도 좀 돌지 않을까요?
1: 그렇죠. 윤기 넣는 건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제가 식용유를 좀 넣을 거예요.
0: 오.
1: 이렇게 오징어 나오면 오징어 끓인 동안 물이 나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식용유를 좀 넣으세요.
0: 자, 식용유 넣는 이유는
1: 네, 이렇게 해서 끓이면서 이게 식용유가 이제 윤기를 좀 주죠.
0: 와.
1: 네. 자, 이렇게 해서
0: 예.
1: 한 큰술 정도의 식용유를 넣으세요.
0: 네.
1: 올리브 오일도 좋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뚜껑을 열고 센 불에서 졸일 겁니다. 이렇게. 자,
0: 네. 우리가 원하는 또 조림대로 한번
1: 네.
0: 졸여볼 때 몇 분 정도 졸이면 될까요?
1: 이렇게 해서 이제 10분에서 15분 정도 졸일게요.
0: 15분 정도.
1: 네. 네. 이 정확한 시간은 국물이 반 국자 정도 남았을 때까지.
0: 반 국자 정도.
1: 네, 남았을 그렇게 때까지? 졸이시면 돼요.
0: 각자 네. 화력이 또 다르기 때문에.
1: 그럼요. 예. 네, 정확 비슷하게 그런 정도 시간.
0: 예.
1: 네, 자 이렇게 넣겠습니다.
0: 선생님.
1: 네.
0: 지금 아주 굉장히 맛있게 졸여졌는데 네, 네. 색도 잘 입었고
1: 네 맞아요.
0: 이 조림이 아주 자작하게 됐어요.
1: 그렇죠.
0: 지금.
1: 이게 색깔이 아주 조림의 묘미는
0: 예.
1: 고운 갈색이 반질반질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0: 예?
1: 이미 토란은 다 익은 거고 간이 배었어요.
0: 네.
1: 이렇게 국물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게 한 반 국자에서 한 국자 정도
0: 예.
1: 남았을 이때까지 해야 이게 그 보관할 때도 남은 것도 마르지 않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너무 바짝 졸이면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남은 거 보관할 때 말라지니까.
0: 그렇죠.
1: 자 보세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국물이 걸쭉하죠?
0: 예.
1: 이럴 때 이런 정도에서 불을 딱 끄죠.
0: 요 정도?
1: 네. 이제 이렇게 해서 그릇에 옮겨 담으면 돼요.
0: 자.
1: 먹을 만큼 드시고
0: 예.
1: 나머지는 이제 보관 용기에다 넣어놓으시면 되죠. 자, 네. 이렇게 해서 이거를 담을게요. 자,
0: 매번 국탕으로만 먹었던 네. 이 토란을 좀 맛있게 또 오징어와 함께 조림으로 먹어보겠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0: 예. 또 이렇게 먹으면 또 별미네요. 그렇죠?
1: 그럼요. 이거 아주 밑반찬이에요.
0: 밑반찬.
1: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저 추석 좀 지나고 나서
0: 예.
1: 남아있는 토란 가지고 이렇게 멸치 볶듯이 이렇게
0: 예.
1: 토란을 졸여놓으면 이것도 맛있죠.
0: 마지막에 네. 그 식용유를 넣어서 그런지
1: 네.
0: 윤기가.
1: 그럼요. 예. 물엿 따로 넣지 마시고요.
0: 예.
1: 물엿 안 넣으셔도 돼요. 특히 오징어를 물엿 쓰려면 딱딱해져요. 그러니까 넣지 마시고 이렇게 그냥 국물을 이렇게.
0: 버릴 게 없네요. 네. 그렇죠? 국물까지 완벽하게.
1: 네. 이렇게 해서 네 하시면 큰 재료 없이
0: 예.
1: 어차피 명절 세려고 사는 토랑 가지고 맛있게 끓여 드실 수 있죠. 자 이렇게 올릴게요.
0: 네.
1: 자 이렇게 올려서 여기다가 좀 오늘 파를 넉넉히 뿌리죠. 이렇게.
0: 아 너무 먹으면
1: 이렇게 드시면
0: 예.
1: 이렇게 생강과 채를 곱게 썰어서 얹어도 맛있어요.
0: 네. 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1: 네.
0: 토란 오징어 조림이 완성됐습니다.
2: 토란 오징어 조림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물에 맛술과 진간장, 설탕을 섞어 조림장을 만들어주세요. 냄비에 조림장과 삶은 토란을 넣어 한 소끔 끓여줍니다. 오징어의 몸통은 링 모양으로 썰고 다리는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조림장에 먹기 좋게 썬 오징어와 진간장, 설탕, 식용유를 넣어 15분 정도 졸여줍니다. 여기서 꿀팁! 국물을 반 국자에서 한 국자 정도 남겨둬야 보관 후에도 조림이 마르지 않고 맛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고 송송 썬 쪽파를 올리면 맛있는 토란 오징어 조림이 완성됩니다. 다음 주에는 깔끔하고 센스있는 한식 전문가 한명숙 요리연구가의 얼큰한 고추장찌개부터 맛있는 메추리알 버섯 장조림까지 실속있는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3: 상담 완료 시 다양한 구성 실손냄비 4종 세트 모두 충전 양수냄비, 편수냄비, 프라이팬까지 4가지 구성으로 4가지 요리를 한 번에 실손냄비 4종 세트 모두 충전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딥이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9: 진단비도요?
4: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4: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4: 됩니다.
12: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9: 감기로 입원해도요?
4: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4: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4: 물론 됩니다.
11: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0: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시청률이 반으로 줄어든다. 5분 없는 분은 없을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5분은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5분을 뭐 속도도 상관없고 그냥 천천히 달려도 괜찮으니까 5분만 달리십시오.

0: 보물을 찾는 여정을 같이 출발해 보시죠. 가시죠.
1: 울림으로 그래, 울림으로.
2: 이미역이 최상품이라 한무새 뭐 한 150만원입니다.
1: 150만원이요?
2: 네. 이거 아주 소중한 거죠, 여기. 어떻게 보면 봉으로 가죠, 이게.
1: 당근장, 당근장. 이게 내 인생 보물입니다. 이게 위로 오르죠. 누나는 나한테 보물 같은 존재지.
3: 해마다 10명 가까이 목숨을 잃는 벌쏘임 사고. 벌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7월부터 9월까지는 1년 중 벌쏘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며 피해 사고도 함께 증가하게 되는데요. 벌쏘임 사고는 예방과 더불어 사고 이후 대처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벌쏘임 사고 시 다음과 같이 대처하세요. 첫째, 벌집을 건드렸다면 벌집에서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즉시 대피합니다. 둘째, 벌에게 쏘였다면 카드 등을 이용해 벌침을 긁어내듯 제거합니다. 셋째, 벌에 쏘인 상처는 깨끗한 물과 비누로 씻고 얼음 주머니 등을 이용해 진정시킵니다. 넷째, 검증되지 않은 민간 요법은 따라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벌쏘임 사고 후 무증상 시에도 1시간 이내로 병원에 방문합니다. 안전한 야외 활동을 위한 벌쏘임 사고 대처 요령. 꼭 기억하고 슬기롭게 대처하세요.

0: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약한 무리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가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장롱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뻔하고 흔한 명절 선물. 그 흔한 선물 위해 구전녹용. 명절 선물은 이제 구전녹용입니다.
5: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6: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 같은 튼튼한 잇몸.
7: 먹는 즐거움.
6: 잇몸 튼튼

이곳에서 동서양의 거인들이 서로 충돌을 하게 됩니다. 임원 이국당 크르그드스탄에 우리 한국인이 정복자로 젊은 술탄 메흐메드 2세는요 엄청난 도박을 벌게 됩니다.

0: 유럽에서는 어떤 명성이 있었냐면 악마의 군단이라고 하는 명예를 얻었어요.
1: 실크로드의 시작과 끝, 아나톨리아 반도. 그곳에서 세계 최강의 오스만 제국이 탄생했습니다. 대제국을 꿈꿨던 오스만 왕조에게 콘스탄티노폴리스 정복은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
0: 정복자 메흐멧 2세, 파티 메흐멧 2세의 초상이 여기 있습니다.
1: 당시 콘스탄티노폴리스는 난공불락의 수도. 하지만 메흐멧 2세에게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정복할 비책이 있었습니다. 그 비결을 찾아 여정을 떠납니다. 중국 서안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서쪽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까지 동서 문명과 물자 교역로 실크로드. 튀르키예 이스탄불은 실크로드의 종점이자 동서양을 연결하는 통로 중 한 곳으로 동양의 문물이 서양으로 건너가기 전 꼭 거쳐야 했던 곳입니다. 보스포러스 해협을 사이에 두고 아시아와 유럽 두 대륙에 걸쳐 있는 도시. 이스탄불은 동로마 제국의 수도이자 후에 오스만 제국의 수도로서 다양한 동서 문화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0: 이스탄불에 왔습니다. 이스탄불은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단지 여행하기 좋은 튀르키예의 한 도시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요, 이 이스탄불이 천년 이상 유럽 전체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이자 실크로드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도시였어요. 근데 이 이스탄불에서 동서양 역사계를 뒤흔드는 엄청난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0: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폴리스는 1453년 오스만 왕조의 한 젊은 술탄에 의해 함락되고 이스탄불로 재탄생했습니다. 세계사의 변화와 동로마 제국의 멸망을 가져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방전. 탁심 광장에서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 그날의 역사가 시작된 곳으로 갑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지였습니다. 지금 유럽 지구 구시가지를 여행하다 보면 쉽게 볼 수 있는 성벽은 동로마 제국 시절 쌓은 건데요. 당시 육지와 해안을 따라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1: 진짜 세월 앞에 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난공불락의 요새였는데 이 천년이 지나다 보니까 여기저기 무너진 흔적들도 많이 보이고 너무 심각하게 훼손이 돼갖고 복원한 흔적들도 많이 보여요.
0: 테오도시우스 성벽의 육지 쪽 부분입니다. 수십 차례에 걸친 외부의 침략에도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톡톡히 방어해 난공불락으로 통했습니다.
1: 급격하게 성장하는 오스만 제국, 그리고 새롭게 술탄에 등극한 젊은 술탄 메흐메드 2세는요, 엄청난 도박을 걸게 됩니다. 바로 콘스탄티노플, 즉 이스탄불을 점령하기로 한 것이었죠. 그런데 생각보다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면요, 콘스탄티노플은요, 테오도시우스 성벽이라고 하는 당시 최고의 기술로 축성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거든요.
0: 수많은 공격을 방어하며 계속 보수 발전을 거듭한 테오도시우스 성벽.
1: 이 테오도시우스 성벽은요, 총 3겹의 성벽에다가 앞에 해자까지 있는 정말 난공불락 그 자체인 요새였습니다.
0: 공략이 힘든 데다 삼중 구조라 간신히 성벽 하나를 뚫어도 다음 성벽의 수비군에게 공격을 당하게 되는 구조였죠. 그런데 왜 메흐메드 2세는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해야 했을까요? 아나톨리아 반도 서북부에서 등장한 오스만 제국. 서서히 영토를 확대해 나가더니 15세기 중반에는 유럽 대륙까지 진출했습니다. 당시 교육의 중심 도시이자 기독교 문명의 상징적 도시였던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하면 더욱 막강해지고 다른 정복에 집중할 수 있었죠. 그래서 강하다는 오스만 제국의 여러 술탄들이 나섰지만 모두 실패. 메흐메드 2세의 아버지도 콘스탄티노폴리스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20살에 7대 술탄에 오른 메흐메드 2세. 젊은 술탄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메흐메드 2세는 뭔가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정복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1: 메흐메드 2세에게는요, 테오도시우스 성벽을 공격하기 위한 비장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0: 오스만 제국의 장교들을 훈련했던 사관학교를 개조한 군사박물관입니다. 튀르키예의 군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인데요. 고대부터 튀르키예 건국에 이르기까지 사용된 다양한 무기류와 군복, 군사용품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1: 여기는요, 투르크 민족이 중앙아시아부터 시작해서 아나톨리아 반도까지 정착하는 과정을 잘 전시해놓고 있어요. 이 전시관을 보니까 왜 한국하고 투르크 민족이 서로 형제 민족이라고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0: 튀르키예의 70% 이상 차지하는 튀르크족은 중앙아시아에서 활동하던 유목민으로 고대 중국 국가들도 두려워하던 흉노, 돌궐 같은 유목 국가를 이뤘습니다. 이후 국가가 멸망하여 지금의 아나톨리아 지역으로 대다수 이주하고 몇몇은 한반도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 정착했다고 전해집니다.

0: 이제 오스만 제국 전시관으로 들어갑니다. 이 당시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스만 제국 전성기 때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초강대국이었어요.
1: 오스만 제국을 탄생시킨 초창기 술탄들의 모습. 그 중에 눈에 띄는 초상화가 있습니다.
0: 그 콘스탄티노플 공방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정복자 메흐멧 2세, 파티 메흐멧 2세의 초상이 여기 있습니다.
1: 어려운 일을 해낸 지도자답게 초월적인 카리스마가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데 메흐멧 2세의 비장의 무기는 어디 있는 걸까요?
0: 우르반 대포가 여기 있어요. 콘스탄티노플 성벽을 무너뜨린 주인공이죠.
1: 헝가리 우르반이 만든 공성용 대형 대포. 콘스탄티노폴리스까지 옮기는 데만 수백 명의 병사와 60마리 이상의 소가 필요했다고 전해집니다.
0: 원래 우르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오스만 제국의 사람이 아니라 헝가리에서 넘어온 기술자였어요. 근데 오스만군을 위해서 이 엄청난 사속포를 만들게 됩니다. 이 사속포가 얼마나 거대했냐면요, 한 번에 만들 수가 없어서 파트를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나사로 끼는 방식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발사하는 투사체도 이만한 대포화를 날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엄청난 대포화를 쏘는데 그동안은 난공불락이라고 여겨졌던 콘스탄티노플 성벽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하죠. 결국에는 이게 계속 무너지기 시작을 하니까 더 이상은 복구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르고 육지에서 공격하는데 아주 엄청난 기여를 했던 바로 그 대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1: 우르반 대포로 열린 새로운 전쟁 전술의 시대. 이후 화약 무기의 급격한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0: 그리고 메흐멧 2세가 믿었던 비장의 카드가 또 하나가 있었죠. 바로 예니체리였습니다.

0: 한쪽 벽이 열리며 등장하는 예니체리 군악대. 예니체리는 새로운 군인이란 뜻으로 술탄의 정예 보병 부대입니다. 전쟁 시에만 사람들을 모아 병사로 쓰던 시대. 체계적 훈련을 받은 다른 나라에는 없었던 대규모 정규군이었습니다. 종교적 신념과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도 강했죠.
1: 이 예니체리는 대부시르메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선발이 됐는데 정복지에 있는 소년들, 그러니까 10살에서 20살가량의 소년들을 뽑아다가 아주 우수한 소년들을 이제 훈련시키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술탄의 노예였지만 사회적인 대우는 전혀 달랐어요. 이 예니체리는요, 나중에 오스만 제국 후기에 가면은 하나의 귀족 계급처럼 사회적인 어떤 그 엘리트 집단을 형성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0: 수많은 전투에서 맹렬히 싸워 위상과 용맹을 드높이며 오스만 제국을 지키는 방패의 역할을 했습니다.
1: 그리고 예니체리는요, 유럽에서는 어떤 명성이 있었냐면은 악마의 군단이라고 하는 명예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술탄의 직속 근이 되기도 하면서 오스만 제국에서 감행하는 그 대규모 원정에는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특히 콘스탄티노플 공방전에서는 아주 중요한 전승을 올리기도 했어요.
0: 예니체리의 전투력과 충성심, 결속력은 상대국에겐 충격이었고 두려움이었습니다.

0: 메흐멧 2세는 이렇게 예니체리와 우르반데포를 앞세워 육지에서 콘스탄티노폴리스 정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1100년의 역사를 이어온 동로마 제국이 쉽게 무너질 리가 없었죠. 우르반데포가 재장전에 긴 시간을 소요하는 사이 재빨리 성벽을 고수한 동로마 제국 병사들. 그래서 전쟁은 한 달 넘게 이어졌습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서방 여러 나라의 도움을 청했죠. 아시아 지역과 보스포러스 해협으로 가는 페리들이 출발하는 에미네니 선착장. 이곳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합니다.
1: 여기 오면 꼭 먹어야 되는 게 있어요. 발르 에크메.
2: 메라바.
3: Can I sit here?
2: 브리타네 발르 에크메. 네, 여기 그 발르 에크맥을 먹으러 왔어요. 그 발르 에크맥이 뭐냐면 원래는 물고기로 만든 케밥 같은 건데 물고기를 이렇게 빵 사이에 껴서 먹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길거리 음식으로 굉장히 인기가 좋은 그런 음식입니다.
0: 우리나라엔 고등어 케밥으로 알려져 있죠. 에미네니는 오래전부터 항구로 발달한 곳인데요. 배에서 잡아온 생선을 구워 그대로 빵에 끼워 간단하게 먹던 것이 이어져 지금도 배에서 발르게크맥을 만듭니다. 보이시나요? 한 손으로 집게를 잡고 뼈를 바르는 실력. 요리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2: 이쪽 테스크를 드네. 생각보다 음식이 굉장히 빨리 나왔어요.
0: 원래 배를 타고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 퇴근하는 직장인들이 가볍게 해결하는 한 끼였다는데요.
2: 이게 생선으로 만든 길거리 음식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살짝 그 비린내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비린 냄새는 거의 안 나요. 그냥 고소하게 맛있게 구운 생선 냄새가 납니다.
0: 맛도 비리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신선한 고등어를 바로 구워서 그런지 냄새만큼 고소합니다.
2: 야, 맛있다. 여기 표현으로 잘 맞을지 모르겠는데 왜 그 한국에서 밥 위에다가 이렇게 잘 구워진 생선 딱 얹어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잖아요. 여기는 밥 대신에 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이스탄불의 별미 발르 에크맥은 레몬 주스와 함께 먹거나 튀르키예식 김치 투르슈와 함께하면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야, 여기서 보니까 갈라타탑이 한눈에 보여요.
0: 1453년 당시 제노바 공화국의 식민도시였던 갈라타 지역. 골든온을 사이에 두고 콘스탄티노폴리스와는 거리가 1km도 안 됩니다. 중립자치구로 동로마 제국과 우호협정을 맺었던 제노바 공화국의 식민지 갈라타 지역. 하지만 오스만 제국이 보스포러스 해협까지 세력을 확장해오자 외교적 중립을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 메흐멧 2세는요, 난공불락이었던 요새,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기 위해서 기존 술탄들과는 좀 다른 작전을 세웁니다. 바로 육지와 해상에서 동시에 공격하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메흐멧 2세는요, 이 보스포러스 해협의 루멜리 히사르라고 하는 요새를 세워서 여기를 통과하는 선박들을 통제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전히 이 금강만, 골든혼을 들어가서 콘스탄티노플을 포위하는 데는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하게 돼요.
0: 성벽의 수비가 조금은 허술했던 골든혼. 그런데 들어가기 어려웠던 이유는 뭘까요?

0: 이유를 찾아 타워로 갑니다.
1: 갈라타탑에 가려면 원래는 가파른 언덕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있는 지하철을 타면 좀 쉽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하철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지하철이랍니다.
0: 딱 한 구간을 운행하는 지하철.
1: 놓쳤다.
0: 놓쳐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운행 간격이 5분이라 조금만 기다리면 되거든요. 19세기 중반 이곳으로 여행을 왔던 프랑스 엔지니어가 가파른 언덕 꼭대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래 항구 근처에 은행과 환전소까지 매일 오르내리는 걸 보고 만들었답니다.
1: 1871년도에 만들었대요. 입장료는 한 500원 정도 되니까 뭐 비싸진 않아요.
0: 150년이 넘은 지하철이라고 하니까 뭔가 특별할 것 같은데요. 터널이
1: 진짜 터널만 있네. 야, 이 오래된 지하철을 탄다는 게 살아있는 문화유적을 타는 그런 기분이에요. 사실 그냥 지하철 타는 것 같아요. 밖에 아무것도 안 보여. Hi, hello. 제가 별로 마음에 안 드나 봐요.
0: 탑승 시간은 1분 30초 정도. 야,
1: 이렇게 오래된 지하철이 있다는 게 그 당시 이스탄불이 얼마나 대단한 도시였는지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증거인 것 같아요.
0: 지하철 덕분에 가파른 오르막길 편하게 잘 왔습니다. 갈라타타운은 이스탄불을 파노라마로 조망할 수 있어 필수 관광 명소로 꼽히는데요. 동로마 제국 시기엔 해상 감시탑 역할을 했습니다.
1: 여기는 옛날 제네바 상인들이 있었던 제네바 페라지구고 저 앞에 보이는 게 갈라타탑이에요. 저 갈라타탑은요, 콘스탄티노플을 방어하는, 그러니까 보스포러스 해협을 지나가는 쇠사슬이 묶여 있었던 곳입니다.
0: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콘스탄티노폴리스는 다른 곳에 비해 골든혼과 접해 있는 쪽에 방어가 느슨했습니다. 골든혼 입구에 굵고 튼튼한 쇠사슬을 설치해 적함이 침입할 때는 만 입구를 봉쇄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 쇠사슬은 갈라타 지역과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성벽에 연결돼 있었는데요. 타워에 오르니 쇠사슬 안쪽으로 해전에 강했던 동로마 제국의 군함이 가득했을 골든혼의 모습이 보이는 듯합니다. 접근조차 어려운 지역, 쇠사슬을 뚫기는 불가능했습니다.
1: 이 콘스탄티노플을 방어하던 쇠사슬은 굉장히 견고하고 과학적으로 설계가 됐어요. 특히 이 쇠사슬을 설치를 할 때 거대한 나무통 같은 부유물들을 많이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쇠사슬이 한쪽이 끊어지더라도 완전히 끊어지지 않게 설계가 됐어요. 그리고 또 이 해협에 비잔틴 제국의 함대가 주둔을 하면서 실제로는 굉장히 공격하기 어려운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0: 서방의 지원군이 오기 전 전쟁을 끝내야 하는 메흐멧 2세. 그러려면 골든혼 진입은 필수였습니다.
1: 메흐멧 2세는요, 어떤 식의 방법을 동원을 해도 이 해협을 뚫지 못하게 되니까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하게 돼요. 바로 메흐멧이 메흐멧다운 생각을 한 거죠. 혹시 배가 산으로 간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진짜로 배가 산으로 갑니다.
0: 갈라타 성벽 뒤로 길을 낸 메흐멧 2세. 그 위에 통나무 레일을 설치하고 배를 육지로 올려 밀고 끌었습니다.
1: 메흐멧은요, 배를요, 통째로 육로를 통해서 옮긴 다음에 이 쇠사슬 반대쪽으로 이동을 시켜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을 방어하던 병사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눈을 딱 떴는데 성벽 앞에 엄청난 규모의 오스만 함대가 있었던 거예요. 아주 당황할 수밖에 없었겠죠.
0: 7,000명 정도의 군사로 한 달을 넘게 버텨온 콘스탄티노폴리스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합니다.

0: 상상을 뛰어넘는 대담한 작전. 여기엔 중립자치구였던 제노바 식민지 갈라타 지역의 역할도 컸습니다. 메흐멧 2세의 계획을 알면서도 함구했기 때문이죠. 갈라타 타워에서 내려다 보이는 이스탄불은 아름답기만 합니다.
1: Wise men. 아, çok güzel hissediyoruz çünkü burası bizim tarihimiz. Burası binli yıllarda yapılmış galiba, öyle biliyoruz. Her taraf gözüküyor. İstanbul şu an ayaklarımızın altında. Yani dünyanın en güzel şehri.
0: 평화롭게만 보이는 풍경 이면에 숨겨진 격렬했던 역사. 그 세월을 다 견뎌내고 동서양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는 매력적이고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0: 점령당한 콘스탄티노폴리스의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당시 도시에 남아있던 시민들이 대피했던 동로마 제국의 교회 아야소피아로 갑니다.
1: 콘스탄티노폴 공방전 마지막 날 남자를 제외한 여자와 아이들, 노약자들이 이 아야소피아 성당에서 모여서 밤샘 기도를 드렸어요. 마지막에 꼭 승리를 해달라고. 근데 결국 콘스탄티노폴이 함락이 됐죠.
0: 항복을 권했지만 동로마 제국은 거부했습니다. 다가오는 오스만 군대에 맞서 끝까지 싸웠죠. 그렇게 콘스탄티노폴리스는 무너졌고 오스만 군대는 전통대로 약탈과 살육을 저질렀습니다.
1: 점령군으로 들어왔던 메흐멧 2세가 성당에 처음에 딱 발을 들였을 때는 상당히 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동로마 제국, 그러니까 동로마 정교회의 심장부였는데 사실상 감나가는 것이 남아있질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4차 십자군이 이미 여기를 먼저 점령했을 때 대부분의 감나가는 성물들을 모조리 약탈을 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처음에 건축될 때 당시 기술력, 최첨단의 기술력이 집약된 그런 건물이었기 때문에 이 성당 하나를 점령했다고 하는 어떤 그런 상징성과 건축물의 위대함을 보더라도 메흐멧 2세의 정복감을 충분히 충족시켰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이슬람 제국에 의한 콘스탄티노폴리스 함락은 서방 기독교 세계를 충격에 몰아넣었습니다.

0: 아야소피아는 이후 기독교 성전에서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1: 예전까지만 해도 여기가 원래 박물관으로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2020년부터 다시 이슬람 모스크가 돼서 이 복장 규정 같은 것도요. 이슬람 모스크 들어갈 때랑 똑같이 해야 됩니다. 반바지라든지 이런 거 안 되고요.
0: 들어서면 보이는 건 메흐멧 2세의 소유였음을 나타내는 표식. 여전히 동로마 제국의 대표 건축물로서 인기가 식을 줄 모릅니다.
1: 언제 봐도 진짜 아주 대단한 건축물인 것 같아요. 그 오래전에 이런 건축물을 세웠다는 게 진짜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야.
0: 매우 높고 웅장한 돔 모양의 지붕에서 위압감마저 느껴집니다. 이 웅장함과 화려함에 감동한 동로마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능가했다고 외쳤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기둥과 대리석은 당시 동로마 제국 전역에서 공출됐습니다.
1: 아, 여기 성전을 보면요. 저기 기둥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전체로 한 107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특히 이쪽에 보이는 기둥 4개가 있어요. 이 4개는 북...

0: 아프리카에서 갖고 온 기둥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 자체가 당시 기술로 만들었을 때 얼마나 화려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콘스탄티노플 공방전에서 메흐멧 2세가 승리를 했을 때 이 성전에 들어온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뭐랄까 정복감이 진짜 하늘을 찔렀을 것 같습니다. 뭔가 성공했다는 그런 모습.
1: 비잔틴 건축물의 백미로 꼽히는 아야소피아. 아름다움이 종교를 초월했던 걸까요? 메흐멧 2세는 이곳을 몰수한고 모스크로 바꿔 사용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기독교적 요소를 못 없애고 가렸는데 기독교와 이슬람의 묘한 공존을 낳았죠. 메흐멧 2세는 수도를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옮기고 도시 이름을 이스탄불로 개명했습니다. 이후 이스탄불은 동서교역의 중심지로 유럽과 서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로 성장했죠. 메흐멧 2세의 이스탄불은 어땠을까요? 요즘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다는 핫플레이스로 갑니다. 달동네에서 예술촌으로 변신한 관광 명소죠.
0: 여기는 발라트예요. 발라트는 원래는 그리스인들이라든지 유태인들과 같이 이스탄불 내에서도 외국인들이 많이 살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핫플레이스로 엄청 주목받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둘러보니까 확실히 아기자기하고 색감도 엄청 예뻐요.
1: 어느 곳을 찍든 SNS 감성으로 사진이 잘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발라세우면 꼭 들러야 하는 장소가 있답니다.
0: 동네는 이쁜데 너무 경사져요. 왜 이쁜 동네는 항상 이렇게 높은 곳에다 만들어 놓을까요? 오, 다 온 것 같아요. 바로 앞인데.
1: 네. 붉은 벽돌로 지어진 건축물. 마치 성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발라세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로 꼽히는 곳입니다. 사진 명소답게 다들 카메라를 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건물 간판이 그리스어로 되어 있습니다.
0: 여기는 페네룸 그리스 정교의 신학교라고 해요. 그런데 특이한 거는요. 콘스탄티노플이 점령된 이후에 만들어진 그리스 정교의 신학교입니다. 이게 왜 그 콘스탄티노플이 점령된 다음에 신학교가 세워졌냐면 메흐멧 2세는요.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자마자 그리스 정교의 신자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앙의 자유를 보장을 해줬어요. 그래서 국가는 이슬람화가 되었지만 바로 이 지역은 여전히 동방정교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1: 도시가 점령당하자 동로마 제국의 지배계급과 상인들은 다른 나라로 피신했는데요. 메흐멧 2세는 많은 사람들이 이스탄불에 모여 살길 바랬고 다양한 포용 정책을 펼치며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0: 이스탄불은요,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바로 그 지점이죠. 그리고 실크로드의 시작점과 끝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엄청난 부가 바로 이 이스탄불에 집중이 됩니다. 그것도요, 수백 년의 세월 동안 이스탄불에 부가 집중이 된 거예요. 보통 요새 사람들이 그 국제적인 도시 아니면 엄청나게 큰 도시라고 생각을 할 때 뭐 미국의 어떤 뭐 뉴욕이라든지 아니면 뭐 로마라든지 뭐 런던이라든지 이런 도시를 생각하기 쉬운데 그 당시 이스탄불의 위용은요, 지금 제가 말한 이 모든 도시들을 합친 것만큼 정말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1: 과거와 현재, 종교가 공존하고 동서양이 만나는 이스탄불은 모든 순간이 극적입니다. 골목마다 아기자기한 수공예품과 트렌디한 기념품 상점들이 즐비한 발라세 골목길을 걸어봅니다.
0: 1879년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1879년이면 오스만 제국 시기거든요. 야, 그때도 사탕 가게가 있었다고? 네, 잠시. 네. 메라바.
2: 메라바. 피카드니스.
1: 병에 진열돼 있는 화려하고 다양한 색깔의 사탕들.

0: 사탕 종류가 이렇게 많을 줄 몰라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1: 그 들어오면서 보니까 1879년이라고 써 있던데 오스만 제국 때부터 있었던 가게예요?
2: 143 yıllık bir tarihe sahip bir işletme. Bina 750 yıllık. Bina Bizans binası ama şeker dükkanı 143 yıllık.
1: 오, 사탕이 그때도 있었어요?
2: Osmanlı'da padişah değişikliklerinde o zamanki askeri güç olan Yeniçeri Ocağı var. Padişah değiştiğinde kendi Yeniçeri teşkilatında şeker döküyorlar o askerler. O şekeri getirip padişaha sunuyorlar. Biz size inanıyoruz, güveniyoruz diyorlar. Siz de orduyu tanıyın.
0: 그 강인하고 용맹한 예니체리 군대와 사탕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술탄에게 바치던 사탕이 아직도 있답니다.
1: 야, 이 역사적인 캔디를 한번 맛보겠습니다. 이게 시나몬 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0: 오스만 제국 시대에는 종교적 휴일이나 결혼식 같은 특별한 날 사탕을 선물하곤 했답니다. 결혼 허락을 받을 때도 신부 가족들에게 사탕을 선물했다니. 달콤한 것을 먹고 달콤한 말을 하라는 튀르키예 속담은 그때부터 생겼나 봅니다.
3: 그렇게 boğaz yakıyor. Bildiğimiz o şuruplar gibi aşırı tatlı bir his almıyoruz. Hem ferah hem tatlı hepsini bir arada alabiliyoruz.
0: 많이 안 달고 맛있어서 저도 한 봉지 샀습니다.
1: 좋게 시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르슈로스.
0: 달달함을 맛본 뒤 이번엔 이스탄불 근교로 나갑니다. 튀르크인을 비롯해 오스만 제국을 이뤘던 다양한 민족들을 만날 수 있는 축제 현장.
1: 튀르키예 전통 스포츠 페스티벌에 왔어요. 여기 그 페스티벌은요, 튀르키예 전통 무예를 포함해서 다양한 경기들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0: 조상들의 전통을 잊지 않고 이어가는 후손들이 주인공이랍니다.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에 걸친 오스만 제국을 이은 만큼 튀르키예는 수많은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양한 민족과 부족의 문화가 오스만 제국과 지금의 튀르키예를 만들었습니다.
4: 대대들이 우라우 에페ler 무슨 kurtuluşunda büyük rol almıştır. Dedelerimiz Kuvay Milliye zamanında Bursa'nın kurtuluşunda 506'yla.
1: 오.
5: 제가
1: 여기 보니까 옛날 그 무사 옷들을 입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야, 이거 멋있는데?
0: 제가 입어보면 어떨까요?
6: 아주 그새 걸음이.
1: 나는 맛이 무이요.
0: 이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 아니라 무기더라고요. 좀 그럴싸한가요?
1: 야, 옛날에 이런 갑옷을 딱 입고 무기를 든 다음에 이 아나톨리아 반도를 달렸을 튀르키예 전사들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제가 그 중에 하나가 됐네요. 7!
0: 저보고 웃고 가는 거 맞죠? 심지어 찾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별 얘기도 안 하고 카메라를 건네네요.

0: 오케이.
1: Thank you very much.
0: Thank you.
1: 아싸라마 알레이쿰.
2: 자, 여기서 열심히 도끼를 휘두르고 있었더니 지나가시던 분이 사진 찍자고 하셔가지고.
3: Bunlar Ertuğrul Gazi zamanında giyildi bilinen en yakın tarihte. Bizler de bunu gelenek olarak devam ettirmeye çalışıyoruz. Bir kültürü yaşatmaya çalışıyoruz.
4: 어른아이 할 거 없이 호기심을 자극하는 시간 여행입니다. 축제에 춤이 빠질 수 없겠죠. 젊은 친구들인데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춤이랍니다.
2: 어떻게 하는 거예요?
4: 어려워 보이지 않아서 따라해봤는데요.
2: 이렇게. 맵는 얼둠. 저도 금방 배울 것 같은데. 이렇게 막 이렇게 추던데.
4: 본격적으로 다양한 전통 스포츠 시합이 열렸습니다. 튀르키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5일 레슬링 경기를 비롯해 다양한 무술과 기예가 펼쳐지는데요. 전쟁 기간을 포함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수백 년 동안 조상들이 해왔던 스포츠랍니다. 그중 단연 눈에 띄는 경기. 말을 타고 달리며 투창을 던져 상대방을 맞히는 지리트입니다. 상대를 때리거나 창을 잡으면 점수를 얻고 기수 대신 말을 때리면 점수가 감점됩니다. 한때 궁정 스포츠로 채택될 만큼 인기가 있었지만 위험성 때문에 금지된 적도 있었답니다.
5: 지리트에 başlamamızın sebebi neydi? Biz zaten Türk olduğumuz için doğuştan içimizde at sevgisi var. Cirit de bizim yıllardır geçmişten günümüze gelen atasporumuz. Ta Selçuklu'dan Osmanlı'da özellikle parlayan dönemi.
4: 박진감의 현란한 승마 기술까지 흥미진진합니다.
2: 장대를 피하는 과정에서 보면요. 말 옆으로 완전히 숨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승마 기술이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6: 돌고 다니면서 가버려요. 오스만도 돌고 다니면서 가버려요. 조크를 한다.
4: 민첩하게 도망가는 상대 선수를 따라가 마칠 때는 보는 사람도 짜릿합니다. 전통 스포츠에 담긴 조상들의 문화를 살리고 유지하기 위해 몇 년 전 생긴 축제. 튀르키예 하면 활쏘기 또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7: 메라바.
8: 메라바.
2: Assalamu alaikum.
7: Aleyküm selam. Merhabalar.
4: 제가 평소에 양궁에 관심이 많고 좋아하다 보니 그냥 지나치지 못하겠더라고요. 한 수 배우고 싶어 자세를 잡아봤습니다.
2: Foreign.
7: Turkish, Turkish, this is here.
2: See. 네.
7: This is name.
2: 아.
7: This, here.
2: Thumb. Can I try?
7: Yes. Okay.
4: 활을 잡는 방법이 나라마다 다른데 이게 튀르키예 시계랍니다. 티는 안 나는데 사실 이때 정말 놀랐습니다.
2: 야, 이게 굉장히 신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엄지손가락을 써서 쓰는 사법이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똑같이 써요. 몽골리안 사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은 이제 서양식 양궁이라고 하면 지중해식 사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세 손가락을 쓰거든요. 근데 여기 터키활도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걸어서 쓰는 사법을 쓴다고 이렇게 알려주셨네요.
4: 다른 이슬람 국가에선 여성들의 활쏘기가 흔하지 않은 일. 급할 땐 남녀 구분 없이 싸움에 나서던 유목민족의 기상이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0: 콘스탄티노폴리스의 멸망과 맞물린 이스탄불의 탄생은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1: 이야기가 있는 이스탄불 여행 어떠셨습니까? 오스만 제국은요, 바로 동서양에 만나는 여기 콘스탄티노플을 점령을 하고 본격적으로 세계의 제국으로 뻗어나가는 첫걸음을 떼게 돼요. 여기 와서 보니까요, 이 이스탄불이란 도시 누가 와서 봐도 정말 탐낼 만한 아주 매력적인 도시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0: 치열하고 비극적이기도 했던 그날의 역사는 오늘날 이스탄불을 더욱 매력적으로 빛나게 합니다. 아름다운 석양에 넋을 잃고 감탄하면서도 내일의 일출을 기대하게 되는 도시. 오래 머물러도 그리운 이스탄불.

1400년 수세기 동안 오스만 제국이 패권국으로 군림할 수 있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술탄의 자리에 오른 메흐메트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였냐면

0: 방문 상담 완료 시 원터치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가능한 원터치 텐트와 돗자리, 여기에 넉넉한 수납 공간으로 이동이 필요한 곳 어디서나 오케이. 하트웨건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자는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3: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4: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3: 네?
4: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3: 와.
4: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3: 어떻게?
4: 우리 집 보험 주치 우호주에 전화하세요.
1: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사전에 줄여드립니다.
5: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6: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5: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3: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7: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8: 상담 완료 시 주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꽃무늬 디자인의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각종 음료에 잘 어울리는 어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9: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0: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9: DB라면 됩니다.
11: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9: 됩니다.
12: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9: 됩니다.
13: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9: 되고요.
12: 지병이 있어도?
9: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2: 수술비도 된다고요?
9: 됩니다.
14: 암 치료비도?
9: 됩니다.
12: 진단비도요?
9: 되고요.
12: 병원 통원비도?
9: 네, 됩니다.
1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9: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2: 입원 첫날부터?
9: 됩니다.
15: 1인실에 입원해도?
9: 됩니다.

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2: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5: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6: 승금을 유시 포트메리움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2: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8: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9: 진단비도요?
1: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5: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0: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2: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5: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6: 승금을 유시 포트메리움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1: 이어서 EBS 뉴스 시리가 방송됩니다.
12: 집안에서 넘어져서 한 4번 정도 골절된 게 많아요.
13: 장난하다가 툭 건드렸는데 부러졌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14: 골다공증의 대표적인 골절인 고관절 골절 같은 경우에는 1년 내 사망률이 20%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암에 의한 사망률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15: 아, 이제 젊은 사람들도 좀 많이 걸리는구나.
16: 여성 호르몬 차단하는 약을 먹으면 뼈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약.
14: 는 골다공증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1년간 사용했을 때의 골밀도 상승 효과는 골흡수 억제제를 3에서 4년간 사용했을 때 정도와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실처럼 꾸며진 공간. 리모컨과 세탁기 등 집안의 물건을 만지자 건너편 아파트 주민들의 일상이 화면 속에 펼쳐집니다. 사람과 감정을 나누는 AI 심리 상담사부터 지하철을 타고 신명의 세계로 넘어가는 가상 공간까지 모두 제작 과정 전반에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한 미디어 아트 작품입니다. 이제는 전문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창작자의 아이디어와 기획력만 있다면 AI의 도움으로 복잡한 상호작용과 실감나는 영상까지 구현할 수 있습니다.
1: AI와 함께 코딩을 해보니까 사실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디자이너도 코딩을 할 수 있고 코딩을 하는 사람도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와서 그렇다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바가 더 중요하고 그 기획을 잘 실행시킬 수 있게 도와주는 게 AI가 아닐까.
2: 너무 많은 양들을 혼자 작업을 해야 해서 AI가 그런 부분에서는 단축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인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를 만들기에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음악과 문학 등 순수 예술 분야의 변화도 빠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AI를 나만의 연주자처럼 활용해 새로운 소리를 만들고 창작 과정에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이는 시도도 늘고 있습니다.
3: 현악기라든지 콰이어라든지 이런 실녹음을 따야 되는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녹음하기엔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샘플들을 좀 가공을 해가지고 넣어도 괜찮고.
0: 예술가를 길러내는 교육 현장도 변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예술대학교는 전자음악 실기시험에서 일부 AI 활용을 허용했습니다. AI 사용 자체를 막기보다 창작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4: AI에 의존을 많이 하게 된다든지 창작을 AI에만 의탁을 하고 자기 아이디어를 뭐 내지 않는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보통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다른 기술과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창작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새롭게 탐구를 하다 보니까 상상하지 못했던 음악을 만들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서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발견했던 것 같고요.
0: 문학에서도 AI는 새로운 창작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함께 시를 쓰고 문장을 다듬는 실험이 이어지면서 기술 매체 시대의 예술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도 함께 던져지고 있습니다.
5: 서명하는 손의 뼈를 본다. 이제 두 귀를 막아도 서로의 억양을 만질 수 있다. 멜롱도가 구르는 파열의 속도로 달려드는 힘. 내가 정말 고투에서 밤새면서 문장을 갈고 이거를 맞추고 이야기를 맞추는 과정 속에서 느껴지는 보람. 그거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물음도 동반되지만 그 인간적인 물음은 이 기술 매체 시대 속에서 인간적인 물음이 돼야 된다.
0: AI가 예술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와 저작권 문제, 그리고 어디까지를 자신의 창작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제작 윤리도 새로운 교육 주제가 됐습니다. 대학들의 평가 기준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완성된 결과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AI에 어떤 질문을 던졌고 어떤 의도와 판단으로 수정했는지 창작 과정까지 살펴보는 방식입니다.
6: 단순하게 결과값을 얻는 어떤 도구가 아니라 나의 생각을 확장하고 또는 내가 AI가 어떤 제안한 것을 당연히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비판적인 사고와 그 시각을 가지는 훈련이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전문가들은 AI 시대일수록 오히려 인간만의 예술적 기본기가 더 중요해진다고 강조합니다. 수많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기술보다 좋은 작품을 선택하고 판단하는 안목은 결국 인간의 경험과 훈련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7: 예술 전공하는 학생들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실기를 하면서 쌓여온 안목 선택하는 것은 오로지 인간의 몫인데 이 선택을 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네, 쉽지는 않은데 이제 그런 선택하기를 이제 예술 전공하는 학생들이 좀 더 잘하고 있었다.
4: 결국에는 기존에 하던 음악 교육이 중요하구나. 오히려 기본기가 중요하구나.
0: 기술을 능숙하게 활용하는 능력과 함께 저작권과 창작 윤리를 이해하고 자신만의 철학과 예술적 판단력을 갖춘 창작자를 길러내는 것.

0: 시대 예술 교육의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1: 네, 보신 것처럼 인공지능이 인간의 창작 영역까지 빠르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다움은 무엇이고 또 문학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황대훈 기자입니다.
2: 인간 최고수와 인공지능이 맞붙은 세기의 바둑 대결. 칠레 작가 벵하민 라바투트는 소설 매니악에서 이세돌과 알파고의 승부를 인간과 인공지능이 맞닥뜨린 결정적인 장면으로 그렸습니다. 실제 인물을 통해 인간이 만들어낸 지식과 기술의 끝을 탐구해온 작가 라바투트는 인공지능끼리 만들어낸 결과보다 고통받고 살아온 인간의 경험에 독자의 마음이 움직인다고 말합니다.
3: People don't sit down and watch two AIs play Go. They don't. We care about each other. We care about humanity. We care about things that can suffer, that have lived lives.
2: 김혜란 작가는 효율적으로 답을 찾아가는 AI와 달리 인간은 때로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선택을 한다고 짚었습니다.
4: 희생, 헌신, 배려 라는 비효율, 비합리적 선택들을 해왔다고 생각해요. 그 육체를 찍고 나오는, 세어 나오는, 흘러 나오는 아름다운 비효율성에 대해 생각해보게 됩니다.
2: 두 작가는 올해로 15회를 맞은 서울국제작가축제 개막 대담에서 인간의 의미를 되묻습니다. 올해 축제가 독자에게 건네는 질문은 짧고도 낯익은 말, 누구세요입니다. AI 앞에 인간이 단순하게 뭉뚱그려지는 시대, 한 사람 안에 담긴 복잡한 역사와 사정을 들여다보자는 뜻입니다.
5: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복잡성을 부여해서 좀 더 타인의 역사와 타인의 사정과 그 타인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연대하고 받아안는 것을 문학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2: 축제에는 국내 작가 14명과 해외 작가 10명 등 모두 24명이 참여합니다. 부커상 수상 작가 데이먼 갤겉과 일본의 히라노 게이치로 등이 국내 작가들과 대담을 나눕니다. 오는 20일까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2026 대한민국 문학축제가 이어집니다.
6: 어떤 답을 얻게 되기보다는 또 다른 질문을 맞닥뜨릴 가능성이 많겠죠. 근데 그게 문학이 하는 일이다.
2: AI가 순식간에 답을 내놓는 시대, 세계의 작가들은 인간과 타인을 향해 다시 질문을 건넵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
1: 네, 이상으로 9월 11일 EBS 뉴스 12일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7: ...이어서 EBS 초대석이 방송됩니다.
8: 우물을 찾는 여정을 같이 출발해 보시죠. 가시죠.
9: 울림으로 그래, 울림으로.
10: 이 비행기 최상급이라 한무생 뭐 한 150만 원입니다.
9: 150만 원이요?
10: 네. 와, 소중한 거죠, 여기.
8: 어떻게 보면 봉우가 다 하죠, 이게.
9: 감동장, 감동장.
8: 이게 내 인생 보물입니다.
9: 이게 위로 오르죠. 은혜는 너한테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11: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준비사항.
12: 뭐야, 지금 이게 나야? 내가 챙기라고 한 건? 그런 거 없어도 돼.
11: 호루라기, 소형 랜턴, 상비약 등 비상안전용품을 준비합니다.
12: 너 로밍은 했냐?
13: 당연하지. 봐! 야! 이걸 차단하면 어떡해!
11: 여행지의 위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안전 문자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14: I'm injured. 너 뭐해?
11: 도와주세요, 불이야 등 긴급 상황을 알리는 현지어를 미리 외워둡니다.
12: 어, 접었은가? 아, 이것 봐, 이것 봐, 이것 봐. 가서도 잃어버리려고. 어?
11: 각종 위험 상황, 여권 분실을 대비해 여권 정보, 제외 공간 조서와 연락처 등을 메모해둡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영사 콜센터를 통해 현지 대피 정보와 통역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2: 어, 버스 온다.

0: 괜찮으신데?
1: 좋은 거랑 같이 하니까 그렇지.
0: 나일상 팀메이트.
2: 역시 우리 과일.
3: 저 먼저 먹는.
2: 아 지금 먹어 지금 지금. 누나는 사과.
1: 사과 먹고 약 먹어야지.
4: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5: 아기 때부터. 엄마 어머니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6: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7: 제 가방도 사야 되고 책노트도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6: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8: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뇌졸중, 파킨슨병, 참 무시무시한 병이죠. 이런 이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뇌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운동. 그것도 몸에 땀이 나고 숨이 턱턱 막히는 고강도 유산소 운동, 대표적인 게 달리기죠. 이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20년 넘게 달려오면서 30번 넘게 풀코스 마라톤까지 완주한 달리는 의사가 있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 교실의 정세희 교수 함께 만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9: 네, 안녕하십니까.

0: 재활의학과 전문의 가운데도 세부 전공이 많아요?
1: 네, 굉장히 많습니다. 재활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어떤 병이나 부상 이후에 이제 손실된 기능을 원상태로 회복하는 데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1: 어떤 기능을 회복시키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세부 전공이 뇌질환 재활 그리고 소화 재활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뇌질환으로 문제가 생기신 분들을 재활시키고, 그다음에 어린 아이들을 재활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데 심장 재활, 암 재활, 금골격계 재활, 호흡 재활 등등등 굉장히
0: 그렇겠네요.
1: 많습니다. 네.
0: 뇌질환의 대표적인 게 뇌졸중, 파킨슨병 이런 거 맞습니까?
1: 네, 맞습니다. 네.
0: 뇌졸중이라는 게 옛날 말로 중풍?
1: 맞습니다. 중풍이라고들 흔히들 많이 하시죠. 예. 뇌졸중은 이제 뇌혈관 질환이거든요. 그러니까 뇌는 신경 덩어리인 동시에 굉장히 많은 혈관이 분포해 있는 기관인데요.
0: 그렇죠.
1: 그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이제 뇌졸중이라는 게 옵니다.
0: 그렇죠.
1: 네.
0: 그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뇌졸중이 오면 몸의 일정 부분이 마비되지 않나요?
1: 네. 가장 독특한, 이제 가장 뚜렷한 증상이 신체 마비거든요. 그래서
0: 그러니까요.
1: 팔을 못 움직인다, 다리를 못 든다, 혹은 뭐 손이 움직이지 않는다, 혹은 얼굴이 한쪽이 마비된다 등등의 이제 운동마비가 있고요. 근데 운동마비 외에도 뇌가 하는 일은 모두 다 고장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말이 안 나온다든지 말을 알아듣지
0: 맞아요,
1: 못한다든지
0: 맞아요.
1: 실어증 있고요.

0: 그리고 인지기능 장애도 옵니다. 그래서 뇌졸중 후에 치매가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 외에도 감각이 이상하게 느껴진다고 굉장히 뭐 저리다든지 차갑다든지 이런 이상한 느낌이 느껴지는 것도 뇌졸중의 한 증상이기도 합니다.
1: 파킨슨병은 뭡니까?
0: 파킨슨병은 뇌의 한 신경세포들이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서 퇴화되는 병인데요. 특징적으로 도파민을 분비하는 신경회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신경회로를 담당하고 있는 세포들이 원인 모르게 그냥 죽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뇌 기능이 안 되는 것인데, 대표적으로는 몸이 좀 둔해진다든지.
1: 둔해진다.
0: 네. 굉장히 민첩했던 사람이 뭔가 느려지고, 동작이 작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잘 서거나 걷지 못하게 되고, 걸음도 계속 느려지고, 그러다 낙상도 잘 되고,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파킨슨 병의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뇌가 하는 여러 가지 기능에 다 문제가 올 수 있어서, 그럼 운동 기능 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이 이라든지 정서 기능이라든지 혹은 변비가 생긴다든지 잠을 못 잔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운동 증상, 비운동 증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운동 증상과 비운동 증상이 다 나타나는 그런 집합체입니다.
1: 공통적으로 뇌졸중도 파킨슨병도 운동 장애가 오잖아요.
0: 운동 장애가 옵니다. 네.
1: 재활의학 입장에서 그분들을 회복시키려면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0: 운동을 해야 합니다.
1: 그렇죠.
0: 예, 뇌라는 것은 그 뇌의 고유의 특성이 있는데, 뇌의 가소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뇌의 가소성이라는 건 뇌가 어떤 일을 한다 혹은 하지 않는다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거든요. 구조가 바뀌기도 하고 그 회로가 바뀌기도 하고 어떤 작동 방식이 바뀌기도 하는데요. 그거가 일어나려면 뇌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운동마비, 운동 기능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 운동 기능을 회복하고자 한다. 그러면 운동 기능을 담당하는 뇌한테 운동 과제라는 걸 계속 반복적으로 시켜줘야 합니다.
1: 재활 운동을 해야 뇌가 움직이고?
0: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그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제 그 운동 기능을 담당하는 뇌 세포나 뇌 어떤 연결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강화되고 그러면서 뇌가 낫는 거거든요. 네. 그게 재활 치료입니다.
1: 재활을 할 때 운동을 꼭 해야 하는데 미리 운동을 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까?
0: 미리 운동을 해두는 것은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제가 많은 환자들을 뵙는데요. 특히 안타까운 것은 이제 고령이어서 오시는 분들이야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 중에 하나니까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젊은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근데 이 젊은 분들이 그 본인이 이제 건강하고 힘도 있고 또 나름대로 뭐 활력 있게 잘 생활하고 있으니까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실은 증상이 없다 뿐이지 본인의 뇌나 신체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뇌졸중이랑 혹은 뭐 파킨슨이든 이런 병이 걸리기 전에 그 뇌를 조금 더 건강하게 잘 보존만 했더라면 그런 병도 안 왔을 테고, 혹은 만약에 병이 오더라도 그 이후에 회복이 훨씬 수월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제가 굉장히 자주 느끼는데요. 그 건강할 때 운동하는 것과 뭔가 신체에 마비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운동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1: 아유, 말도 안 되죠.
0: 건강할 때 운동하는 게 100배 쉽거든요. 100배, 만배 쉽거든요. 그런데 그때 조금만 했었으면 그 병에 아예 걸리지도 않았을 분들이 본인의 건강을 과신하고 그냥 운동 전혀 하지 않고 좀 생활을 그냥 편하게 즐겼던 분들이 나중에 이제 병에 걸려서 굉장히 후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봅니다.
1: 그런데 그 뇌 건강을 미리 지키고 증진시키는데 여러 운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0: 네.
1: 근데 제일 좋은 게 달리기입니까?
0: 달리기는 이제 제가 좋아해서 제가 달리기를 말씀드렸고요. 중간 강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이면 다 좋습니다. 물론 근육 운동도 근력 운동도 뇌에 좋다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두 운동을 만약에 비교한다 그러면 유산소 운동이 훨씬 더 좋긴 합니다. 여러 측면에서 좋은데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뇌는 신경 덩어리인 동시에 굉장히 많은 혈관이 분포되는 혈관 덩어리거든요. 근데 뇌가 세포가 자기 자신의 기능을 하려면 혈관으로부터 산소 그리고 영양분을 수시로 공급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 혈액 공급이 문제가 되는 순간 신경세포가 생존도 어렵고 자신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혈관 건강을 유지해주는 것은 근력 운동보다는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이 뇌에 일단 1차적으로 굉장히 좋고요. 뇌에서 이제 중간 강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했을 때 뇌 세포가 더 잘 증식할 수 있고 다 잘 생존할 수 있는데 그 가장 기저 그리고 잘 알려져 있는 것은 BDNF라는 물질입니다. BDNF라는 물질입니다. 이것은 이제 뇌 유래 신경 성장인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신경 영양인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신경세포가 이제 줄기세포 들어보셨잖아요. 줄기세포가 자신이 어떤 정체성을 가질지 모르는 상태이다가 신경세포로 가겠다라고 했을 때 BDNF라는 물질이 이제 거기에 관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BDNF의 분비가 늘어나면
1: 그러면 신경세포가
0: 신경세포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세포가 더 잘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그 신경세포가 자기 혼자서 일을 할 수 없거든요. 뇌라는 조직은 굉장히 특수하게 다른 세포와 함께 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로를 이루어서 이제 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기존 회로에 이제 얘가 잘 인테그레이션, 잘 통합이 돼서 어떤 회로로서, 구조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BDNF고 이 신경세포가 잘 오래오래 생존하는 것 역시 BDNF의 작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이 BDNF라는 물질이 중간강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할 때 비로소 올라갑니다. 그래서 뇌에 훨씬 그러니까 새로운 세포가 자꾸 공급이 되기 때문에 뇌가 더 건강하고 젊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1: 중간강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이 뭐예요?
0: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을 저희가 크게는 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중, 고, 그리고 저. 그러니까 저, 중, 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강도, 중간강도, 고강도. 그런데 유산소 운동의 강도는 사실은 제일 많이 그냥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심박입니다. 내가 이제 편안하게 지금처럼 그냥 앉아있다 그러면 심박이 안정심박으로 유지되지만 여기서 일어난다 그러면 조금 더 빨라지고 걷는다 그러면 조금 더 빨라지고 그다음에 뛰거나 뭐 계단을 오른다거나 하면 좀 더 빨라지는데요. 그래서 심박을 보고 이것이 아, 이 정도면 저강도다 혹은 이 정도면 중간강도다 고강도다 이걸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때 쓴 에너지가 있습니다. 근데 앉아 있을 땐 당연히 에너지 소모가 적겠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뭐 1이라고 한다면 그거의 몇 배를 쓰는 활동이냐에 따라서 중간 고강도가 나누어지는데요. 보통 3배를 넘지 않으면 저강도에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걷기 정도는 그냥 편안한 속도로 걷기 정도는 저강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좀 가볍게 슬로우 러닝을 한다. 그러면 숨이 좀 차면서 에너지는 대략 한 5배에서 6배, 7배 이 정도 쓰게 되는데요. 어쨌든 앉아있을 때 대비 6배, 6배보다 좀 적게 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중간 강도가 됩니다. 즉 3배에서 6배는 중간 강도라고 저희가 이제
1: 6배 이상이면 고강도.
0: 그렇죠. 6배를 넘어가면 그건 고강도가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달리기는 사실 6배를 넘어가기 때문에 달리기는 그 자체로 고강도 유산소 운동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달리기 말고 또 뭐 등산?
0: 수영도 있고 등산도 있고 수영. 계단 오르기도 있고요. 뭐 로잉 머신도 있고 뭐 크로스 컨트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유산소 운동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그러니까 전신을 굉장히 장시간 좀 극렬하게 움직인다 하면 고강도에 다 들어가고요. 중간 강도라 치면은 뭐 복식 테니스 정도. 이건 이제 중간 강도에 들어갑니다.
1: 치매도 예방합니까?
0: 치매도 예방합니다.
1: 달리기가?
0: 네, 치매도 예방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치매에 대해서 우리가 치매를 정말 안 걸리고 싶은 병 아닙니까? 그래서 치매를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치매에 걸리고 어떤 사람이 치매에 걸리지 않는가? 이런 것도 이제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치매에 걸리는 것을 예전에는 어떤 가족력, 그리고 유전,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치매라는 그 질환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이 치매를 만드느냐, 유전으로 모든 게 결정되느냐, 많은 이제 실험팀들이 그런 걸 연구를 했고 그런 연구들을 모으고 모아보니까 거의 반은 그냥 당신이 어떻게 살았느냐가 치매를 결정한다. 치매 발병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전이다, 가족력이다 이렇게 점점 그게 굉장히 크다라고 했던 게 연구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결국 당신이 어떤 생활을 하고 살았느냐, 중년기에 뭐 젊었을 때 유년기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결국 노년기에 당신의 치매를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 그럼 어떻게 살라면 치매에 잘 걸리는 거예요?
0: 치매에 안 걸리게 살려면요. 일단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운동 부족 이런 거 다 피해야 됩니다. 흡연, 음주 당연히 피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너의 건강, 네가 건강하려면 신경 써야 할 것들.
1: 대표적인 만성질환들.
0: 만성질환에 대한 것과.
1: 그게 만성질환에 걸리는 삶을 살면 치매도 잘 온다?
0: 네. 완벽히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제 뇌는 뭔가 굉장히 특수하고 그래서 뇌는 이제 인지 기능을 담당하니까 뭔가 머리를 쓰는 일을 인지적 활동을 하면 치매도 덜 걸릴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신체적인 것과는 별도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를 오히려 하면 할수록 인지적인 활동보다는 신체적인 활동이 치매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중요하다.
1: 그렇죠.
0: 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성질환을 예방할 때 필요한 노력들이 결국 그 노력이 뇌도 건강하게 만들어서 치매 위험도 낮추는 게 됩니다.
1: 네.

0: 그 교수님 책에 준비하면서 보니까 심폐체력이라는 용어를 쓰시던데
1: 네.
0: 그게 뭐예요?
1: 보통 이제 심폐 기능 혹은 심폐 지구력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0: 심장과 폐의 기능.
1: 네, 그렇습니다. 유산소성 기능인데요. 말 그대로 공기 중에 정말 많은 무한대의 산소가, 무한은이라고 할수 없지만 내가 다 들이마실 수 없는 굉장히 많은 양의 산소가 있지만 정작 내가 쓸수 있는 산소의 능력, 산소를 가지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거든요.
0: 예.
1: 개인별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금만 운동 강도를 높여도 더 이상은 운동 강도를 높일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숨이 너무 차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수치화한 것이 심폐 체력인데요.
0: 그런 분들은 폐 기능이 약해서 그런 거죠.
1: 폐기능이 약할 수도 있고, 심장이
0: 약해서
1: 약해서일 수도 있고, 빈혈이 있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근육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등등입니다. 그래서 심폐 체력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은 방금 말씀드린 심장, 폐, 혈관, 혈액, 그리고 근육, 기타 에너지 대사 시스템, 뭐 신경 조절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폐 체력이라는 것이 좋으려면 제가 막 방금 말씀드린 그런 모든 요소들이 다 일정 수준 이상으로 우수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나의 심폐 체력이 떨어져 있다, 나의 심폐 체력이 나쁘다라는 얘기는 다시 바꿔 말하면 그 중에 단 하나라도 혹은 뭐 여러 개가 좋지 않을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이런 나의 심장, 폐 이런 것들이 그 심폐 체력이라는 지표로 이제 통합이 될때 이것이 뇌 기능에도 연관이 되고
0: 그렇죠.
1: 이것이 신체 기능과도 연관이 되고 사실 제일 중요한 사망 위험의 예측 지표이기도 합니다. 심폐 체력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고 암에 걸리지 않은 한 사람이 있을 때 보통 사람들은 암에 걸린 분이 뭔가 조금 더 몸이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뭔가 저분이 조금 더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암에 비록 암에 걸렸지만 심폐체력이 우수하고 암에 안 걸렸지만 심폐체력이 떨어진 사람 두 명이 있다고 치면 그 암에 걸리지 않았지만 심폐체력이 낮은 분이 더 일찍 돌아가실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 정도로 심폐체력은 우리의 건강 수명 그리고 사망률의 가장 독보적인,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요. 이 심폐체력이라는 것이 이런 수명이나 뭐 어떤 사망률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연구를 해보면 이것도 뇌기능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0: 당연히 그렇겠죠.
1: 네. 아까 말씀드린 뇌가 작동하는 방식, 뇌가 영양분을 얻는 방식, 뇌의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방식들이 이런 심폐체력, 그러니까 유산소성 기능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폐체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뇌기능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나이 들어서 치매 혹은 어떤 뇌질환에 걸리지 않고자 한다, 그러면 심폐체력을 유수하게 유지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심폐체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키나 뭐 이런 것처럼 타고나는 것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심장도 크고 근육도 많으면 당연히 심폐체력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남성이 여성보다는 심폐체력이 높죠. 그런데 결국 타고난 것만 믿고 내가 그냥 평상시에 운동을 안 한다, 몸을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심폐체력은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심폐체력은 결국 무엇의 반영이냐면 내가 평소에 얼마나 몸을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사느냐의
0: 그렇죠.
1: 반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뇌 건강을 지키고자 하면 결국 심폐체력이 좋아야 하고 그 심폐체력이 좋다는 것의 의미는 내가 평소에 몸을 활발하게 움직이고 산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내가 활발하게 몸을 움직이고

0: 활동량이 적어야
1: 예.
0: 나의 뇌가 건강하게 유지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1: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것의 대명사가 중강도 이상의 유산소
0: 유산소
1: 운동인
0: 운동입니다.
1: 것이고,
0: 네.
1: 심장 기능이 좋아야 뇌에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혈관에 피를 잘 보내고,
0: 그렇죠.
1: 폐 기능이 좋아야 그
0: 산소를 잘
1: 산소를
0: 들이마셔서
1: 많이
0: 우리 몸의 혈관에 혈액에
1: 전달해주고.
0: 예, 피를 산소를 태울 수 있고요. 예, 그렇게
1: 네.
0: 되는 겁니다.
1: 그래서 아무튼 달리기로 대표되는 유산소 운동 꼭 해라. 그
0: 네.
1: 말씀 아닙니까?
0: 네.
1: 네.
0: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1: 근데 이제,
0: 많은 분들이 유산소 운동으로 걷기를 많이
1: 네.
0: 하시거든요.
1: 만보 걷기 유행했었잖아요.
0: 만보 걷기 유행했고 맨발 걷기 유행해서 지자체들마다 다 맨발 걷기 트랙 만들어 놓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심폐 체력을 향상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심장, 폐, 뭐 혈관, 근육 이런 것들한테 일을 시켜야 됩니다. 어느 정도 부하를 걸어서 일을 시켜야만 심장도 아, 내가 이 정도 일은 내가 처리할 수 있어야 하는구나 해서 심장도 더 튼튼해지고 탄력도 더 커지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폐도 마찬가지고 근육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걷기를 하면 걷기는 강도가 일단 굉장히 낮습니다.
1: 저강도라고 그러셨잖아요.
0: 저강도입니다. 빠르게 걷기를 하면 중간 강도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주로에서 달려보면 많은 분들이 걸으시는데 제가 봤을 때 중간 강도로 걷는 분들은 정말 없습니다. 거의 그냥 산책을 하시거나 편안하게
1: 그렇죠,
0: 걸으시죠.
1: 그렇죠.
0: 대부분이 그렇게 됩니다. 걷기 하면. 그런데 이제 그 저강도 걷기 운동에서 걷기에서는 심폐 체력을 향상할 수가 없습니다.
1: 전혀.
0: 전혀. 예, 제가 일례로 제가 이제
1: 안
0: 한
1: 걷는 것보단 난거아니에요?
0: 안 걷는 것보다 낫습니다. 안 걷는 것보다 분명히 낫습니다. 그래서 이제 걷기도 그 나름의 의미는 있습니다. 효과도 있고요. 그런데 심폐 체력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걷기가 심폐 체력을 향상해 주지 못합니다. 다만 아주 노쇠하거나 아주 연세가 많으시거나 이런 분들께는 걷기도 숨이 찰수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0: 예, 그분들께는 걷기가 심폐 체력 향상하는데 혹은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미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빼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치매나 뇌질환을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 중년기, 장년기 이런 분들께는 당신이 걷기를 믿고 지금 그것이 당신의 노년의 뇌를 지켜줄 거라 믿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좀 잘못된 믿음이다.
1: 잘못된
0: 이
1: 거다.
0: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께는 심폐 체력을 향상시키거나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 강도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최소한 중간 강도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그 디스크가 한번 허리 디스크가 한번 도져가지고 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할수 있는 거는 앉기도 할 수가 없었고 너무 아파서 앉을 수도 없었고 그래서 항상 진료도 서서 받고 아니면 엎드려 있거나 누워 있거나 이세 가지 자세밖에 할 수가 없어서 근데 이제 운동을 막 저처럼 하던 사람이 갑자기 부상 등의 이유로 운동을 못 하게 되면 굉장히 우울해지거든요.
1: 그럼요.
0: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1: 답답하고.
0: 답답하고 정말 인생이 너무 침울해지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할수 있는 건 걷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걷기를 정말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42km를 진짜 걸었습니다. 하루에.
1: 허허.
0: 근데 제가 이제 스마트워치를 차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스마트워치에서 VO2 max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1: 그건 뭐예요?
0: 최대 산소 섭취량 혹은 최대 산소 소모량이라고 하는 것이고 제가 설명드렸던 그 심폐 체력의 지표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이걸 보면 나의 심폐 체력이 좋아지는지 혹은 떨어지는지를 볼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수치가 그 3주 동안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1: 내려가요?
0: 예. 그렇게
1: 허허.
0: 걷기를 열심히 했지만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걷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의 그 개인적인 아주 개인적인 사례이긴 합니다만 걷기를 열심히 해도 심폐 체력을 유지하지 않고 예, 못하고요. 그래서 심폐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 개념상 걷기 같은 저강도 운동은 많이 부족하다라는 걸
1: 최소한 숨이 차야 한다는 거네요.
0: 말씀드립니다. 네.
1: 그러려면 걷는 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빨리 걷기 정도는 우선 해라.
0: 네.
1: 그리고
0: 맞습니다.
1: 가능하면 조금 더 뛰어라.
0: 네, 뛸수 있으면 뛰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걷기로 우리가 보통 이제 노후에 근육이 뭐 1억짜리다, 뭐 몇천만 원짜리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육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노년기에 내가 독립적으로 살고 낙상을 예방하고 그다음에 뇌 건강에도 사실 근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근데 그러려면 일정 부분 체중을 부하해야 근육도, 특히 하체 근육이 커지는데, 물론 달리기가 근육을 키우기 위한 운동은 아닙니다만, 달리기를 하면 체중의 뭐 많게는 한 8배, 10배까지도 그 하체 근육의 부하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운동을 해줘야 유산소, 심폐 체력도 올라가지만 근력도 유지할 수가 있는데요. 걷기의 단점 중에 하나가 근육이 빠진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1: 아이고, 빠져요?
0: 근육이

0: 맞습니다.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1: 유지가 되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 연구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한 연구진이 사람들을 중년기 사람들을 몇십 명을 모았습니다. 몇십 명을 모아서 3개월, 적은 사람은 3개월, 좀 긴 사람은 6개월을 계속 걷기만 시켰습니다. 걷기를 정말 성실하게 하도록 시켰고요. 그렇게 해서 걷기 시작하기 전 MRI, 그리고 걸은 후, 뭐 3개월에서 6개월 걸은 후 MRI, 전신 MRI를 찍어서 근육량을 다 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한 300g이 맞아요. 전신에서 빠졌습니다. 걷기를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0: 그런 사람은 안 걸으면 안 빠지나요?
1: 안 걸으면 안 빠지는 게 아니라요. 안 걸으면 그 진짜 만약에 걷기조차 안 했으면 더 많이 빠졌겠죠.
0: 오늘 이 방송에서 아마 제일 중요한 게 네. 걷기에 대한 맹신을 버려라.
1: 그렇죠.
0: 이거네요.
1: 네, 걷기에 대한 맹신은 전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걷기도 저는 걷기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걷기도 그 나름의 효과도 있고 의미도 있는데요. 근데 걷기만 해도 나는 건강할 거다.
0: 그건 아니다.
1: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걷기를 내가 주로 하고 있지만 내가 걷기만 하고 있었다면 그거 외에 조금 더 힘든 운동을 그게 근력 운동이든 아니면 혹은 달리기든 다른 운동을 꼭 추가하셔야
0: 알겠습니다.
1: 합니다.
0: 네. 네. 달리기 말고 등산도 숨이 차고 땀이 나니까 수영도 계단 오르기도
1: 맞습니다.
0: 다 괜찮다 이거죠?
1: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환자분들 중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뇌졸중 환자분들도 많고 파킨슨 질환 환자분들도 많으신데 그분들이 달리기를 하면 좋겠지만 달리기 어려우신 분들 너무
0: 몸이 한쪽 마비고 하는데 어떻게 달려요?
1: 그렇습니다. 걷는 것도 힘드신 분들도 있고 달리기를 권했다가는 낙상이나 부상 위험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분들께 달리기를 뭐 권하면 좋겠지만 달리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인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께는 제가 계단 오르기도 많이 추천드리고요. 뭐 의자에서 일어난 스쿼트 동작, 그러니까 좀 수정된 스쿼트지만 그런 동작도 많이 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내가 좀 숨이 찰 정도의 활동이면 다 의미가 있고요.
0: 네,
1: 예, 그렇습니다.
0: 네. 요즘 뭐 좀 천천히 뛰는 슬로우 러닝, 재미나게 뛰는 뭐 펀 러닝 이런 거 인기잖아요.
1: 네.
0: 이런 것도 괜찮은 거죠?
1: 괜찮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유산소 운동의 저중고를 말씀드릴 때 달리기는 대부분 일단 고강도에 들어간다. 대부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거는 이제 속도와 무관하게 달리기라는 동작 자체가 우리 몸에 어느 정도 에너지를 소모를 하기 때문에 고강도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슬로우 러닝이라 하면 뭐 걷는 속도와 별반 차이 나지 않게 달리기를 뜻하는데 그 정도 달리 달리기여도 그 강도는 꽤 괜찮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그래서 슬로우 러닝 좋고 펀런 좋습니다.
0: 그런 달리기를 하루에 몇 분 정도 해야 됩니까? 또 일주일에 몇 회 이상 해야 됩니까?
1: 네, 달리기 뭐 이제 중간 강도 이상 유산소 운동에 대한 운동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WHO에서도 하고 미국 스포츠의학회에서도 얘기하고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가이드라인은 중간 강도 이상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150분 이상은 해라. 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150분이라는 뜻인데요. 150분이 2시간 반이니까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예를 들면 7일이지만 내가 매일 달리진 않고 5일 달린다 하면 30분씩 하루에 달리면 그게 이제 150분의 그 가이드라인에 되는 거, 충족이 되는 거고요. 근데 그거보다 많이 달린다고 해서 더 나쁠 건 없고 많이 달릴 수 있으면 더 달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주 5일 달린다 하면 그래도 30분은 하는 게 좋다. 이게 이제 가이드라인이고요. 그런데 이제 나는 운동을 그냥 걷기만 하고 있다. 운동을 전혀 안 한 사람이다. 그리고 달리기 나한테 너무 부담된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또 그 연구를 해봤습니다. 도대체 하나도 안 달렸던 사람들이 달리기를 얼마나 하면 얼만큼의 이득이 있느냐 이걸 이제 해봤는데 아까 제가 심폐체력도 말씀드렸지만 심폐체력이라고 해봐야 도대체 내 심폐체력이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또 이걸 얼마나 올려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감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달리기로 몇 분을 하면 얼마나 이득이 있느냐를 이제 실제로 연구를 해본 분들이 계신데요. 아무 달리기를 안 했던 아무것도 안 했던 분들이 5분만 달려도 하루에 5분만 달려도 사망률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0: 와.
1: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는 거죠. 아니 5분 없는 분은 없을 거 아닙니까? 5분은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5분을 뭐 속도도 상관없고 그냥 천천히 달려도 괜찮으니까 5분만 달리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사망률을 당장 반으로 떨어뜨립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물론 그래서 이제 안 하던 분이 시작하면 5분밖에 못 해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점점 늘리는 거죠.
1: 네. 그런데 그 득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죠. 나는 5분밖에 못 달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 5분을 달렸을 때 그 효과는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보다 큰 변화이고, 그 변화를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내가 한 30분 나는 산책하러 나갈 거야. 그치만 산책하다 보면 조금 몸도 풀리고, 기분도 좀 좋아지고.
0: 그때 한 5분 뛰면 되죠.
1: 한 5분

0: 뛰고 또 나머지 걷고 들어오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1: 자, 그런데 이제 안 하던 분이 시작하면
0: 네.
1: 금방 그 무릎 떠오르는 게 무릎 발목 아파 이런 거거든요.
0: 맞습니다. 근데
1: 그럼 어떡합니까?
0: 이제 보통 젊었을 때는 무릎 잘 안 아프거든요. 근데 이제 젊었을 때는 내가 갑자기 막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력 질주를 해도 무릎 쌩쌩하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한 20년, 30년, 뭐 40년 운동 안 하고 살다가 막 사람들이 달리기를 하네? 나도 좀 해볼까 하고 이제 나갔는데 바로 무릎 아프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늘 앉아서 지내고 뭐 웬만하면 차로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근육이 다 빠져서 그렇습니다. 물론 심폐체력도 떨어져 있는데요. 당장 무릎이 아픈 이유는 내가 체중을 부하하는 그 달리기를 했을 때 근육이 잡아주면 되거든요. 그 체중 부하를. 근데 내가 그 모르고 지내는 세월 동안 그 근육이 다 빠져서
1: 빠져 있죠.
0: 잡아주는 근육이 없으면 그 체중은 온전히 무릎 연골로 갑니다.
1: 그렇죠.
0: 그러면 이제 무릎 주변 연골이 뭐 염증이 생기거나 주변에 뭐 인대나 건 같은 거에 부담이 걸리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릎이 아프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도 하시고요. 근데 무릎이 아프지도 않았으면서 무릎이 아플 거야라는 생각으로 또 달리기를 시작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릎이 다 아픈 건 아니다. 무릎이 다 아프지는 않고, 그다음에 달리기라는 동작 자체는 내 목표 지점이 있으면 계속 전진만 하는 동작이거든요. 그거의 반복입니다, 달리기는. 그런데 달리기와 달리, 예를 들면 축구라든지, 최근에 했던 뭐 축구라든지, 아니면 뭐 농구, 배구,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등등은 이제 왔다 갔다를 계속해야 되거든요. 방향 전환을 수시로 해야
1: 그렇죠.
0: 하고 또 갑자기 가속을 하다가 또 브레이크 밟고 감속해야 되고. 근데 이제 그런 동작들을 할때 무릎 연골과 주변 인대에 상당한 충격이 가거든요.
1: 달리기보다 더 충격이 클
0: 충격이 훨씬
1: 거예요.
0: 큽니다.
1: 그죠?
0: 그래서 그런 스포츠가 오히려 무릎을 좀 다치게 만들
1: 해치죠.
0: 여지가 많은 스포츠고요. 달리기는 내가 갔다 멈췄다 갔다 멈췄다를 하지 않고 대부분 정속으로 일정 시간을 그냥 꾸준하게 앞으로만 전진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달리기 그 동작 자체는 무릎을 그렇게 해치는 동작은 아닙니다. 다만 내 신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초과해서 거리라든지 속도라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 했을 때 이제 그때 그 피로가 누적이 돼서 손상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리기를 할때 무릎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일단 근력 운동도 같이 좀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달리기에 욕심을 너무 부리시면 안 됩니다.
1: 무리하면 안 되죠.
0: 무리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젊었을 때야 일단 내 신체도 건강하고 회복력도 좋기 때문에 그때는 뭐 무리한다 해도 큰 문제가 안 생기지만 나이가 들면 내 신체 능력도 예전보다는 많이 퇴화가 되었고, 그리고 회복 능력도 또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번 달렸으면 일정 휴식 시간을 좀 가지고, 그 다음에 달리기를 하고, 이런 패턴으로 좀
1: 그렇죠.
0: 가시는 것이 일단 좋고, 특히 초보자의 경우는 내가 얼만큼 달렸을 때 어떤 문제가 오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나의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달려도 되는지, 더 달려도 되는지, 혹은 더
1: 모르죠.
0: 빠르게 달려도 되는지,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초보자가 처음에는 이제 달리기를 막 시작해서 너무 재밌고, 나도 달리기를 하니까 된다. 이런 막 신나는 마음에 달리기를 막 갑자기 늘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잘 달리시는 분들이, 괜찮아, 괜찮아, 뭐 같이 달려.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하시는, 격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제 그렇게 달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상이 오는데 그 이유는 나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달리기를 너무 무리해서 했던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욕심을 부리지는 말고 그다음에 처음엔 좀 보수적으로 내가 아무리 달리고 싶어도 조금 참으면서 휴식 기간도 좀 가지면서
1: 그래야죠,
0: 달리시는 걸
1: 그래야죠.
0: 추천합니다.
1: 네. 그리고 통증이 심하면 병원에 가서 또 진단을 받아야죠.
0: 그렇죠. 통증이 심하면 이제 병원에 가야 하는데요. 이게 병원에 가야 하는 통증인지 아니면 그냥 참고 달려도 되는 통증인지 이거 구분을 좀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통 달리기를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육에 부하가 걸리는 운동이기 때문에 근육통이 생깁니다. 예,
1: 당연하죠.
0: 처음에 이제 특히 안 달렸던 분들이 초보자가 달리기를 하면 여기저기 이제 뭔가 막 우리하게 아픈데요. 근육통의 특징은 짚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가 아프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짚을 수가 없습니다.
1: 전반적으로 아픈 거예요?
0: 전반적으로 아픕니다. 전반적으로 묵직하게 아픕니다. 여기도 엉덩이도 아프고 허벅지도 아프고 뭐 종아리도 아프고 이렇게 다 아픕니다. 그것도 양쪽으로 다 아프고요. 그래서 내가 손가락 하나로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픈지를 짚어보자라고 했을 때 어디를 짚어야 될지 모릅니다.
1: 근데 딱 짚어지면 그건
0: 짚어지면 그것은 근육통이 아닙니다.
1: 탈이 난 거죠?
0: 탈이 난 겁니다. 그 탈이라는 거는 주로 어디 나냐면 연골, 그리고 인대, 건 이런 데에 나옵니다.
1: 그렇게

0: 그렇죠.
1: 예. 근데 이제 근육 자체가 에너지를 매우 많이 쓰는 이제 기관이기 때문에 혈관 분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산소 공급도 많이 필요로 하고 영양분도 수시로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뇌와 비슷하죠.
0: 예.
1: 그런데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인대, 건, 연골은 그 근육과는 다른 특징이 혈관 분포가 굉장히 듬성듬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처가 났다 했을 때그 상처를 회복하려면 피가 공급이 되고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거기서 빨리 이제 뭐 다시 재생이 되는데 근육은 재생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근육통이 좀 있다 해도 하루 이틀이면 근육통 없어지고 대부분 잘 낫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0: 그렇죠.
1: 그런데 인대나 건, 연골 같은 데가 손상이 됐다.
0: 그건 치료를 받아야죠.
1: 거기에 염증이 생겼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하루 이틀 쉬어가지고 낫지 않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네. 그렇기
0: 뭐
1: 때문에
0: 아주 간단한 방법이네요.
1: 네.
0: 손가락으로 딱 짚을 수 있느냐, 없느냐.
1: 네.
0: 그걸 가지고.
1: 날카로운 통증이냐 아니냐, 국소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보면 됩니다.
0: 제가 옛날에 어디서 들었는데, 우리 원시인들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빠르지도 강하지도 않은데, 사냥을 해서 먹고 살수 있었던 것은 다른 동물들보다 오래 달리기를 할줄 알아서다. 맞습니까?
1: 맞습니다.
0: 그렇죠.
1: 네. 동물이 순간 낼수 있는 속도는 사람보다 뭐 4배, 뭐 이렇게 되지만 사람은 못 쫓아갑니다. 단거리에선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동물을. 그런데 동물이 이제 달리기 시작해서 사람이 쫓아간다 쳤을 때 동물은 가다가 이제 열이 나고 그열 발산을 못하고 하다가 지쳐 나가 떨어집니다.
0: 그렇죠.
1: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사람이
0: 그러니까요.
1: 잡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한테는 사람의 신체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근이라고 했습니다. 근육의 섬유가 속근과 지근이 있는데요.
0: 예.
1: 우락부락하신 분들 있잖아요. 몸 우락부락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속근이 발달한 겁니다. 왜냐하면 속근은 근 섬유의 부피가 크거든요. 그래서 우사인 볼트 같은 단거리 선수, 폭발적인 힘을 내는 선수들을 보면 굉장히 신체가 크고 부피가 큽니다. 근육 부피가 큽니다. 그런데 마라톤 선수를 생각해
0: 아,
1: 보시면
0: 빼짝 말랐죠.
1: 빼짝 마르고 근육도 되게 가늘지 않습니까? 그 지근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지근이라는 것은 근육 부피는 작은데 오래 버티고 여간해서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계속 일을 할수 있습니다. 속근은 순간 파워는 강하지만 금방 지쳐버립니다. 그런데 사람의 특징은 다른 동물과 달리 지근 섬유의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0: 그래서 오래 달리길
1: 그래서
0: 잘하는
1: 오래
0: 거죠.
1: 달리기를 잘합니다. 아니면 오래 달려야 하기 때문에 지근 섬유를 계속 발달시켰던 사람들, 지근 섬유가 풍부했던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저희한테 이제 그런 유전 형질이 물려진 거죠.
0: 아까 언급하셨습니다만 20몇 년 전에 처음 달리기 시작한 게 뭐, 왜, 왜, 뭐 때문이라고요?
1: 제가
0: 그냥 우연히
1: 우연입니다.
0: 운동 좀 해야
1: 우연히.
0: 되겠다.
1: 운동 좀 해야 되겠다였습니다. 제가 전공이 2년 차에 올라가는데 그냥 병원에서 계속 숙식을 하던 그런 생활을 하다가 2년 차가 되면 저희의 후배가 이제 그 일을 맡으니까 퇴근이란 걸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러면은 저녁 시간에 뭔가 할수 있겠네. 그럼 뭘 해볼까? 이 생각을 했던 거죠. 이 궁리를 하다가 머리에 하나 뭘 해보자. 몸에 뭘 하나 해보자. 이렇게 생각해서 머리에는 이제 영어를, 그동안 놓고 있던 영어를 다시 시작을 했었고요. 몸에는 달리기라는 걸 시작을 했었는데, 사실 제 외삼촌이 당시에 마라톤을 하셨습니다. 취미로. 뭐, 외삼촌이 달리기를 하셨으니까 나도 한번 그거
0: 해보자.
1: 해보자. 그래서 달리기를 떠올렸었고, 그래서 그해 4월에 그냥 무작정 5km 대회를 하나 신청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일산에서 했던 대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대회를 5km를 뛰었는데 저는 원래 체육과는 담을 쌓고 지냈던 사람이었고 운동을 정말 못하는 완전 몸치였는데 5km가 달려지는 겁니다. 걷지 않고 완주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근데 그 피니쉬를 통과하는데 물론 저의 기록이 뭐 보잘것없었겠지만 그냥 제가 피니쉬 라인을 통과하는 그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 너무 색다른 기분이었고
0: 희열이 있겠죠.
1: 완전히 희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분이었거든요. 그 기분이. 그래서 나도 되는구나.
0: 이제
1: 이거를
0: 빠졌군요,
1: 느꼈습니다.
0: 그래서.
1: 네. 그래서 대회 한번 나가고, 나도 하면 되는구나라는 거를 느껴서
0: 알겠습니다.
1: 그때부터 10km 대회 하프 신청해서 쭉 했습니다.
0: 풀코스를 30번 넘게 뛰셨다고?
1: 네.
0: 세계적인 국제대회도 나가셨다면서요?
1: 네, 저는 제일 처음에 나갔던 국제대회가 베를린 마라톤이었습니다. 2019년에 나갔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보스턴 마라톤을 3번 나갔고, 그다음에 시카고 마라톤 1번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최고 기록은 시카고 마라톤에서 수립했습니다. 라고 해서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에 좀 문제가 돼서 기억에 좀 인지 기능에 좀 문제가 있으셨고요. 그 부분이 100% 회복이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다행히 신체 마비는 두드러지지가 않아서 이제 제가 그분께는 인지 기능을 회복하는, 기억력을 회복하려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세포가 재생이 돼야 하고,

0: 그러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 강도 이상의 유산소가 필요한데, 우리 환자분의 경우는 달리기라는 걸할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니 한번 달리기 어떻겠습니까? 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달리기를 하기 전에 이미 등산은 꽤 즐기던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능력도 꽤 괜찮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달리기를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등산은 열심히 해오시지만 달리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랑 한번 대회 한번 같이 나가시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10km 대회를 등록을 이제 같이 하기로 했고, 같이 했고, 그리고 그 대회를 어쨌든 준비를 해야 하니 같이 좀 연습을 합시다. 그래서 한번 같이 연습도 하고 또 각자 연습도 해가지고 실제로 나란히 달렸습니다, 대회 때. 근데 너무 잘 달리시는 겁니다. 정말 그 등산, 평소에 했던 등산에 그 효과가 있어서 너무 잘 달, 첫 대회인데 50몇 분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미만에 10km를 주파하셨고 굉장히 훌륭한 성적이거든요. 근데 그 달리기를 했을 때 정말 굉장히 행복했고, 그러니까 뭐 의사로서도 행복했고, 동료 러너로서도 행복했고 그랬고요.
1: 그분 그래서 인지 기능이 많이 좋아졌어요?
0: 지금 그 복직을 하셔가지고, 복직을 발병 후한 6개월도 안 돼서 굉장히 빨리 복직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꽤 오랫동안 휴직을 하시려고 했던 분이었는데 바로 복직하셔서 그 뒤로 계속 지금 일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1: 뭐, 또 극적인 회복 사례.
0: 또 파킨슨병 환자분들도 계신데요. 파킨슨병 환자분들 중에 뭐 50대, 60대 이런 분들은 아직 이제 달리기를 할 만하신 분들이라서 그분들께는 제가 달리기를 좀 권했는데요. 한 50대 여성분이 계신데 이분도 그전에는 한 이미 파킨슨병 진단받은 지한 3년, 4년 정도 되셨습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이제 파킨슨 약물 치료만 하고 계셨습니다. 다른 이제 병원에서. 근데 그분께서 뭐제 방송이나 뭐제 책이나 이런 것들을 접하시고 달리기를 나도 해보면 파킨슨병을 좀 진행을 막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하셔서 저를 찾아오셨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달리기라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된다 말씀드리고, 뭐 기타 다른 운동도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달리기를 좀 해가지고 좀 적어오시면 좋겠다. 다행히 또 그분은 남편분께서 러너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분께서 그분의 달리기를 같이 동반해서 해주셨죠. 물론 훨씬 잘 달리십니다. 남편은 뭐 대회도 나가시고 속도도 더 빠르시지만 그래도 조언도 해주실 수 있고 같이 보조 맞춰서 뛰어주실 수
1: 그럼요.
0: 있고요. 그래서 그분이 달리기를 시작하신 지가 벌써 한 1년이 넘으셨는데요. 그분이 벌써 연습장에 노트에 한세권 정도를 저한테 이렇게 계속 보여주시거든요. 그동안에 적어온 운동 기록이, 운동 일기가 그렇게 쌓였는데, 제가 그분이 오실 때마다 그 기록을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합니다.
1: 그리고 파킨슨병이 많이 회복됐어요?
0: 파킨슨병인 그분께서 이제 본인이 거기다 늘 적으시거든요. 내가 오늘 달릴 때 몸이 어땠는지, 기분이 어땠는지, 신체적으로 어떤 기능이 어땠는지 이런 거다 적으시는데, 실제로 그분이 지금 파킨슨병이 진행을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년 이미 약만 드실 때랑 지금 운동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신 후랑
1: 알겠습니다.
0: 다릅니다, 경과가.
1: 오늘 이 방송 보시고 아주 많은 분들이, 아, 나도 이제 한번 달리기 시작해 볼까? 이런 분들한테 딱 한마디만 해주시면.
0: 달리기는 정말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예, 무릎 아프실 수 있지만 원래 달리기는 무릎을 보호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저는 이제 욕심을 부리지는 마시라. 그러니까 천천히 시작하시고,
1: 천천히, 짧게.
0: 내 몸에 대해서 항상 주의를 기울이시고, 지금 내 몸이 어디가 아픈지 안 아픈지 괜찮은지 지금 피로하지 않는지 잘 보시면서 살피면서 달리시기를 하면 아마 정말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제가 제 인생에서 잘한 선택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달리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1: 정세희 교수 인생의 달리기란 한마디로 뭡니까?
0: 달리기는 저에게 힘을 주는 그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힘을 주는 거죠.
0: 많은 분들께도 힘을 주고, 저는 실제로 저에게 그런 말씀 많이 해주시거든요. 달리기를 통해서 내가 힘을 얻었다, 혹은 힘든 일을 좀 극복했다, 위기를 넘겼다, 행복해졌다 이런 말씀 많이
1: 또
0: 하시는데,
1: 뭐 다이어트 걱정하시는 분들 체중도 빠지잖아요.
0: 저는 지금 빠지지 않습니다만,
1: 아이고, 그렇죠.
0: 달리기를 처음 시작하시면 체중 잘 빠질 겁니다.
1: 그죠. 뭐 일석삼조, 사조를 넘어가요.
0: 저는 1 플러스 10 이상이라고 봅니다.
1: 오늘 아주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여러분, 5분만 달려도 사망 위험을 절반으로 떨어뜨린다. 안 달리시겠습니까? 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전화 상담만 받아도 저압 압력솥 세트, 청골 MB까지 저압 압력솥 3종 세트를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밥집기는 기본, 삼계탕, 갈비탕, 생선 조림까지 진공 밀폐와 압력으로 더 맛있게 자동 압력 배출과 원터치 오픈으로 간편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전화 상담만 받아도 저압 압력솥 세트, 청골 MB까지 저압 압력솥 3종 세트를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1: 갑자기 큰일 당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들한테 미안하잖아요.
2: 장례식이 걱정되시는 분, 특별히 잘 모시고 싶은 분이라면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에 가입만 하시면 언제 어느 때라도 가장 먼저 달려가 VVIP 장례 노하우로 장례 전부터 후까지 편안하게 고품격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장지로 선택하시거나 다른 서비스로 바꿔서 사용해도 좋고, 한화 리조트 매년 10박, 이 많은 멤버십 혜택이 월 15,000원이면 가능합니다. 만기 후 서비스 미이용 시 100% 환급에 카드 캐시백 혜택까지. 장례도 이리답게 프리드라이브.
0: 전화 상담만 받아도 저압 압력솥 3종 세트를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삼계탕, 갈비탕, 생선 조림까지 진공 밀폐와 압력으로 더 맛있게 원터치 오픈으로 간편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전화 상담만 받아도 저압 압력솥 세트, 청골 냄비까지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2: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전화 상담만 받아도 저압 압력솥 세트, 청골 MB까지 저압 압력솥 3종 세트를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밥집기는 기본, 삼계탕, 갈비탕, 생선 조림까지 진공 밀폐와 압력으로 더 맛있게 자동 압력 배출과 원터치 오픈으로 간편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전화 상담만 받아도 저압 압력솥 세트, 청골 MB까지 저압 압력솥 3종 세트를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1: 갑자기 큰일 당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들한테 미안하잖아요.
2: 장례식이 걱정되시는 분, 특별히 잘 모시고 싶은 분이라면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에 가입만 하시면 언제 어느 때라도 가장 먼저 달려가 VVIP 장례 노하우로 장례 전부터 후까지 편안하게 고품격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장지로 선택하시거나 다른 서비스로 바꿔서 사용해도 좋고, 한화 리조트 매년 10박, 이 많은 멤버십 혜택이 월 15,000원이면 가능합니다. 만기 후 서비스 미이용 시 100% 환급에 카드 캐시백 혜택까지. 장례도 이리답게 프리드라이브.
0: 전화 상담만 받아도 저압 압력솥 세트, 청골 MB까지 저압 압력솥 3종 세트를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밥집기는 기본, 삼계탕, 갈비탕, 생선 조림까지 진공 밀폐와 압력으로 더 맛있게 자동 압력 배출과 원터치 오픈으로 간편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전화 상담만 받아도 저압 압력솥 세트, 청골 MB까지 저압 압력솥 3종 세트를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2: 장례도 1위답게 월 15,000원이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3: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허는 골다공증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1년간 사용했을 때의 골밀도 상승 효과는 볼록스 억제제를 3에서 4년간 사용했을 때 정도와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 취미는 과학이 될 수 없을까? 안 될 건 뭐야? Why not? 드디어 100회를 맞이했습니다. 아, 100회 대망의 주제는 뭡니까?
1: 좀 성대하게 파티를 한번 해야겠다.
0: 아, 파티?
1: 파리를 한번 해야겠다.
0: 파리, 파리 타임.
1: 예. 예. 진짜 파리 타임 준비했습니다.
0: 뭡니까?
1: 초파리.
0: 아, 초파리 타임. 아, 초파리. 예.
2: 초파리 과학자들은 돌연변이 찾는 거를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빨간 눈 야생형 초파리.
0: 빨간 눈이요? 빨간 눈이 안 보이는 거죠? 최고의 전설의 초파리는. 어디 나왔습니까?
2: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충격적인 초파리는
0: 어, 뭐야? 아, 저거예요, 저거?
2: 가장 중요한 건 유전인자인데요.
0: 유전인자 실체.
2: 퇴행성 뇌질환, 뭐 우울증이나 파킨슨병의 다양한 암의 돌연변이 원인이기도 합니다.
0: 아, 초파리에서 뗄래 뺄 수가 없어요. 초파리 알면 할수록 그죠. 어느 하나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죠?
1: 네, 앵앵거리죠 제 머릿속은.

성적들을 받으면서 실제 만점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훈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와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 수안에 있는 문학 작품을 한 세네 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가 연계 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국어는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에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노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 강의를 올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따로 오답부트를 쓰지는 않았고요.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보다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감각을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0: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1: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0: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Every time you kiss me,
2: it's like sunshine.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경험 혹시 해보셨나요? 시작은 이랬습니다.
3: Will you marry me?
4: 손잡고?
5: 이거 프로포즈도
6: 재현한
5: 15년
6: 전. 저는 브레이커요. 제가 하는 일에 브레이크를 겁니다.
7: You're the accelerator.
6: 저는 엑셀레이터예요.
2: 성향은 다르지만 서로를 격려하고 밀어주는 배우자 덕에 천직을 얻었습니다.
8: 어허! 간식금지! 이리 와봐.
9: 이거 어디 이렇게 간식금지를 붙이신 거예요?
10: 손님들이 계속 손대지 말래, 손대지 말래, 저기.
2: 하나였던 둘이 만나 셋과 넷이 되는 기적도 이루었습니다. 이게 다 짝을 잘 만나서라니 그 얘기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부부가 사는 곳은 평균 해발 700m의 고지 평창. 근사한 곳에 보금자리를 꾸며놓으셨네요.
11: 붕이에요. 붕이. 우리 아들 붕이에요. 고수에 한 18살이요.
12: 싫어해. 옳지. 에헤이.
2: 귀여움 담당 막내 이름은 리로이래요.
13: 와, 옳지. 오늘 아침 노래할까? 노래? 언니 노래해볼까? 이제 목청 가다듬. 잘했어, 우이.
2: 유기견 보호에 앞장선 아내 덕분에 숱하게 많은 강아지들을 만났는데 지금은 웅이와 리로이만 남았습니다.
14: 아, 19년.
13: 19년 동안 살.
14: 올해 19년.
15: 한국 사람이네요.
13: 네.
14: 아직 아닙니다.
13: 거의 반은 한국.
14: 반.
13: 캐나다 사람이에요.
14: 한국 음식은 아직 잘 안 먹어요. 번데기, 홍어, 청국장.
13: 청국장을 좋아해야 한국 사람이라니까. 아직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2: 저 멀리 캐나다에서 태어난 레스 씨. 매일매일 조금씩 더 한국인이 되어가는 중이라네요.
16: 프로페셔널 파머 옷이에요. 나 프로텍티브 러버 부츠 하고 긴 바지 하고
2: 긴 다리를 이용해서 잡초를 제거하는 새로운 방법. 이렇게 쉽게도 할 수 있었군요.
15: 남편분이 잡초 잘 뽑네요.
13: 잘해야 농사. 농사 일을 잘합니다. 이거 다 남편이 한 거예요.
2: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기서 없는 것 없이 다 자라는 중이랍니다.
13: 여기 있다.
14: 그다.
13: 신박다 이래야 돼. 신박다. 우와, 한번 들 때마다 경제가 넘어네.
15: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이 평창까지 오시게 됐어요?
14: Accident.
13: 그냥 우연히.
14: It was a terrible 사고.
13: 레스 취미가 클라이밍 암벽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등산도 하고 캠핑도 하고 했는데 북한산, 오대산,
14: 설악산,
13: 치악산,
14: 계곡
13: 이런 데를 가다가 우연히 부동산에 들려서 집을 한 10군데를 봤는데 그 중에서 본 집이 여기가 마음에 들어서 직장을 옮기고 이사를 하게 된 거예요.
2: 숲으로 둘러싸인 이 집은 남편이 꿈꿔왔던 드림하우스. 집을 보자마자 홀딱 반해 앞뒤 가릴 것도 없이 구입을 서둘렀는데요. 전 주인이 공들여 지어놓은 공간은 완성형에 가까웠다는 게 선택의 이유. 이 집 살고 캠핑을 가본 적이 없답니다. 그럴만 하겠어요.
17: 그리고 저희 15년 전 결혼 사진. 8월.
18: 8월 언제?
17: 15일이죠?
19: 저는 영어 교사였고 네. 고등학교 여기 원어민 교사였고 레스가 결혼하자 그랬습니다.
17: 성혼 사진을 보여줘요. 증거를 보여줘요. 미얀마. 미얀마에서 청혼할 때.
18: 너무 예쁘다.
17: 네. 석양해질 때. 이렇게 레스 식중독. 배 아파서 식중독 이틀 아들 아이고.
20: 양쯔강. 배가 물이 별로 없어서 6시간 가는 데를 36시간을 배에 있었어요. 그래서 먹을 게 없으니까 남이 먹던 거 막 재활용하고 국물도. 그래서 저는 괜찮았는데 레스는 108이 바로 난 거예요. 식중독. 그래서 이틀 동안 막 죽도록 앓고 난 다음에 청혼한 거예요.
18: Almost a disaster.
20: 죽을 뻔했어.
18: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20: 저는 성격이 급한데 성격이 좀 느긋하고 진지하고 신중하다 보니까 추진을 잘 못하는데 저는 생각 없이 추진하는 사람이고 잘 맞는 것 같아요.
2: 딱 1년만 한국에서 원어민 교사 생활을 하겠다던 캐나다 청년은 인생 단짝을 만난 뒤 어느새 한국살이 20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21: 큰 것만 해야지.
2: 역할 분담은 이 부부가 참 잘하는 일.
18: 감자전. I have to remember.
2: 만드는 건 감자전인데 조리도구는 이게 치즈를 가는 그라인더 맞죠?
15: 후배 요리 자주 해주시나 봐요.
21: 감자전만 잘해요. 감자전 미슐랭 스타.
18: 90% potatoes, 10% 손가락.
2: 여기서 진짜 비법 등장.
18: 양파도.
21: 양파요? 여기.
2: 양파도 분명 비법 중 하나지만 진짜는 따로 있습니다.
18: 눈물. 갑자기.
21: 울지 마. 손가락만.
18: That's gonna be the best. That's the secret recipe.
2: 어떤 요리를 하든 곁들이는 농담은 남편만의 치트키. 아내를 배고프게 만드는 지름길이라서 실패한 적이 없다네요.
21: 봐봐. 누나의 누나의
18: No, it's not a good idea.
21: 귀엽네.
18: Can I take it out?
2: 티격태격하면서도 서로가 원하는 일이라면 방해 금지, 아니 적극 지원이라고 해야 맞겠네요.
21: 맛있어. 바삭바삭해.
2: 그 덕에 15년 결혼 생활은 순항 중입니다.
21: 저는 이제 명예퇴직 했고 교사로 3년 전에 명예퇴직 했고 양조장에 뒀고.
15: 아 양조장을 하세요?
21: 네네. 맥주, 수제 맥주 양조장을 하는데.
2: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느긋한 아침 식사 후 강아지들까지 모두 데리고 어딘가로 향하는 부부. 누가 말을 거시네요?
22: 저기 천 개. 다섯 마리.
21: 다 키우고 싶어요?
22: 알죠. 아직?
21: 아직?
22: 안 키울까요?
21: 저희 유일한 이웃이 이웃.
15: 안녕하세요.
22: 예.
21: 한국 게임 찍으신
22: 앞쪽 뒤집니다.
21: 이웃이 없어요. 하나도. 생각해봐.
22: 나 좀 볼게요. 빨리 결정해야지.
21: 네.
18: 네. 감사합니다.
21: 갈게요. 네. 지금 출근이요. 트럭 타고.
15: 강아지들도 같이 가요, 원래?
21: 네. 출근 크루. 이리 와, 이리 와. 네. 할 수 있어.
2: 강아지들까지 온 식구가 다 동원되는 이유. 오늘은 밤늦게까지 일이 있어서인데요. 아시다시피 맥주의 성수기는 시원한 음료가 절로 생각나는 여름철. 성수기 막바지 주말을 맞이하러 가는 길이죠. 도착한 곳은 집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양조장. 두 사람의 일터입니다.
20: 그 캐나다 시골 농가 스컨셉 매일 캐나다
2: 층고가 높아서 시원하면서도 원목의 따뜻한 질감이 아늑함을 주죠.

0: 반전은 손님들을 위해 마련된 공간, 주변 숲의 청량한 기운을 실내로 끌어들였고 술록 장식으로 이국적인 분위기를 더했다네요.
1: Is there a malt container?
0: 여기가 바로 맥주 원료 창고.
1: 우리는 우리 흑맥주 브라운 에일 만들 거예요. 페일 초콜릿 이 색깔 때문에 흑맥주예요. 메가 때문에요. 맛이 very soft, very bitter.
0: 흑맥주의 원재료인 메가 맛은 안 먹어봐도 아시겠죠?
2: 원도 먹는 거 같아요.
1: 조금만 맥주 사용하면 그 맥주는 조금만 있어요.
0: 메가는 건조 전에 한번 볶아주는데 그때 시간과 온도에 따라 맥주 색과 풍미, 바디감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럼 맥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살짝 구경 좀 해볼까요? 발효와 숙성까지는 보통 한 달 정도가 필요하대요.
1: 아직 안 나온 맥주요.
3: 블루베리 때문에 색이 이렇게.
4: 얘 이름이 뭐예요?
3: 핑키 프라미스. 새끼 손가락 걸고 약속한 핑키 프라미스.
0: 2주 후 서울에서 열리는 맥주 축제에 내놓을 술이라죠?
3: 3년을 홈브루잉 하다가 만든 맥주를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본격적으로 맥주 공부를 해보자. 캐나다로 가서 어머니 댁 근처에 맥주 학교가 있었어요. 휴직 2년 동안 하고 같이 따라가 가서 공부하는 걸 옆에서 보고 저는 스시집 알바를 했었죠. 그래서 거기를 2년 동안 공부를 하고 졸업하고 다시 와서
1: Well, I hope that my wife is also proud of this place that we've built together.
0: 일단 맥주 대회에 출전해 거둔 성적들을 보니 아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큼 노력은 다 하셨네요. 어쨌든 교사를 꿈꾸던 청년이 멀리서 날아와 만난 아내의 지원으로 양조업자가 됐다. 한편의 드라마 같죠. 손님들은 드라마의 신 스틸러. 이분들 평가에 따라 울고 웃고 하거든요.
5: 이거는 파인애플 맛하고 구아바 맛이 나는 열대 과일 맛이 나요.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6: 여기만의 그 특유의 맛을 느끼고 가는 거죠.
5: 그래. 수제 맥주라서.
6: 그러니까.
0: 남편 만나 삶이 바뀐 건 아내 역시 마찬가지. 교사 은퇴 후 팔자에도 없는 요리를 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다죠. 강아지 이마에 뭘 붙여주신 거예요?
7: 간식 금지 이리로 와봐.
3: 이거 왜 이렇게 간식 금지를 붙이신 거예요? 손님들이 자꾸 감자에 손 대지 말래, 손 대지 말래. 손 대지 말래. 살이 떴어요. 근데 이뻐서 그냥 손 대니까 몇 살이에요?
8: 5살. 저희 집에 한 3년 됐으니까 4, 5살이구나.
7: 운동을 시켜서 살 빼야겠다.
8: 여기 오늘 도로에 버리고 갔어요.
3: 유기견이구나. 여름.
0: 부부의 시간과 공간의 변주가 되어준 강아지들. 시골살이를 과감하게 결정할 때는 녀석들 마음 편히 키우고 싶은 욕심도 컸답니다. 이렇게 가족이 되려고 그랬나 봐요.
3: 이리 와봐. 리루이, 이리 와. 이리 와.
8: 엄마 말을 너무 잘 들었어.
3: 기다려봐.
8: 너무 좋아요. 힐링되는 것 같아, 진짜. 우리 애기도 보고 싶고.
0: 반려동물 데리고 가도 되는 곳이냐고요? 그야 물론이죠.
9: 좀 타주세요.
0: 누가 또 찾아오셨나 봅니다.
10: 네, 안녕하세요.
11: 옥수수.
10: 아, 옥수수?

0: 없었어요.
1: 아, 예. 너무 감사합니다.
0: 제가 그냥 드리는 거죠. 예.
2: 근처 마을 분이신데 3, 4년 전부터 매가 찌꺼기를 갖고 가신대요. 예.
0: 사슴. 사슴.
3: 사슴이 이걸 먹어요?
0: 아, 그러면요. 사슴. 저기. 이제 다른 거하고 이제 이렇게 섞어서.
3: 어때요, 저 외국 친구?
0: 어, very good. 어, 좋습니다. 뭐, 제가 더 많은 혜택을 보죠. 이렇게 갖다 먹이고.
2: 아까 이웃도 그렇고, 캐나다 사람 레스 씨는 타지에서도 쉽게 뿌리 내리는데 꼭 필요한 관계 재능, 아무래도 그걸 타고난 모양입니다. 올여름도 이제 다 갔습니다. 양조업자이자 맥주집 사장 부부에게 한시름 놓아도 될 때가 찾아온 거겠죠? 일과를 마친 이 시간이 가장 좋다는 부부.
4: 여기 진짜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맨땅. 이 잔디 떼짱도 저희가 밤 11시까지 심은 거.
5: That's how we got here. It's just like step by step by step. I like making a place like this.
2: 그대가 있어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었으니 그 먼 길을 날아올 만한걸요.
6: 진짜 가보고 싶었던 섬이라서 너무 설렙니다.
7: 또 봐, 낙타! 우와, 귀신말이 맞았어. 하루 같아.
8: 여러 해안선을 많이 가봤는데
9: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0: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9: 딥이라면 됩니다.
11: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9: 됩니다.
12: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9: 됩니다.
13: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9: 되고요.
14: 지병이 있어도?
9: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4: 수술비도 된다고요?
9: 됩니다.
15: 암 치료비도?
9: 됩니다.
14: 진단비도요?
9: 되고요.
14: 병원 통원비도?
9: 네, 됩니다.
16: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9: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4: 입원 첫날부터?
9: 됩니다.
16: 1인실에 입원해도?
9: 됩니다.
17: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9: 되고 말고요.
14: 감기로 입원해도요?
9: 돼요.
18: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9: 되죠.
12: 디스크로 수술해도?
9: 물론 됩니다.
16: 이게 모두 된다고요?
9: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9: 이어서 AI 드라마 부활 수업이 방송됩니다.

0: 이어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방송됩니다.
1: 우물을 찾는 여정을 같이 출발해 보시죠. 가시죠.
2: 울림으로 그래, 울림으로.
3: 이미역이 최상품이라 한 문에 뭐 한 150만 원이니까.
2: 150만 원이요?
3: 네. 이거 아주 소중한 거죠, 여기. 어떻게 보면 봉으로 가야죠, 이게.
2: 감동장, 감동장. 이게 내 인생 보물입니다.
4: 이게
2: 위로 오는 거지. 누나는 나한테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0: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시대, 전 세계에 이목을 끈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대니얼 지블렛은 현대 민주주의 담론을 이끄는 가장 주목받는 정치학자죠. 정당, 선거제도, 헌법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또 어떻게 살리는지 집요하게 파헤쳐온 사람입니다. 민주주의의 위협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온다고 주장합니다.
1: All democracies face stress tests. The question is, how do leaders respond to those tests? Do they take a hard stand against extremist, anti-democratic forces, even when it's hard for them personally? Or do they try to appease them?
0: 오늘 이 강의는 혼돈의 시대에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이어서 2016 헬로 루키가 방송됩니다.
1: 집안에서 넘어져서 한 네 번 정도 꿀떨된 게 많아요.
2: 장난하다가 툭 건드렸는데 부러졌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3: 골다공증의 대표적인 골절인 고관절 골절 같은 경우에는 1년 내 사망률이 20%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암에 의한 사망률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4: 아, 이제 젊은 사람들도 좀 많이 걸리는구나.
5: 여성 호르몬 차단하는 약을 먹으면 뼈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약.
3: 는 골다공증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1년간 사용했을 때의 골밀도 상승 효과는 볼룩스 억제제를 3에서 4년간 사용했을 때 정도와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0팀의 뜨거운 무대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무대 어떠셨어요? 마음속에 한 두 팀을 뽑아보셨나요?

0: 보면 졸만 90점 이상 높고요. 지난번이랑 너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히 좋았고,
1: 직접 보니까 음악이 되게 고압가가지고 이런 라이브를 하고 안 뽑는 게 말이 안 돼 가지고.
2: 저렇게 절실하단 말이 하면서 막 눈물이 막 출한다는 거예요. 사실 최고점을 주긴 했어요.
0: 몰라 나이들.
1: 대체로 저희가.
3: 발표해볼까요? 뮤지션분들도 준비되셨나요? 이달의 헬로루프 첫 번째 팀입니다. 양치기 소년단입니다.

0: 선정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 받으셨나요?
1: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저희 생각보다 좋아가지고 감격해서 말이 잘 안 나왔는데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0: 김학선님 한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2: 제가 약간 좀 꼰대여서 관객들 막 이렇게 세우고 같이 노래 따라 부르게 하고 그런 거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0: 근데 그런 걸 정말 상쇄시킬 만큼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보여줬고 들이 그냥 귀에 계속 쏙쏙 들어오고 후렴구가 남을 정도로 좋은 팝을 쓰는 밴드이고 그런 멋진 밴드라고 생각을 해서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1: 감사합니다. 관객분도 오늘 최고였고요. 제 뽑아주신 신사위원님 네, 감사하고요. 뮤지션님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2: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3: 두 번째 팀 발표해보겠습니다. 이달의 헬로루키 두 번째 팀은 컴파인드 화이트입니다.

0: 있었던 무대였거든요. 저희가 애들이 많이 기가 죽어있기도 하고 걱정 속에서 준비를 했던 걸 제가 봐왔기 때문에 너무 뜻깊은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번에는 전진희님의 선정평 한번 들어볼게요.
2: 멤버들의 표정을 봤는데요. 굉장히 비장하고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저 표정은 정말 정말 정말 절실해야만 나올 수 있는 표정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선파인드 화이트만이 줄 수 있는 어떤 그 공기가 달라지게 만드는 그 힘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3: 정말 흘렸어요. 너무 그만큼 좋았고 우리의 음악 진심을 담는 네 일에 뭔가 성공한 순간이라고 느꼈어요.
4: 두 번째 오면서 든 생각은 헬로루키도 될 때까지 하면 되지 않나. 근성을 보여주자. 열심히 하자라는 마음으로 좀 왔습니다.
5: 완전 진지 모드였거든요. 멤버들이 거의 기도하고 올라갔어요.
6: 집에 우환이 있으신 줄 알았다고.
5: 아, 진짜요? 진짜 어떤 결이었거든요, 저는. 또 전장에 싸우러 가는 그런 약간 전사 같은 마음으로 보여주고 온다. 눈을 불알이도 덮고 올라갔거든요.
7: 저는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두 번째라고는 더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번 무대에서 그 활 연주 자체를 전 처음 해봐가지고 활 보면 활이 엄청 막 끌고 있어요.
3: 원래 반짝거리는 기타가 활자국으로 전부 다 망가질 정도로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해주었습니다. 오늘 무대를 위해서.

0: 고마워.
1: 태범이 오늘 무릎 꿇는 거 좋았다. 재민이 오늘 진짜 칼박 미쳤다. 대명이 오늘 활 너무 멋있었다.
2: 근데 만약에 오늘 안 됐으면 다음 달에 진짜 넣었을 거예요?
3: 네,
1: 그럼요. 저희
4: 아까 그 얘기했어요.
5: 9월엔 조금 더 시원하니 그래도 괜찮다.
1: 잠수를 할 뻔했네.
6: 변치 않는 것 같아요. 계속 성장하고 싶은 루키.
1: 새로운 것들을 더해가지 않을까요? 다음 무대도 우리답게 조금 새로운 걸 가져가면서 준비해볼 것 같습니다.

0: 나서 진짜 컴파인드 화이트 팬으로서 너무 감동 받았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1: 병치기사는 했는데
2: 어안이 지금까지 번봉하고 생각한 전략대로 돼서 다행이었는데요. 전략이 뭐였냐면 이제
3: 오늘 헬로루키 위해서 러닝도했습니다.
4: 이렇게 할 거예요?
5: 이렇게 하시면은
2: 장난을 한번 칠 거예요. 호응을 막 유도를 하다가 멈춰서 왜 이것밖에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오, 나 잘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럼 그때 제가 이렇게 하면 너무 좋잖아요 하면서 이제 다시 들어가는 거죠.
1: 여러분들 이렇게 할 거예요? 아 너무 좋잖아! 가자!
2: 이렇게 할 거예요? 막 했는데 뭔가 사람들이 아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좋다 바로 그냥 이렇게 하면 너무 좋잖아요 하면서 이제 다 같이

0: 우리의 이것 때문에 우리가 된 것 같다.
1: 저는 제가 드럼을 파이팅 있게 잘 쳐서
2: 우리의 이것 때문이라고 했는데.
1: 아 그래?
3: 우리의 짬.
1: 사랑해.
2: 넌 멋있어.
1: 너도 멋있어.
2: 나는 기타를 잘 쳐.
1: 너는 베이스를 잘 쳐.
0: 그분만한테 세진 않아.
4: 세겠다.
3: 우리는 떠야 하는 루키다. 이번 기회로서 제대로 떠서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길 원하는 거죠.
0: 뜨면 하고 싶은 거?
1: 많이 사고 싶어요.
5: 좋은 집을 짓고 싶습니다.
6: 저는 스튜디오 만들고 싶어요. 롯데 주인님.
3: 세속적이셔 이분은.
7: 이어서 기획 강연 청년에게가 방송됩니다.
8: 취미는 과학이 될 수 없을까? 안 될 건 뭐야? 와이나? 드디어 100회를 맞이했습니다. 아, 100회 대망 주제는 뭡니까?
1: 좀 성대하게 파티를 한번 해야겠다.
8: 아, 파티?
1: 파리를 한번 해야겠다.
8: 파리 타임.
1: 예. 예. 진짜 파리 타임 준비했습니다.
8: 뭡니까?
1: 초파리.
8: 아, 초파리 타임. 아, 초파리. 예.
9: 초파리 과학자들은 돌연변이 찾는 거를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빨간 눈 야생형 초파리.
8: 빨간 눈이요? 빨간 눈이 최고의 전설의 초파리는 어디 나왔습니까?
9: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충격적인 초파리는
8: 어, 뭐야? 아, 저거예요, 저거?
9: 가장 중요한 건 유전인자인데요.
8: 유전인자예요, 실제?
9: 퇴행성 뇌질환, 뭐 우울증이나 파킨슨병의 다양한 암의 돌연변이 원인이기도 합니다.
8: 아, 초파리에서 뺄 수가 없어요. 초파리 알면 할수록, 그죠? 어느 하나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죠?
1: 네, 앵앵거리죠, 제 머릿속으로.
10: 잠깐, 콘드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드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 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드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세상이요, 그들을 응원하지 않았어. 항상 얘기했죠. 넌 안 된다. 단순한 미술 이야기가 아니고요. 두 여성이 어떻게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알렸고 어떻게 꿈을 이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화가의 삶을 한 편의 이야기로 들려드리는 전시해설가 도센트 정호철입니다. 오늘 이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요, 제가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만 살짝 해볼게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머릿속에 떠오르는 화가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누가 떠오르든지 한번 다 생각해보세요. 머릿속. 고흐? 피카소? 모네? 마티스? 아마 이 정도 떠오르실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화가들이 아마도 상당수가 남자이지 않았을까? 그러면 우린 이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수백 년의 미술 역사 속에서 여성 화가는 없었을까? 아니죠. 분명히 존재했고요. 아주 치열하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 여러분께 역사가 오랫동안 조용히 덮어왔던 두 명의 아주 놀라운 여성 화가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자, 한 명은요, 430년 전 이 바로크 시대를 살았던 아르테미시아 젠틀리스키. 그리고 또 한 명은요, 19세기에 그리고 또 20세기 초반까지 활동했던 수잔 발라동 이야기예요. 단순한 미술 이야기가 아니고요. 두 여성이 어떻게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알렸고 어떻게 꿈을 이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 얘기를 좀 해볼게요. 1593년생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화가였습니다. 오라치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요, 안타깝게도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가 12살이 되던 해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아버지가요, 이 딸의 꿈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림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이 아버지도 놀랐어요. 내 딸의 실력이 너무나 대단했던 걸. 자, 그리고 아버지는요, 딸의 재능을 키워주겠다고 이제 자기 친구 화가였던 타시라는 남성에게 이제 자기 딸을 소개시켜줍니다. 그림을 알려달라고. 그리고 원근법을 배우게 되는데요. 당시 화가들이 반드시 익혀야 했던 핵심 기술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비극이 일어나요. 집으로 드나들던 타시가 18살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를요, 성폭행했어요. 범죄를 저지른 거죠.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요, 제가 단순히 충격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이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이 소녀가 선택한 핵심이 있어요. 자, 이듬해 아버지는요, 타시를 법원에 고발합니다. 7개월에 걸친 긴 재판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차별을 당했습니다. 분명히 젠틀레스키는 피해자인데요, 너 괜히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너가 먼저 유혹한 거 아니냐. 법정에서 젠틀레스키는 피해자임에도

손가락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진실을 얘기했어요. 나는 진실을 말했다. 앞으로도 항상 그럴 것이다. 고통받는 그 자리에서도요, 진실을 포기하지 않은 걸. 그리고 결국 타시는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끝나고요, 젠틀레스키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자, 그녀의 첫 번째 대표작 한번 만나볼게요. 수산나와 장로들입니다. 이 성폭행이 일어나기 전에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가 그린 작품이에요. 마치 자신이 겪을 공포를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렸죠. 그림 속 등장한 여성 수산나입니다. 바빌론의 유대인 귀족 부인이죠. 그리고 마을에서 재판을 맡고 있는 두 명의 장로가요, 오랫동안 수산나를 지켜보다가 수산나가 목욕을 하려고 하는 순간 두 장로가 뛰어들어와서 함께 오늘 밤을 보내자. 너가 거절하면 너를 간통죄로 신고하겠다. 당시의 간통죄는 여러분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였어요. 근데 힘 있는 재판관 두 명이 직접 봤다고 증언하면요,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끔찍한 상황이었죠. 딱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남성 화가들도 이 장면을 많이 그렸어요. 다른 남성 화가들의 시선으로 보면요, 수산나를 그냥 아름답고 예쁘게 그려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그림의 수산나 어떠세요? 수치스러워하죠. 자신의 몸을 가리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여성의 시선으로 본 거예요. 몸을 비틀면서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싫다. 하지 마라. 그죠? 그리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장로의 자세는요, 너무 무겁고 위압적이에요. 여성으로서 처음 그려진 수산나의 진짜 진심이었던 거죠. 17살 소녀가 다른 화가들이 500년 동안 그려왔던 그 전통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두 번째 대표작 한번 봐볼게요. 사실은 이 작품이 젠틀레스키의 최고의 대표작입니다.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자르는 유디트. 여러분, 조금 그림이 끔찍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작품은요, 유디트라는 여성이 자기 민족을 침략한 적의 장군 홀로페르네스를 술에 취하게 만든 뒤에 시녀와 함께 그의 목을 잘라서 민족을 구한다는 얘기예요. 이 주제도요, 다 남성들이 그렸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 상황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유디트가 힘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도 남성 화가들이 그린 걸 보면요, 예쁘게, 그냥 우아하게, 그냥 막 몸도 가냘프게 그려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젠틀레스키는 어떻게 그렸나요? 팔뚝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죠. 싸우고 있는 여성, 그죠? 유디트와 시녀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단호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죠. 두렵거나 망설이지도 않아요. 한 미술사 학자들은요, 유디트는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 그리고 홀로페르네스, 밑에 있는 이제 죽어가는 남자는 자신에게 폭력을 가했던 탓이다 라는 해석이 있는 거예요. 신화 속 이야기이지만 젠틀레스키는 본인의 이야기를 넣어서 그린 거죠. 물론 이게 100% 단정할 순 없지만 이 그림에서 뿜어내는 그 에너지, 젠틀레스키의 분노와 단호함은 느낄 수 있죠. 그럼 세 번째 그림도 볼까요? 회화의 알레고리로서의 자화상이에요. 이 그림은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가 45살에 그린 겁니다. 자, 그림 속의 모습을 보세요. 팔레트와 붓을 들고 열정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죠. 소매도 걷어붙었어요. 머리카락도 약간 흐트러져 있어요. 일하고 그림을 그리는 그 자체죠. 그런데 이 그림은요, 단순한 자화상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회화, 예술의 상징, 예술 그 자체로 표현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단지 그림을 그린 사람이 아니라 나는 회화, 예술 그 자체다. 이 선언은요, 남성 화가는 절대 할 수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여성이라는 그 당시 불리했던 조건을 처음으로 특권으로 만들어서 예술 그 자체가 되어버렸던 순간이에요. 자, 우리가 이 젠틀레스키를 왜 기억해야 될까요?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 피렌체 아카데미아 델레 아르티 델 디세뇨라는 역사상 최초의 여성 회원으로 입회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남성들이 주였던 그

전통적인 기관에 여성 화가로서 처음으로 당당하게 그림으로 문을 열고 들어간 거야. 젠틀레스키는 처음으로요. 그 여성 자신의 감정과 의지와 힘으로 문화 자체를 바꿔버린 거야. 그건 여러분, 시선의 혁명이었어요. 그녀는 어린 시절 폭력을 당했고요. 법정에서 고문을 당했어요. 당시 모든 제도가 여성이란 이유로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붓을 놓지 않았죠. 화가라는 직업 하나로요. 당당하게 자신의 딸도 키웠고 왕에게 초대도 받았고요. 나중에는 세계가 인정하는 화가가 됐습니다. 그 젠틀레스키가 주는 메시지를 우리는 지금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다음은요. 시간을 약 250년 정도 넘겨볼게요. 1865년에 프랑스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름은요. 마리 클레망틴 발라동이에요. 나중에 세상에는요. 수잔 발라동으로 이름이 알려질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어요. 가난한 세탁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당시에 파리 예술가들의 동네 몽마르트의 골목에서 자랐어요.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고요. 여러 직업들을 전전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 화가의 꿈은요. 원래부터 화가가 아니었어요. 서커스 고계단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15살 무렵에 고개를 하는 도중에 무대에서 떨어집니다. 그때 부상을 당하면서 꿈을 접어야 됐어요. 그 다음엔요. 화가들의 모델이 됩니다. 근데 또 문제가 있었어요. 아직도 시대가 다 남성들의 위주였던 거예요. 나는 되게 힘들고 고달프고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화가들이 나를 그리면요. 우리 앞에 봤던 얘기랑 비슷해요. 또 나를 예쁘게만 그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수잔 발라동은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 나를 저렇게 예쁘게만 그릴까? 그 위대한 화가들이. 그러면서 이제 수잔 발라동은요. 모델로 앉아있으면서 뭘 보냐. 화가들의 손과 눈을 관찰합니다. 붓을 어떻게 잡는지, 무엇을 보고 어떻게 그리는지, 물감을 어떻게 섞는지 독학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시 파리에서요. 여성이 미술 교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에꼴 데 보자르라는 위대한 이 파리 국립미술학교에 들어가요. 하지만 그것도 여러분 배운 사람들이나 있는 집안 사람들이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였죠. 귀족들이나 부르주아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정규 교육도요. 당시에 돈이 없으면 시켜주지도 않았어요. 특히 여성이면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수잔 발라동은 어깨 너머로 배운 거죠. 독학을 했습니다. 그렇게 혼자 그림을 그리던 수잔 발라동은 드디어 첫 번째 자화상을 그립니다. 그녀 나이 28살이었어요. 정면을 바라보고 있죠. 그죠? 눈빛이 선명합니다. 피하지 않고 관람객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당시 이 수잔 발라동의 모델명은요. 마리아였습니다. 모델은 뭘까요? 모델. 다른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존재죠.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잔 발라동. 이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내 진짜 모습을 그리겠다. 바라보는 사람이 되겠다는 선언이었어요. 그리고 관람객을 똑바로 보고 있죠. 이건 여러분 이 시대를 바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녀의 말년 작품을 봐볼게요. 57살에 그린 작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잔 발라동을 얘기할 때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꼽는 그림이에요. 그림 속 여성이 침대에 편하게 기대어 누워있죠. 뭐가 다른가요? 이 그림은요. 사실 아주 오래된 전통을 정면으로 뒤집고 있어요. 자, 저 자세로 침대에 누워있는 그림들은 보통요. 비너스. 혹은 뭐 이전까지만 해도 마네 올랭피아, 누드로 아름답게 그려진 여성들이었어요. 항상 누드였고 관람자, 남성을 향해 몸을 돌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수잔 발라동의 이 파란 방이라는 그림은요. 자세만 가져왔지 모든 걸 바꿔놨어요. 먼저 이 여성은 옷을 입고 있죠. 그리고 아름다운 옷도 아니에요. 남성을 유혹한 옷도 아닙니다. 줄무늬 파자마, 그죠? 그냥 편한 옷 입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자, 담배를 피우고 있죠. 당시 여성이 담배 피운 건요. 아주 낯설고 이건 금기였어요. 금기. 근데 그걸 깨버렸죠. 그리고 잘 보세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발치를 보세요. 옛날에는요. 저기 막 고양이 같은 거 그려놔요. 검은 고양이. 성적인 상징으로. 근데 뭐가 있어요? 책들이 쌓여있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 난 여성이고 화가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는 선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초반에는 여러분.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나 여기 있다. 선언을 했죠. 하지만 지금은요, 그 후로 40년 지났어요. 이제 누구를 보지도 않습니다.
볼 필요도 없어요. 완전히 나 자신이다. 너희들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겠다. 선언이었던 거예요. 자, 수잔발라동. 프랑스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곳에서요. 전시 허가를 받은 최초의 여성 화가요. 정식 미술 교육을 단 하루도 받지 않은 사람이 정식으로 여성으로서 전시를 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당시에 그녀의 삶은요. 아버지 없이 태어났죠. 교육받지 못했죠. 하지만 수잔발라동 여러분, 이 포인트가 있어요. 자신의 조건을 비관만 하지 않았어요. 서커스의 고개사를 하려다 실패했죠. 모델도 나중에 못하게 됐죠. 근데 여러분, 모델로 앉아있는 동안 눈은 계속 배웠고요. 손은 기억했어요. 화가들을 관찰하면서. 그리고 남성들이 절대 그릴 수 없는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그 규칙을 하나하나 깨간 거예요. 자, 그녀가 그린 여성들은요. 꾸미지 않아요. 이상화시키지도 않았어요. 살아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 모습 그 자체였죠. 이것만으로 혁명이었어요. 그리고요. 그녀가 세상을 떠날 때 그녀의 모습을 관찰한 그림이 있습니다. 자, 그녀의 그림은 지금도 프랑스 파리 주요 미술관들에 걸려 있어요. 1938년 72살의 수잔발라동은요. 파리 자신의 집에서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자, 우리 오늘 두 사람 만났습니다, 여러분. 430년 전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 그리고 160년 전 수잔발라동. 두 사람 모두 자화상을 그렸죠.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는요. 자기 자신을 회화 예술 그 자체로 그렸고요. 수잔발라동은 자신의 얼굴을 그리면서 세상을 당당하게 바라봤어요. 여러분 공통점 찾으셨나요? 세상이요. 그들을 응원하지 않았어요. 항상 얘기했죠. 넌 안 된다. 여자니까 안 돼. 가난하니까 안 돼. 또 집안에 백도 없지. 안 돼. 하지만 이 두 사람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어요. 붓을 들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죠. 자, 여러분 앞으로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도전이 있을 거고요. 그때 의외로 세상이 냉정하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응원보다는요.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할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꿈을 꾸고 있던 간에 혹은 아직은 그 꿈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계속해서 스스로를 믿고 발전시켜 나가면 돼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서 언젠가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루게 될 거예요. 그때 흔들릴 때마다 이 두 화가 이름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 수잔발라동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은 여러분에게 지금도 그림으로 말을 걸고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장들,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 한순간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기회는 준비된 자가 잡는다. 새로운 시도를 한다. 새로운 걸 만든다. 의외로 사람들이 응원 안 할 수도 있어요. 이 화풍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인상주의의 리더가 됐죠. 그래서 리더인 겁니다. 안녕하세요. 화가의 삶을 한 편의 이야기로 들려드리는 전시해설가 도슨트 정우철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때가 있으셨나요? 한번 떠올려보세요. 난 진짜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또 주변에서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될 것 같아? 라는 말을 하죠. 저도 그런 순간들이 있겠죠, 당연히.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저에게 좀 용기를 주고 저를 일으켜 세워준 화가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되는 두 명의 화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나를 바꾼 화가들. 자, 한 명은 체코에서 태어나 무명 시절을 겪고서 가장 위대한 작가가 된 알폰스 무아. 또 한 명은 아버지도 반대했던 화가의 길을 가면서 세상의 비웃음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본인만의 화풍을 고집하고 결국 인상주의라는 이름을 탄생시킨 클로드 모네입니다. 자, 무화 얘기를 좀 해볼게요. 1860년 체코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무화는요, 음악과 그림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무화는요, 첫 번째 좌절을 일찍 겪습니다. 노래를 굉장히 잘했대요. 그런데 변성기가 잘못 온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약간 망가지면서 노래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재능을 택한 거예요. 그게 그림이었던 거죠.
그리고 18살 무아는요, 그림 공부를 열심히 해서 프라하 미술 아카데미에 지원서를 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안타깝게도요, 떨어졌어요. 그냥 떨어진 게 아니고요, 다른 직업 찾아봐라. 자, 그게 18살이었어요. 음악도 못하게 됐죠. 그림으로 바꿨는데 떨어진 거예요. 무아는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비엔나로 가서요,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가서 극장 무대 배경을 그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게 여러분, 무아가 일하던 극장에 불이 나요. 그것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무아는요, 매일매일 그렸어요. 매일매일. 하다 보면 언젠가 기회가 온다. 그리고 한 백작의 눈에 띄어서 후원을 받게 됩니다. 돈을 줘서 파리로 건너갈 수 있었어요. 또 문제가 있어요. 파리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그 백작이 갑자기 후원을 끊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아는 좌절하지 않아요. 또 어디로 가요? 디자인 공장에 들어가서요, 매일 잡지 삽화 그리고 달력도 연습하고 광고 그림 그리면서 버틴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꼭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장들,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 한순간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계속 꾸준히 갈고 닦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 노력하다가 성공한 거죠. 그 성공을 그래서 전 이렇게 불러요. 기적이나 운이 아니고요. 결실을 맺었다. 결실을 맺는 순간이 옵니다. 자, 무하에게도 그 순간이 와요. 1894년이었어요. 크리스마스 시즌이었어요. 대부분의 직원들이 크리스마스 연휴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인쇄소가 텅 비어 있었는데요. 무하는 원래 쉬는 날이었는데 쉬는 직원 친구 거 일 대신해주러 나왔대요. 그러니까 쉬지도 않고 일을 또 하러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 누군가가요, 인쇄소를 찾아와요. 그 누구였냐면 당시 파리에서 제일 잘 나가는 유명한 배우 사라 베르나르였어요. 그녀가 새 연극 포스터가 급하게 필요했는데 그때 시간이 없어서 유일하게 출근해 있던 알폰스 무아를 붙잡고, 너무 급한데 너밖에 없어. 너가 좀 디자인 좀 해달라. 여러분이면 어떡하겠어요? 지금 내가 보조인 거예요, 보조. 메인 디자이너, 메인 디자이너가 했어야 되는 일을 본인이 피하지 않고 얘기합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남들 쉴 때 밤새우면서 자신의 인생의 첫 번째 포스터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포스터가 등장했죠. 그 포스터가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지스몽다 포스터입니다. 이 포스터가 알폰스 무아 정식 첫 번째 포스터예요. 너무 아름다웠고, 그죠? 시선을 사로잡죠. 사라 베르나르가 딱 그려져 있는 포스터예요. 이게 그날 새벽에 파리 곳곳에 붙습니다. 아,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아주 우아한 포스터였어요. 가느다란 선, 우아한 여성, 섬세한 꽃장식, 화려하면서도 고요한 분위기. 포스터가 아니라 사람들 눈에는요, 작품으로 보였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화가 긴 세월 동안 갈고 닦았을 때 그게 쌓이고 쌓여서 터져나왔던 실력이었던 거예요. 사라 베르나르는요, 이 포스터를 보고 얘기합니다. 나를 지금까지 그린 작품 중에 가장 아름답다. 그리고 알폰소 무화와 6년 전속 계약을 맺어요. 포스터뿐만이 아니고요, 무대 의상, 무대 디자인까지 맡깁니다. 그때 만약 좌절했다면, 크리스마스 다음 날 출근을 안 했다면, 하지만 무아는 그 기회들을 다 잡았죠. 자,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느껴지시는 게 있나요? 기회는 준비된 자가 잡는다. 기회는요, 언제 올지 몰라요. 정말 아무 때나 오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뭐예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요, 기회가 와도 기회인지 몰라요. 그냥 지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무화의 두 번째 대표작을 봐볼게요. 너무 아름다울 겁니다. 사계절 연작이에요. 지스몽다 이후에 무화는요, 무명세월을 겪고 슈퍼스타가 됐어요. 그런 무화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판화 작업을 합니다. 포스터 작업들을 해요. 그리고 최대한 많이 사람들에게 퍼뜨리죠. 이 그림도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여성으로 표현한 장식 패널 연작이에요. 너무 아름답죠. 당시 유럽에서는요, 평범한 서민들은 그림이 비싸서 집에 그림을 못 그렸어요. 하지만 무화의 석판화, 이게 대중화가 되면서 저렴하게 대량으로 아름다운 그림들을 찍어내서 퍼뜨렸죠. 파리 서민들은요, 처음으로 예술 작품을 자기 집에 걸 수 있게 됐어요. 포스터 예술, 이 말을 만든 게 무화입니다. 폭발적이었죠, 인기가.
저도

여러분, 이 해설가라는 직업을 하면서요, 초반에 참 많은 좌절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알폰수 무아라는 화가를 공부하면서, 아, 정말 누군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기회는 오는구나. 라는 걸 많이 배웠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우리 모네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프랑스 파리에 한 남자아이가 있었죠. 클로드 모네. 그림을 사랑한 모네는요, 특출난 재능이 있었어요. 보는 것마다, 풍경이든 인물이든, 보는 것마다 특징을 빠르게 포착하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청소년기일 때, 풍경화가가 아니라 캐리커처 화가였어요. 자, 모네가 그린 캐리커처 한번 봐볼까요? 재능이 있었죠, 여러분. 재능이 있었습니다. 눈이 좋았거든요. 자, 15 모네. 용돈이 부족하자, 직접 캐리커처를 그려서 팔았어요. 길을 연 거예요. 그게 모네의 첫 번째 수입이었죠. 모네의 아버지는요, 사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들이 화가가 되는 걸 반대했어요. 야, 무슨 예술가가 되냐? 화가? 너 밥도 못 먹고 산다. 제대로 된 직업도 아니다. 아버지부터 무시한 거야. 하지만 모네는 파리로 갔죠. 네. 자, 당시 파리의 분위기를 보려면요, 다음 그림 한번 봐야 돼요. 앞에 보이는 게 뭐냐면요, 당시 파리의 유명한 전시, 왕립 아카데미 살롱전을 표현한 그림이었어요. 자, 살롱전. 여기가 제일 중요한 전시고요. 여기에 그림이 걸려야 화가로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걸리려면요, 아주 전통적이고 이제 오래된 규칙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 걸리려면 제일 중요한 규칙이요, 아무거나 그리면 안 돼요. 뭘 그려야 되냐면 신화, 역사, 종교화만 좋은 그림으로 취급을 한 거예요. 당시 예술가들은 내가 그리고 싶은 걸못 그리고 이세 가지만 그려야 됐던 거야. 그럼 여러분, 당시에 이 살롱전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그림 하나 볼게요. 잘 그리긴 했죠. 예. 네. 바칸테스의 춤이에요. 그리스 신화에 술의 신 디오니소스가 나오죠? 그 디오니소스를 따르는 여신도들을 바칸테스라고 합니다. 직접 본걸 그린 게 아니고요. 작업실에서 신화를 읽으면서 상상한 풍경을 그렸어요. 완벽하고 이상화되게. 그래서 이때 그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못난 사람이 안 나와요. 그림은 고귀하니까. 이상화시켜야 되죠. 예쁘게 그려야 되죠. 풍경도 가장 멋있게 상상해서 그려야 되죠. 이걸 하나라도 깨면요, 살롱존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때 젊은 예술가들, 특히 모네를 중심으로 젊은 예술가들은 생각했어요. 야, 저렇게 다 똑같이 그리면 그게 예술이냐? 그래서 모네는요,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당시 좋은 그림은 뭐예요? 사진처럼 정확하고 세밀하게 그리고 신화 그리고죠. 근데 모네는 이게 아니었거든요. 화가란 나만의 것을 그려야 되고, 순간순간 변화하는 자연의 인상, 순간을 아름답게 그려야 된다. 사진 같은 그림이 좋은 그림만은 아니다. 모네는 얘기했어요. 빛이 곧 색이다. 빛은 매 순간 변화한다. 그걸 그려야 된다. 그리고 그 완성작이 뭐예요? 바로 모네의 인상 해돋이입니다. 자, 앞에 그림과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좀 그림이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테크닉적으로. 뭔가 또렷한 게 없죠. 형, 그리고 이상화시키지도 않았고요. 약간 붓터치도 다 보여요. 그런데 그 전에 화가들이 해를 그린다. 항상 또렷하게, 완벽하게, 정지된 것처럼 그렸어요. 하지만 모네는요, 해가 떠오르는 순간, 우리 눈이 딱 해돋이를 보는 순간의 찰나를 그리고자 했어요. 그리고 모네는요, 살롱전에 계속 거설당하다가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과거의 살롱전은 답이 없어. 저기 계속 집착하지 말자. 시대가 바뀌었다. 우리가 새 판을 짠다. 아예 본인들이 전시 공간을 빌려서요, 전시를 열어요. 그 자리에 이 그림이 메인 작품으로 걸린 거예요. 모네의 고향, 모네가 자주 봤던 이 바닷가를 그린 거예요. 안개 속에 떠오르는 태양, 그죠? 불분명한 풍경들. 딱이 순간을 그렸는데, 한 비평가가 그 전시에 옵니다. 야, 살롱전에 떨어진 애들이 전시 열었다는데? 얼마나 볼품없나 보자. 딱간 거예요. 이 그림이 걸려있네? 처음에는 괜찮았답니다. 처음에는 비평가가 괜찮았대요. 왜 괜찮았냐? 오해를 한 거예요. 아,

0: 시작이구나. 옆에 완성작이 있겠지. 하고 딱 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게 완성작이었던 거예요. 그때 뒤집어져요. 모네, 르누아르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뭐라고요? 야, 쟤 가봐라. 쟤네들은 모네 그림 제목처럼 순간의 인상만 그려놓고 완성작이라 우기는 놈들이 있다. 쟤네들은 인상주의자들이다. 라고 조롱을 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조롱을 당했냐면요. 모네의 그림은 도배지 밑에 있는 도배지보다 못하다. 이게 여러분 모네가 들었던 평이에요. 자, 하지만 모네의 저 그림, 인상해돋이가 사조를 만들었죠. 인상파, 인상파 하잖아요. 왜 인상파냐? 별거 아닙니다. 모네 그림 제목이 인상해돋이였기 때문에 인상파인 거예요. 미술 사조는 언제 탄생할까요? 인상파, 입체파, 야수파 많잖아요. 미술 사조 얘기가 나오면 다들 뒷걸음치죠. 똑똑한 사람들이 머리 싸매고 만들었을 것 같잖아요. 대부분의 미술 사조는 언제 나오냐? 욕먹을 때 생겨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미술 사조는요, 대부분은 조롱이고 욕이었어요. 인상파도 욕이었고요, 야수파도 욕이었어요. 입체파도 조롱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조가 만들어지려면 그 전에 없었던 걸 그려야 돼요. 없었던 걸 새롭게 그렸다. 사람들을 응원 안 합니다. 이게 뭐야? 조롱을 하는 거야. 그 조롱을 이겨냈을 때 사조가 생기는 거야.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 여러분도요. 새로운 시도를 한다. 새로운 걸 만든다. 의외로 사람들이 응원 안 할 수도 있어요. 무시하세요. 여러분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게 또 새로운 사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모네와 친구들은 얘기했죠. 그래, 우리는 인상주의자들이다. 그 비웃음을요. 자신들만의 깃발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상파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참 대단한 게 여러분, 원래 이 전시 제목은요, 무명예술가 협회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조롱을 듣고서 3회 때부터 보란 듯이 인상주의 전시 타이틀을 건 거예요. 기죽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모네는 이 화풍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인상주의의 리더가 됐죠. 그래서 리더인 겁니다. 자, 그럼 모네가 평생 그려왔던 수련도 하나 볼게요. 너무 아름다운 수련이에요. 나중에 모네는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파리 근교 지베르니 작은 마을로 이사해서 연못도 가꾸고 정원도 가꾸고 평생 정원에 펴있는 수련을 그리게 되죠. 그런데 1912년 천청병력 같은 일이 생깁니다. 백내장 진단을 받아요. 백내장. 당시에는 여러분 백내장 수술도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색이 흐릿하게 보이다가 점점 어두워지고요. 나중에 한쪽 눈 거의 실명했습니다. 모네는 얘기했어요. 색들이 더 이상 예전 같은 강렬함으로 보이지 않았다. 눈이 안 보이는 것만큼 무서운 게 또 있어요. 계속 수술을 미루다가 마지막에 수술을 받아요. 그리고 완벽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시력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모네는 얘기해요. 이 돌아온 눈으로 최고의 수련을 그리겠다. 그리고 이 수련은 프랑스 정부에게 기증하겠다. 한번 전시되어 있는 모습 볼게요. 너무 아름답죠? 첫 번째 공간은 해가 뜰 때의 수련. 또 하나의 공간 해가 질 때의 수련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공간이 이어져서 무한대 공간을 만들고 있어요. 자연은 끊임없이 순환하죠. 끝나지 않잖아요. 이곳을 쫙 시간에 따라 걸어다니면요. 수련이 해가 뜨고 지는 시간대를 느낄 수 있어요. 모네는요, 이 그림을 기증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나를 위로해준 수련이었기 때문에 여기 오는 사람들도 이 수련을 보면서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오늘 두 화가의 대표작들을 만나봤는데요. 저에게 이 두 화가가 수많은 위로를 줬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길 위에 있든 그 길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괜찮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쌓고 있는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언제 기적을 낳을지 모릅니다. 언제 꽃을 피울지 몰라요. 언젠가 여러분이 지금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이 상황에서 하고 있는 노력이요. 알폰스 무아의 지스몽다 포스터가 될 수 있고요. 수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아와 클로드 모네, 이 두 이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끝까지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여러분 미래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1: 음악은 남동생 펠릭스에게는 직업이 되겠지만 너에게는 그저 삶의 장식품일 뿐이란다. 이 여성의 유일한 직업은 좋은 아내 그리고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던 시기였죠. 이 세상 모두가 너는 안 돼, 너는 틀렸어 라고 말할 때 여성 음악가들은 좌절하지 않았고요. 자기 자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 이어서 지식 채널 2가 방송됩니다.

0: 우물을 찾는 여정을 같이 출발해 보시죠. 가시죠.
1: 울림으로 그래, 울림으로.
2: 이미역이 최상품이라 한 문에 뭐 한 150만 원이니까.
1: 150만 원이요?
2: 네. 이거 아주 소중한 거죠, 여기. 어떻게 보면 공부가 다 돼, 이게.
1: 강도부장, 강도부장. 이게 내 인생 보물입니다.
3: 소리가 나.
1: 이게 위로 오겠죠. 민호는 너한테 보물 같은 존재죠.

0: 집안에서 넘어져서 한 네 번 정도 꿀떨된 게 많아요.
1: 장난하다가 툭 건드렸는데 부러졌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2: 골다공증의 대표적인 골절인 고관절 골절 같은 경우에는 1년 내 사망률이 20%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암에 의한 사망률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3: 아, 이제 젊은 사람들도 좀 많이 걸리는구나.
4: 여성 호르몬 차단하는 약을 먹으면 뼈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약.
2: 는 골다공증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1년간 사용했을 때의 골밀도 상승 효과는 골흡수 억제제를 3에서 4년간 사용했을 때 정도와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회를 사랑하는 예비역 특전사 김건수입니다. 특것 열, 암것 열, 그래서 20수를 지금 입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농사해서 아이들 저 사료비

0: 지금 저 한 1년 6개월 됐는데 저를 아직도 따르지 않아요. 저도 어느 순간으로부터 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1: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시험 결과, 염증 관련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2: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아, 이 분위기?
4: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2: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5: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6: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7: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8: 이거 교차 검증했나?
7: 네.
6: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8: 이거 기밀 아닌가?
7: 맞습니다.
6: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8: 이거 자네가 썼나?
7: AI가 썼습니다.
8: 그럼 출처를 써야지.
6: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8: 아, 이게 뭐야?
6: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8: 점심 뭐 먹을까?
6: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8: 아, 안 돼!
6: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8: 자네인가?
9: 아니에요!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장롱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이어서 모두 함께 부순우가 방송됩니다.
1: 꼬마버스 타요가 멋진 소방구조 대원이 됐어. 든든한 새 친구 트윗과 함께 말이지.
2: 반가워. 난 트윗이야. 어떤 사건도 맡겨만 줘.
3: 타요, 트윗, 사건이야. 어서 출동해야 해.
1: 알았어요. 소방구조대 출동!
4: 자동차 구조대도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자동차 구조대 출동!
3: 도시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사건들과 거짓으로부터
4: 시민들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내라.
5: 불장난을 하던 피터. 저런, 불이 나고 말았어요.
6: 로보카풀리 안전스쿨.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는다. 2번, 불이 났을 때 곧바로 신고한다. 정답은 2번. 불이 났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해요.
5: 비닐, 종이, 휴지, 나무 등은 아주 잘 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해요.
6: 로보카풀이랑 꼭꼭 약속!
7: 놀이터에서 놀아요.
8: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7: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8: 멋있겠는데?
7: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8: 거기서!
7: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8: 안 돼, 토끼야!
7: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식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조리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맛있는 육식의 치킨 크크크.

0: 이어서 무지개 강아지 딜런의 모험이 방송됩니다.
1: 짜잔! 특별한 정 통통 치즈 카드를 두 장이나!
2: 어? 냠냠시티 외곽에서 레시피 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이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 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1: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탄 미라클 루나 냠냠시티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3: 이제 레시피 스톤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뚱뚱치킨 슈퍼젯을 잡아! 빨리 레시피 스톤 내놔!
1: 메카탄탄! 레시피 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 요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0: 일을 시작해요. 영상 편지 추천, 생일 축하해 축, 덧셈 뺄셈 해보고 노래도 불러요. 나만의 캠핑 노트북, 내일도 같이 놀자 축.
1: 여행을 떠나볼까?

0: 형들 떡볶이 먹자.
1: 떡볶이에 고기가 들어가 있네. 진짜 맛있겠지.
0: 와 진짜 맛있다.
2: 고기채
3: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0: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4: 베이비킹,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5: 정원사! 친구들 안녕! 난 딜런이야. 자, 어서 들어와. 상자 안에 뭐가 있는지 볼까? 야! 오늘은 손이 잔뜩 더러워질 거야. 왜냐하면 아니야. 아니고 이것도 아니야. 바로 이거야. 사처럼 생겼지? 우린 정원에 구멍을 파서 씨앗을 심을 거야. 그럼 뭔가가 쑥쑥 자라겠지? 엄마야.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 정원사 놀이! 아우, 아우, 아우! 나하고 같이 정원사 놀이 할래? 좋다고? 아우, 아우, 아우, 아우! 그럼 우리 정원사처럼 뭔가를 잘하게 해보자! 아참, 근데 이런 게 없으면

하면 돼. 이렇게 너희도 해봐. 우와, 이건 밖에서 하는 게 좋겠다. 가자, 밖에 나가서 해볼까? 바로바로 정원사돌이. 아우, 아우, 아우. 정원사 친구들, 가서 뭔가를 키워보자.

0: 오지 안녕?
1: 안녕 딜런.
0: 비씨 안녕? 데이지 안녕?
2: 어서와.
0: 우린 정원사 놀이 중이야. 씨앗을 심어서 한번 키워보지 않을래?
2: 좋아.
1: 내가 잘 자랄 곳을 찾아볼게.
0: 어?
1: 꼬리로 헬끗 꾹꾹 눌러주고.
0: 어?
1: 씨앗에 물도 줘야지.
0: 맞아. 그럼 쑥쑥 자랄 거야.
1: 잠깐. 그러려면 햇빛이 필요해. 식물이 자라려면 햇빛, 물, 시간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먼저 햇볕이 잘 드는 곳부터 찾아야 해.
0: 친구들, 다 같이 손쌍안경을 만들어서 햇볕이 드는 곳을 찾아보자. 햇볕이 잘 드는 자리가 보이니? 저기야! 저기가 햇볕이 많이 드는 것 같아. 가자, 친구들! 자, 출발! 넌 트랙터가 되고 싶어? 땅을 파기 좋게 만드는 걸 도우려고? 좋아!
1: 우와, 좋아! 이 흙 진짜 좋은걸?
0: 정원사 친구들! 삽을 들고 땅을 파보자!
1: 근데 삽이 없으면 어떡하지?
0: 걱정하지 마. 아무거나 쓰면 돼.
1: 삽이라, 삽이라, 삽. 어, 그렇지. 오늘 네가 필요할 줄 알았어. 데이지, 네 삽은 어딨어?
2: 난 삽 필요 없어. 고양이잖아. 땅 파는 게 특기라고.

0: 진짜 잘 팠다.
1: 정말 잘했어. 씨앗이 이 안에서 편하게 자라겠는걸?
0: 우리가 판 구멍 좀 봐, 비씨.
2: 비씨?
0: 비씨?
2: 봐! 비씨가 씨앗을 찾았어!
0: 여기 있어.
1: 잘 됐다. 이제 정원의 판 구멍에 이 씨앗을 잘 심어주기만 하면 돼. 자, 들어가자. 넌 잘 자랄 거야. 톡톡톡톡톡. 자, 이제 물을 줘야 해.
0: 아, 그래. 우리가 스프링클러가 돼보자. 좋아. 이제 자라도 돼.
1: 다섯 번 자고 나거나 아니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 씨앗마다 다 다르거든. 얜 천천히 자라는 씨앗 같은데.
3: 아, 그럼 되겠다. 내가 빨리 자라는 씨앗이 돼볼게. 내가 자라는 거 잘 봐.
0: 좋았어.
3: 날 저 화분에 심어줘.
1: 잠깐. 됐다. 이제 우리가 어디에 씨앗을 심었는지 기억날 거야.
3: 누구 나 좀 심어줄 사람 없어?
0: 우리가 할게. 자, 들어가.

0: 근데 나 너무너무 목이 말라.
1: 좋아, 스프링클러들. 어서 물 주자.
2: 몇 번 자고 나면 자라?
0: 그건 비밀이야.
3: 우, 나 비밀 좋아하는데.
1: 좋아, 씨앗을 햇볕 뜨는 곳에 심은 다음에 물을 줬으니까 이제 필요한 건 시간이야. 내가 해가 될게. 오지는 달이 되고 너희랑 비씨는 잠을 자. 난 해님이야. 모두 잘 잤니?
3: 난 달님이야.
1: 잘 자, 좋은 꿈 꿔. 다시 아침이야. 잘 자. 잘 잤니?
3: 잘 자.
1: 잘 잤니?
3: 잘 자.
1: 잘 잤니?
3: 잘 자. 일어나. 돼지가 자랐어. 우와.
0: 난 이제 나무야. 그리고 난 계속 자란다고.
3: 우와.
1: 너희들 조그만 화분엔
0: 날 담기 힘들걸.
1: 데이지를 다시 심어주자. 이번엔 땅에다 말이야.
0: 그러려면 먼저 날 잡아야지.
1: 다 이리 와.

0: 안 됐다, 내 지친 뿌리들.
1: 저기 있어! 그 뿌리로 계속 도망가지 못할걸? 바로 그거야! 삽으로 구멍 파는 것 좀 도와줄래?

0: 아우, 내 지친 뿌리들. 그래, 이거야 훨씬 낫네. 난 이제 다 잘했다.
1: 우리가 나무를 자라게 했어. 우리가

0: 남자를 찾지 못하면 솔방울 씨앗을 어디에 심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저기 있어. 우리가 방금 나무를 키운 거야? 그것도 모르고 있었네. 내 모자 좀 돌려줘. 제발. 우와, 오빠야. 아, 이리 와. 우와. 여기 있었네. 고마워. 나무 중에 네가 최고야.
1: 고마워 모두. 즐거운 오늘 신나게 놀았죠. 또 놀아요 함께 신나게. 그럼 또 만나.
0: 우리 이 돌을 심어서 산으로 키워볼까?
2: 그래, 산을 만들자.
3: 심의 잠수부.
1: 안녕, 난 딜런이야. 자, 들어와. 상자 안에 뭐가 있는지 볼까? 오늘은 탐험을 떠날 거야. 바닷속 아주 깊은 어딘가로 말이야. 계속 헤엄쳐서 가야지.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바닷속 맨 밑에 닿을 때까지.

가도 돼? 예! 가자! 밖에 나가서 해볼까? 바로바로 심해 잡수문 놀이! 아우! 아우! 아우! 바닷속 맨 밑으로 가려면 잠수함 없이는 안 돼.

0: 참, 깜빡했네. 같이 갈 친구들이 필요해. 손쌍안경을 써볼까? 혹시 누가 보이니? 저기 있어! 가자! 친구들을 모아보자!
1: 자, 여러분! 카드대회 결승전인데요. 이번 차례는 비씨입니다!
2: 비비비비비!
1: 비씨가 3이 필요하대. 오지, 네 차례야.
3: 내가 3이 있냐고? 3, 3, 3, 3... 난 없는데. 비.
0: 얘들아, 안녕! 나하고 심해 잠수부 놀이 할래? 바닷속 깊은 곳에 갈 건데.
3: 우와! 그럼 진짜 물고기들하고 가드 놀이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비!
0: 내 잠수함으로 오면 돼!
3: 비! 피우! 끝! 운동! 어플, 어플, 어플, 어플, 어플.
0: 데이지! 우리랑 같이 잠수함 타고 내려가자!
4: 난 낮잠 자야 하는데.
1: 그냥 바닷속에서 만나자!
0: 이따 봐! 심해 잠수부 친구들 준비됐나요?
3: 그럼요!
0: 자, 출발! 바닷속 깊은 곳으로!

0: 뭘 보고 그러는 거야?
1: 저기 좀 봐. 해초가 떠다니잖아. 또 물고기도. 그리고 저기 봐. 거대한 조개야. 저건 꼭 사진 찍어놔야 해. 잘깍.
0: 우와.
2: 나도 사진 찍어볼래.
0: 어? 근데 카메라가 없는데 어쩌지?
1: 아무거나 쓰면 돼.
0: 와,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2: 어? 카메라야. 찰칵.
0: 어, 되잖아.
2: 어? 뱅뱅 도는 물고기 좀 봐.
1: 저거 꼭 찍어야 해. 우리 잠수함이 산호초 벽에 부딪혔어.
2: 아직 바닷속 맨 밑은 아니야.
0: 근데 그게 아니란 걸 어떻게 해야 알아?
2: 왜냐하면 바닷속 맨 밑은 아주 캄캄하거든. 그래서 자기 발도 잘 안 보인다고.
0: 삐삐. 어, 나도 아직 보여.
2: 그럼 나머지는 헤엄쳐서 내려가 보자. 탐험대 친구들, 숨 크게 들이쉬고 나서 우릴 따라오면 돼.
0: 이 정도면 될까?
2: 좋아, 잠수부 친구들. 그럼 카메라 들고 바닷속 맨 밑으로 가보자.

0: 근데 왜 이렇게 어두워? 여긴 내 발도 잘 안 보여.
1: 여기가 바다 속 내 빛이야.
2: 다 왔어. 우리 사진 찍자. 자, 다 같이 탐험대. 탐험대. 잘 컷.
0: 사진 좀 보여줘. 뭐야.
2: 너무 어두워서 사진이 안 찍혔어. 저게 뭐지?
0: 저 소리는 바다 괴물인가 봐. 엄마야, 빨리 도망쳐. 우리 도망친 거 맞아?
2: 아니, 아직 저기 있는데 어떡하지?
0: 어떡해.
2: 우리 소리 듣나 봐.
0: 진짜 바다 괴물처럼 보여. 도망쳐. 아주 살금살금.
2: 아직도 쫓아와. 뭘 원하는 거야?
0: 카드놀이가 하고 싶은가? 자, 바다.
2: 저기 봐, 침몰한 배야. 자, 빨리빨리.
0: 계속 속삭여야 해?
2: 당연하지.
0: 우와, 엄청 밝은 데다 빛이 나잖아. 우와, 빛이 이리 들어오려고 해.
2: 오, 가까이에서 보니까 별로 안 무섭네.
3: 그럼 당연하지. 방금 일어났어. 그리고 난 자다 깨면 이렇거든.
2: 난 일어나면 이러는데. 아우. 진짜 그럼 되겠다. 사진 찍을 때 네 불빛 좀 써도 돼?
3: 아이, 그럼. 자, 출발.
2: 가자, 바다 탐험대 친구들. 다시 바닷속 가장 깊은 곳으로 가보자.

0: 여긴 더 어두워 보이는걸? 저기가 바닷속 맨 밑인가 봐. 가보자. 난 안 갈래. 저 안은 너무 캄캄해 보이는걸.
1: 아이, 괜찮아, 오지. 같이 내려가면 돼.

0: 여기가 바닷속 맨 밑이야.
1: 이젠 밝아서 사진이 찍힐 거야. 근데 우리가 다 안 들어가. 아, 사진 좀 찍어줄래? 여기 있어. 자, 그럼 다 같이 블루락블루락 블루락블루락. 우와, 사진 잘 나왔다. 고마워.
0: 아프 아프 아프 아프 아프 아프 아프. 좀 봐도 돼?
1: 봐봐, 바닷속 맨 밑에 가서 찍은 우리 사진이야. 우리가 해냈어.

0: 멋진 소방구조대원이 됐어. 든든한 새 친구 트윗과 함께 말이지.
1: 반가워. 난 트윗이야. 어떤 사건도 맡겨만 줘.
2: 가요, 트윗. 사건이야. 어서 출동해야 해.
0: 알았어요. 소방구조대 출동.
3: 자동차 구조대도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자동차 구조대 출동.
2: 도시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사건들과 거짓으로부터
3: 시민들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내라.

0: 만 읽을까?
1: 잠깐! 관용호의 뜻을 알아내야 크크의 마법이 풀릴 거야.
0: 나 파김치 됐어.
2: 나 너무 지쳐서 힘들어.
1: 이번 신나고 재미나다. 와!

0: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횡단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고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 부주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폭이 좁은 이면도로일수록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3초 이상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통학버스 승하차 시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일시 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 운전자도 일시 정지해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1: 가정 내 어린이 낙상 사고 예방법.
2: 아들!
3: 위험해!
1: 아이들이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침대 및 가구는 창문에서 멀리 설치해 주세요. 창문에는 낙상 방지용 난간이나 안전바를 설치해 주세요. 가구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모서리에는 보호캡을 붙여주세요.
4: 아빠 우리 손 씻고 간식 먹자. 간식 가자.
2: 잠깐만.
1: 미끄럼 방지를 위해 목욕용품은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주세요. 화장실 등의 장소에선 미끄럼 방지 타일을 사용하거나 매트, 스티커를 부착해주세요.
5: 괜찮아?
6: 괜찮아.

0: 뿌염뿌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1: 맛있는 맛있게 치킨 크크크.
2: 레오미.
3: 네, 주인님.
4: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레오미.
2: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0: 11.
2: 정답입니다.
4: 똑똑한 AI 로봇 레오미. 코딩 로봇 사이언 오토로봇 파릴라. 로봇 사이언 원앤원.
5: 사건 발생. 변신 경찰차 출동. 주차 블록 변신 경찰차. 경찰 본부로 변신. 월드컵 출동하라. 범인 검거 완료. 월드컵 주차 블록 변신 경찰차.
6: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7: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8: 지당하신 말씀.
9: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미션 고철로 놀이터 짓기. 어? 기가빌더! 시청자들에게 테라시티 외곽에서 뭘 하고 있는지 말해줄래?
1: 안녕 제이. 우리가 들었는데 테라시티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곳을 찾았대.
2: 그래서 확인해보러 왔어.
0: 그 놀이터가 어디 있는지 알아?
3: 정확히는 모르지만 내가 위성 좌표와 지상 활동을 비교해서 정확한 위치를 찾아봤더니
0: 내 꼬리가 저쪽이래.
3: 포키! 같이 가! 포키의 꼬리는 늘 과학을 무시한다니까.
4: 세상에나, 이게 아이들 놀이터란 말이야?
0: 다 우주 고철인데?
5: 얘들아, 물러서! 고철은 헤맬 수 있어!
0: 위험 물질이 있나 스캔해보는 게 좋겠는데?
2: 같이 확인해보자.

0: 멋진 놀이기구인데?
1: 정말 좋아하네.
2: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아무렇게나 쌓여있는 고철 덩어리들은 위험할 수 있어. 하지만 기가 빌더가 다 같이 힘을 합친다면 멋진 화성 놀이터로 만들 수가 있어.
0: 위험한 고철 덩어리가 멋진 놀이터가 되는 거네. 생각만 해도 멋지겠는데.
2: 그럼 다들 준비됐어?
3: 응!
2: 응? 기가 빌더 출동! 짱타기 대전 쿠키! 짱타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1: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2: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 쌓기 챔피언 마이티!
4: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2: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1: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5: 기가 빌더 출동!
2: 자, 여러분! 오늘 계획을 말해줄게. 모든 고철을 다 치우고 땅을 평평하게 다진 다음 놀이터를 짓는 거야.

0: 금세 뚝딱 다 죽겠는데?
1: 아빈, 어떡하면 좋지? 문제가 생겼어. 머리털을 절반밖에 못 지웠는데 고철이 벌써 다 떨어졌어.
0: 다 써버린 거야? 고철이 더 필요한데 어디서 구하지?
2: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
0: 시장님!
3: 안녕하세요!
0: 시장님, 어디 가면 고철을 더 구할 수 있어요?
2: 바로 저기!
4: 어디요? 여기요? 아니면 여기요?
2: 내 머릿속이 아니라 우주에 가면 있단다. 우주에는 수많은 쓰레기가 떠다녀서 우주여행을 위험하게 하기도 하거든. 그 고철을 재활용하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야.
1: 하지만 우주까지 어떻게 가요?
5: 여기 왔을 때처럼 하면 되지.

0: 저 기가의 송이들이 어디로 가는 거지? 그래, 분명 뭔가 새롭고 흥미로운 걸 찾으러 가는 거야. 우리는 포모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비행 모드 작동. 발견한 걸 코앞에서 빼앗아주마.
1: 우와, 저것 좀 봐. 별이 진짜 반짝거린다. 정말 너무 멋져. 저 별은 그냥 빛나는 불빛이 아니라 사실은 엄청난 불덩어리야.
2: 또 시작이네.
3: 우와, 저것 좀 봐.
1: 얘기 안 끝났거든.
4: 썩 보기 좋은 건 아닌데.
5: 좋아, 얘들아. 다들 뭘 해야 할지 알지? 우주비행선 발사! 기가빌더 출동!
1: 너무 진짜이야.
3: 게다가 너무 위험해.
1: 다행인 건 화성 놀이터 재료가 부족하진 않을 것 같아.
5: 이 고철 덩어리들을 화성으로 가져가려면 뭔가 담을 게 필요해.
1: 딱 맞는 게 있어. 기가 우주 가방 작동! 난 준비성이 철저하거든.
6: 우주 쓰레기를 주워 출발!
1: 잡았어.
3: 우주 쓰레기 발견. 크레인 작동.

0: 그럼 그렇지. 우주에서 자원을 모으고 있었어. 새로운 자원은 그게 뭐든 모두 내 거야. 공격 준비!
1: 기가 우주 가방이 꽉 찼어! 수고했어, 기가 빌더! 놀이터가 뭐야? 놀이공원도 지을 수 있을 만큼 고철을 잔뜩 모았어!
2: 좋아! 놀이터를 완성하자!
0: 날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해줘서 고마워.
1: 포보가 기가 우주 가방을 뺏어갔어.
3: 안 돼, 그럴 순 없지. 그 고철로 놀이터를 만들 거란 말이야.
0: 안 돼, 화성에 있는 모든 특별한 자원은 다 내 거라고. 내 거!
1: 특별하다고?
3: 이 마이티님을 이길 수 없어. 난 힘센 곰이라고.
0: 어? 어? 이게 뭐야? 다 우주 쓰레기잖아.
1: 어떻게, 큰일 났어. 우주 쓰레기가 어디로 떨어질지 확인해봤는데 테라시티로 향하고 있어.
4: 고철들이 봄에 부딪히면 테라시티는 다 망가질 거야.
3: 빨리 막아야 해. 기가 빌더 변신! 포키보 변신 완료! 마이티보 변신 완료! 레이보 변신 완료!

0: 테라시티 시민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저건 그냥 커다란 우주 고철 덩어리들이 떨어지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뭘 잘못 말했나?
1: 하나도 빠짐없이 꼭 잡아야 해. 한 조각이라도 떨어지면 정말 큰일 나.
2: 너무 많은데.
1: 나한테 그물이 있어.
2: 그물? 그물로 뭘 할 건데? 아,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그물이랑 장비를 줄래?
1: 알았어, 포키. 잡았다! 우후! 쓰레기를 더 붙이면 크게 만들

우리가 고철 한 조각을 놓쳤나봐. 도움이 떨어지겠어. 부스터 작동!

0: 해보고 싶은 게 많은데.
1: 어? 누가 지나가게 해준대. 조금만 더.
2: 말했잖아, 걱정할 거 없다니까.
3: 속보입니다. 기가 빌더가 놀이터를 다 지었습니다.
4: 모든 고철을 다 사용해서요.
3: 그물까지도요.
2: 그렇다면 K 시장이 공식적으로 어? 기가 놀이터 대장을 선언합니다.
4: 놀이터 진짜 재밌다.
5: 기가 빌더 오늘도 이모 완수.
6: 한여름 밤에

0: 오늘은 특별한 소식이 있어요. 오늘 밤 유성우가 쏟아져요. 그것도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1: 어? 유성! 즉 별똥달은 혜성의 작은 조각들이 대기에 떨어지면 빛나는데 많이 떨어질 때 이를 유성우라고 부른답니다.
0: 벌써 많은 테라시티 시민들이 유성우를 보려고 모여들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비가 빈다도 함께하고 있어요.
1: 아, 빨리 별똥별을 보고 싶다.
2: 별똥별이라니 진짜 예쁠 거야. 너무 신나.
3: 그냥 돌덩어리가 떨어지는 건데 뭐가 신나?
1: 그냥 돌덩어리? 어? 유성은 우주과학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연구 대상이라고.
0: 아빈, 혹시 오늘 유성우 이벤트에 대해 더 전할 말 있나요?
4: 그럼요. 별똥별이 떨어질 때 재밌는 전통이 있는데 소원을 비는 거예요. 사람들 말로는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기가 들던 팀이 커다란 전망대를 지을 거예요. 테라시티 모든 시민이 별똥별을 잘 볼 수 있고 또 마음껏 소원을 빌 수 있게 말이에요.
5: 우와, 나 소원 빌 거 진짜 많은데.
1: 어? 그럼 나는 소원 10개 빌 거야. 아니, 20개!
4: 기가 빌더, 이제 테라시티에서 가장 높은 타워를 지워볼까?
6: 좋아! 다 같이 지워보자!
4: 땅파기 대전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1: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4: 눈부신 아티스트 리!
7: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4: 블록쌓기 챔피언 마이티!
7: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4: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1: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기!
6: 기다리다 출동!
4: 자, 그럼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타워를 아주 높이 쌓아 올리고 꼭대기에는 전망대를 만드는 거야. 모든 사람이 별똥별을 잘 볼 수가 있게. 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쉽게 올라갈 수 있게 하자. 다들 이해했지?
7: 자, 가자!
1: 우리만 믿어!
4: 출동!

0: 엄청 높아서 별똥별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을 거야. 튼튼하게 지었으니까 걱정하지 마.
1: 고마워, 화이팅! 네? 잘하고 있어, 스키. 이제 마무리로 최고의 장식을 올릴게.
2: 우리는 하나! 기가 빌더 임무 완수!
3: 시민 여러분, 테라시티 별똥별 전망대가 개장했습니다. 우와!

0: 이야, 엄청난데?
1: 너무 멋져요. 자, 시장님, 딱 지금이에요. 소원을 빌어야 한다면 바로 지금 빌어야 한다고요. 기가 빌더, 어떤 소원 빌었어?
2: 난 매일 새로운 걸 배우게 해달라고 빌었어.
3: 난 예술적 영감을 찾게 해달라고 했어.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
4: 난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든 늘 함께 만들게 해달라고 빌었어.
1: 내 첫 번째 소원은 세상에서 제일 큰 구멍을 파는 거고, 내 다음 소원은... 보다시피 소원 빌 게 너무 많아. 설마 그 많은 소원을 다 빌었다는 거야? 넌 뭘 빌었어, 스키?
5: 내 소원? 내 소원은 비밀이야.
1: 저게 좋다. 우와,
4: 진짜 예뻐.
1: 저렇게 큰 별똥별은 태어나서 처음 봤어.
4: 나도.
2: 별똥별은 뭔가 좀 이상한데. 내 계산에 따르면 엄청나게 큰 유성체가 테라시피를 향해 떨어지고 있어.
6: 어쩌지?
1: 그럼 우리가 나서야 해. 우리가 못 막으면 테라시피가 파괴될 거야. 기가 빌더, 빨리 유성체를 막자.
4: 그래.
1: 자, 간다. 준비 발사! 이륙! 가서 유성체를 막자! 저 유성체를 멈춰 세울 수 있는 건 기가 빌더 뿐이에요! 모두 행운을 빌게!
2: 어떻게! 전망대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크잖아!
1: 큰 문제일수록 큰 해결책이 필요해! 더 업그레이드하자. 자, 그럼 기가 빌더 변신. 기가 모빌 발사. 기가 빌더 출동. 1번 리더 포키볼 변신 완료.
7: 마이티볼 변신 완료.
1: 레이볼 변신 완료.
2: 유성체를 잡아볼까?
1: 그물 하나 발사!
7: 다 같이 그물을 잡고 올라가자.
1: 그래! 기가 빌더가 유성체를 꼭 잡아낼 거예요.

0: 하지만 유성체 속도가 전혀 안 줄고 있어. 화성을 향해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 이런 속도라면 시민들이 탈출할 시간이 부족해. 테라시티를 산산조각 낼 거야.
1: 산산조각 난다고?
2: 잘 찍고 있는 거지, 뭐? 이런 엄청난 순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는 절대 흔치 않아. 여러분, 저 거대한 유성이 보이세요?
3: 제이, 대피해야 해, 빨리.
2: 안 돼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자, 발사! 이 단단한 별을 쓰는 거야.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기가 빌더는 포기하지 않아.
4: 어린!
2: 걱정 마! 눈에는 눈, 별에는 별이야! 물러서!

0: 너무 위험해! 빨리 PSP! 보드를 구할 수만 있다면 그렇잖아! 으유! 제발 멈춰줘!
1: 스키, 우리가 도와줄게!
2: 정말 용감했어, 스키!
3: 함께 하는 거야.
1: 그가 밀도만 테라시트를 구했어!
4: 자, 이제 이 훈장을 수여하겠습니다. 기가빌더는 엄청난 용기를 발휘해 우주에서 떨어지는 유성을 막아 테라시티를 구했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어.
2: 여러분, 감사합니다. 테라시티는 우리 모두의 고향이에요. 우리가 도움이 됐다니 정말 기뻐요. 이번엔 네가 큰 역할을 해줬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어?
3: 처음엔 별똥별이 무서웠는데 무섭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어.
5: 우와, 그럼 별똥별이 소원을 들어준 거네?
3: 맞아! 아니면 키가 더 크게 해달라고 빌까 그랬나?

0: 이어서 소맥커핀 찰칵 세계여행이 방송됩니다.
1: 짜잔! 특별한 정 통통 치즈카드리 두 장이나!
2: 어? 냠냠시티 외곽에서 레시피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이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1: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타 미라클 루나 냠냠시티의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3: 이제 레시피스톤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1: 안돼!
3: 뚱뚱치킨 슈퍼젯을 잡아! 빨리 레시피스톤 내놔!
1: 메카탄탄! 레시피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히어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4: 그래비 트랙스! 내 손으로 만드는 무한 액션 트랙! 과학의 힘을 이용해 액션스톤을 굴려봐! 추진력을 이용해서 빙글빙글 360도 회전! 액션스톤 발사! 그래비 트랙스! 코어스타트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5: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먹자.
1: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2: 대박이네.
3: 진짜 맛있겠지.
2: 대박. 너무 맛있는데?
3: 쫄깃쫄깃하네.
2: 쫄깃쫄깃한
4: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우리 쇼핑하러 프랑스에 온 거 아니거든요. 빨리 매니엄을 찾으러 가자고. 이곳을 통해 루브르 박물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 루브르 박물관은 낭만과 예술의 나라 프랑스를 대표하는 장소 중 하나야. 모나리자부터 밀로의 비너스, 니케상까지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예술품들이 있어. 어라? 아니, 이거 전부 가짜라고! 루팡의 지시 틀림없어! 이 반응! 역시 루팡이 이곳에 있어!

0: 나의 초대 응해줘서 고맙군.
1: 루팡! 예술품들의 무슨 짓을 한 거야?
0: 이 몸이 받아갔다. 예술품의 진짜 가치를 모르는 놈들에게 아까운 것들이라 말이지.

0: 그 누나는 가짜라니까. 요파! 누나를 돌렸죠?
1: 돌려받고 싶다면 랜드마블의 규칙에 따라 게임으로 승부를 내자. 과연 너희들이 진짜를 파악할 수 있을까?
0: 이건 모나리자.

0: 밀러의 비너스는 팔이 없는 쪽이 진짜라고.
1: 지금까지 봐왔다면 알겠지. 어떤 쪽이 너에게 있어 진짜여야 하는지를 말이야.
0: 소매가! 뭘 망설이는 거야? 시간이 없어! 진짜 누나는 널 평소에 괴롭히고 짐을 떠넘기고 마카롱을 빼앗아 먹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이 착한 가짜 녀석! 어서 정체를 드러내!
1: 시간 초과라. 고르지 못한 자에겐 벌칙이 있지.

0: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건 쉽지 않은 법이지. 하지만 서로를 믿는 마음은 결국 진짜를 이끌어내는 거야. 어떤 예술품보다 값진 구경이었다.
1: 지금이야!

다들 놀라운 게 아니라니까. 랜디온들은 인파가 몰리는 이런 관광지에 출몰한다고. 좋았어. 오늘도 흉내서 찾아보자. 하긴 이런 축제 분위기는 좀처럼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지.

이건 츠네네의 환실 공격이야. 모두 환상 속 세계에 빠져버린 거라고. 하지만 어째서 다들 저렇게 행복한 환상에 빠져있는 거지? 츠네네는 원래 영원한 고통을 주는 잔인한 환수를 거는 랜디오니일 텐데. 분명 무언가 변수가 일어난 게 틀림없어. 확인해봐야겠어. 소메가, 가족들이 갇힌 환수 세계는 이 VR 모드를 통해 들어갈 수 있어. 좀 불편하지? 그래도 참아. 이번 게임은 피하기 게임이야. 공격 패턴을 잘 보고 피하면 돼. 쉽지? 누나가 조종당하고 있어. 소맥이 너를 행복한 환상을 보지라는 치명자로 인식한 거야. 가족이니까 분명 패턴이 보일 거야. 잘 좀 관찰해.

그런데 내 게임 상대가 소맥이 너였다니 운명이 참 얄궂네. 너도 행복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게 해줄게. 널스가 가족들이 환수를 이겨냈어. 이런 환상 속에서의 행복은 무의미하다는 걸 소맥이 너를 보고 깨달은 거야. 모처럼의 환수가 풀려버렸잖아. 하지만 저 많은 분신들 중에서 진짜를 찾지 못하면 이 게임을 클리어할 수 없어.

0: 당연히 행복은 오래 갈 수 없는 거였구나.
1: 소매가 캡처하자.
0: 그래도 너와 보낸 시간이 정말 즐거웠어. 안녕.
1: 그렇구나. 랭기온들이 이상현상을 일으키는 이유는 게임 속 존재인 자신들은 느끼지 못하는 인간의 감정이란 걸 느껴보기 위해서였어. 비록 지친이긴 했지만 저마다의 방식이 이런 이상현상으로 발현.

0: 멋진 소방구조 대원이 됐어. 든든한 새 친구 트윗과 함께 말이지.
1: 반가워. 난 트윗이야. 어떤 사건도 맡겨만 줘.
2: 가요, 트윗. 사건이야. 어서 출동해야 해.
0: 알았어요. 소방구조대 출동.
3: 자동차 구조대도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자동차 구조대 출동.
2: 도시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사건들과 거짓으로부터
3: 시민들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내라.
4: 그래비 트랙스. 거침없는 액션스톤에 질주. 멋진 확장을 이용해서 최고의 트랙에 도전해봐. 높이 올려준 다음 마무리로 멋지게 착지. 그래비 트랙스. 구호 스타터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형들, 떡볶이 먹자.
2: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3: 이거 대박이네.
4: 진짜 맛있겠지?
5: 대박, 너무 맛있는데?
6: 쫄깃쫄깃하네.
5: 너무 고
7: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8: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0: 의문의 지하철 사고. 유리의 표정은 분명히 나한테 반한 표정이었어.
1: 아닌가? 피닉스한테 반한 건가?
0: 에이, 그게 뭐가 중요해? 피닉스가 바로 나잖아.
2: 지각 대마왕, 혼자 뭘 그리 중얼거리고 있어?
3: 유리랑 데이트라도 했냐?
0: 어디 데이트뿐이었겠냐? 사실은
4: 어? 저기 유리 온다.
0: 유리? 그래, 유리가 피닉스의 정체를 아는지 확인해보면 되는 거잖아. 유리야.
5: 안녕. 너희들 재밌게 노네.
0: 유리야, 이거 보고 뭐 생각나는 거 없어?
5: 정말? 어? 생각나는 거?
0: 응. 그래, 내가 바로 피닉스야, 피닉스. 그리고 넌 피닉스인 내게 반한 거고 말이야.
5: 생각나는 거.
0: 있어? 응? 있어?
5: 아니, 없는데.
0: 아, 왜? 사실은 내가 바로 피닉. 기다려! 유리한테 할 말이 있다고! 유리야! 내가 바로 피닉!
2: 피닉?
6: 이안, 너 제정신이야? 정말로 정체를 밝힐 생각이었어?
0: 그냥 유리가 나한테 반한 건지 피닉스한테 반한 건지 알고 싶었을 뿐이야.
6: 유리가 반한 건 맞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임무에 사적인 감정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야.

0: 무슨 일이지? 아, 따가워. 이거 왜 이래?
1: 나 나갈래요!
2: 성급들을 대피시키고 빨리 불을 끄자.
1: 공부에는 내가 알릴게. 마리 팀장님,
3: 보고 있어. 지금 너희가 탄 지하철뿐만이 아니라 역사 전체의 전기가 모조리 끊기거나 비정상적으로 요동치고 있어.
4: 전기 사고라. 설마 아니겠지.
3: 박사님, 서둘러야 해요.
5: 알겠네.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이제 넘어지지 않도록 순서대로 나가세요.
1: 자자, 모두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나가세요. 자.
2: 좋아. 승객들이 모두 대피했어.
0: 딱 맞춰 도착했네.
2: 피닉스 액션!

0: 전력을 나눠서 불을 꺼볼까?
1: 알았어!
0: 이런!
1: 피닉스 등장! 어? 뭐였지? 뭔가 공적이었나? 으악! 으악!
0: 이안! 무슨 일이야? 대답해! 일단 막아야 해. 태오! 맞은편 선로로 지금 열차가 들어오는 중이야. 이안 좀 확인해봐.
1: 알았어!

0: 이런
1: 위험해!
2: 방금 뭐가? 뭐가 번쩍였는데?
3: 지금 그 말을 믿으라고?
1: 아, 진짜라니까. 스파크에서 갑자기 유령 손이 나타났다니까.
4: 유령이다. 이렇게?
1: 아, 몰라. 날 감전시키고는 감쪽같이 사라졌어.
5: 모두 고생했어.
1: 아무튼 느낌이 이상해. 누가 일부러 사고를 일으킨 것 같달까?
3: 증거는?
1: 없지. 그냥 내 감이야.
3: 감? 그런 사고를 감으로 판단한다고?
1: 그래, 감으로 판단한다. 그게 뭐?
3: 어떻게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을 감으로 판단하냐?
1: 난 그렇게 한다니까.
3: 한심하게.
5: 아, 저 녀석들.
6: 너희를 왜 불렀는지 알겠니?
3: 당연히 이안을 혼내려고 그러셨겠죠. 생명을 구하는 임무를 감으로 하려고 하니까요.
1: 와, 들으셨죠, 박사님? 세나가 이렇게 꽉 막혔다니까요.
3: 막힌 건 네 머리겠지.
1: 뭐야? 너?
3: 뭐?
6: 그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딱 한 가지. 우리는 한 팀이다. 한 팀끼리 다투면 구할 수 있는 생명도 놓치게 돼. 알겠나? 알겠나?
3: 네.
1: 이게 다 네가 괜한 시비를 걸어서 그래.
3: 아니거든. 따라오지 마.
1: 누가 따라간다고 그래? 난 배우한테 볼 일이 있어서 가는 거거든.
3: 이게?
1: 위험하잖아.
7: 아유, 유치한 녀석들아. 적당히 좀 해라, 적당히. 나 내일 드론 대회라고. 집중해서 연습해야 한단 말이야.
3: 지금 드론 대회가 중요해?
6: 드론 대회라. 잘 됐구나. 팀워크도 다질 겸 태호를 응원하고 오거라.
1: 네?
3: 얘랑요?
6: 이건 명령이다. 만약 그날도 싸운다면 너희 둘 다 파이얼로브에서 퇴출이다.
1: 오늘의 안전교육.
5: 오늘 파이어로봇은 지하철에서 승객들을 구조했지. 지하철에서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3: 먼저 차량 안에 전화기로 승무원에게 불이 났다는 걸 알려야 해요.
7: 불이 작을 때는 차량 안에 있는 소화기로 불을 꺼요. 하지만 불길이 커지면 빨리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5: 그럼 정전으로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3: 비상시 손으로 문을 열 수 있게 해주는 비상 개폐 장치를 찾은 다음
7: 레버를 당기거나 돌리고
1: 양손으로 문을 열면 열려요.
5: 그런데 만약 정거장이 아닌 곳으로 내려야 한다면?
1: 타고 있던 열차의 선로를 따라서 이동해요.
5: 그래, 다른 선로 위로 가면 마주오는 열차와 부딪힐 수도 있거든. 그럼 다음 임무까지
8: 안전!

0: 새로운 악당의 등장!
1: 너희들 여기까지 와서 계속 그럴 거야?
2: 당연하지!
1: 아휴, 애들도 아니고 좀 어른이 되라, 어른이.
0: 에이, 자꾸 어른 하는데 우린 중학생이라고!
3: 맞아, 무슨 자기 혼자 어른인 것처럼.
1: 나 정도면 어른이지. 우리 어린이들에 비하면 말이야.
4: 드디어 결승에 오른 다섯 명의 선수들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5: 이안이랑 세나, 너희들 응원은 잘하고 있어?
6: 그럼요!
7: 태어! 파이팅! 우리가 함께하리라!
8: 우리는 영원한 한 팀이니까!
9: 팀이니까!
1: 아, 창피하게 정말.
4: 자, 그럼 선수들 준비하시고 출발! 자, 갑니다! 첫 번째 난코스, 무지개 후프 코스입니다. 아하, 시작하자마자 탈락자가 나오네요.
8: 우와, 빠르네.
4: 선두 드론이 공공 망치 코스로 진입합니다. 아, 태호 선수 눈에 띄는 실력입니다. 하긴 유일한 중학생 참가자니까 당연히 잘해야죠. 아, 말씀드리는 순간 슬라넘 코스로 진입하는 태우 선수와 제이 선수의 드론입니다. 아, 뒤를 쫓던 제이 선수의 드론이 조금씩 간격을 좁히는데요. 아, 제이 선수도 정말 대단한데요.
0: 별것도 아닌데 호들갑은. 안 그래요, 아저씨?
1: 뭐?
4: 다시 앞서 나가는 태우 선수의 드론이 솟아나라 기둥기둥 코스에 진입했습니다. 두 선수 정말 단체 양보도 없군요.
8: 아,
4: 이제 마지막 코스이자 승부처 달팽이 회전 코스입니다. 좁은 터널 속이라 벽에 부딪히면 순식간에 뒤처지는데요.
1: 여긴 좁아서 위험하다고 꼬맹아. 같이 탈락할 셈이야?
0: 탈락이라뇨. 지금부터가 승부인데.
4: 아, 제이 선수 아찔한 고개 비행을 보여줍니다.
1: 이런...
4: 드디어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정말 대단합니다. 결승선이 가까워지는 가운데 승자는
1: 오! 어? 뭐야?
8: 우와, 1등이다.
10: 저게 뭐하는 거야?
8: 그러게.
5: 하나도 확인했어, 얘들아. 바로 타이탄을 보낼게.
11: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여기라도 숨어있자.
1: 출동이야.
0: 알았어. 고마야, 승부는 다음에 내자.
2: 형, 형, 어디가?
3: 잠깐, 출동이라면 설마.
0: 이카루스 액션.
4: 내가 바로 피닉스야. 멋있지? 아, 이건 머리로 막은 거야, 머리로.
0: 사랑하는 드론들아, 미안.

0: 말이야?
1: 나타났어! 사라졌어!
0: 뭐가 나타났다는 거야?
1: 이안이 말했던 그 손 말이야!
2: 그것 봐! 내가 뭘 했어! 진짜라고 했잖아!
1: 그래! 그러니까 갑자기 나타나는 붉은 스파크를 주시해!
0: 붉은 스파크?
2: 이것 말이에요! 이게!
0: 어? 으아!
2: 태호야!
3: 재밌다! 재밌어!
2: 그럼 이제부터 오늘의 하이라이트 공연을 시작합니다! 이런!
1: 이안!
2: 어? 어림없어.
3: 이샤!
1: 날 내려놔!
2: 조심해야지.
1: 이안, 날 구하러.
2: 아, 근데 너 많이 무겁다.
1: 어? 아! 너? 저번에 심하게 말한 건 미안해.
2: 에이, 나도 좀 심했는데 뭐. 나랑 같이 저 녀석이나 혼내주자고.
1: 좋지.
2: 가자.
1: 좋아.
0: 뭐야, 화해한 거야? 나도 끼워달라고.
3: 이런 이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그럼.
2: 또 사라졌어.
4: 내 드론.
2: 어린이들의 꿈을 짓밟다니.
1: 어린이가 아닌 사람도 한 명 짓밟힌 것 같은데.
5: 내 드론.
2: 너무 슬퍼하지 마. 비록 드론은 박살 났지만 말이야.
1: 그래, 사람들이 무사한 게 더 중요하지.
5: 그렇긴 하지만
2: 너한테는 드론보다 훨씬 더 멋진 이카루스가 있잖아. 이카루스라면 역시. 오늘의 안전교육.
6: 오늘 파이어로브는 드론 대회 중에 일어난 사고로부터 사람들을 구했는데, 드론을 다룰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볼까?
2: 사람이 많은 곳에서 드론을 날리면 자칫 사람들에게 부딪힐 수 있어요.
6: 맞아.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드론을 날려서는 안 돼. 그리고 비행금지 구역도 지정되어 있으니 주의해야 하고 말이야.
7: 또 휴대전화나 장난감에 많이 쓰이는 리튬 이온 배터리는 강한 충격에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던지거나 자르거나 못으로 구멍을 뚫는 등의 행위를 해선 안 돼요.
1: 그리고 너무 뜨거워도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불 속에 집어넣는 행위도 절대 절대 하면 안 돼요.
6: 너희들도 잘 알고 있구나? 그럼 다음 임무까지
8: 안전! 안전!

0: 우물을 찾는 여정을 같이 출발해 보시죠. 가시죠.
1: 울림으로 그래, 울림으로.
2: 비밀기 7항품이라 한 문행 뭐 한 150만원 주니까.
1: 150만원이요?
2: 네. 이거 아주 소중한 거죠, 여기. 어떻게 보면 공부가 다죠, 이게.
1: 당근무장 당근무장. 이게 내 인생 보물입니다.
3: 이게
1: 위로 오는 척. 누나는 나한테 보물 같은 존재지.

0: 수행평가 할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끼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눈물의 저학자들이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0: 생수 라이드 중경. 가을이 또 찾아오고 있습니다. 건강도 챙길 겸 지금 라이딩하러 왔어요.
1: 자전거 한다더니 전기자전거 끌고 나면 어떻게 라이딩한다며.
0: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재밌는 거를 혼자 하면은 그만큼 재미가 없어요. 자, 저희의 회원들이 지금 지하철로 오고 있습니다. 내려주세요! 네, 보시다시피 사실은 없습니다. 자, 하지만 원래 시작은 저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름하여 펜수 라이딩 클럽 PRC 창단했습니다! 저희 지나장님께서 그런 회원 모집할 거거든요. 우리 PRC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오늘도 저는 갑니다! 강찬 선생님, 라이딩 클럽 하실래요? 밖에서 라이딩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이랑 인사도 하고 전기자전거의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밟아버리면 나도 모르게 가요.
2: 천천히 와, 천천히.
0: 안녕. 저기 라이딩 클럽 들어오실래요? 네, 늦어버렸습니다. 오, 여기 뷰 보세요, 뷰. 와, 리버 뷰. 네 바퀴로 가는 자동차, 두 바퀴로 가는 자전거. 아, 자, 그런데 지금 비상상태입니다, 비상상태. 연료가 떨어졌어요. 주유소가 어딘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라이딩 중이야, 라이딩 하려면 주유소 가야 돼요. 뭐야? 아니. 아니, 그렇게 그 힘이 부족해서 어떻게 해? 저 보세요, 저. 우와, 펭귄 파워. 아. 어, 주유소 없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거. 자, 여러분. 저희 라이딩 클럽에서는 중요한 게 있어요. 항상 중간에 주유를 잘해줘야지요. 지금 그 연료가 떨어졌어, 연료가 떨어졌어.
1: 지금 달린 지 5분밖에 안 되지 않았어?
0: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연비가 안 좋아요. 저기, 라이더마다 연비가 다르거든요. 그 제 연비 맞추세요. 맛있게 주유하고 가겠습니다. 고급류가 있습니다, 고급류. 오, 라이더다, 라이더. 마침 잘 드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이더세요?
3: 맞아요.
0: 어, 저도 라이더인데 잠깐 저 여기 합석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야, 반갑다, 반갑다. 라이딩 중이셨나요?
3: 맞아요.
4: 네, 맞아요. 오,
0: 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합격입니다.
5: 근데 뭐가 합격이죠?
0: 제 라이딩 클럽으로 들어오시죠. 제 라이딩 클럽은 한 달에 한 번 모이고요. 회식을 해요. 그래서 회비가 있어요. 30만 원.
5: 30만 원?
0: 네.
5: 안 들어가요.
0: 왜요?
5: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요.
0: 그럼 얼마 정도 내는데요?
5: 모임원이 200명 정도 되는데
0: 200명?
5: 모임 운영할 수 있는 어플 같은 거, 이벤트 같은 거 있으면 이벤트도 추진하고 있어요. 다 모아서 내 15만 원만 모아지면 됩니다.
0: 오, 잠깐만 가만있어 봐. 그 자전거가 그 가격대가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얼마십니까?
5: 저는 한 400만 원 정도 합니다.
0: 400만 원?
6: 저 850만 원이?
7: 1200만 원 정도. 1200만 원 정도.
0: 놀라 다 빠져버렸어요. 자, 구경 좀 하겠습니다.
6: 그냥 예뻐서 사긴 했는데 좋긴 좋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가벼워요, 생각보다.
0: 뭐야? 아니, 이렇게 가볍다고? 아니, 이거 바람불면 날아갈 정도예요.
6: 이거 떨어뜨리면 이제 펭수가 인수.
0: 오!
5: 펭수 인수.
0: 오! 자, 안전 운전하세요.
5: 안녕.
0: 안녕.
6: 안녕.
0: 자, 이게 진짜 주유를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주유 된 것 같으니까요. 자, 다음 스팟으로 이동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어머, 스타일이다. 안녕하세요.

0: 아니, 아 누군가 아니, 아니 승민역이 왜 그래요?
1: 지하철 소리 때문에 안 들려. 뭐라고?
0: 승민님, 왜 뭐 하세요?
1: 난 그냥 있는데 뭐 하세요?
0: 저 라이딩 하고 있는데요?
1: 저도 라이딩 하고 있는데요?
0: 어머! 야, 라이딩 하고 계셨구나. 잠깐만. 근데 라이딩, 아, 누구 기다리고 계세요? 아니, 왜 혼자 왜 2인용 라이드를 하세요?
1: 이것밖에 없었어요.
0: 아, 렌탈하셨구나.
1: 오늘 제대로 라이더네요?
0: 저 완전 라이더죠.
1: 그 헬멧이 잘 보호해주겠다.
0: 이게 정확히 이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지켜요.
1: 와, 정수리.
0: 중요하지. 네, 맞아요. 정수리가 중요하거든요. 제가 그 오랜만에 또 만났는데 좀 그 얘기나 좀 나누시죠.
1: Let's go.
0: Let's go.
1: 어디로 가?
0: 그 저번에 저랑 같이 또 챌린지 했잖아요.
1: 그치 그치.
0: 아 너무 감사했어요.
1: 아 너무 재밌었지.
0: 너무 재밌었어.
1: 그 챌린지.
0: 네.
1: 내가 먼저 하겠다고 한 거 알아?
0: 진짜요? 왜요?
1: 나한테는 요청이 안 들어오더라고. 나한테 요청이 안 들어와가지고
0: 언니.
1: 내가 가서 하고 싶다 그랬어.
0: 아 그랬구나.
1: 나도 챌린지 받고 싶었거든. 분명 우리 약속했거든. 이 영상 자료 다 남아있죠.
2: 저 보컬 챌린지 있는데
0: 그거 저 연습해보겠습니다.
2: 오케이 렛츠고.
0: 오케이 렛츠고.
2: 감사합니다.
0: 영수이 화이팅. 선배님 챌린지는 봤어요.
1: 어
0: 근데 그거는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만요.
1: 조나단이 한 거 봤니?
0: 어? 아직 못 봤는 게.
1: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거야.
0: 좋아요. 그럼 저도 그거 할래요 지금.
1: 아니 아니.
0: 어, 뭐야.
1: 아니 지금은 안 돼.
0: 왜 지금은 안 돼요?
1: 포맷이 따로 있어.
0: 아 포맷이 있다.
1: 네.
0: 저도 깊이 있고 포맷이 하겠습니다.
1: 아싸. 이게 내 소원이었어.
0: 저기 그 원래 보통 좀 이렇게 라이딩을 좀 하시나 봐요.
1: 어 진짜 나 평소에 진짜 한 번도 안 해.
0: 근데 왜 오늘 굳이 나오셔갖고.
3: 펭수랑 시간 보내고 싶어서 왔지.
0: 아, 또 지금 소식이 거기까지 갔군요. 제가 그 라이딩 클럽을 만들었다는 소식이.
1: 아, 라이딩 클럽을 만들었어?
0: 예!
1: 클럽 멤버가 누구누구야?
0: 영케이!
1: 예? 난 아직 얘기 안...
0: 아이고!
1: 왜?
0: 아이! 배터리 다 됐니, 이거? 왜 빨리 타! 가자!
1: 펭수도 같이 밟아줄 거지?
0: 밟아! 가자!
1: 어디서 반말이야?
0: 가자! 운전 뭐해?
1: 무거워!
0: 아이 선배님! 아이! 달려!
1: 펭수야 무거워!
0: 달려! 와! 와 이거 재밌네 이거!
1: 재밌다 이거!
4: 이야...
0: 와 좋다 이거.
1: 아 근데 진짜 날 풀리고 자전거 타니까 너무 좋다
0: 진짜. 와 이제 가을이 와요.
1: 야경 봐봐 펭수야.
0: 와.

0: 현수야, 근데 야경 본다고 안 밟지 말고.
1: 지금 엄청 열심히 밟고 있어요.
0: 멈춰 자꾸.
1: 아니, 이게 내가 안 밟으면 바로 티가 날 거야.
0: 바로 티가 나. 와! 이야.
1: 야, 앞으로.
0: 저 뭐야, 저게? 변덕이야? 우와.
1: 저 구경하자요.
0: 자, 잠깐 멈출 거야.
1: 주차하겠습니다.
0: 쉬지 마.
1: 됐다. 주차해 주세요.
0: 밟기도 내가 밟고 브레이크도 내가 브레이크하고 턱도 내가 하고.
1: 근데 그럼 선배님 이거 할 줄 알아요? 해본 적 있어요?
0: 나 이거 몇 번 해봤어.
1: 진짜로?
0: 어. 재밌는데 위에서 네. 떨어지면 좀 아프긴 해.
1: 저 떨어지면 아픈 수준이라고요?
0: 그래도 나 잘 살아있잖아. 나 건강해.
1: 그럼 선배님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0: 같이 가야지.
1: 같이 가죠.
0: 갈 땐 가더라도. 같이 가야지.
1: 같이 가야지.
0: 비가 내리고
1: 난 절대 안 깨.
0: 선생님 계신가요? 혹시 선생님? 선생님 계신가요?
1: 안녕하세요.
0: 선생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여기 얼마예요?
2: 여기는 무료입니다.
0: 여기 무료예요?
2: 네.
0: 아무나 와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2: 아무나 할 수는 없고요. 네. 기본적으로 연습이 돼 있으신 분들이 장비를 갖고 오셔서 이제 이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1: 아이고, 나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안 되겠네요.
0: 평소 신발이랑 다른 거 아니야, 펭수? 이거 클라이밍화 아니야, 이거?
2: 신발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0: 신발이 문제가 아닌가요? 뭐가 문제인가요?
2: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1: 이거라니요. 이거라니요.
0: 이거라니요.
2: 이분이 이거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0: 펭수 자전거도 타고요. 많은 걸 할 수 있는 아이입니다.
1: 저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 선배님은 두 번이나 해보셨대요.
0: 아니
1: 고수의 냄새가 난다.
0: 이 발냄새야 이거.
1: 이 클라이밍 운동에 그 장점이 있나요?
2: 일단 첫 번째로 도파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자존감 형성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1: 또 이렇게 성취감에 또 오는 그렇죠. 그 자존감.
2: 네 맞습니다.
3: 펭수 이렇게 다 좋은 점만 있으면 회원 뺏기는 거 아니에요?
1: 무슨 말씀이세요? 좋은 점은 저희가 더 많아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모임 때마다 회식을 한다 말씀드렸죠?
0: 우리 회식을 해요? 이 얘기 처음 듣는데?
1: 아유 처음 하는 거니까요.
0: 방금 만들어낸 거 아니고요?
1: 아니 노. 그 차근차근 알려드릴 거니까 일단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0: 회식비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1: 회식비는
0: 어디서 나오는 거야?
1: 어디서 나와요.
0: 어디서 나오냐고.
1: 그거는 이제 올라가시고
0: 내 지갑 아니지?
1: 뭐 지갑에만 돈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뭐 통장이도 있고. 무섭겠다. 근데 아래서 보니까 좀 무섭다.
0: 꽤 높은데요?
1: 이게 몇 메다예요?
2: 6메다 정도 돼요.
1: 와, 6미터. 네. 와, 내가 세계야.
0: 그래, 해볼게.
1: 선배님 화이팅! 아유. 오, 올라간다! 오!
0: 괜찮아, 나한텐 줄이 있으니까.
1: 이야, 오! 선배님, 다리가 후들거려요! 어머! 다리 후들거려! 힘내라!
0: 무거워!
1: 자, 올라가세요!
0: 와, 손 놓을게요! 아, 나 이렇게 처음 내려가봐! 아, 버즈점핑! 버즈점핑! 이야, 재밌다! 너무 재밌는데요?
1: 아니, 선배님 무서워서 그냥 후딱 찍고 오신 것 같은데요? 바로 올라가자마자 내려갈게요! 와! 하고 내려오시던데요?
0: 야, 내려오는 게 진짜 도파민이 미쳤어.
1: 아, 그래요? 근데 이 클럽이 좋은 것 같긴 한데요. 너무 짧네요. 잘 올라갔다 오셨으니까 이제 가시죠.
0: 이제는 라이딩 좀 하는
1: 이제
0: 거야?
1: 이제 본격적으로 가는 겁니다.
0: 아, 이게 더 맞는 것 같아.
1: 선배님 빨리 가요.
0: 아, 알았어.
1: 무슨 소리야?
0: 형제 이거 뭐야? 이거 뭐야?
1: 오줌 나는 소리죠?
0: 음악 뭐야?
1: 뭐야?
0: 와요?
1: 아니 오늘 무슨 파티가 있나 봐요.
0: 아니 지금 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사람이 몇 명이야? 우리도 가자, 형제야.
1: 아니 우리 라이딩이라요.
0: 그러니까 라이딩하고 클럽도 있잖아. 라이딩, 클럽.
1: 그래요? 어머! 나도 모르게.
0: 가자.
1: 뭐야 이거.

0: 끝나네? 끝날 줄 알았는데?
1: 겨! 어디까지? 아, 선생님. 이게 바로 라이딩을 하고 싶은 게.
0: 너무 신명났어.
1: 좀만 쉬다가요. 아, 더. 아니, 춤 너무 잘 추시는 거예요.
0: 아, 그래도 그게 있지. 그 짬바가 있지.
1: 그 어떤 댄스 곡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0: 아, 없지.
1: 또 밴드 선배님으로서 제 노래 어땠었습니까?
0: 일단 신명나.
1: 신명나.
0: 그리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모닝콜로 좋은 노래?
1: 진짜로? 응. 오, 모닝콜로 좋은 노래면 진짜 좋은 노래라는 건데. 그러면 제가 선배님에게 모닝콜 지금 녹음의 기회 드릴게요. 오, 근데 노래를 까먹었어요. 아, 잠깐만. 저도 그 모닝콜 좀 녹음해도 될까요? 샷다 도어?
0: 샷다 도어?
1: 네. 문 닫아. 이거예요?
0: 문 닫아.
1: 문 닫아. 그러면 굿나잇 노래로 할게요.
0: 오케이.
1: 부탁드립니다. So I shut the door.

0: 근데
1: 참 질러하다가 와 때문에 깨겠다.
0: 아니 선생님, 예, 네. 진짜 장난 아니니요.
1: 내 직업이야.
0: 아니 나는 아 그걸 알고 들어도, 야 이거 콘서트 무조건 가야겠네요.
1: 형수야, 이거 라이딩 클럽 맞니?
0: 아 그럼요. 제가
1: 룰 좀 알려주라.
0: 그럴 나 있어요.
1: 룰 좀 알려줘 제발.
0: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각자 회비가 있어요.
1: 회비가 있어?
0: 예, 클럽장은 사실은 그 해야 될 게 많잖아요. 뭐? 그래서 클럽장은 회비가 없고요. 회원들은 인당 30만 원씩만 가져오시면 되세요.
1: 먹기는 먹고?
0: 당연하죠.
1: 형수야.
0: 예.
1: 악수 한번 하자.
0: 아 역시.
1: 즐거웠다.
0: 아니야 아니야.
1: 즐거웠어.
0: 왜요? 아니 같이 가야죠.
1: 아니, 혼자.
0: 아니 잠깐만요.
1: 아, 나 반납해야 돼 이거.
0: 자 알았어.
1: 아니 20, 아니야.
0: 25만 원.
1: 25. 아 이게 딜이 가능한 거예요?
0: 자.
1: 아
0: 20만.
1: 20만 원.
0: 20만 원.
1: 오케이 안녕.
0: 아 10만 원. 5만 원. 아 은편.

0: 잘못하면 못 돌아갈 수 있어.
1: 이어서 EBS 뉴스가 방송됩니다.
2: 집안에서 넘어져서 한 네 번 정도 골절된 게 많아요.
3: 장난하다가 툭 건드렸는데 부러졌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4: 골다공증의 대표적인 골절인 고관절 골절 같은 경우에는 1년 내 사망률이 20%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암에 의한 사망률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5: 아, 이제 젊은 사람들도 좀 많이 걸리는구나.
6: 여성 호르몬 차단하는 약을 먹으면 뼈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약.
4: 는 골다공증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1년간 사용했을 때의 골밀도 상승 효과는 볼룩스 억제제를 3에서 4년간 사용했을 때 정도와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EBS 뉴스입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은 오후 1시 안팎이면 정규 수업이 끝납니다. 맞벌이 가정에서는 하교 이후 돌봄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국가교육위원회가 초등 저학년의 교육 시간을 오후 3시까지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찬반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원단체에 이어 일부 학부모단체도 돌봄과 교육을 구분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0: 학부모들은 초등 저학년 수업 시간 연장 논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송인영 행복한교육학부모회 부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회장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이번 초등학교 저학년 이 교육 시간 확대 논의에 대해서 반대 성명을 내셨습니다. 가장 크게 우려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1: 네. 저희 행복한 교육 학부모회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가 행복한 교육 환경을 바라고 있습니다.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의 안정적인 돌봄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돌봄 공백이 있다고 해서 모든 초등학교 저학년의 정규 수업을 오후 3시까지 일률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학교 안의 돌봄 교실과 방과 후 학교의 빈틈은 보완해야 해야죠. 하지만 그것을 아이들의 의무 수업 연장으로 해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이들의 발달과 휴식, 놀이, 그리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생각해서 반대 의견을 낸 것입니다.
0: 네, 3시 학교라고 하지만 실제 쟁점은 이 정규 수업을 늘리는 문제인데요. 그렇다면 왜 학교에 머무는 시간과 정규 수업 시간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보십니까?
1: 네, 같은 오후 3시라도 아이가 보내는 시간의 성격은 전혀 다릅니다. 정규 수업이 끝난 뒤 학교에서 제공되는 방과 후 학교, 돌봄 교실은 가정의 필요에 따라 이용 여부와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집에서 쉬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혹은 학교 밖 활동을 선택할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되면 모든 학생이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서 참여해야 하는 의무 시간이 되어버리죠. 아이마다 체력과 학교에 대한 적응 속도, 가정의 상황이 각각 다른데도 같은 시간을 일률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학년에게도 수업은 중요하지만 쉬고 놀고 그리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일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돌봄을 확대하는 문제와 모든 초등 저학년 학생의 의무 수업 시간을 늘리는 문제는 분명히 나누어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최근에 초등학생들에게 직접 조사한 결과도 나왔는데요. 이 초등교사 노조가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 2만 9천여 명에 물었더니 65.5%가 오후 3시까지 수업하면 힘들고 지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 결과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1: 네, 이 조사는 정책 당사자인 아이들의 목소리를 직접 보여준다는 점에서 저희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이들은 오래 앉아 있어서 피곤할 것, 놀 시간이 줄어들고

0: 있고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퇴근할 때까지 마음 졸이는 부모님들의 어려움은 꼭 해결해야겠죠. 하지만 그 해결책이 정규 수업 연장이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가정이 필요할 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을 늘려야 합니다. 방과 후 학교, 돌봄 교실의 정원과 운영 시간을 넓히고 지역마다 돌봄 여건이 다른 문제도 줄여야겠죠. 더 근본적으로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같은 노동정책이 우선 논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정책의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돌봄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현재 학교에서는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좀 가장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 돌봄 수요는 많은데 교실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신청을 해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돌봄 수요가 적은 학교는 아이들을 늦은 시간까지 돌봄 교실에 보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또 돌봄 담당 실무사 선생님에게 부담이 될까 봐 눈치를 보게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돌봄을 위해서 늘봄 실무사나 지원센터 같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됐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직 체감할 만한 변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과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아이들이 편안하게 쉬고 정서적인 안정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의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또 장애가 있는 아이를 둔 학부모님들 중에는 장애라는 이유로 비장애 아이들과 함께 방과 후 학교, 돌봄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차별을 겪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정규 수업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이 돌봄 공백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책으로는 좀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0: 네, 우선 학교 안에서 운영되는 방과 후 학교, 돌봄 교실의 접근성과 운영 여건을 점검해야 합니다. 필요한 가정이 정원이나 신청 시기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프로그램의 질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돌봄을 학교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국가와 지자체,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공적 돌봄을 강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나 주민센터 같은 생활권 가까운 곳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지역 돌봄 거점을 마련하고 지자체가 운영을 지원하는 방식도 검토해볼 수가 있겠죠.
1: 네, 마지막으로 이 국교위는 이 세시 하교제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앞으로도 관련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좀 앞으로 무엇을 가장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0: 먼저 초등학교 저학년의 적정 교육 시간을 아동 발달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교육 시간 확대가 아이들의 학습뿐만 아니라 휴식과 놀이, 가족과의 시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정책의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정책의 설계 단계부터 충분히 들어주셔야 합니다. 아이들을 몇 시까지 학교에 있게 할 것인가 보다는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하루는 어떤 하루인가를 먼저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준에서 이번 논의를 원점부터 다시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1: 네, 돌봄이 필요하다고 해서 모든 아이의 수업 시간을 늘리는 게 답은 아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부모가 아이와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도 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보입니다. 부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짚어보는 시간 10분 문화톡입니다. 가수 임영웅 씨가 올해 데뷔 10주년을 맞아 9만여 관객이 모인 스타디움 콘서트를 열고 새 앨범도 선보였는데요. 임영웅의 지난 10년이 대중음악계에 남긴 의미와 앞으로의 행보를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심희철 교수와 짚어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임영웅 씨가 2020년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타덤에 오른 뒤로는 꾸준히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대

0: 장르를 넘어서 이 폭넓은 사랑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1: 네, 우선 2016년도에 이제 유명 씨가 데뷔를 했죠. 그래서 벌써 이제 10주년을 맞이했는데 정말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고향종합운동장에서 콘서트가 성대하게 또 열렸습니다. 특히 이 무대에서 새로운 앨범 전격 공개되면서 시장에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사실 임영웅 씨는 데뷔 이후에 한 4년간 굉장히 힘든 그런 무명 시절을 보냈고 이후에 2020년 한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민적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일약 스타덤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특히 이후에 세대와 시대 또 장르를 초월하는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보여줌으로써 임영웅이 곧 장르다 이런 얘기를 들을 만큼 대중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 10년 전을 떠올리며 다시 데뷔한다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번 10주년은 임영웅에게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를 더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출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0: 네, 2년 전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 공연에 이어서 이번 고향에서 열린 콘서트에도 9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 두 번째 스타디움 콘서트에서는 좀 이전 무대와 어떤 점이 달랐을까요?
1: 늘 언제나 그렇지만 정말 티켓팅 하기 힘들잖아요. 이번에도 사흘 동안 9만 5천 명의 이제 관객을 동원하면서 연일 매진 행렬을 이어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2년 전에 상암 콘서트 직관을 했었거든요. 그때를 떠올려 보면 정말 최초로 그라운드석을 포기를 하고 정말 미디어 파사드 연출의 큰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사실 압도적인 스케일이라든지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던 그 모습이 저는 이제 기억이 남는데 이번에도 그런 공연의 규모나 스케일은 계속 유지하면서도 관객에 대한 배려라든지 또 디테일적인 모습을 잘 살리면서 새로운 모습을 이번에도 보여주었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영웅 콘서트는 항상 비슷하거나 똑같은 공연은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언제나 새로운 모습,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관객들에게 새로운 만족감과 감동을 준다는 점에서 언제나 특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공연에서는 새 앨범의 전곡을 전격적으로 공개를 해서 화제를 모았잖아요. 그래서 콘서트의 매력, 또 앨범 쇼케이스의 매력을 동시에 접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공연이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콘서트장에서 처음 접하는 새 앨범이어서 다들 기대를 많이 했는데요. 근데 이번 앨범은 구성부터 조금 흥미로운데 좀 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1: 네, 우선 이번 앨범은 10주년을 기념하는 스페셜 디지털 앨범 I am Hero 10입니다. 1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인데요. 우선 눈에 띄는 대목은 신곡이 6곡이나 들어갔다는 점이에요. 굉장히 새롭죠. 그리고 기존의 4곡도 완전히 새롭게 리메이크해서 이제 10곡이 수록곡으로 담겼는데 보통 가수들은 10주년을 맞이할 때는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좀 어떤 기존의 곡들을 구성을 하면서 기념 앨범 형식으로 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새로운 곡도 많이 담겼고 새로운 창작에 대한 의지를 많이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좀 특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특별히 자신이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한 타이틀곡이죠. 또또 그리고 수록곡 모이세가 멜론 핫100 차트 1, 2위를 나란히 차지하면서 정말 그 창작의 의지를 담은 그런 앨범의 취지를 좀 잘 살린 그런 곡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0: 네, 이번 앨범을 보면 창작에 대한 의지도 많이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모습이 이제 평소 방송에서도 좀 드러난 적이 있었죠.
1: 네, 그렇습니다. 한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 요즘에 출연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이제 자주 보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히트곡이 없는 가수다라고 하면서 계속 같은 것만 하는 것 같아서 고민이다 이렇게 이제 털어놓기도 했는데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정반대로 생각하잖아요. 정말 히트곡도 많고 언제나 다채롭고 다양한 장르를 보여주는 가수가 임영웅인데 본인은 정작 반대로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대한 창작의 기준을 굉장히 높이 잡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사실 스포츠계에서도 메시 같은 선수 보면 우리는 축구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작 본인은 자기 경기에 만족을 못해서 고민하는 모습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포츠계든 예술이든 탑에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 기준에 좀 엄격하고 완벽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창조적 불만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뒤집어 보면 이러한 높은 기준과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쟁력도 최고를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0: 네. 또 가수 임영웅의 팬덤 이야기도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기부와 봉사 등 이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팬들과 함께 만들어온 10년도 뜻깊을 것 같은데 좀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1: 정말 특별한 팬덤이죠. 네. 저도 이제 가까이서 보면서 와, 정말 한국 대중음악사의 새로운 획기적인 그런 팬덤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얘기가 있죠. 스타는 결코 혼자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정말 그 10년 동안 팬들과 함께 만들어간 그런 역사들이 있고 그 세월만큼 아티스트와 스타가 정말 깊어진 그런 어떤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번 팬들에게도 10주년의 의미는 좀 남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임영웅 팬클럽은 10년 전에 작은 그 팬카페 27명으로 출발을 했었잖아요. 이후에 점점 늘어서 지금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장 영향력 있고 큰 팬덤으로 성장을 했는데 우선 규모라든지 뭐 영향력도 중요하지만 저는 역사성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같이 만들어가는 그 선한 영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팬 문화 그런 부분들이 정말 특별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 대중음악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만한 정말 특별한 팬 문화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0: 네, 가수 임영웅 씨는 이제 데뷔 10주년을 넘어섰습니다. 이 임영웅 씨가 앞으로도 좀 꾸준히 사랑받는 아티스트로 성장하려면 좀 어떤 변화와 또 과제가 필요할까요?
1: 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가수가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창작의 능력이 중요하고 스타가 거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술성이 중요하다, 음악성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임영웅 씨도 창작적인 자작곡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서 국민 가요를 좀 많이 남길 것 같다. 저는 그런 기대를 좀 해보고요. 두 번째로는 멀티테이너 능력입니다. 원래 예술은 뭐 보컬이나 연기나 춤 다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종합예술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요즘 아티스트에게는 이런 멀티탤런트, 멀티테이너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콘서트와 OTT에서 배우 임영웅입니다라는 모습을 잠깐 보여주었잖아요. 그때도 참 연기의 소질이 있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 또 최근에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무대와는 또 다른 진정성을 보여줌으로써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 부분도 확장이 좀 될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은 글로벌 확장력입니다. 한국은 음악 시장이 좀 작기 때문에 내수 시장에 대한 확장성 우리가 늘 바라는데 지난번 뭐 해외 콘서트라든지 음원 스트리밍을 통해서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K컬처 가수 임영웅 그 모습도 저는 좀 기대를 해봅니다.
0: 네, 지난 10년 동안 임영웅 씨는 좀 익숙한 성공에 머무르기보다는 꾸준히 음악의 폭을 넓혀왔는데요. 또 앞으로도 창작자로서 또 자신만의 색깔을 얼마나 선명하게 보여줄지 그 다음을 기대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9월 11일 금요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어서 고양이를 부탁해가 방송됩니다.
1: 보물을 찾는 여정을 같이 출발해 보시죠. 가시죠.
2: 울림으로 그래, 울림으로.
3: 이 비행기 최상품이라 한무생 뭐 한 150만 원입니까?
2: 150만 원이요?
3: 네. 이거 아주 소중한 거죠, 여기. 어떻게 보면 보물이라 봐야죠, 이게.
2: 당근장 당근장. 이게 내 인생 보물입니다. 이게 위로 오겠죠. 누나는 나한테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4: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도리온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온단 관절 올 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5: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매소는 22살 코리아 숏헤어입니다.
1: 어쩌다 보니 22년을 함께했다고 합니다.
0: 말이 굉장히 많아요. 닮아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매소도 말이 좀 많은 편이에요.
1: 품에 안겨 놀던 때가 엊그제 같기만 한데 어느새 훌쩍 나이 들어버린 아기 고양이 매소. 이제는 집사보다도 나이가 들어 아프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합니다.
0: 지금 많이 아픈데 덜 아프게 못해줘서 정말 미안하고 너무 힘들 때는 매소는 무리 안 해도 된다.
1: 하루하루가 선물이자 기적인 매소의 시간. 22살 고양이 매소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2: 이제 어떡하지? 이거 해야 되는데. 아니, 나도 밥은 먹어야 되지 않니? 잠깐만 있어봐. 계속 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단 자기 나를 좀 봐달라. 빨리 와라. 뭐하냐 지금 불렀는데 왜 안 오냐? 대충 저는 그렇게 알아듣긴 하거든요.
1: 사람 나이로 치면 무려 110살이라는 매소. 자기 표현 하나만큼은 확실하다고 하는데요. 결국 원하는 대로 집사를 소환하고 맙니다.
2: 그랬어. 아유, 알았어. 꼬리 엄청 예쁘다.
1: 특별한 이유가 있어 부른다기보다는 곁에 있어달라고 하는 시간이 부쩍 많아졌다는 매소.
0: 친구가 고양이를 주웠다고 해서 이제 저한테 데려와서 보여줬는데 저는 첫눈에 반해서 얘는 내 고양이다. 나는 얘랑 같이 살아야겠다.
1: 22년 전 집사 종민 씨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던 아기 고양이 매소.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눈에 선하다고 합니다.
0: 애기니까 안 자고 막 돌아다니고 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발 자자고 사정을 하면서 손바닥에다 갖다 얹어놓고 이렇게 쓰다듬어주면서 재웠는데 한참을 그렇게 제 손바닥에서 자는 습관이 있었어요. 엄청 귀여웠어요. 정말.
1: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지 요즘엔 잠자는 시간이 길어졌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텐트 안에 머무는 시간도 길어졌다고 합니다.
3: 지금 눈만 뜨고 있어요.
0: 얘가 눈이 이제 안 보이게 됐는데 부딪혀도 아프지 않고 방향을 잡을 수 있고 그런 하나의 도구처럼 돼버려가지고 결국에는 겨울에만 하려고 했던 거를 철거를 못하고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1: 덕분에 집사 종민 씨도 함께 텐트 생활

0: 미랍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매소에 방광을 체크하더니 화장실로 데려갑니다.
1: 옳지. 와, 잘한다.
2: 혼자서 배변이 잘안 돼요. 그거는 정말 관절염 때문에도 그렇고 근육도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원래는 이제 화장실 하나 정도는 하나가 턱이 좀 낮은 편이라 쓸수 있었는데 지금 그것도 좀 힘들대요.
0: 다리에 생긴 염증은 물론 근육도 점점 줄다 보니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다는 요즘. 한눈에 봐도 아파 보이는 매소의 다리.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보는 사람도 통증이 느껴질 정도인데요. 특히 왼쪽 뒷다리는 심하게 부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2: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속상해. 아이고 속상해. 안경님을 마사지 한 번만 할까? 아이고 속상해.
0: 나이가 들어 아픈 것이기에 이렇다 할 약도 치료도 없는 상황. 매소가 싫어하는 것은 알지만 마사지라도 해주고픈 마음입니다.
2: 좀 둥글게 둥글게 이렇게 해주라고 돼 있기는 하더라고요. 돼 있긴 했는데 이게 맞는 건지도 모르고 일단은 그래서 허벅지까지 해주려고 했는데 되게 싫대요. 너무 다리가 부으니까 그냥 스테로이드를 조금 먹였어요. 그걸 먹이고 갑자기 빈혈에 황달이 뜨면서 얘는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수액을 맞다가도 큰일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데려가시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하셨고 저도 죽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일단 집으로 데려가겠다.
0: 통증을 줄여주고 싶어서 먹였던 약. 하마터면 매소를 떠나보낼 뻔했다고 합니다.
2: 떠나는 줄 알았거든요, 사실은. 인사란 인사는 다 하고. 우리 매소 엄마랑 22년 같이 살아줘서 너무 고맙고, 지금 많이 아픈데 덜 아프게 못해줘서 정말 미안하고, 너무 힘들 때는 매소는 무리 안 해도 된다.
3: 안 고마운 날이 하루도 없어.
2: 생각만 해도 눈물 나는데? 잠깐만요.
3: 해피 버스데이.

0: 조금만 덜어보자. 그래서 꼬리에 약속.
1: 그런데
2: 잠깐만,
1: 어딘가 심상치 않은 소리.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세상에 고양이 한 마리가 더 있네요.
2: 단감이는 이번 2월 달에 제가 구조한 아이고요. 제가 지금 일하는 곳에서 밥을 얻어먹으러 오던 아이고요. 그때도 겁이 많아가지고 항상 뭐 화분 같은 거 뒤에 밥을 놔줘야지만 먹을 정도로 굉장히 경계심이 강한 아이였어요.
1: 알고 지낸 지 7년이 넘었지만 도통 경계를 풀지 않는 단감이 집에는 어떻게 오게 된 걸까요?
2: 갑자기 나타났는데 몰골이 너무 처참한 거예요. 정말 막 혈변 보고 털은 떡졌고 구내염은 심각한 상태니까 일단 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제가 그때는 데리고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검사를 했더니 병원에서 췌장염이 아닌가.
1: 아픈 몸을 이끌고 거리 생활을 하는 단감이가 안타까워서 구조를 결심했다는 집사 종민 씨. 그저 따뜻한 집에서 편안하게 지냈으면 했다는데요.

0: 하지만 한 발 다가서면 열 발 멀어진다는 단감이 싫어하는 것은 알지만 이렇게 다가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답니다.
1: 일단 각질이랑 피부 장벽 무너진 애들, 비듬 많이 떨어지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발라주는 약이에요. 피부 영양제인데 이렇게 한 번만 발라주면 되거든요. 그게 힘들어요. 이제 나오세요, 거기서. 응가 나온다.
0: 피부 상태가 나빠서 영양제 한번 발라주려 했을 뿐인데 공포심을 느끼고 배변 실수까지 하는 단감이
1: 여기다가 싸주면 안 되겠니?
0: 이번엔 간식을 주면 좀 친해질 수 있을까 했더니 결국 피까지 보고 말았습니다.
1: 뭐라도 해주려면 친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손은커녕 이렇게 이 얼굴 이렇게 보고 인사만 해도 화를 내니까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 중이에요.
0: 나이가 든 탓에 이제는 걷는 것도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진 메소. 특히 집사가 없는 사이 혼자 화장실 문턱을 넘다 다치진 않을까 걱정되는 상황. 그렇다면 메소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도와줄 방법은 없는 걸까요? 한편 도무지 경계를 풀지 못하고 집사를 공격하는 단감이까지. 메소와 단감이를 위해 김영철 수의사가 출동했습니다.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김영철 수의사입니다. 오늘 주인공 친구들이 두 마리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3: 좋아하는 자리에 지금 화가 많이 나 있는데 원래 항상 화가 많이 나 있어요.
2: 아, 이 방 하나가 완전히 저 친구가 좀 생활하는 공간이군요. 저 친구는 불안도가 엄청 높은데요.
3: 쉽지 않아요.
2: 그렇죠. 왜냐면은 보통 고양이들이 화장실 안에 이렇게 숨어 있는 경우들이 이제 자기가 지내고 있는 공간에서 어느 정도 이상의 불안감을 느꼈을 때 저런 식으로 이제 쏙 들어가 있는데 저희는 볼일 보는 공간이지 쉬는 공간은 아니니까. 되게 아늑하다. 아, 이 친구군요.
0: 누워만 있던 메소도 선생님이 반가운 모양인데요.
2: 냄새를 정말 열심히 맡네요. 이렇게 열심히 자기가 냄새 맡으면서 한번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어르신한테 물이 안 되는 수준에서 저는 소일거리도 너무 좋은데요. 만지면 되게 싫어하겠는데 꽤 많이 부었어요.
3: 엄청 부어있어서
2: 아이고 알았어
3: 이제 하악할 거야. 조금 있으면 안 돼. 하악은
2: 아 근데 이 나이 되면 욕도 좀 해도 됩니다. 아니 사람 나이로 맞아. 100살 넘었는데
3: 맞아.
2: 욕은 또 시원하게 한 번씩 할 수 있죠.
3: 그렇네.
0: 그렇다면 메소가 조금 더 편안하게 지낼 방법은 있을까요?
2: 지금 진짜 뒷다리가 방향전환이 잘 안 된다. 어떻게 보면 거의 앞다리에 이끌려서 그냥 좀 끌려다니는 정도의 느낌이지 힘을 제대로 주지를 못하네요.
0: 메소가 싫어해도 혹시나 도움이 될까 마사지를 해줬던 집사 종민 씨.
1: 다리가 너무 아파. 아야했어. 발가락 왜 이렇게 차가워. 제가 한 번씩 마사지를 좀 이렇게 손바닥에 놓고 해주는데 이걸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좀 놔둬야 될지 그게 좀 고민이거든요.
2: 근데 메소 다리를 봤을 때 되게 좀 심하게 지금 부어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어떤 물리적인 자극이 계속 가해지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통증 유발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주변 조직에도 오히려 추가 염증을 유발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럴 때는 해당 이 지금 부어 있는 다리 쪽이 좀 뜨거운 느낌이다라고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냉찜질 정도.
1: 네.
2: 매소는 사실 지금 이제 노안이잖아요. 나이가 뭐 사람으로 치면 거의 110살 정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아, 매소가 다리가 튼튼해져서 신나게 좀 뛰어놀겠지, 뭐 또는 소화 능력이 갑자기 좋아져서 잘 막 먹어서 좀 몸에 살이 통통 찌겠지 이렇게 기대하는 거는 현실적이지는 않죠. 미안하다 매소야.
1: 인정하시는 아니 그게 아니에요. 인정한 거예요. 본인도 안다고.
2: 매소는 네. 대신 그래도 제가 왔으니까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세팅을 도와드리고요.
0: 다리가 아파서 제대로 걷기 힘든 것은 물론 집사 없이는 화장실 가는 것도 어려운 매소를 위해 김명철 수의사가 특별히 준비한 선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2: 화장실은 시중에 나온 거 기준에는 사실 지금
1: 네, 없어요.
2: 딱 쓰기에 맞는 게 없어서.
0: 와, 문턱을 없앤 메소 맞춤 화장실이네요.
1: 너무 감사해요. 야, 남자놓고
2: 화장실은 이쪽에다가 배치를 하고 앞쪽 부분에도 매트를 조금 더 보강을 할게요.
0: 혹시나 매소 미끄러지지 말라고 미끄럼 방지 매트도 깔아주고요.
1: 됐다.
0: 화장실에 새 모래까지 넣어주면 되는데요.
2: 이게 완전 새 모래가 있으면 고양이들이 여기가 화장실 공간이라는 거에서 조금 인지를 처음에 잘 못할 수도 있거든요.
0: 새로운 화장실 추가 시 중요한 점은 기존에 사용하던 화장실 모래와 섞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2: 기존 화장실에서 쓰던 자기 배변 메뉴 냄새가 묻어있는 모래를 같이 섞어줘야지 좀 더 빨리 자기 화장실로 인지가 가능합니다.
0: 한편 집사가 다가가면 공포심에 배변 실수까지 했던 반감이 이제 길냥이 시절은 잊고 집사와 함께 살아갈 방법은 배워야 하는 상황.
2: 반감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길에서 구조된 친구고 그리고 생존이라는 야생 본능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는 상태라서 보호자를 쉽게 좀 믿지 못하는 것도 당연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0: 피부 상태가 안 좋은 단감이에게 영양제를 발라줘야 하지만 눈만 마주쳐도 도망가 버리니 답답할 노릇이라는 집사 종민 씨. 그렇다면 단감이와 거리를 좁힐 방법이 있을까요?
2: 약을 돋보여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런 순간순간들의 보호자를 엄청나게 경계하는 상황들이 좀 추가되고 있는 상태. 로 봐야 될 것 같아요.
0: 단감이를 집냥이로 교감부터 하는 것이 그 시작.
2: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배고픈 상태에서 먹을 것을 내가 상호교감한 상태에서 주겠다 정도로 일단 좀 시작을 해볼게요. 단감아, 옳지, 옳지. 단감아, 옳지. 단감아, 알지.
1: 배고팠지.
2: 근데 계속 주진 않을 거야. 왜냐면 먹는 거에 그냥 집중하게 되면 그 순간에 자기가 생각이라는 걸 이제 안 하고 먹는 거에 그냥 몰입해 버리는 거라서. 우리가 너랑 나랑 어떤 상호 교감적인 요소가 생겼을 때 바로 먹을 거 줄게. 이렇게 해서 쓱 한번 빼고. 잘은 모르지만 저 소리는 나한테 들렸을 때 되게 좋은 소리구나. 뭐 이름인지 모르겠지만 상담.

0: 옳지.
1: 이제 하악 안 한다.
0: 그쵸.
1: 네.
0: 조금 긴장이 풀리죠. 그러면서.
1: 머리도 좀 따라오고.
0: 네, 머리도 좀 따라오고.
1: 신기하네. 이게 되는구나, 네가.
0: 저 대신에 보호자분이 한번 좀 직접 해보실까요?
1: 네.
0: 위치를 바꿔서.
1: 반가미.
2: 이번엔 집사가 반가미와의 교감을 시도해볼 차례.
0: 오코. 그리고 이 종류에서 싹 뺄게요.
1: 오코 잘 먹어.
0: 다시 한번 이름을 불러보고 다시 한번
1: 반가마.
0: 그리고 손은 뒤로 살짝 빼고. 오, 좋아요. 고개는 앞에서 왔다 갔다 네. 바라목처럼 하지만 몸은
1: 그대로 그대로
0: 몸은 뒤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이 긴장도 저 부분이 앞으로 조금 쏠리기 시작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조금씩 접촉도를 좀 더 높이셔도 괜찮습니다.
2: 급하게 다가가지 않고 천천히 이름을 부르며 교감을 쌓아가는 집사와 단감이 어라? 그 사이에 경기가 제법 풀린 듯하죠?
1: 너무 맛있었어.
0: 이번에는 요게 요렇게 갈 건데 손가락 하나는 펴져 있는 상태에서 한번 가볼게요. 그렇게.
1: 단감이.
2: 예친 김에 단감이에게 터치를 시도해 보려는데요. 그리고 그때 집사의 손길에도 간식을 먹는 단감이.
0: 이번에 코터치가 먼저 한번 쓱 먼저 가볼게요. 다시 한번 손가락 한번 쓱 보여주고.
2: 그렇다면 코터치도 가능할까요?
0: 좀 기다려볼게요. 옳지.
2: 세상에. 이번엔 집사에게 먼저 다가온 단감이.
1: 화내려고 했다.
0: 좋아요, 좋아요.
2: 다가가면 하악질하고 사나운 눈빛으로 째려보고 급기한 양펀치를 날리며 공격하기 바빴던 녀석이 어머나 이렇게 바뀔 수 있다뇨.
0: 스스로 상황을 조금 주도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면서 또 이 과정을 조금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반복적으로 교육을 해주시는 거 중요하고 대신 우리가 꼭 알려주고 싶은 거 하나는 좋은 일은 사람이랑 상호 교감하는 순간들에 많이 생겨, 자꾸 생겨 라는 걸 갖다가 계속 알려주려고 하는 부분이고 대신에 요 시기에는 우리가 꼭 병원을 막 가야 되거나 이제 적극적인 의료치료가 필요한 그 지점이 아닐 때는 좀 가벼운 것들을 좀 뒤로 미루는 게 좋긴 합니다. 관계 형성적인 측면에서. 매소가 원래 생활하던 일상의 그 패턴의 흐름들이 있잖아요. 저는 지금처럼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긍정적인 모습 그대로 잘 유지하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도움 주는 형태로 지금처럼 잘 하시면 매소 남은 시간, 남은 여생 너무 해피하게 천재 만재잖아 하면서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오늘도 집사 종민 씨는 매소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전히 다리는 아프겠지만 조금이라도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1: 단감아.
2: 그리고 단감이와도 열심히 교감 중에 있다는데요.
1: 방송 이후로도 매소는 숨쉬기 천재만재 그대로 굉장히 잘 지내고 있고요. 단감이는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제가 더 노력해서 우리 좀 더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또 행복하게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이제 부단히 이것저것 해볼 계획입니다.
3: 지금 여기는 재개발 지역이고요. 이곳도 이번 연도 말부터 이주가 시작되고 재개발이 시작돼요. 여기도 고양이들이

0: 같아요. 펜스 안에 살게 되면은 철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철거할 때 매몰되어서 죽거나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을 펜스 밖으로 빼는 거예요. 이제 남은 아이들을 최대한 많이 구조하는 게 목표고요.
1: 됐다!
0: 다른 재개발 지역 고양이들도 좀 관심을 받아서 많이 구조됐으면 좋겠어요.
2: 지금부터 집중!
3: 주로 포메라니안이라든지 말티즈 이런 아이들이 유전적으로 슬개골탈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관절 정형 수술들은 수술비가 저렴하진 않습니다.
2: 반려동물 키우다 보면 병원비 걱정이 제일 크죠? 카카오페이 손해보험 펫보험은 연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청구가 가능하고 여기에 당일 수술비가 업계 최대입니다. 카카오톡에서 강영욱 펫보험을 검색해보세요.
4: 이어서 극한 직업이 방송됩니다.
1: 집안에서 넘어져서 한 네 번 정도 골절된 게 많아요.
5: 장난하다가 툭 건드렸는데 부러졌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6: 골다공증의 대표적인 골절인 고관절 골절 같은 경우에는 1년 내 사망률이 20%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암에 의한 사망률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7: 아, 이제 젊은 사람들도 좀 많이 걸리는구나.
8: 여성 호르몬 차단하는 약을 먹으면 뼈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약.
6: 골다공증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1년간 사용했을 때의 골밀도 상승 효과는 골흡수 억제제를 3에서 4년간 사용했을 때 정도와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 취미는 과학이 될 수 없을까? 안 될 건 뭐야? 와이나? 드디어 100회를 맞이했습니다. 야, 100회 대망의 주제는 뭡니까?
1: 좀 성대하게 파티를 한번 해야겠다.
0: 아, 파티?
1: 파리를 한번 해야겠다.
0: 파리, 파리 타임.
1: 예. 그래서 진짜 파리 타임 준비했습니다.
0: 뭡니까?
1: 초파리.
0: 아, 초파리 타임. 아, 초파리. 예.
2: 초파리 과학자들은 돌연변이 찾는 거를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빨간 눈 야생형 초파리.
0: 빨간 눈이요? 빨간 눈이 뭐 이런 거죠? 최고의 전설의 초파리는. 어디 나왔습니까?
2: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충격적인 초파리는
0: 어, 뭐야? 아, 저거예요, 저거?
2: 가장 중요한 건 유전인자인데요.
0: 유전자 실체.
2: 퇴행성 뇌질환, 뭐 우울증이나 파킨슨병의 다양한 암의 돌연변이 원인이기도 합니다.
0: 아, 초파리에서 뗄래 뺄 수가 없어요. 초파리 알면 할수록 그죠? 어느 하나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죠?
1: 네, 앵앵거리죠, 제 머릿속은.

민족계를 사랑하는 예비역 특전사 김건수입니다. 특껏 열, 암껏 열, 그래서 스무두를 지금 입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농사해서 아이들 좀 사료비하고 관리비 좀 사용합니다. 지금도 한 1년 6개월 됐는데 저를 아직도 따르지 않아요. 저도 어느 순간부터 저를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집안 천장 속에서 순식간에 쏟아져 나오는 말벌.
5: 내려. 바닥에 내려.
4: 이번에는 땅 속에서 맹렬하게 치솟아 올라 때로 공격합니다.
5: 100m로 지금 나는 벌 잡는다 잡고 있는 거예요.
6: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아, 너무 크다.
4: 곳곳에서 사람들을 위협하는 말벌 퇴치를 위해 폭염 속에서도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
7: 모르긴 몰라 40도 넘어갈 거예요.
5: 나 열사병 수준이야 지금. 네. 아.
4: 싱크대 밑 어둡고 습한 곳에서 기생하는 해충 바퀴벌레.
8: 개체수가 엄청 납니다 지금.
4: 호흡기 질환은 물론 질병까지 옮길 수 있는 바퀴벌레 퇴치를 위해 고군분투를 벌이는 작업자.
9: 알 안에 새끼들이 40마리씩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이건 몇천 마리가 될 수 있겠죠.
4: 생활을 위협하는 해충을 없애기 위해 구슬땀을 흘립니다.
8: 땀이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고객분들한테 조금 민망할 정도로.
4: 아직 끝나지 않은 폭염 속 말벌과 해충을 잡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 그 뜨거운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말벌을 퇴치하는 이들을 찾아 충북 진천으로 왔습니다.
10: 저 오늘 말벌 잡으러 왔는데 우리 누인의 가게. 누인의 가게입니다. 자, 일단 가시죠. 누님 왔습니다.
11: 왔어? 네.
10: 우리 누이고요.
11: 안녕하세요. 지금, 네. 저는 말벌잡이 11년차.
10: 11년차.
11: 뭐 약초산행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해서 뭐 셀 수가 없어요. 엄마 화가 약초꾼이라.
10: 저도 이제 올해 한 10년차 됐습니다. 말벌 잡은 지. 그리고 산에 다닌 지는 지금 저도 22년차 됐습니다. 이름은 저 강전희. 화성이 있고요. 저희 누이는
11: 진천. 진천입니다.
10: 진천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저희 누이 가게인데 지금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거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11: 야, 어지간히.
10: 아, 우회만 찍었어, 그래서.
11: 알았어. 어떻게 해야 되지?
4: 함께 말벌 사냥을 다닌 지 10년째라는 두 사람. 매년 8월부터는 말벌 퇴치 의뢰가 많아 바쁜 시기인데요. 이들이 주로 사냥하는 건 장수 말벌입니다.
11: 엄지손가락 크기만 하다고 하거든요.
10: 일전에 재보고 왔는데 벌이 참사 많았다고. 우리나라에 그런 벌이 있냐고. 그리고 자기는 직접 봤다는 거예요. 벌이 참사 많았대요. 그런 건 거의 다 직방으로 장수 말벌이고.
11: 우리는 그 얘기 듣고 이건 100%구나. 100%구나.
10: 옛날에 미국 쪽에 넘어가가지고 K말벌 해가지고 한번 미국 난리 났던 적 있잖아요.
11: 그 벌이 장수예요.
7: 자, 우리는 오늘 바쁘니까 빨리 움직이자. 아이고.
11: 최대한 빨리.
4: 맹독을 품은 말벌을 사냥하기 위해서는 준비할 게 많은데요. 그중 하나가 이곳에 있다고 합니다.
7: 지금 여기가 보호복 판매하는 업체예요.
4: 안전을 위해 보호복은 필수품인데요. 해지고 찢어져 새로 구입하러 온 겁니다.
7: 1년 정도 쓰면 이게 수명이 다예요. 이렇게 덧대서 사용을 하는데 이게 덧대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런 데 벌이 붙으면 쏘여요. 이 장갑도 지금 공업용 장갑인데 이것도 뚫립니다. 저희가 벌을 잡잖아요. 벌을 막 짓던가 손으로 잡고도 해요. 근데 손을 내가 벌을 움켜쥐는 걸 3초 이상을 치면 안 돼. 그러면 얘네들이 자리를 잡고 쏴요. 그래서 손가락 초창기 때 손가락 진짜 많이 뚫렸어요.
4: 말벌 퇴치를 위해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호하는 전신 보호복이

0: 필요합니다. 안전과 직결된 것인 만큼 소재나 재질을 꼼꼼하게 봐야 하는데요. 특히 보호복 표면이 미끌미끌한 걸 골라야 한다네요.
1: 나일론 원단에 우레탄을 코팅시킨 거예요. 말벌이 대부분 보면 이렇게 쏘는 침만 막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말벌 대부분은 앉아서
2: 밀어요.
1: 그렇죠. 자, 허리를 밀어넣는 네, 겁니다. 네. 그러면 앉지 못하게 하면 못 쏘는 원리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얇은 비닐도 몸에 있게 되면 솔직히 말하면 말벌은 못 쏴요.
3: 근데 이제 그 미끌미끌해서 거기 앉질 못하는 거예요.
1: 앉질 못하게 만들어 놓은 단위.
2: 이거 두 벌 주세요. 예.
0: 무시무시한 크기만큼이나 맹독을 품은 장수 말벌.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아까워도 헌 보호복은 과감히 버리고 새로 구비하는 겁니다.
2: 이게 거의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장수 말벌 같은 경우는 이 심정두고 같은 만다라 특신이나 심정두고 갖고 있어서 그 호흡곤란이나 심장 쇼크로 사망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뱀에 물려서는 사람이 많이 죽는 보도가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 벌에 쏘여서 죽는 이유가 이 심정두 때문인데.
1: 오늘 어디로 가세요?
2: 오늘은 이제 뭘로 저 이제 논산으로 갔다가.
1: 논산?
2: 네, 논산으로 가까운 거예요. 논산으로 갔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사천 그리고 거제까지 넘어.
0: 진천에서 60km를 달려 찾아간 곳은 충남 논산입니다. 야트막한 산속이 첫 번째 의뢰지인데요.
2: 여기는 이제 송전탑인데 송전탑 인부들이 작업을 하다가 벌 쏘임 사고가 발생을 해서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온 거고 설명상으로는 장수 말벌인데
3: 이 잠자리채는 뭐예요?
2: 아 이게 벌이 나와 있는 벌들 있잖아요. 그 제압할 때 쓰는 거예요.
0: 낫과 톱, 곡괭이와 삽은 말벌 사냥의 필수 도구입니다. 특히 삽 없이는 안 된다는데요.
2: 땅을 파야 되니까.
3: 땅을 판다고요?
2: 네. 벌집이 땅속에 들어있어요.
3: 저희 일반인이 쏘이면 어떻게 돼요?
4: 쏘이면 제일 좋은 건 병원에 빨리 가는 거고요.
2: 이게 쏘이면 병원을 안 갈 수가 없다고요. 망치질하다 손톱 때린 그 느낌이 4시간, 5시간 가는 거예요. 그 아픔이.
3: 아이고야.
2: 그러니까 심장 뛸 때마다 있잖아요. 심장 벌렁 탕탕탕 뛸 때마다 이 통증이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근데 문제는 진통제가 안 들어요. 내 몸에서 걔 그 독을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 완화가 돼요.
3: 그냥 안 아파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네.
0: 말벌 퇴치를 하다 보면 쏘이는 일은 다반사. 그렇게 10년을 하다 보니 이제는 일반 의뢰뿐 아니라 기업과도 협약을 맺어 일을 할 정도로 전문성까지 갖추게 됐다네요.
4: 새 나무 쪽으로 세 개 있죠?
3: 예.
4: 그 세 개 앞에.
0: 벌집이 있는 곳의 위치는 미리 파악해둔 상태. 말벌에게 들키지 않을 정도로 멀찍한 곳에 자리를 잡고 작업 준비를 합니다.
3: 새로 사온 그 새 방호복을 안 입으세요?
2: 아, 있기는 입을 건데 그걸 저희가 입으면 피디님 뭐 입고 가시려고.
3: 아, 그 새로 산 거 저희가 입는 거예요?
2: 네, 맨몸으로 할 순 없잖아요.
4: 촬영 끝나고 돌려주고 가야죠. 안 돌려주고 가도 돼요. 한 벌 또 사주면 되지.
0: 새로 산 보호복을 양보해 준 덕분에 제작진까지 안전하게 준비 완료입니다.
2: 자, 가봅시다.
4: 진짜.
0: 장수 말벌이 있다는 송전탑 보수공사 현장으로 조심스럽게 진입을 시작합니다.
2: 자, 벌이 보세요. 여기 보세요.
0: 언뜻 봐서는 잘 보이지 않는데요. 카메라를 풀숲으로 조심스럽게 밀어넣는 순간 포착된 말벌. 거대한 몸을 가진 장수 말벌입니다. 카메라를 발견하자마자 맹렬히 공격을 시작하는데요.
4: 밑에서부터 쳐보래. 밑에서 저 위에 치지 말고 밑에서부터 쳐올라가. 아, 풀을 쳐야지 작업을 하죠.
3: 아, 집 주변으로 풀 다 대고 해야 돼요?
4: 네.
0: 조심스럽게 벌집 주변에 풀들을 베어내는 작업자. 침입자를 확인한 말벌이 땅속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맹렬한 기세로 달려드는 말벌. 이럴 때는 10년차 말벌 퇴치꾼도 일단은 후퇴하는데요. 이대로는 작업 불가. 급하게 비장의 장비를 꺼냅니다. 아니 이건 매미채 아닌가요?
3: 이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4: 매미채로 지금 나는 벌 잡고 있는 거예요.
3: 이거 이렇게 일일이 잡아줘야 돼요?
4: 네네.
0: 무시무시한 장수 말벌을 고작 매미채로 휘적거리기만 해서 잡을 수 있을까요?

0: 아닐까 싶은데요. 그야말로 효과 만점. 매미채로 잡은 장수말벌을 곧바로 알코올에 넣으면 뚜껑을 닫지 않아도 될 정도로 얌전해집니다.
1: 얘를 잡을 때 벌을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바운딩 해서 이렇게 하면 지네들이 왔다 야따리 해서 공격해서 좋아요.
0: 매미채로 장수말벌을 잡는다는 것이 참 신기하기는 하네요.
2: 아니, 왜 그러셨어요?
1: 검은 거에 지금 달려드는 걸 보여주려고 내가 봐봐요, 봐보세요.
3: 가방에,
1: 가방에.
0: 천적인 오소리가 검은색이라 검은색에 공격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거라는데요. 보호복이 흰색인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말벌집의 제거를 위해 계속되는 포획 작업. 겨우 10여 분 잡았을 뿐인데 말벌의 수가 꽤 되네요.
1: 지금 요거 대충 마리수로 보면 한 500수 가까이 나올 것 같은데 이 정도 세력이 지금 한 보름이나 20일이 넘어갔다. 그럼 이거에 한 3곱 정도 불어나요.
3: 어머나 너무 뜨거.
1: 아 여기
3: 어떡하지? 아 너무 뜨거운데. 이거 자체만으로도 더운데 지금 해가 쨍쨍 내리치잖아요. 엄청 더워요.
0: 34도에 육박하는 기온. 거기에 바람 한 점 통하지 않는 보호복까지 입어 작업은 더욱 후된데요. 더 지치기 전에 서둘러 땅속에 묻힌 벌집을 꺼냅니다. 조심스럽게 흙을 파내자 보이는 장수 말벌집.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켜켜이 여러 단이 쌓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4: 다 나온 거예요?
1: 네. 이게 위에서 떨어졌어.
3: 아우, 너 벌집. 그거 다 아닌 것 같아. 빨리 안에 찾아봐. 난 왼쪽에 애벌레 떨어지는 것 같아. 있어.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아, 죽을 것 같아, 지금.
1: 이렇게 옷을 입으면 저희가 이제 온도가 저희 체온이 36.5 아니에요. 여기서 5도 이상 올라가면 열사병이 생겨요. 이 체온에서. 지금 제가 모르긴 몰라도 40도 넘어갈 거예요.
3: 나 열사병 수준이야 지금. 네.
0: 말벌 퇴치 작업을 더욱 힘들게 하는 더위. 오랜 경력자들도 더위만큼은 어쩔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한쪽에 쓰러져 있는 이는 누구인가요?
3: 뭘 잡는 게 아니고 피디님 잡겠는데? 빨리 몸에 열기 빼주세요. 자꾸 좀 열고 빼주세요.
2: 아이고 더워서 죽이지 못해. 일사병 걸려서 쓰러진다는 게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1: 그래서 이게 저희가 작업을 최대한 빨리 끝내야 되는 이유 중 하나예요.
3: 속전속결. 아, 힘들어.
0: 말벌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계절 여름. 때문에 말벌 퇴치는 더위와의 전쟁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3: 이봐요, 땀지 않은 거.
2: 그거 땀이에요?
1: 땀이.
2: 아이고.
1: 땀 흘린 것도 아니에요.
3: 근데.
1: 땀 쓰고 뭐 다 젖어가지고.
3: 문제는 이렇게 땀 흘리면 살 빠질 것 같잖아요. 살이 안 빠져요.
1: 안 빠져요.
3: 죽여.
2: 배를 보면 알 것 같아요.
3: 안 빠져요.
1: 아, 그래도 지금 제가 몸무게 좀 빼고 있어가지고 조금 빠진 거예요.
3: 더 이런 느낌이야.
0: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될 정도로 고된대요.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작업료는 2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거기에 수거한 장수 말벌과 벌집, 애벌레도 수입원이 됩니다. 특히 애벌레는 애완 도마뱀 등의 먹이로 찾는 이들이 꽤 있다네요.
1: 대부분이 대학교나 이런 연구소에서 이거 많이 가져가세요. 저희가 이제 지금 소비가 많이 되는 게 몇 년 전에는 저희가 등거미 이런 것도 막 몇만 마리씩 잡아다가 납품을 했어요. 학교 측에. 뭐 대학교에 벌 종류별로 다 잡아서 급냉시켜서 보내주면 자기네들 그 벌 독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3: 지금도 연구하나요?
1: 네, 지금은. 네.
2: 아, 독을 연구해야 돼서 이게 많이 필요한데요.
3: 네.
0: 잠시 숨만 돌리고 바삐 길을 나서는 말벌 퇴치꾼들. 의뢰는 전국에서 들어오는데 이번 목적지는 전라남도 영광입니다.
2: 여기는 어떤 의뢰예요?
1: 여기는 그 천장 속에 있으니까 벌이 집 안으로 유입이 되나 봐요.
2: 집 천장이요?
1: 예예. 예. 안녕하세요.
5: 요 뒤에서 공부했어요?

0: 집 천장에 자리를 잡고 사람들의 일상을 위협했던 말벌. 이를 퇴치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갑니다. 작업 전 집안의 모든 문을 닫는데요.
1: 이제는 아무도 들어오면 안 돼요. 위험해서.
2: 지금 작업 시작하면 안 된다고 다 확인하셨죠? 여기는 좀 위험한 게 벌들이 막 달려들기 때문에.
0: 물폐된 공간. 이젠 어디 피할 곳도 없이 말벌과 맞닥뜨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천장에 작은 구멍을 뚫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 튀어나오는 성난 말벌들. 말벌떼를 피하려면 구멍을 막아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구멍을 넓히는 작업자. 말벌들이 순식간에 무섭게 쏟아져 나오는데요. 그야말로 집안은 아수라장이 따로 없습니다. 이 많은 말벌이 천장 안에 있었다고 생각하니 끔찍하네요.
2: 이게 천장으로 퍼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이걸 해놓고도 또 와야 돼요. 나중에 벌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3: 이걸로 이쪽 바깥으로 빼내는 거예요?
2: 네, 최대한 빼내는 거예요.
3: 이거 안 하고 언제 다 잡아요?
2: 이 구멍이 생각보다 보세요.
0: 또다시 매미채 기술을 시전하는 작업자들. 침착하게 매미채를 휘적거립니다.
1: 지금 매미채 하나 보이세요, 벌?
3: 와.
1: 야, 대봐. 밖에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바닥에 내려야 돼. 안 그러면 나 올라가.
3: 이거 무슨 벌이에요?
2: 천말벌이잖아.
3: 천말벌이요?
2: 이게 벌이.
0: 어느 정도 말벌을 포획한 작업자들. 이제 벌집을 꺼낼 준비를 하는데요. 드디어 말벌 세력의 핵심 기지인 벌집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2: 보이시죠?
1: 천장 안에 짓다 보니까 비도 막아주고 바람도 막아주고 뭐 열차 닫는 데도 집안에서 에어컨도 켜주죠.
3: 최적의 장소네요.
1: 그럼요.
0: 조심스럽게 벌집을 꺼내는 작업자. 얼핏 봐도 크기가 꽤 큰 벌집. 가로 길이만 50cm 가까이 돼 보입니다. 이게 천장에 있었다니 보고도 믿기지가 않는군요.
3: 지금 다 뺀 거예요?
2: 네, 지금 다 뺐습니다.
0: 벌집까지 빼냈으면 이제 작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 남은 말벌들만 정리하면 되는데요. 이때는 살충제를 사용.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말벌을 잡습니다. 이후 뚫었던 천장 보수까지 하면 작업도 끝이 납니다.
2: 저희도 처음에는 이거 시행착오 많았어요. 그냥 치고 갔더니 그 다음날 또 전화와.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전화와. 한 다섯 번씩 간 적이 있어요. 아, 그래서 벌을 퇴치할 때는 이런 식으로 처치하면 안 되는구나. 저희가 판단을 한 거죠.
4: 그래서 벌을 초반에 시행착오 좀 많았어요.
2: 예예. 예. 그래서 다 끄집어내고 최대한 끄집어내서 잡아드리고 나머지는 쳐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 전화가 안 와요.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경험보다 큰 스승은 없다고 봐요.
0: 산전수전 겪으며 쌓은 경험 덕분에 안전하게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5: 와,
1: 오미 뭔 일 났대요? 어? 오미 어째까지?
5: 아니, 어째까지 수풀이라 저렇게 났어. 어디다 천장 어디다 했어?
1: 천장에.
5: 천장인가?
1: 아니, 천장 속에.
5: 어머.
4: 어머니, 식겁하시죠?
5: 네. 아, 그러지라 그러면. 벌레 하나만 봐도 무서운데.
0: 한 시간 남짓 걸린 작업.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집안을 점검하는데요. 남아있는 말벌 한 마리까지도 잡아냅니다.
1: 이럴 때 신발이 필요해.
6: 이럴 때 신발이 필요해요.
1: 잔인해 보이지만 쏘인 사람들은 전혀 안 잔인해.
7: 그게 잡아야 돼.
1: 벌은 있잖아요. 아무데나 집 안 지어요.
7: 그래?
1: 네.
7: 매년 들어와, 우리 집 보일러서.
1: 집터가 너무... 엄청 좋으신 거죠, 여기. 집터가 좋은 거죠.
4: 어머니, 오늘 복권 사셔야겠는데?
1: 아니, 대부분 집에 벌 들어오는 집에 가면 그에 좋은 일이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0: 천장을 뜯고 복원까지 해야 하는 의뢰가 종종 들어오는데요. 때문에 관련 기술과 필요한 장비도 갖춰야 합니다. 대신 작업료도 다른 경우에 비해 더 높게 책정된다네요.
4: 이런 집 천장 같은 오늘 같은 경우는 제거비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1: 아, 70에서 100만 원 정도.
4: 70에서 100만 원?
1: 네. 그 난이도에 따라 틀려요. 오늘 이 정도 난이도는 높은 난이도는 아주 높은 난이도는 솔직히 아니고요.

0: 쉴 틈도 없이 다음 의뢰인이 있는 장소로 출발합니다.
1: 양봉장인데 제보하신 분이 어제만 해도 그 장수말벌한테 벌통을 다섯 통을 초토화당하셨대요. 그래서 지금 빨리 오라고 계속 독촉 전화가 오는 중이거든요.
0: 그래서 쉬지 않고 3시간을 달려 경상남도 사천에 도착했습니다. 야트막한 산속에 있는 한 양봉장.
1: 봐보세요. 벌 자네. 이거 어제 작살났다는 그거네.
2: 이런 양봉장 같은 게 있으면 네. 그 주변에 말벌들이 들어와 살아요?
1: 집 짓기가 좋죠. 일단은 왜냐하면 얘네들 말 그대로 도시락 안 도시락. 그냥 식당. 식당.
0: 양봉장에 피해를 주는 말벌의 종류는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특히 장수 말벌은 두세 마리만 있어도 벌통 하나를 초토화할 정도의 위력이 있다고 합니다.
3: 안녕하세요.
4: 회사는 올 때가 돼가는데 야무지나 하고 있었어요.
0: 여름이 매년 더 뜨거워지면서 말벌이 더욱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는 요즘. 매년 양봉장들의 피해도 더 늘고 있다고 합니다.
4: 지금 상태로 보면 다 뭐 양봉하시는 분들은 지금 다 말벌하고 전쟁이죠. 지금 여름이요.
0: 벌집의 위치를 알고 있는 양봉장 주인을 따라 산으로 이동합니다. 말벌은 인적이 드문 산속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벌집이 있는 곳까지는 꽤나 올라가야 하는데요.
3: 아, 지칠라 그래. 아니, 이거 벌 잡다 지친 이거.
1: 벌 잡기 전에 죽었어요.
0: 필요한 장비까지 바리바리 들고 30여 분을 등산한 끝에 벌집이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2: 빨간 리본이 벌 나와서 표시해 놓는 거예요?
4: 아, 이 그 풀을 베시는 분들이 이게 말벌이 나왔다고 이제 표시해 놓은 거예요.
0: 벌집부터 확인하는 작업자들.
1: 아니, 오픈돼 있다니까, 저기.
3: 지금 나와.
1: 맨 밑에다 돌려.
3: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가 있다.
0: 땅 속에 숨어 있어야 할 장수 말벌집이 밖으로 훤히 드러나 있는 상태. 왜 이렇게 된 걸까 궁금해지는군요.
3: 이게 오소리가 건드려서. 이렇게 짐승들한테 공격당한 경우도 있어. 장수도 이게 곤충 세계에서는 최상위 포식자라도 이렇게 공격을 당합니다. 영화 물렀다.
1: 영화 빨리 집어넣어라.
0: 장수 말벌이 다시 집을 짓지 못하게 하려면 여왕벌 포획은 필수. 이미 오소리에게 벌집을 공격당한 상태라 작업도 수월하게 진행되는데요. 10분 만에 작업 종료입니다. 양봉장 주변이 산이라 말벌집도 한두 개가 아닌데요.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위치가 파악된 벌집은 모두 제거할 계획입니다. 벌집을 찾아 한참을 헤매던 강전희 씨가 갑자기 걸음을 멈춥니다. 뭔가 찾은 걸까요?
1: 영지버섯이요.
0: 말벌 퇴치꾼이자 약초꾼이기도 한 두 사람. 산을 다닐 때면 귀한 약초는 덤으로 얻습니다.
2: 근데 어떻게 이 풀 속에 있는 게 보였어요?
3: 저희가 이제 어비 그걸에서 스무그립 찾기를 잘해요, 산에서. 삼도 저희가 이제 산삼을 찾으러 가잖아요. 그럼 이 앞에 있는 거 찾는 게 아니라 저 멀찌가니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찾아요. 스무그립 찾기를 잘해요, 저희가.
2: 약초 하시면서 그러면 말벌 퇴치하는 건 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1: 있죠. 연관성이 많죠.
0: 약초를 캐러 산을 다니면서 말벌에 쫓기고 쏘이기도 여러 번. 피하지 못할 바에는 잡아버리자고 의기투합한 두 사람. 그렇게 함께 말벌 퇴치를 시작하게 된 건데요.
3: 저기 있다.
1: 보인다.
3: 벌 날아다니는 게 보인다.
0: 또 다른 벌집을 금세 발견한 작업자들. 이야, 정말 숨은 그림 찾기 잘하시네요. 그런데 이 말벌은 크기가 좀 작아 보이네요.
3: 아니요, 이거 참말벌이라가지고요. 벌이 네. 그렇게 큰 벌은 아니에요.
5: 그래요?
3: 예예예. 예.
5: 우리는 그 장수말벌일 텐데 아이가.
3: 아니요.
2: 장수말벌이 아니었어요?
3: 네, 이거 장수 아니에요.
1: 장수는 꼬리가 밑으로 터져서 나는 게 틀려요.
2: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허리가 굽어서 날아요?
1: 꼬랑지가 무거워서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2: 장수는요?
1: 네, 보여요. 그래서. 그래서 금방 멀리서도 알아보는 거예요.
0: 참 말벌이라고도 불리는 말벌 역시 양봉장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퇴치는 필수입니다. 거의 눕다시피한 불편한 자세로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보통은 벌집과 여왕벌까지 제거하지만 여왕벌을 찾지 못하는 경우 방제를 꼼꼼히 합니다.
3: 이게 방제가 중요한 이유가 이제 벌집이 얘네들이 오래 놔두면 여왕벌이 여기서 또 많이 나와요. 그럼 이 주위에 또 벌집이 되겠죠? 여러 군데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그래서 제거를 해주셔야 지금 이제 여왕벌이 없는데 9월달 되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0: 해 뜨자마자 시작해 지금 이 시간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계속되는 작업. 정말 고될 것 같은데요.
6: 이게 작업 끝이에요.
3: 아휴, 아직 남아있어요. 이제 이거 정리하고 거제도 나가야 돼.
6: 거제도까지요?
3: 예. 오늘 일정이 거기까지 소화를 해야 또 내일 일정을 또 소화할 수 있어요. 오늘 미루면 내일 또 골치 아파져요.
0: 오늘 하루 충북 진천에서 시작해 거제도까지 이동거리만 대략 600km. 드디어 마지막 의뢰지인 거제도에 도착했습니다.
7: 안녕하세요. 어이, 반갑습니다.
3: 작년에도 보고 또 올해 또 봅니다. 위치는 작년에 잡았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7: 네, 작년에 했던 꼭 그 자리입니다. 네. 예. 불배다가 막 도망간 데도 따라와가지고 완전 헬급소름. 완전 죽는
2: 소리. 쏘이셨어요?
7: 작년에 7번 맞았고요. 올게도 또 머리에 한 번 맞아가지고.
0: 목숨을 잃을 뻔한 경험 때문에 걱정이 돼 의뢰를 한 건데요. 신기하게도 말벌이 자리를 잡은 위치가 지난해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8: 야, 올해는 빠르구나, 빨라.
0: 조심스럽게 벌집을 꺼내는 작업장. 아직은 벌집 크기가 좀 작네요. 다행히 큰 피해를 입기 전 벌집까지 제거 완료입니다. 이걸로 오늘 작업도 끝이 났습니다.
7: 얼마 없네. 아, 이게 너무 작다. 이제. 작년에 이랬는데, 이게. 작년에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네.
0: 오늘 하루 찾아낸 벌집의 총 무게만 4kg가량.
3: 벌집 같은 경우는 지금 키로에 한 15만 원 저희가 계속 가져가시니까 저렴하게 주는데 키로에 한 15만 원 정도 선에서 드리는 거고.
2: 그럼 이거 60만 원 어치인 거예요? 그래 다 판다면?
3: 오늘 생각해 보세요. 이거 봐봐요. 지금 2인원이 하루 제일 그냥 예? 경비 쓴 거 생각해 봐. 경비.
0: 이제야 자리를 잡고 쉬나 했는데 벌집에서 애벌레를 꺼내는 작업장. 어? 설마?
2: 아니, 이 애벌레를 먹는다고요?
1: 아, 이거 부담되게요, 부담돼. 선생님.
0: 말벌 퇴치꾼들에게는 별미라는 애벌레 볶음. 참기름에 볶아서 소금 간만 하면 된다는데요. 애벌레 볶음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의뢰인. 조심스럽게 도전해 보는데요.
7: 맛이.
3: 맛있어?
7: 뭐 무슨 특별한 맛은 아닌데 아무 그 그리낌이 없는데요.
0: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하던 의뢰인도 맛있게 드시니 저도 그 맛이 궁금해지는군요.
3: 벌집 자체를 저희가 벌이나 그리고 제거를 해주면 주위로부터 이제 위험성이 없어지잖아요. 다치는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많죠. 그게 제일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고맙다고 하실 때 제가 보람되죠.
0: 이번에는 서울 성동구로 찾아왔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진 이를 만날지 궁금하군요.
9: 저는 해충방역 8년째 일을 하고 있는 양선우라고 합니다. 오늘은 일요일이긴 한데 저희는 이제 주말도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 출근길입니다. 저희는 수수조개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무실이 크기가 크진 않고 아담합니다. 저희 팀장님들이 출근을 해 계시네요. 여기는 해충들 도감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현장 작업하다가 채집해서 제가 박제를 해놓은 표본들입니다.

0: 바퀴가 당연히 한 80% 차지하는데 빈대나 이제 각종 해충들도 가끔 들어오면 네, 저희가 작업을 다 합니다.
1: 여름과 함께 찾아오는 굴청객, 해충. 특히 요즘은 온도와 습도가 높아 해충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시기입니다.
2: 오늘 현장 가야 될 곳이 세 곳이라서 오늘 좀 바쁩니다. 오늘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요. 네.
1: 여름이 작업자들에게는 가장 바쁜 계절. 눈코 뜰 새가 없다는군요. 찾아간 곳은 서울의 한 공동주택입니다.
2: 독일바퀴 좀 그 어르신 집인데 좀 심해가지고 출동하고 있어요.
1: 의뢰인은 홀로 거주하는 70대의 어르신인데요.
3: 어르신, 안녕하세요.
1: 혼자인데다 거동까지 불편해 평소 집안 청소에 어려움이 많다는 의뢰인. 최근 들어 바퀴벌레의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 작업자들을 부른 겁니다. 먼저 바퀴벌레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인 주방부터 꼼꼼하게 확인하는데요. 싱크대 하부 칸막이를 드러내는 순간. 아이고, 이거 한눈에 봐도 심각해 보이네요. 싱크대 하부는 바퀴벌레들의 최적의 서식지. 칸막이를 들춰낼 때마다 조그마한 바퀴벌레들이 튀어나오는 상황. 이거 어쩌나요?
2: 독일 바퀴는 제일 작은 중. 네, 그러니까 성충이 11mm, 뭐 12mm 막 이래.
4: 아, 원래 종류 자체가 작은
2: 네, 바퀴예요? 다 커도. 독일 바퀴는 사실 일단 들어오면 집에서 사니까 집은 우리나라 이제 뭐 겨울에도 난방을 하니까 이 독일 바퀴는 사계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1: 독일 바퀴는 크기는 작아도 한번 들어오면 집에 자리를 잡아버려 더 골치라는데요.
4: 지금 못 찾으시는 거예요?
5: 아, 개체 수가 얼만큼 되나 한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 업체에서 이런 모니터링 트랩이라는 걸 설치했었는데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사체가 어마어마하죠.
4: 이런 알들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하나에 한 40여 마리 정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게 지금 수천 개는 되니까 개체 수가 엄청 납니다, 지금.
1: 싱크대 안쪽 곳곳에 보이는 바퀴벌레의 흔적들. 야행성인 바퀴벌레가 밝은 낮에 버젓이 돌아다니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퀴벌레 알 주변에 쌓인 수상한 알갱이들의 정체가 뭔가요?
2: 거무게 알갱이처럼 이렇게 쌓여 있는 게 이제 배설물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안 제거해주면은 이게 밖에서 또 끌어오는 이 페로몬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싹 치워줘야 박멸률이 더 높아집니다.
1: 집안 곳곳의 상태와 바퀴벌레의 종류까지 확인을 마치면 작업 준비를 하는데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바퀴벌레 소탕 작전이 펼쳐집니다.
2: 저 이제 바퀴벌레 저 사체 가루나 배설물 가루는 약간 호흡기 이제 그런 좀 천식도 일으킬 수 있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마스크를 좀 쓰고.
1: 가장 심각했던 싱크대 하부 작업은 2인 1조로 진행. 내부가 어두워 손전등을 비춰야 하기 때문인데요. 진공 청소기를 이용해 바퀴벌레의 사체와 알까지 꼼꼼하게 제거합니다. 눈으로 확인하며 최대한 집중해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4: 가득 찬 거 아니에요?
2: 거의 뭐 절반 상관없습니다. 움직이는 애들이 있는데.
1: 이야, 이거 보고도 믿기지가 않는군요.
2: 알 안에 새끼들이 40마리씩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이거 몇 수천 마리가 될 수도 있죠.
1: 싱크대 내부도 청소를 이어가는데요. 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은 바퀴벌레의 사체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 거뭇거뭇한 얼룩은 뭔가요?
2: 바퀴벌레 배설물이 이제 여기다 이제 배설을 하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눌러붙으면 습기나 이런 것 때문에 눌러붙으면 이제 이렇게 찐득찐득하게 이제 이런 건 이제 청소기로 안 되고 이제 걸레로 닦아내야 되죠.
4: 바퀴벌레 똥인 거예요?
2: 네, 맞습니다. 똥입니다.
4: 어이구야.
1: 눌러붙은 배설물은 반드시 세제를 사용해 닦아야 하는데요.
2: 기본은 중성 세제라고 보시면 돼요.
1: 세제를 뿌린 후 살살 불려가며 닦아내는 것이 요령입니다. 특히 배설물은 또 다른 바퀴벌레를 불러들이는 요소가 될 수 있어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그리고 마무리로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2: 마지막으로 에탄올 80% 알코올인데 이걸로 이제 소독 작업을 한번 할 겁니다.
1: 바퀴벌레는 몸이나 다리에 병균을 묻혀 옮기기 때문에 소독은 필수.

0: 살균력이 강력한 에탄올 80%를 사용하는 것도 그 때문인데요. 작업하는 내내 바닥에 엎드리거나 쪼그려 앉아서 일하는 작업자들. 가정집의 경우 대부분의 바퀴벌레 서식지가 싱크대 하부라 어쩔 수 없는데요.
1: 허리를 숙이거나 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작업을 하다 보면 땀이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고객분들한테 조금 민망할 정도로 땀이 좀 나긴 합니다.
0: 소독하려면 환기 때문에 문을 열어둬야 하는데요. 뜨거운 바람은 들어오지 자세는 불편하지 땀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된 작업 끝에 깨끗해진 싱크대.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 저 하수구 틈으로 바퀴벌레가 계속 공급이 되면 약으로 죽여도 계속 공급이 되면 계속 또 번식을 하죠. 그러니까 하수구를 일단 차단하는 거죠.
0: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퀴벌레의 유입 통로들 중에 주요 경로가 바로 하수구입니다.
3: 이게 이제 하수구 구멍으로 혹시 실리콘이 흘러들어가면 물 원활하게 안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0: 원활한 배수를 위해서 배수관과 하수구가 만나는 부분은 전기 테이프를 사용해 막아주는데요. 이후 그 주변은 아예 실리콘으로 완전히 봉쇄. 바퀴벌레 유입을 차단해줍니다.
3: 냄새부터 벌레까지 아예 1도 못 나오게.
4: 아, 우리 집에 바퀴벌레가 너무 많아요 할 때는 거의 독일 바퀴인가요?
2: 예, 보통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독일 바퀴는 일단 들어오면은 안에서 알까고 번식을 해버리니까 우리 집 바퀴벌레가 너무 많아요, 많이 보여요는 보통은 독일 바퀴가 더 그런 가능성이 높죠. 예.
0: 주요 출입구를 막았으니 집안에 남아있는 바퀴벌레를 잡을 일만 남았는데요.
4: 이거 약을 너무 콩알만큼 넣은 거 아니에요?
1: 바퀴벌레는 겁이 많아서 자기보다 큰 건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일 바퀴 같은 경우는 보통 약을 도포할 때 성냥개비 머리 뭐 반에서 하나 정도 그 크기로 약을 도포를 해야지 훨씬 효과적이에요. 일반 분들이 셀프로 약을 도포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많이 짜면 좋다고 생각하셔서 막 지렁이처럼 크게 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거는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0: 꼭 성냥갑처럼 생긴 종이박스는 약품을 놓아둘 수 있는 도구인데요. 일반인들도 인터넷 쇼핑몰이나 약국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0.1cm의 틈만 있으면 이동이 가능한 바퀴벌레 때문에 미세한 틈에도 반드시 약품을 놔줘야 하는데요. 이때는 특수 도구를 써야 합니다.
2: 보통 이제 방역 업체들이 이런 이제 총을 쓰는데 저는 이제 좀 깊숙이 더 넣기 위해서 이제 연장 노즐을 좀 만든 거죠. 일반인들이 셀프로 하실 때 이제 그 완성도가 어쨌든 좀 박멸률이 떨어지는 게 이제 저희처럼 이런 장비가 없으시니까 이제 겉으로만 좀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박멸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0: 약품은 집의 면적을 고려해서 놓는데요. 이 집은 상태가 심각해 집 전체에 촘촘하게 도포를 했습니다.
5: 이 독재를 사용을 하면은 바퀴벌레가 먹고 자기 둥지로 가서 2시간 후에 죽게 되거든요. 그걸 이제 연쇄적으로 둥지를 파괴하는 그런 효과를 위해서 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0: 약품 처리까지 끝나면 작업도 마무리가 됩니다. 유입로 차단과 약품까지 놓은 후 1, 2주 아니면 바퀴벌레가 어느 정도는 처리되는데요. 새로 부화되는 개체들을 고려하면 완전히 퇴치될 때까지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드디어 2시간 만에 작업이 끝났습니다.
2: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박멸해드리러 왔다가 저희가 또 혹을 붙여가면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천연 살충제로 이렇게 저희 이제 다 뿌리고 장비에도 다 뿌리고 이제 피디님께도 뿌려드리고 그렇게 할 겁니다.
0: 그러네요. 현장에 함께한 제작진도 소독은 필수겠네요.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강동구입니다.
2: 이제 두 번째 지금 방문처는 신축 빌라긴 한데 화장실에서 나방파리가 너무 많이 보이고 뭐 주방 쪽에도 좀 파리 같은 게 보인다고 하셔서
6: 아,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7: 안녕하세요.
2: 예.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나방파리 그 종류가 좀 많이 나오나요?
7: 주로 그렇게 생긴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2: 그러니까 나방파리랑 그 벼룩파리는 하수구에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0: 먼저 주요 출몰지 화장실부터 확인하는데요. 아이고, 여기저기 죽어있는 나방파리들이 보이네요. 얼핏 봐도 개체 수가 좀 많습니다.
2: 나 이게 허트 모양, 그 나방팔이라는 제 소형팔인데 얘네들은 무조건 하수구에서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0: 곧바로 하수구부터 확인하는데요.
2: 여기 그래도 물을 사용해서 물이 고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고여 있으면 이 물이 방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바닥은 문제가 없어요.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이제 여기 하수구를 잘 못 보시거든요. 왜냐면 이게 다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도기로 가려놓으니까.
0: 세면대 아래쪽 물이 내려가는 부분을 확인해 보는 작업자. 아하, 하수구가 완전히 막혀 있지 않네요.
2: 잘 막혀 있는 것 같아도 이게 그냥 이런 식으로 흔히 있어요. 이 하수구가 열려있다고 하는 게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0: 이런 경우는 의외로 간단히 해결 가능해 직접 할 수도 있다는데요.
2: 이렇게 물가 내려갈 때 열린 트랩을 사용해서 나와주세요.
0: 트랩이라는 도구를 사용해 나방파리의 유입 통로를 차단해 주는 겁니다. 하수구와 연결관 사이에 트랩을 설치 후 실리콘으로 미세한 틈새까지 밀봉하면 되는데요.
2: 예, 부인 들어가겠습니다.
8: 네, 감사합니다. 오늘.
2: 건강하세요.
0: 끼니 챙길 틈도 없이 또 다른 의료인을 만나러 출동합니다. 이 일을 하기 전 제약회사 직장인으로 10년, 식당도 5년이나 했었다는 작업자.
9: 방역도 다 똑같이 약품을 취급하는 회사를 해서 그때 일했던 게 또 약품 이해도에 대해서 그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되고, 저희가 이제 식당들 그런 방역도 많이 가거든요. 근데 주방 시설물 구조라든가 어디에 이제 벌레들이 많이 꼬일 수 있다든가 그런 요식 업장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경력이 다 지금 방역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0: 이번에 찾은 곳은 경기도 연천. 시골 마을의 단독주택인데요.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들리는 곳입니다.
2: 선생님, 안녕하세요.
10: 안녕하십니까.
2: 예, 예. 아, 또 올해도 됐네.
10: 네, 감사합니다.
2: 예, 안녕하세요. 예,
4: 예. 선생님, 어떻게 의뢰하게 되신 거예요?
10: 시골집들은 여름만 되면 벌레와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는 거죠, 3년째.
0: 집이 하필 야트막한 산과 맞붙어 있어 집 안팎으로 벌레가 가득. 그야말로 골치를 앓았다고 하는데요.
4: 그 효과가 좀 있었어요?
10: 1년 동안은 아마 거의 아마 저 없을 거예요, 벌레가.
11: 벌레가 절대 안 나오니까 하는 게.
4: 근데 여기 사방 천지가 다 벌레들인데.
11: 근데 우리 집 안 와요.
4: 아, 그래요?
11: 예. 네.
0: 본격적으로 집안 살충 작업에 나선 작업자. 곳곳을 살피며 꼼꼼히 살충제를 뿌려줍니다.
1: 아, 이거는 이제 피레트린이라고 국화꽃에서 추출한 천연 성분이에요. 바퀴벌레뿐만이 아니고 뭐 개미, 거미, 뭐 그리마, 진드기, 뭐 종벌레 모든 유해한 해충에게 다 효과적입니다.
0: 황토와 목조 구조로 지어진 집이라 특히 나무에 집중적으로 도포해 줍니다. 모서리의 틈새는 섬세한 노즐을 사용해 안쪽 깊숙하게 살충제를 넣어주는데요.
1: 이런 데 보면 이제 틈이 좀 벌어져 있잖아요. 이런 데 그 벌레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데 위주로 꼼꼼하게 넣어줘야 됩니다.
0: 더운 날씨에 집중해서 일을 하다 보면 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시골집에서의 방역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해충을 차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12: 창문 다 닫아요, 창문 다 닫아요.
4: 요거는 독한 약이에요?
12: 아, 아닙니다. 이거 원래는 어느 정도 화학약품을 써도 되는데 고양이가 있어가지고 친화적 약품으로 뿌릴 겁니다.
10: 꼼꼼하게 잘 뿌려주세요.
0: 외부는 벌레의 진입을 막는, 한마디로 방어막을 씌우는 작업인데요. 실내와는 다르게 최대 7m까지 분사되는 기구를 쓰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살충제를 뒤집어 쓸 수 있어 방역복은 필수입니다.
4: 끝난 거예요?
2: 아, 아닙니다. 여기 약도 한번 채워야 되고 중간에 저희 물 한번 먹고, 예, 저희 뒷마당 쪽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름철 땀 많이 흘렸을 때는 이렇게 나트륨 정제를 갖고 다녀요. 그래서 이걸 두세 알씩 중간에 먹어줘야 탈수증에 안 빠질 수가 있습니다.
0: 땀을 많이 흘리는 작업자들에게는 상비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 아, 시원하다.
0: 일이 가장 많은 여름철에는 하루 출동만 세네 번씩은 하는데요. 이런 날은 하루 3, 4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긴다고 합니다.
10: 아쉬운데 고생 많았습니다. 아유, 일단
2: 아유, 저기 믿고 맡겨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4: 내년에도 방역 그래야
10: 될까요? 당근이지.
0: 모두의 불청객인 해충을 잡기 위해 누구보다 뜨거운 땀방울을 흘리는 이가 방역 전문가들입니다.
9: 해충이라는 것도 환경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또 땀 흘려서 케어해드렸을 때 보람이 좀 이렇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보람 있는 것과 뭐 이제 그런 매출과 이제 같이 결합되기 때문에 저는 제일 같은 저한테 맞는 것 같습니다.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가입안입니다. 결제안입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가 진짜 무료. 지금 무료로 받아가세요. 가입 시 추가로 전부 다 갈아버리는 강력 파워. 농사부터 텃밭까지 한 번에 뚝딱. 투인원 전동쟁기 받아가세요.
1: 잠깐 인생의 버킷리스트 크루즈를 예다하면서 와 특별 혜택 크루즈 할인권 30만원 증정.
2: 어르신들에게 딱 좋은 게 크루즈예요.
3: 공연, 여가, 식사, 잠자리까지 크루즈에서 이루어지니까 편하게 다녀오실 수 있고요. 가족 여행으로도 참 좋습니다.
0: 한 달 납입금 14,900원. 게다가 제휴카드 이용 시 한 달 0원.
3: 노잣돈, 수고비 등 추가금 부당 요구 시 100% 환불.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가입안입니다. 결제안입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가 진짜 무료. 지금 무료로 받아가세요. 가입 시 추가로 전부 다 갈아버리는 강력 파워. 농사부터 텃밭까지 한 번에 뚝딱. 투인원 전동쟁기 받아가세요.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연대지급 보증하는 믿을 수 있는 상조 예다함. 지금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가입안입니다. 결제안입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가 진짜 무료. 지금 무료로 받아가세요. 가입 시 추가로 전부 다 갈아버리는 강력 파워. 농사부터 텃밭까지 한 번에 뚝딱. 투인원 전동쟁기 받아가세요.
1: 잠깐 인생의 버킷리스트 크루즈를 예다하면서 와 특별 혜택 크루즈 할인권 30만원 증정.
2: 어르신들에게 딱 좋은 게 크루즈예요.
3: 공연, 여가, 식사, 잠자리까지 크루즈에서 이루어지니까 편하게 다녀오실 수 있고요. 가족 여행으로도 참 좋습니다.
0: 한 달 납입금 14,900원. 게다가 제휴카드 이용 시 한 달 0원.
3: 노잣돈, 수고비 등 추가금 부당 요구 시 100% 환불.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가입안입니다. 결제안입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가 진짜 무료. 지금 무료로 받

0: 가세요.
1: 가입 시 추가로
0: 전부 다 갈아버리는 강력 파워. 농사부터 텃밭까지 한 번에 뚝딱. 투인원 전동쟁기 받아가세요.
1: 한국 교직원 공제회에서 연대지급 보증하는 믿을 수 있는 상조 예다함. 지금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2: 이어서 건축 탐구 집이 방송됩니다.
3: 취미는 과학이 될 수 없을까? 안 될 건 뭐야? Why not? 드디어 100회를 맞이했습니다. 야, 100회 대망 주제는 뭡니까?
4: 좀 성대하게 파티를 한번 해야겠다.
3: 아, 파티.
4: 파리를 한번 해야겠다.
3: 파리 타임.
4: 예. 예. 진짜 파리 타임 준비했습니다.
3: 뭡니까?
4: 초파리.
3: 아, 초파리 타임. 아, 초파리. 예.
5: 초파리 과학자들은 돌연변이 찾는 거를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빨간 눈 야생형 초파리.
3: 빨간 눈이요? 빨간 눈이야? 최고의 전설의 초파리는. 어디 나왔습니까?
5: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충격적인 초파리는
3: 어, 뭐야? 아, 저거예요? 저거?
5: 가장 중요한 건 유전인자인데요.
3: 유전인자예요, 실제.
5: 퇴행성 뇌질환, 뭐 우울증이나 파킨슨병의 다양한 암의 돌연변이 원인이기도 합니다.
3: 아, 초파리에서. 뺄 수가 없어요. 초파리 알면 할수록, 그죠? 어느 하나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죠?
4: 예, 네, 앵앵거리죠, 제 머릿속으로.
6: 잠깐, 콘드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드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드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7: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8: 아, 이 분위기?
9: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8: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10: 이분 위기.
11: 뭐야 이거?
10: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12: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3: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현재 저희는 이 재난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아동의 수를 최소 17,000여 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순식간에 집과 학교를 잃었고 식량이 부족하고 또 깨끗한 식수의 접근성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현장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현재 네팔 정부 당국과 또 현지 파트너와 협업해서

0: 임시 대피소를 만들고 긴급구 키트와 아동보호 활동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트만두 긴급구 물류창고에 나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매일매일 이렇게 물품을 한 장으로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이번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과 가정에 저희가 조금 더 빨리 더 많이 다가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후원과 지지를 요청드립니다.
1: Save the Children은 마지막 하나이라도 더 끝까지 현장에 남아 생명을 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입니다. 월 2만 원의 긴급구호 정기 후원으로 재난 속 아이들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2: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3: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4: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5: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4: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6: 새로운 일상에서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7: 공원에 녹아든 현대미술 작품을 감상하며 오후를 시작해보세요. 독서가를 위한 개성 있는 독립서점들이 모여있는 거리를 거닐며
6: 익숙한 것들이 사실은 가장 소중하다는 것.
8: 아니 그냥 생각나가지고.
6: Look what you can do. Google Gemini BTS.
9: 저 푸른 논바디에 그림 같은 집한채. 사랑하는 우리님과 이런 집에 누구랑 살아야 제일 행복하려나요?
10: 아, 미운 가족도 뭐 아니.
11: 미운이 누구야? 최진이야 나야.
10: 아니 살면서 그런 가족들이 있잖아.
9: 아무녀 내 좋은 사람만 가족은 아니거든.
12: 우리 삶은 사실 집과 같이 하지만 그렇다고 완벽하게 비례해서 가지는 않아요. 가끔은 헤어지기도 하고 다시 또 모이기도 하고 근처에 살기도 하고 함께 살기도 하죠. 하지만 거기서 집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9: 오늘은 다시 돌아가고 싶은 내 마음속 그 집을 고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누구실까? 요즘 같은 날씨에 정원 일하면 쓰러져요. 아유 어쩌시려고 그래요? 어? 그런데 입이 귀에 걸리셨네. 뭐 금똥이라도 묻어두셨나?
11: 아빠 더워. 나중에 해 지면에 이런 날 이런 거 하면 죽어. 여기 아무도 없어 밖에.
13: 안 죽었잖아 아직.
11: 세상에. 진짜.
14: 근데 이게 아버지가 네. 딸 말 잘 안 들어요?
11: 아우 듣는 날이 어딨어요. 진짜 말 안 듣기로.
13: 너도 나는 내 말 안 듣잖아.
9: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오 호민 소장님 늦으셨네요. 오늘 집은 저 논밭 한가운데 아버지랑 딸이 사는 집이래요.
12: 아 혹시 이 집인가? 오, 건축 창구집. 아, 이 집 맞네. 저기 부녀가 일하고 계신 것 같은데.
15: 안녕하세요.
12: 아유, 반갑습니다.
13: 네, 안녕하세요.
15: 뵙겠습니다. 와,
12: 정원이 너무 예뻐요.
15: 아, 난리 나가지고.
12: 와, 꽃이 정말 형형색색이네요.
9: 아우, 곱다, 고와. 아니, 달맞이 꽃도 분홍색이 있구나. 보아하니 이 정원은 말 안 듣는 아버지 작품 같은데 땡볕에 땀 흘리신 보람 있네요.
12: 전 서울에서 온 딸 바보 윤우 아빠입니다.
11: 아, 아빠는? 아빠 누구 아빠야?
12: 누구 아빠세요?
16: 나는 이 집 주인 최별 아빠예요.
12: 아, 최별님 아빠?
16: 예.
12: 그러면?
15: 제가 바로 최별입니다.
17: 아. 안녕하세요. 저는 115년 된 태가를 사서 고친 딸 최별입니다.
16: 115년 된 태가를 어떻게 고쳤는지 궁금해서 찾아온 아빠 최찬석입니다.
14: 아니, 뭐가 그렇게 궁금하셨어요?
16: 얘는 뭐 사고를 꼭 친다.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그 어디 그러니까 김제 뭐 주고 그래가지고 너무 황당했어.
11: 그때는 진짜 폐가였어요. 진짜 철거할 때 초가 지붕이 나왔어요.
9: 세상에 초가 많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볕이 번진 초가가 나온대요. 그야말로 놀랄 노자의 문화재급 폐가. 근데 이런 집을 돈 주고 샀다고요? 어우, 댕기머리 귀신 나오게 생겼는데 용감하기도 하셔.
11: 그 썸네일에 그 4,500만 원에 299평이라고 써져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클릭을 한 거예요. 여기가 논 사이에 섬처럼 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바닷가에 온 느낌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집이 좋았다기보다는 집에서 보이는 풍경이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15: 이게 그때 그 계약서랑 건축물대장이에요.
12: 아, 계약서랑 건축물대장? 네. 1905? 그 2월인가요?
15: 맞아요.
16: 아, 싸긴 뭘 싸.
15: 아, 싸게 산 거지. 300평을 4,400만 원에. 이제 사고 나니까 직장인으로서 집을 고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회사에 기획안을 쓰게 됐습니다.
12: 아.
15: 예, 네, 그래서 사실.
12: 피디님이셨으니까.
15: 맞아요. 네. 네, 방송국 피디였으니까 네. 이 집으로 콘텐츠를 해보자 해서. 근데 사실 인기가 많을 줄 몰랐고 집 고칠 시간만 있으면 됐는데 네. 그게 그 집 고치는 3개월 동안 너무 좀 떡상해 버린 거예요.
9: 원래 별 씨는 공중파 방송국 PD였대요. 자기 돈으로 산 촌집 고치는 이야기를 찍어서 올렸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죠. 왜 코로나 때 너도 나도 촌집 고쳐 리틀 포레스트 하는 게 유행이었잖아요. 시대 흐름을 잘 간 거지. 그런데 어떻게 지금은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집은 그때 다 고쳤던 거죠? 아,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우선 들어가서 구경하면서 차근차근 이야기 들어보자고요.
12: 아, 뭐 고칠 양이 어마어마했겠는데요? 오, 야, 여기가 현관이구나.
15: 네, 여기가 이번에 새로 만든 현관. 원래 여기가 현관이 아니었는데.
12: 이야. 오, 여기 거실 너무 예쁜데요?
15: 네, 여기가 저희 바깥 거실.
9: 석가래 감춘 낮은 천장이 아늑함을 더해주는지. 저건 나무창인가요? 낭만이란 감성은 한도 초과네. 아우, 생각보다 잘 고쳤다.
12: 가정집 거실 친구는 책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되게 책을 좋아하시나 봐요.
15: 제가 네. 처음에는 집을 고쳐서 살다가 이제 서울에 다시 직장 때문에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거든요.
12: 그래요?
15: 네, 그래서 집을 또 비우면 집이 금방 망가지니까 네. 좀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서점을 만들고 네. 이제 저도 올라가고 저희 아버지를
12: 아빠는 뭔 죄래요?
15: 북지기. 네, 책을 지키는 사람.
12: 멋지네.
16: 뭐 내가 하여튼 뭐 도와주고 싶었어.
12: 아, 아, 그럼요. 아빠 마음이 그래요.
16: 여기 늦잖아 이게 또.
12: 맞아요. 보통 일이 아니지.
16: 근데 막 이렇게 재피가지고 무슨 소리가 좀.
12: 지금 무슨 일이라고요?
16: 아니 무슨 말이래요.
15: 행복하시죠?
16: 아휴, 살아봐라.
15: 아, 지금은 아빠가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시긴 하지만 처음에 제가 이제 집 샀다고 사실은 병원 응급실에서 말했거든요.
12: 하필입니다.
11: 그러니까 약간 시골 그 빈집 고쳐서 살아보는 게 아빠는 재밌다고 느끼는 거네?
16: 아니, 아빠는 나와서 살아 그러면 살지 차라리 거기서.
11: 아빠가?
18: 아빠 그래서 내가 지금

0: 이불을 하나 샀어.
1: 아유, 참. 또 사고 쳤구만. 아니, 아빠는 아니.
2: 나는 왜 찬석 씨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걸까요?
3: 왜 황당하잖아. 뭐 한번 당해보세요. 딸내미가 그 서른도 서른 갓 넘은 애가 강원도 말해도 다니기가 편해요.
0: 강원도가 집값이 엄청 비싸.
3: 아니 그러니까 그보다 그, 날 아빠는 거리가 문제야 이게.
2: 연고도 없는 것에 그것도 딸인데 걱정되죠. 그래서 바로 쫓아내려왔는데 집 고쳐놓은 걸 보고 또 한 번 뒤로 넘어갔대요.
3: 혼나겠던 게 지금 이 상황, 요 뒤로 이렇게 이게 뭐 뻥뻥뻥뻥 뚫려 있어서 다. 아, 그게 문이 왜 없냐.
4: 문이, 오.
0: 아니,
4: 왜요?
0: 그때는 저 혼자 이 넓은 집을 독차지하면서 살 생각이었으니까 굳이 문을 달아놓을 필요가.
2: 사방이 막힌 벽에 문도 멀쩡히 달린 방이었는데 창은 생기고 문은 사라지고. 이게 무슨 조화 속이래요. 분명 고치기 전보다 백만 배는 좋아졌는데 잔석 씨 말 맞다나 온 집안이 뻥뻥 뚫렸네. 아무리 혼자 살 집을 하지만 왜 이렇게 고쳤는지 어디 이야기 좀 한번 해봐요.
0: 저는 사실 스무 살 때부터 나가 살았거든요. 독립해가지고 이제 근데 처음에 스무 살 때는 돈이 없잖아요. 그때 아빠랑 사이가 안 좋아갖고 나간 거라. 그래서 표정도 부러운 그래서 그때 막 학교 앞에 대학교 앞에 고시원에 살고 그랬는데 이제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서 가장 싼 방 조금 더 돈을 한 달에 3만 원 추가했더니 반지하로 옮길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 더 1층 뭐 옥탑방 그리고 뭐 창문이 큰 방 뭐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20대를 보내고 나서 30대에 만난 집이 이 집이니까 여기는 뭐 사실은 채광은 정말 장난 아니잖아요.
2: 조금씩 사정이 나아질 때마다 지하에서 지상으로 승격하던 집. 갓 스물이 된 청춘에게 고시원 문은 닫힌 벽이었고 창 크기는 나아지는 살림살이의 상징 같더랍니다. 아, 그래서 문은 없고 창은 많은 집이 탄생한 거구만요. 네, 이제 이해가 되네.
4: 이쪽은 뭐죠?
0: 네, 약간 안거실 같은 공간인데 아~ 네, 옛날에는 여기서 밥도 먹고 그랬었어요.
4: 아, 옛날에는 네. 여기가 방이었을 것 같긴 한데
0: 맞아요, 맞아요. 옛날에 맨 처음에는 아예 안방이었던 것 같고 아~ 네, 저는 이제 식탁 있고 이렇게 쓰다가 지금은 저희의 가장 메인 코너가 됐죠. 여기가 원래 문이 달려있는 벽장이었는데 네. 이제 막 실제로 이불을 넣고 그러기엔 조금 습하기도 하고 그래서 쓰임이 좀 애매했었어요. 아. 근데 이제 저희 엄마 책이 옛날 책이 많이 있어가지고
4: 아, 어머님 책이었구나.
0: 네.
4: 아, 근데 이건 뭐예요? 이 뭐지?
0: 아 이거는 사실
4: 되게 오래된 책인가?
0: 네, 저희 엄마 대본이에요. 저희 엄마가 이제
4: 대본이요?
0: 네, 라디오 드라마 작가셨어가지고
4: 아, 작가님이셨구나.
0: 네.
2: 난 이런 대본 본 기억 있어요. 이 벽장은 그니까 엄마를 기억하는 공간이구나.
0: 이가 저고 언니.
4: 동생. 아, 언니.
0: 아빠 어딨지?
4: 아, 그러니까 여기 왜 아버님이 안 계세요?
1: 아빠가 집에 온 거지.
4: 아, 그거 확실하세요?
1: 네. 그 요 이 집인데 이 집이 참 예쁜 집이 있었어요.
4: 지금 집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요?
0: 맞아요. 여기 집이랑 너무 닮은 거예요. 이
4: 감성이
0: 집이랑.
4: 너무 비슷한데?
0: 이제 4살 때부터 6살이어서 사실 기억이 많이는 안 날 텐데 그때 되게 좋았나 보다. 그래서 이 집을 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막 기억이 나요. 아빠 엄마 저쪽에서 고추밭에서 뭐 하고 있고 저 혼자 소꿉장난하고 저 혼자 놀았어요 맨날. 근데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막 제 기억에 혼자 무슨 그 망초꽃 흰색 망초꽃 따다가 혼자 결혼식 하고 있고 그랬거든요. 그 기억이 있는데 그때가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가족의 약간 리즈 시절이에요. 아빠도 엄마도 언니도 막 이렇게 넷이 되게 행복했던 때.
2: 100살 넘은 촌집이 왜 좋지 했는데 넷이라 행복했던 그 집과 꼭 닮아 있었던 거죠. 절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거든요.
0: 엄마가 고등학생 때 진짜 좀 갑자기 돌아가셨고 그때는 고등학생 때는 하여튼 안 웃겼어요, 저희 가족에.

0: 막 언니랑 그런 얘기 했던 적 있어요. 그냥 그 의자가 원래 다리가 네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해도 계속 넘어진다. 아빠랑 이제 치고받고 엄청 싸웠고, 예, 네, 그랬던 기억이 있죠.
1: 이 집은 그렇게 10년 넘게 떨어져 살았던 부녀가 다시 함께 살게 된 집이었답니다.
2: 야, 이방 엄청 특이하네요? 아니, 어떻게 벽에 타일이 마감이 돼 있죠? 야, 근데 이 공간 좀 독특하네요? 벽은 타일이고. 바닥은 이거 우레탄 페인트 같은데.
0: 아빠 말씀하실래요?
3: 아니, 네가. 이거 요번에 곧 수리한 거예요?
2: 아, 이번에.
0: 네. 원래는 여기가 저만 쓰던 조적 욕조. 한 번도 물을 못 채워봤어요.
2: 아, 그니까. 아니, 1톤 들겠다, 1톤.
3: 아니, 평균적으로만 이해를 해도.
0: 평균적으로 그거
3: 상관이 안
0: 말을
3: 간다고,
0: 어떻게
3: 이제. 나는
0: 알아?
3: 얘가 그, 딴 사람하고 얘기할 때도, 뭐, 특이하다. 얘를 특히 내가 키운 딸이 맞나?
0: 안 가는 거예요.
3: 아니, 얘는 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0: 왜?
3: 아니, 여기 이제 네 노른 땅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아, 그걸 어떻게 보고. 이게 내가, 참네.
0: 혼자서 살아본 시간이 일주일밖에 안 돼요. 일주일 이후에는 계속 아빠 와 있고, 뭐, 예. 그래서 혼자 살아본 적이 없어요, 사실, 여기에서.
1: 아버지가 이 집에 눌러 살게 된 결정적인 이유, 그것으로 가봅시다. 와, 근데 이 여름에도 찬석 씨 정원은 정말 곱다.
2: 야, 정원이 진짜 예뻐요. 근데 이거 설마 아버님께서 다 갖고 오시는 거예요?
3: 아니, 하늘에서 떨어져서요.
2: 하늘에서 떨어졌다고요?
3: 뚝 떨어졌어요.
0: 아빠가 다 가꾸시고, 네, 그것에 대한 지금 불만을 이런 식으로 표출하시는 거예요. 정원 가꾸면서 행복하셨죠, 아버지?
2: 아, 지금 팔을 너무 꽉 주무르신 거 아니에요?
0: 행복했다고 말해. 행복하다고 말해.
3: 내가 상상하는 그 꽃밭 이상, 딴 데서 보는 것, 그거 이상으로 내가 이게, 그 뭐, 말하자면 뭐 꽃을 보고 살게 해주겠다, 이를테면은, 뭐 그런 거는 있었어요.
0: 아쉬워.
3: 아이고, 아이고.
0: 잘
3: 잘
0: 지냈어요?
3: 지냈어? 예. 네.
0: 살이 좀 붙었다. 좋아 보이네.
3: 자.
4: 아버지 누구예요?
3: 큰딸.
5: 안녕하세요. 이집 큰딸 최진입니다.
4: 언니분은 이제 엄마 돌아가시고 바로 이렇게 나가서 사신 건가요?
5: 네.
4: 갑자기.
5: 근데 아버지가 딱그제방 창문을 다 열어놓고 제가 나간 곳을 향해서 창문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걸 보고서 아 아빠가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도 알았고 나가는 것도 알았구나 싶어서 또 마음이 먹먹하더라고요.
0: 아빠가 그때는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어요. 예, 지금 이제 말할 수 있지만 막술 진짜 많이 드셨고 그리고 이제 술 먹고 그 아픈 이야기를 하면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더막 서로 공격하고 막 과격해지고 그래서
4: 미안함을 가져서 안 가시고 날 도와주겠나 그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세요?
0: 저는 200%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거의 그 업보를 씻어내리는 활동이다. 이 가드닝은 그때 제가 너튜브 하면서 다 찍었잖아요. 영상을 제가 편집하거든요. 보면 이거는 진짜 돗 닦는 행동인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걸로 제 마음이 실제로 많이 풀어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아빠가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1: 오랜만에 세 부녀의 김제집 회동. 찬석 씨 신이 나신 것 같은데요. 사실 큰딸까지 출동한 데는 이유가 있답니다. 찬석 씨가 한달 전에 머리를 여는 큰 수술을 했거든요. 6년 전암 수술에 이어 두 번째 수술. 딸들은 걱정이 되죠.
3: 그 손님 중에 머리 따고 있는 줄 알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
0: 그건 아빠 놀린 것 같은데?
3: 아니야. 아니 다들.
4: 세 분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는 거 보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가족이신데?
3: 아예 불행하진 않아요.

0: 그랬더니 아버지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간의 외로웠던 이야기를 하나하나 꺼내시는데, 아, 아빠도 우리들한테 하지 못했던 그런 속 얘기가 있었구나.
1: 아빠 인생이 좀 뭐랄까 외로워요. 아빠 형제분들도 꽤 많으셨는데 다 먼저 보내시고 엄마도 어쨌든 그렇게 되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좀 짠하죠. 여기는 300평 마당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출출되면서도 되게 행복하게 지내신다고 생각해요.
2: 30년 전네 식구 행복했던 남양주촌 집 정원에 꽃을 심었듯 잔석 씨는 이집 정원에도 쉼 없이 꽃을 심었답니다. 아무도 못 말렸대요. 그게 딸 곁에 머물 이유라는 핑계였을 테니까요.
1: 이 집이 아니었으면 화해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빠랑 나름대로. 시간을 보내기도. 왜냐면 그 같이 뭘 얘기할 거리가 없어요. 근데 사실 이 공간을 공유하면서 이제 뭐 아빠는 뭐 나름대로 오늘 누가 왔다 갔다, 뭐 어쨌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저는 나름 밖에 나가도 책방 손님이 또 그쪽에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연결돼 있어요, 여기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훨씬 가깝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3: 근데 제 오른쪽에 있는 이문 하나는 그래도 좀 똑바른 것 같은데.
1: 네.
3: 아니, 너무 예쁘다. 혹시 우리 따님이 있는 방인가요?
4: 제 방이죠.
2: 인마야, 남자 혼자 사는 방이 정갈하다 못해 곱다. 역시 꽃을 심는 남자인 건가요?
3: 이런 감성이셨구나. 이야. 아니, 근데 그러면은 우리 따님은 어디에서 지금 기거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아버님 방이면?
4: 저 건너쪽에.
3: 건너쪽에 집이 또 있어요?
1: 네, 별채가 하나
3: 아, 부잣집이네.
2: 이번에는 별채 탐구하러 갑니다. 원래 이 별채는 농업용 창구였다가 손님방이 됐었는데요. 본채가 책방이 되고 나서는 책방지기 찬석 씨가 머물던 집이었죠. 별 씨가 다시 들어오기로 결정을 하면서 세 번째 공사를 했답니다. 현관이 대골이네요. 경사천장이라 그런가 더 넓어 보여.
3: 현관에서 바로 부엌이구나.
1: 네.
3: 특이하다.
1: 여기가 아빠랑 저희랑 공간을 좀 공유해야 되다 보니까 식사를 같이 하니까 그래서 앞쪽으로 뺐어요.
5: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혹시
1: 저희 남편이에요.
3: 그런 줄 알았어요.
5: 네. 안녕하세요. 폐가 고친 채별 PD와 결혼한 채별의 남편 이상훈입니다.
6: 아니, 이렇게 긴 제의가 사실 줄 아셨어요?
5: 아, 사실 몰랐습니다. 연애할 때만 해도 그냥 뭐 와닿진 않았는데, 이제 실제로 결혼하고 내려와서 사니까, 예, 좀 놀라긴 했는데, 지금은 뭐 나름 만족하고 있습니다.
2: 아우, 신부가 너무 예쁘다. 아버지 눈물 좀 빼셨겠는데요. 혼자 살겠다 찾아온 폐가가 부녀의 집이 되고, 이제 남편의 아이까지 다시 네 식구, 네 다리가 받쳐주니 넘어질 일 없겠네요.
3: 아니, 어쨌든 이 부엌이 보니까 사통팔달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창도 많고.
1: 맞아요. 여기가 원래 가장 큰 창이 애초에 있었던 곳이어가지고,
3: 아, 이곳이.
1: 네네. 그래서 여기에 넓은 창을 좀 갖고 싶었고, 그래서 여기가 부엌일 수밖에 없었어요. 평야가 보이는 주방이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2: 100살 넘은 폐가가 무조건 좋았던 이유는 사실 끝도 없이 펼쳐진 저 지평선 부분 풍경이었잖아요. 그러니 창은 절대 포기가 안 되죠. 별 씨, 밥하는 부엌에 논전망 창을 갖게 된 소감, 그 얘기 좀 해줘봐요.
1: 그냥 되게 이렇게 뭐랄까 진짜 그림 같잖아요. 되게 평화롭고 이렇게 저 멀리까지 보인다는 게 저는 좋은가 봐요. 그냥 저 멀리까지 되게 멀리 풍경이 보이고 모르겠어요. 그냥

0: 되게 좋던데 저는 그냥.
1: 장 참 많이 봤는데 이렇게 멀리 뵈는 장은 처음이네요. 정원이 바라다 보이는 침실창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평선 논밭 뷰래요.
2: 참 재밌는 게 십자형이에요. 네,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십자형으로 돼 있는 데다가 거기에 이제 각각 창문들이 다 있어서 보안이 저 뒤쪽,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본체 쪽으로는 아버님이 또 가꾸시는 정원이 너무 예쁘게 이렇게 잘 보이고.
3: 맞아요.
2: 그리고 또 요 부엌에 보이는 창은 이 김제평이 굉장히 넓잖아요. 나 오늘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제 이제 오른편에 보이는 곳은 또 논도 잘 보이고.
3: 맞아요.
2: 또 중요한 게 저는 길이 같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0: 이렇게 혼자 밥 먹고 일했던 테이블인데 이제 가족들끼리 잘 둘러앉아요. 그냥 모이면 자연스럽게 여기 앉아가지고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1: 한 솥밥 먹는 사이가 가족이니까요.
4: 자, 인우 밥 온다요.
0: 우와. 우와.
4: 오늘 누구 생일 축하하는 거야? 이모 생일 축하하는 거지. 민우 노래 불러줄 거야? 노래 불러줄 거야?
5: 생일 축하합니다.
4: 사랑하는 이모랑 엄마랑
5: 이모의 생일 축하합니다.
4: 불어. 오세요. 같이 불어.
5: 우와.
6: 그럼 아버지한테 집이랑 한 단어 표현하면 뭘까요?
7: 가족이 뭐 모일 수 있는 곳, 뭐 싫으나 좋으나 굳으나 보고 싶으나 뭐 어떤 상황이든 기뻐서 찾아갈 수도 있고 외로워서도 갈 수 있고 뭐 하소연하서도 갈 수 있고 그런 데 같아요.
1: 가족이 모이는 곳이 집이다. 아, 그 말 참 명언이네요. 아버지에게 집은 가족이 있는 곳, 딸에게 가족은 한 솥밥 먹는 사람들. 가족이라는 한자에 왜 집가자가 들어가는지 오늘 제대로 배우고 갑니다. 이제 부디 행복만 하십시오. 설마 두 번째 집도 김제평화가 보이는 마을에 있어요? 오늘 김제 특집인가요?
5: 같이 여보세요.
8: 같이
5: 여보세요.
1: 할머니 부로 손주가 놀러 왔구나.
8: 어이,
1: 저 집 손자가 아니라 이 집 손자인 건가요? 아, 이 녀석 소속은 대체 어느 집인 걸까요?
9: 금성아 집이 더 좋지.
10: 엄청 귀여운 애기 관계예요.
2: 저기 안녕하세요. 아, 어머니들 안녕하세요. 아, 혹시 여기에 17년 만에 애기 울음소리가 났다는 네, 집을 찾는데.
8: 예, 애기가 17년 만에 태어난 애기예요.
2: 어이, 옥동자. 야, 우노야, 니네 집 가자. 아저씨랑.
8: 우리네 집 가자. 할머니 손잡고 갈까?
2: 갑자기 노래 부르다 노래를 그치네.
8: 갈까? 나 자꾸 가자. 갈까?
2: 할머니랑 같이 갈까?
1: 아, 17년 만에 애기 울음소리가 나는 은우 집이 오늘 탐구할 집이구만요.
11: 은우 엄마! 손님 왔네!
2: 아, 여기구나. 아, 건축 향구집. 아이고, 안녕하세요. 야, 네.
11: 은우 엄마 잘 있어. 나 갈란게.
2: 아이고, 감사했습니다.
12: 안녕하세요.
2: 은우 어머님, 아버님이신 거죠?
12: 네.
2: 아,
12: 네.
2: 아이고, 반갑습니다.
12: 반갑습니다.
2: 애기가
12: 반갑습니다.
2: 너무 예뻐요.
12: 아, 감사합니다.
2: 아니, 근데 어쨌든 이 동네에 지금 17년 만에 애기 울음소리가 나서 다들 너무 좋아하시던데, 네. 큰일 하신 것 같아요.
12: 아니에요. 저희가 오히려 더 많이 받아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죠.
13: 안녕하세요. 석가래 시골집에 반해 전북 김제까지 내려와 짓고 치고 사는 은우 아빠 최수연입니다.
12: 은우 엄마 이지은입니다.
13: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었는데 아내는 조금 걱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0: 자그마치 3년 넘게 비어있던 집이었대요. 그러니 폐가가 따로 없는 형상. 서울 토박이 우는 엄마 눈에는 안 차지. 엄마야, 저거는 아궁이는 진짜 이 옛날 부엌 아닌가요? 대체 은호 아빠는 뭐가 좋았던 거래요?
1: 대문 열고 딱 들어오면 그때 겨울이었는데 빛이 쫙 들어와 있는데 너무 따뜻한 거예요. 이 그 마당 자체가. 그래가지고 첫 느낌부터 저는 이 집이 좀 잘 준 것 같은데?
0: 글쎄다. 어쨌든 은호 아빠가 봤다는 그 매력 찾아서 집 구경 시작해봅시다.
2: 그런데 어쨌든 참 특이한 게 있는데 저쪽 그 사칸 집이네 심지어. 어쨌든 여기 퇴마루는 좀 이해가 되는데 여기 퇴마루가 참 특이하네. 밑이 다 막아져 있어서 보통 우리가 퇴마루 하면 이 지면에서 떠 있거든요.
3: 아무래도 조금 어르신분들은 넓게 쓰고 싶으셔서.
2: 그러니까 그리고 온도를 아마 깔면서 뭔가 이게 사연이 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집에 들어가서 하나씩 좀 파헤쳐 볼까요?
3: 네.
2: 네, 들어가시죠.
0: 그러고 보니 이 집 맞배 지붕 아니고 팔짝 지붕인데요. 평야가 넓으니 혹시 만석군 집이었으려나? 갑자기 탐구 욕구가 생기네.
2: 실내 퇴마루가 높이가 좀 있는 편이네. 오, 천장은 또 7, 80년대 이 목재 천장인데요? 쪽모이 천장. 야.
0: 왜? 한옥은 석가래가 맛인데 80년대 쪽모의 목천장을 살린 이유가 대체 뭐래요?
3: 제가 어릴 때 이제 단독주택에 살았었는데 그때 집이 이제 한 70년대, 80년대에 지어졌던 집이었어가지고 벽도 다 이제 나무로 되어 있는 그런 집에 살았었어서 좀 그래서 그런지 좀 더 친근하게 느껴지고 아, 이거는 좀 갖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0: 쫑모이 목천장뿐만이 아니래요. 지은 씨 마음 사로잡은 7, 80년대 추억템은 안방에도 있답니다. 근데 뭐가 추억의 아이템이죠? 혹시 저 목창호 이야기인가? 나도 잘 알죠. 근데 어째 뭔가 빠진 것 같다.
2: 이 특히 창문이 너무 특이해요. 아니 뭐 일단 장식도 좀 특이하고 네. 분명히 우리가 7, 80년대 이렇게 목재 창호를 많이 쓰기는 했는데 이게 나누면 네 칸, 뭐 두 칸이지 이렇게 세 칸으로 나눈 그 창문은 저도 거의 처음 갔거든요.
3: 또 이게 세 쪽이 있다 보니까 한쪽으로 몰아서 열면 네. 이제 가운데가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매력적이다.
0: 세쪽 목창호가 지은 씨가 꼭 살리고 싶었던 추억템이라면은 이 팔짝 지붕 석가래는 수연 씨 추억 아이템이래요.
1: 처음에는 이제 그 천장이 막혀 있었어요.
2: 막혀 있었구나.
1: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릴 때 이런 시골집에서 살았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네. 이제 집을 계약을 하고 그 빠루를 가지고 이 석가래가 살아있나 안 살아있나부터 뜯어봤어요.
2: 아, 그거부터 체크를 하셨어요?
1: 아, 네네.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약하고, 그렇게 천장을 조그맣게 이렇게 좀 따가지고, 그거부터 이제 핸드폰 라이트로 해가지고, 딱 봤는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 그래가지고 신이 나서 막 다 뜯었죠.
2: 야, 그래서, 이렇게 텐마루 복도를 지나서, 여기가, 아, 거실이구나. 오, 거실 높다. 와. 야, 저기 상량이 있네요.
0: 철거에 손 떨리는 샌딩 작업까지 수연 씨가 직접 했대요. 1938년생이라고 적힌 이 영롱한 자태를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2: 좀 활짝 웃으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만족해 하시는 것 같은데 소위 그때 그 이제 천장 한번 뚫어서 확인했던 게 바로 또 상량이었던 거죠?
1: 네, 바로 그 상량이에요. 야. 제 친구들도 뭐 이제 소위 뭐 아파트 뭐 몇 억 올랐다 뭐 얼마 한다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뭐 나는 한 90년 된 집 살아 뭐
4: 약간 역사 있는 집 살아 약간
1: 저희 집도 약간 이런 한옥집은 아니었는데 제 기억도 어렴풋이 나고

0: 뭐 사진으로 보면은 약간은 아궁이가 있는 집에 그런 데서 사진 찍은 것도 있고.
1: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산다고 했던가요? 수연 씨가 이 집에 끌렸던 이유가 이거였네.
0: 태어나기 전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장남이 이제 빨리 세상을 떠난 거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 심적으로 되게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나중에 얘기만 들었는데. 그래서 할머니께서 이제 절로 들어가서 생활을 하셨어요. 이제 집이 없이 그냥 절에서 이렇게 생활을 했었죠. 아침에 마당도 쓸고 6시에 종도 치고.
1: 할머니 따라 어린 나를 절집 수행자처럼 산 셈. 친구들이 집에 갈 때 절로 돌아가던 소녀는 간절한 꿈이 하나 생겼답니다.
0: 집부터 사고 싶다, 집부터 마련하고 싶다, 이런 집에 대한 애착이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 좀 갈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유독 어릴 때부터 그런 게 좀, 그러니까 마음속 깊숙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2: 선생님 같기도 하고.
0: 저희 아버지 사진입니다.
2: 아버지. 네.
1: 수연 씨랑 꼭 닮았네. 얼마나 보고 싶어 그래.
0: 결혼하고 이제 아내가 아버지 제사를 지내겠다고 해가지고.
2: 그럼 지금 제사를 계속 지내오고 계신 거예요?
3: 네. 아기가 계속 안 생겼었어요. 그래서 좀 스트레스도 많았었고 많이 힘들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고 또 제가 아버님 제사를 지내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그 제 마음을 알아주셨는지 예, 1년 만에 은우가 생겨가지고.
1: 어렵게 얻었으니 얼마나 귀했을까요?
0: 당연히 뭐 그건 말로 할 수 없죠. 엄청 기뻤고 이제 저도 아버지처럼 빨리 가지 말고 은우 곁에서 오래 살아야겠다.
1: 그렇게 수연 씨는 감히 꿈꾸기도 조심스러웠던 아빠가 됐답니다. 아우 이뻐라. 이 집이 진짜 큰일을 했네.
4: 이쁘다 우리 은우.
0: 근데 이제 은우가 이제 저희 아버지를 한 번도 못 봤는데 이제 사진 이렇게 보여주면서 아빠 아빠야 그러면 아빠 아빠 이렇게 할 때 좀 뭉클했죠.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좋아했을 텐데.
4: 왜 그래?
0: 아 잠깐만.
1: 그 나이가 되어보면 비로소 이해가 되는 마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3: 이번 기일에 제사 지낼 때 은우랑 같이 절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좀 뭔가 본인만의 뭐가 조금 있었나 봐요.
0: 아, 갑자기.
3: 괜찮으십니까?
0: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아빠가 돼 보니까 그 자식을 이렇게 보는 그 행복함을 우리 아빠는 그런 걸 못 느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갑자기 좀 확 울컥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삶을 살아가는 그 행복 중에 가장 큰 행복일 텐데.
3: 어쨌든 아버님이 안 계셨으면 오빠가 없었을 테니까 또 그렇게 저희가 이제 챙겨서 지내다 보니 아버님이 또 우리 은우를 보내주신 것 같아서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좀 제사를 지내고 싶어요.
0: 둘째도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2: 아, 두 분 정말 집을 고치면서 이렇게 훌륭한 집도 얻었지만 정말 가족도 또 얻으셨잖아요. 네. 태어나고.

0: 너무 신기한데요?
1: 네, 맞아요. 저희 운우도 얻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또 존재도 또이 집을 통해서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2: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를 얻었다? 그게 뭔 말일까요? 부엌을 탐구해 보면 알수 있나요?
0: 특히나 옛날 집이라서 그런지 부엌이 보통 아일랜드 주방도 좀 특이했을 것 같은데 이 디귿자라. 굉장히 드물게 보거든요. 아니 근데 아까 그 말씀하셨던 뭐 아버님이 한분 생기셨다고 하셨잖아요.
1: 네.
0: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깜짝이야.
3: 안녕하세요.
0: 아니 거기서 긴장을 하세요 어떻게?
1: 제가 말씀드린 저희 아버님입니다.
3: 딸 사이. 예, 그리고 저는 이민배라고 합니다.
0: 아, 예, 반갑습니다. 아, 사위분이시구나. 아, 장인어른.
4: 저희 아버지가 원래 젊으셨을 때 이제 이런 인테리어 쪽 일을 하셨어가지고
3: 그렇죠.
4: 저희가 이 집으로 결정한 후에 좀 도움을 요청을 드렸었죠.
0: 네, 맞아요.
3: 안녕하세요. 지은이, 수연이 아버지 이민배입니다.
4: 핑퐁 돼야지 이제 대화가 되는데 핑똑 퐁똑 약간 그런 거였다면 지금은 그래도 얘기하면 아버지가 또막 이런저런 또 얘기도 해주시고 보통의 그냥 아버지와 자식 같은 그런 대화를 이제도 많이 나누는 것 같아요.
3: 정말 결정적으로 더 가까워진 게이집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네. 이집 수리하면서 아무래도 그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전에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은 내색 못했던 걸 여기서 했다. 이 생각이 드네요.
2: 수연 씨에게 민배 씨는 이제 세상에서 유일하게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는 사람.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짠한가 모르겠네.
5: 어렸을 때 어렵게 자랐다는 얘기를 좀 들으셨나요?
3: 이제 연애를 둘이 오래 했는데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글쎄 뭐 처음엔 조금 그 못마땅한 점도 좀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딸이 일단 귀하니까. 근데 이제 얘기를 듣고 이렇게 나눠보니까 아주 착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네, 그런 점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우리 딸애를 너무 사랑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마음을 열고, 예, 받아줬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너무 낮으니까 상부장을 못 달아요. 예. 그러면 디귿자로 해가지고 수납을 많이 넣을 수 있게끔 해서 만들어 보자. 이랬는데,
0: 아이디어가 좋네요.
3: 예.
4: 이쪽에 이제 아버지가 시공을 해주셨는데, 제가, 저희는 원래 좀 작은 타일로 하고 싶었어요.
0: 이거보다 더요?
4: 더 작은 걸로 하고 싶었는데, 저거 한 4분의 1 쪽만한 걸로 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그건 아니고,
0: 네,
4: 아빠
0: 아니고.
4: 말을 들어라.
0: 이야, 그거 관철시키기 어려운데. 타일은 양보 안 하거든요, 보통.
3: 그 양보 제가 못 받은
0: 어떻게,
3: 게 하나가 있어요.
0: 어떤 거 있습니까?
3: 화장실은 제가 결국은 딸한테 줬습니다.
0: 아, 그래요? 어떤지 한번 볼까요? 이거 못 봤는데?
2: 와, 이걸 직접 시공하셨다고요? 부엌에서 화장실까지. 야, 솜씨가 대단하시네. 아, 이게 그 문제의 타일이구나.
0: 아, 색깔 보니까 느낌 온다. 약간 짙은 청록에,
3: 예.
0: 예, 저 줄눈도 하얀색으로 해가지고, 이탈 붙이기 어렵겠는데요?
3: 이 줄눈 놓고 나서 진짜 1분만 지나면은 안 닦여요. 굳어버리면은 칼로 뜯어도 안 떨어져요. 예, 그래서 진짜 밤새 닦았습니다.
0: 근데 아버님 예쁘긴 하네요.
3: 예쁘긴 해요. 예, 맞아요.
2: 싱크대 높이도 수연 씨한테 맞춰줬다는 거 아니에요? 아유, 아버지 없는 사람은 서러워 살겠나.
6: 우리야, 사과 먹자.
7: 우리는 좋아하네.
4: 사과.
3: 그렇지. 이렇게 또 준비했어.
6: 우리 사과.
3: 그래.
7: 건강하게.
1: 고맙습니다.
2: 수연 씨가 새롭게 얻은 가족들이 된 말에 모두 모

0: 네요.
1: 아, 맛있다. 할아버지 자전거 사주세요.
2: 할아버지 자전거.
3: 오, 자전거.
4: 오, 오 뭐야 이거?
3: 사과 먹고 가자. 사실 당사자인데 그동안 이제 이게 아이가 안 생기니까 힘들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내색 한번 안 하고 뭐 오히려 괜찮다. 오히려 나를 위로하는 네, 그런 아들이 사위였었는데 고맙죠. 뭐 잘 키우고 이 집에서 행복하게.
0: 이제 마지막 공간 탐구하러 갑니다.
4: 근데 아까부터 저 소나무가 참 눈에 띄더라고요. 어, 한번 볼까요?
5: 저 소나무 의미가 아주.
4: 네. 아, 의미가 있는 소나무예요?
5: 네.
6: 은우나무라고.
4: 아, 아이 이름?
5: 은우나무. 네.
4: 어.
6: 마을 이장님께서 네. 소나무를 이제 은우 태어난 기념으로 식재해 주셨어요.
0: 이 비싼 소나무를 직접 굴삭기까지 끌고 와서 심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그러셨을까요?
4: 야, 한마디로 정말 우리 은우가 이 동네 그 거의 손자?
5: 네.
4: 복덩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던 큰 선물인가 보네요.
6: 이제 이 집에 이사 오고 나서, 은우가 태어나서 제가 아버지가 되기도 했고, 없었던 아버지가 또 생긴 것 같고, 그래서 이 집이, 터가 참 좋은가?
0: 수현 씨가 석가래 아궁이 집에 살았던 시절이 딱 지금 은우만한 때 아닌가요? 은우에게 이 집은 어떤 집으로 기억되길 바라시나요?
5: 제 그냥 저희의 욕심이라면 아버지가 물려준 곳에서 은우가 또 아버지가 돼서 또 아이 본인의 아이에게 이 공간을 또 줄 수 있는 그게 이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0: 세상에 나가 살다 힘들고 외로운 날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의 고향. 두 분은 폐가를 고친 게 아니라 은우의 고향집을 고친 거였네요.
7: 퇴직 후 프로젝트 1번이 이곳의 집짓기였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무력감에 빠졌을 때 미뤄뒀던 일들을 해보자. 괜찮아. 너 나쁘지 않아. 그런 용기를 집에서 많이 얻은 것 같아요.
8: 평생 후회하지 않는 집을 짓고 싶기 때문에 제가 우고집이잖아요.
9: 전부 이사를 합니다.
10: 멋대로 하고 싶어요?
9: 그렇죠. 멋대로 하고 싶어요.
8: 많이 와서 여기를 누리시면 너무 좋겠다. 그 나이가 되니까 이 기쁨들을 함께 하고 싶었던 거예요.
11: 상담 완료 시 훈제 직화 두 가지 맛을 하나로 뚜껑을 덮어 훈제 불맛을 제대로 직화. 이 모두가 가능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증정해 드립니다.
1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2: DB라면 됩니다.
1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2: 됩니다.
1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2: 됩니다.
16: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2: 되고요.
15: 지병이 있어도?
12: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5: 수술비도 된다고요?
12: 됩니다.
17: 암 치료비도?
12: 됩니다.
18: 진단비도요?
12: 되고요.
18: 병원 통원비도?
12: 네, 됩니다.
1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 드립니다.
18: 이번 첫날부터?
12: 됩니다.
19: 1인실에 입원해도?
12: 됩니다.
2: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2: 되고 말고요.
18: 감기로 입원해도요?
12: 돼요.
18: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2: 되죠.
15: 디스크로 수술해도?
12: 물론 됩니다.
19: 이게 모두 된다고요?
12: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1: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우. 상담만 받아도 증정.
1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2: DB라면 됩니다.
1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2: 됩니다.
1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2: 됩니다.
16: 당뇨락, 고혈압이 있어도?
12: 되고요.
15: 지병이 있어도?
12: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5: 수술비도 된다고요?
12: 됩니다.
17: 암 치료비도?
12: 됩니다.
18: 진단비도요?
12: 되고요.
18: 병원 통원비도?
12: 네, 됩니다.
1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8: 입원 전날부터?
12: 됩니다.
19: 1인실에 입원해도?
12: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2: 되고 말고요.
14: 감기로 입원해도요?
12: 돼요.
1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2: 되죠.
15: 디스크로 수술해도?
12: 물론 됩니다.
19: 이게 된다고요?
12: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1: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우. 상담만 받아도 증정.
20: 이어서 세계 테마 비행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21: 보물을 찾는 여정을 같이 출발해 보시죠. 가시죠.
22: 울림으로 그래, 울림으로.
23: 비행기 최상품이라. 한문에 뭐 한 150만 원입니까?
22: 150만 원이요?
23: 네. 이거 아주 소중한 거죠, 여기. 어떻게 보면 보물이 다죠, 이게.
22: 당근장, 당근장. 이게 내 인생 보물입니다.
23: 이게
22: 위로 오겠죠. 유녀는 너한테 보물 같은 존재.
24: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25: 아기 때부터. 엄마 보면은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26: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27: 제 가방도 사야 되고 책 노트도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6: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8: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9: 아, 이 분위기?
30: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9: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30: 이분 위기.
28: 뭐야 이거?
30: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0: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3: 상쾌,
1: 통쾌. 변비엔 메이킨.

0: 순간 모두의 행복. 더 기아 PV5 기아 movement
1: that inspires. 남반구는 북반구와
0: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사막은 여행자를 기다립니다.
3: 갑니다.
2: 화이팅! 척박한 땅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과 행복을 나눕니다. 가슴 뛰는 모험의 땅. 남아프리카 여행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의 첫 여정은 붉은 모래가 펼쳐진 나미비아의 사막 세스리엠으로 향합니다. 나미비아는 아프리카의 남서부 해안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건조한 지역에 속하며 국토의 80%가량이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600여 킬로미터에 걸쳐 맞닿아 있는 푸른 대서양과 모래사막은 나미비아에서만 만날 수 있는 풍경입니다. 나미비아라는 이름은 바로 나미브 사막에서 따온 겁니다. 나미비아는 수분이 0%에 가까워 생명체가 살기 힘든 땅이기도 합니다.

0: Why do you have a gun?
1: Yeah, I'm protecting you. I'm your bodyguard.
0: Oh!
1: Yeah, even anymore, I'm your bodyguard.
0: Oh, thank you. 아무래도 나미비아가 광활하고 야생동물도 많고 위험지대가 많아가지고 이 친구가 저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갖고 온 것 같은데요. 이 친구 전 직장이 경비였다고 합니다.
2: 든든한 가이드를 만나게 된 것 같아 마음이 놓입니다.
0: 오릭스입니다. 오릭스. 와.
2: 오릭스는 초식 동물인 영양의 일종으로 주로 사막에서 서식합니다.
0: 오릭스가 보이니까 이제 드디어 사막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2: 사막을 향해 달려갈수록 점점 짙어지는 모래의 색. 붉은 모래 언덕이 손에 잡힐 듯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사막이 아니라 붉은 바다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모래사막의 붉은 빛이 반사돼 하늘의 구름까지 장밋빛으로 물들이는 것 같습니다.

0: 모래를 보세요.
1: 예, 모래 안에 있는 철분이 산화가 돼가지고 다른 사막에서 못 보는 이런 붉은색을 띠고 있는 겁니다.

0: 올라와서 이런 식으로 물처럼 파도가 막 생겨요. 물결 같지 않습니까? 전 산과 이런 물결을 쫙 볼 수 있습니다.
1: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막은 찰나의 모습일 뿐 바람이 불면 이내 달라집니다. 어제의 사막과 오늘의 사막이 같은 모습일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나미브를 살아있는 사막이라 부릅니다. 나미브 사막에선 듄 45라는 이름의 사고가 가장 인기입니다. 듄 45의 경사는 완만하기 때문에 누구나 어렵지 않게 붉은 사고의 우아한 곡선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0: 하지만 저는 탐험가 아니겠습니까? 나미브 사막에서 가장 높은 모래 언덕 빅 데디에 도전하겠습니다.
1: 저기 저 보이는 그 사구의 정상이 빅데디인데요. 300m가 넘는다고 합니다. 올라가는데 한 2시간 걸릴 것 같은데, 아, 가면 갈수록 더 높아 보여요.
0: 멀리서 볼 땐 아담한 언덕 같더니 조금씩 가까워질수록 웅장한 위엄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60층 빌딩에 맞먹는 높이라고 하는데요. 뜨겁고 건조한 날씨 때문에 더욱 멀고 높게

0: 있습니다.
1: 시작하면서 진짜 힘드네요. 발이 그냥 푹푹 빠지고 한 30cm 올라가면 15cm가 빠지는 것 같아요.
2: 야, 브리엔.
1: 야.
3: How's it feel?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독학으로 한국어를 배웠다는데요.
1: 하늘입니다.
2: 어?
1: I'm Han.
2: I'm Han. Harald.
1: 아, 하시.
2: From which part of Korea you come?
1: Seoul.
2: The south, of course, and yeah. From there? Seoul?
1: Seoul.
2: Seoul, directly from the capital.
1: Yes.
2: Wonderful. And you want to try it?
1: Yeah, of course.
2: I have to stop it. It was hard for me.
1: Okay.
2: You lose 68-70% by yeah. moving the sand and not walking.
1: Yeah. Oh, we're gonna try.
2: Yeah, you try. You do it.
1: Yeah.
2: Yay!
1: Yeah, it feels good, right?
2: Yeah, I believe in. I trust in you.
1: Okay. Again?
2: Yay! Yay! Yay!
1: No.
2: Oh. Yay!
1: Thank you.
2: Good luck.
1: 저 멋있는 날씨가 포기했다고 하는데, 아 정말 멀고 높은 것 같습니다. 아.
3: You're a marathoner. Marathoner.
4: Okay.
0: 조깅하시는 분까지 만날 줄은 몰랐네요. 섭씨 40도에 육박하는 건조한 날씨 때문에 더 힘듭니다.
1: 아, 한참 온 것 같은데 반도 안 온 것 같습니다. 아, 하지만 여기 쫙 한번 둘러보세요. 아, 너무 멋있습니다. 여기 사구들 보면 이렇게 다 뾰족뾰족 서 있거든요. 그 이유는 저쪽에서 불어오는 대성에서 오는 바람과 저쪽에서 불어오는 내륙의 바람이 충돌을 하여 이 가운데의 모래를 바다 쪽 모래, 육지 쪽 모래를 쌓아가지고 삼각형의 이런 독특한 사구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즉, 이런 사구의 원인은 바람입니다.
0: 대서양에서 부는 바람이 모래를 싣고 해안에서 150km 가량 떨어진 나미브 사막의 모래를 떨어뜨린 건데요.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 언덕의 능선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0: 벌써 내려가시는 분들 부럽습니다.
1: 와, 정상이다.
0: 많은 여행자들도 정상에 올랐는데요. 예사롭지 않는 패션을 자랑하는 이분.
2: 이 멋있는 광경 앞에서 마치 CF 찍는 것 같습니다.
3: I'm from Hong Kong.
2: Oh, sorry.
3: Yes. Okay. But I just like their traditional.
2: Okay.
0: 사진으로 남기고 싶은 특별한 풍경 앞에선 누구나 친구가 되기 마련이죠.
3: Can you look at me?
0: 사실 이 두 분은 이곳에서 처음 만난 사이랍니다.
2: You look like a real model.
3: Oh, thank you.
0: 내려갈 땐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4: One, two, three.

0: I love Korea.
1: 갑니다. 파이팅!
2: 뜨겁게 달아오른 사막을 신나게 질주합니다. 사막이 주는 또 다른 즐거움 아닐까요?
1: 와, 올라갈 땐 2시간! 내려갈 땐 5분! 와, 소리 지르고 너무 재밌나 봅니다.
2: 남아프리카의 야생을 탐험하는 여정. 오늘은 나미비아 북부 오프로 향합니다. 오프우는 인구 7,700여 명 정도의 작은 도시이지만 나미비아 북부에서 가장 번화한 지역입니다. 화려한 드레스부터 동물 가죽으로 만든 전통 의상까지 정말 다양한 패션을 만나게 됩니다.
1: 킴바족, 페르로족, 젠바족, 다마라족, 굉장히 많은 종족이 다 지금 섞여 있는데요. 이 도시가 나미비아 북쪽에서 가장 큰 도시이기도 하고 앙골라 국경과 가장 가까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민족들이 여기서 모여서 교육도 하고 또 생활하기도 하고.
2: 삼각형 모양의 독특한 모자를 쓰는 분들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는데요.
1: 여기 계신 분들은 헤르로 부족에서 오신 분들인데요. 저기 앙골라에서부터 나미비아까지 쭉 퍼져 있습니다. 약 25만 명 정도가 이 근처에서 다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도 굉장히 화려하기로 유명한 부족입니다.
2: 소의 뿔을 닮은 삼각형 모자는 헤르로족의 상징입니다. 19세기 후반부터 이러한 의상을 입기 시작한 헤르로족은 나미비아 북부와 앙골라 국경지대에 주로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진 찍는 걸 무척 좋아해서 카메라 앞에선 자동으로 포즈가 나온다고 합니다. 생필품을 사기 위해 두세 시간을 걸어 이곳에 온다고 합니다.
1: 전통 의상을 보니까 흰마족이십니다. Hello, Viola.
2: 화려한 문명 속에서도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한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기로 합니다. 지금 저는 킴바족 마을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비포장길을 달린 후 숲을 헤치고 나가야만 합니다.

0: 바람이 너무 세서 저는 서 있기조차 힘든데요. 염소들은 이미 익숙한 것 같습니다. 이 거센 바람을 뚫고 저 멀리서 당당하게 걸어오는 여성들이 보입니다. 바로 제가 잡던 흰마족입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유목을 떠났고 마을에는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만 있었는데요.
1: 천진난만한 눈으로 저를 막 쳐다보네요. 웬다.
2: 에이, 웬다. 에이, 웬다.
0: 근엄하신 이분은 마을 최고 어르신. 고맙게도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네요.
1: 다시 봐도 아이고.

0: 머리나 이게 와, 너무 아름답고 강렬합니다.
1: 성인이 된 여성들이 사용하는 머리 장식입니다.
0: 이게 헤렌베라는 건데요. 염소 가죽으로 만든 장식물입니다. 이제 머리는 오엔지트라고 하는 오크라랑 동물성 유지를 섞어가지고 만든 페이스트로 이렇게 머리를 만든 것입니다.
1: 강렬한 태양을 닮은 오치대의 붉은 빛깔 덕분에 힌마족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족으로 손꼽힙니다. 오프 시내를 화려하게 활보하던 헤레로족 여성입니다. 이 마을로 시집 왔답니다.
0: 모자가 이게 가발이랑 같이 돼 있는 거네요. 떼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핀이 여러 개 꽂혀가지고 고정이 되셨네요.
2: 일단 밑에 붙여씌우고
0: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1: 헤레로족의 패션을 완성하는 모자. 저도 한번 도전해봤는데요.
0: 뺀다. 옷까지 입어보라고 하는데요. 아, 그건 좀 무리 같습니다.
1: 내친 김에 모자 안도 보여준다고 하십니다.
0: 오, 와, 신문지를 말아가지고 이렇게 납작하게 만든 거네요. 신기하네.
1: 소의 뿔을 형성한 거랍니다.
0: 실제로 헤레로족들은 재산의 가치를 소로 표현합니다. 소가 굉장히 헤레로족 분들한테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고, 그래서 의상 안에 이런 신문지를 말아서 넣어가지고 뿔 형상을 만들어서 옷을 입는 거라고 합니다.
1: 힌바족과 더불어 아프리카 최고의 패션 리더답게 포즈도 멋지십니다. 남아프리카의 해가 저물어 갑니다. 오늘의 저녁은 담백한 옥수수죽과 염소고기입니다.
3: 모두 여자분들이
4: 스스로 하신다.
1: 수줍어도 일손은 멈추지 않네요. 옥수수는 힌바족의 가장 중요한 주식입니다. 고소한 냄새가 풍기는 걸 보니 죽이 완성된 것 같습니다. 옥수수 죽은 염소 고기를 우린 육수에 살짝 찍어서 먹습니다. 소박한 밥상에서도 가족들은 모두 즐거운 표정입니다.
0: 예, 솔직히 맥맛입니다. 밥도 맥맛인데.
1: 척박한 자연을 꿋꿋하게 이겨낸 사람들만이 그 맛을 느낄 수 있겠죠?
5: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6: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7: 먹는 즐거움
6: 이가탄탄 이가탄
1: 가뭄으로 식량이 귀하다기에 제 저녁은 제가 해결해 보렵니다.

0: 모두 잠든 시간.
1: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지구에서 가장 적박한 땅 중에 하나이고요. 하지만 저 하늘 위에를 보면 그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들 정도로 정말 별이 너무너무 많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 별들을 보면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0: 수천 년 동안 그랬듯이 오늘도 해는 떠오릅니다. 아이들이 걷기 시작하면 염소를 돌보는 것부터 배웁니다. 가축은 이들에겐 생존의 또 다른 이름인 거죠. 석 달 이상 계속된 가뭄으로 메마른 땅에선 물 한 방울 구경하기 힘듭니다. 건조한 이 바위산 어디에 물이 있다는 걸까요? 염소들의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바위로 이루어진 곳 아래 작은 샘이 숨어 있습니다.
1: 와, 샘물이 지금 막 솟고 있습니다. 와, 생명물이 와, 이런 데 딱 구조되어 있는 거.
0: 샘을 둘러싼 나무 덕분에 비가 와도 넘치지 않고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곳에서 생존할 수 있는 비밀인 셈이죠. 염소들이 충분히 갈증을 달래고 나면 이제 마을에서 사용할 물을 빚습니다.
1: 와, 이렇게 무거운 거를 와, 이렇게 무거운 20kg를 머리에 이고 와.
0: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마을까지 다시 한 시간을 걸어가야 합니다.
1: 신발도 없이 맨발로 와, 저렇게 무거운 것을 와, 정말 대단합니다.
0: 저는 10분도 안 돼서 포기했습니다. 힌바 여인들에겐 강인한 생명력이 있는 듯합니다. 힌바족 이웃인 헤르로 여성 집으로 다시 왔습니다. 오늘은 핑크색 레이스가 장식된 드레스로 한껏 멋을 내는 중입니다. 드레스를 돋보이게 해줄 귀걸이며 장신구까지 꼼꼼하게 착용하고 난 뒤 신발을 챙겨 신으면 외출 준비 끝입니다.
1: 와,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너무 덥습니다. 근데 이분은 적응을 하셔서 그런지 괜찮나 봅니다.
0: 이웃인 힌마족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길인데요. 힌마족 어르신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2: 남반주가 물어와 누구여 오라고 홍미라마 누구야지 가래다대.
3: 뭐 못한다 나 말이고 내 사람이 못한 벌이 랭게로 안 할지 아콘도로 미룬 거지 지마 좀 되나 왜 아따 뭐 무한 바닷가 너로 많아.

0: Amundambu ko ma ko manene mamuho.
1: Herero 여성분이 먼저 춤을 춥니다. 이에 질세라 힌마 어르신도 나서네요. 즐거운 춤도 잠시, 이제 작별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여행자도 작별이 아쉬워 작은 선물을 건넵니다. 하룻밤 사이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짧지만 이들과 함께한 시간은 지루하고 야생을 찾아 다시 길을 나섭니다. 저는 이제 오프를 뒤로 한 채 에토시아 국립공원을 경유해 푸르른 대서양의 도시 월비스베이로 향합니다.

0: 출출한데 좀 먹고 가보겠습니다.
1: What is this?
2: Liver.
1: Liver. 아, 간 요리. 아.
0: 네, 이거는 소고기인데요. 조금 탔지만 냄새는 굉장히 맛있을 것 같습니다.
3: 그런데 저의 일용한 양식에 모래바람이 순간 강타합니다.
0: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음식이 다 들어갔습니다.
3: 이럴 수가. 고기 반, 모래 반입니다.
0: 바람이 엄청 불어가지고 지금 먼지가 다 들어갔는데요.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뭐 괜찮겠죠? 살기 위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모래가 주신 편인데요. 양념이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습니다.
4: 지코,
0: is it good? 나와?
4: 나와.
3: 모래바람에 아랑곳하지 않고 식당 한켠에선 간이 미용실이 열렸는데요.
5: 아, 아무도 해야 되게 대단해요. 대파레 루게, 루게 버스팅.
0: Are you happy?
5: I'm happy.
0: Okay. 네, 자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3: 자동차로 쉬지 않고 4시간여 달리면 에토샤 국립공원에 도착합니다.

0: 목이 너무 길어 슬픈 짐승이 바로 기린입니다.
1: 저 자세가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기린들을 스스로도 되게 불안해합니다. 저때 사자나 맹수류가 공격을 하면 방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0: 물 한 모금조차 먹기 참 힘들죠? 운이 좋으면 이곳에선 사자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저는 운이 좋은가 봅니다. 보이시나요?
1: 아마 얼룩말에게는 소리는 들리는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긴장은 하지만 뛰지는 않고 있습니다.
0: 얼룩말이 사자의 매복을 모른 채 서서히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사자의 사냥 성공률은 30% 정도. 과연
1: 네, 지금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수컷 사자가 이쪽에 있고 암컷 사자들이 저 뒤에서 있다가 얼룩말들이 지나가니까 수컷 사자가 튀어나와서 패닉 상태를 만든 다음에 뒤에서 암컷 사자들이 공격을 해서 지금 잡았습니다.
0: 오늘은 사자들의 협공에 얼룩말이 꼼짝없이 걸려들었습니다.
1: 소리 없이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여기 역시 동물의 세계는 굉장히 냉정한데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감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0: 살아 숨쉬는 야생의 세계. 그 너머에는 거친 본성을 억누르고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1: 와, 진짜 이렇게 가까이서 보다니 저 라인 보세요. 진짜 멋있습니다.
2: 그냥 굉장히 클레버서.
1: 와, 진짜 멋있네요. 진짜 시차입니다. 모델이 아니에요. 와, 와, 오. 친절하네요 또. 순하고.
0: 고양이과 동물답게 애교도 만점입니다.
1: 발톱을 보시면 다른 고양이랑 다르게 발톱이 항상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속도를 엄청 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에서 가장 빠른 육상 동물입니다.
0: 긴 꼬리를 이용해 균형을 잡고 손쉽게 방향을 전환. 먹잇감이 도망가는 길을 차단합니다. 덕분에 치타의 사냥 성공률은 50%가량으로 사자보다도 더 높습니다.
1: 어마어마하죠.
2: This one is now 7 years. Uh-huh. And was born wild.
1: Okay.
2: But a young mother. Yeah. With 5 cups.
1: Yeah.
2: Not enough milk, yeah. And I find it, and I, this one was very tiny and weak, yeah. So I find it and bring it here and bottle feed it.
0: 야성이 모두 사라진 건 아닙니다. 해가 지면 사냥 본능이 살아나 철문 너머를 바라보곤 한다는데요. 이 치타가 야생에서 살아남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겠죠?
2: Have a good trip and enjoy the rest of Namibia.
0: 치타가 건강하게 살길 바라며 저는 길을 다시 나섭니다. 어둠을 헤치고 에토샤 국립공원에서 10시간을 달리자 드디어 월비스 베이가 보입니다. 월비스 베이라는 이름은 고래의 항구란 뜻인데요. 황량한 사막과 푸른 바다가 몸을 부딪히며 남북으로 무려 1600여 킬로미터를 뻗어나갑니다. 모래와 바다 두 개의 세계가 만나 신비로운 풍경을 선사합니다.
3: 저기 보시면 끝없이 사막과 바다가 만나고 있습니다. 사막의 바다와 물의 바다가 충돌하고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0: 이 파도 앞에서도 사람들은 낚시를 합니다. 월비스 베이의 바다는 1년이면 300일 이상 거센 바람과 함께 파도가 높게 일렁입니다. 하지만 나미비아 사람들의 낚시 열정까지 꺾지는 못한다네요.

0: 와우. 오, 상어 담당합니다.
1: 무시무시한 상어가 낚시꾼들에게는 가장 인기 있는 어종인데요.
2: 이 나미비아 앞바다에서는 저기 남극에서부터 올라오는 벵갈라 한이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먹이가 있고 그래서 여기가 좋은 어장이 되는 겁니다.
1: 낚시를 즐길 수 있게 된 것도 결국 벵갈라 해류 덕분입니다. 방금 잡은 상어입니다.
3: Okay. 이때
1: 상어가 잡혔습니다.
0: 와, 이번에 잡은 것은 스파리 샤크라고 합니다.

0: 그런데 강아지 한 마리가 모래사장에 고개를 파묻고 있는데요. 대체 이유가 뭘까요?
1: 와, 얼마나 더웠으면. 애들까지 땅을 파고 있네요.
0: 뜨거운 태양이 강아지들을 모래파기 선수로 만들었네요. 여행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해안 사막을 즐기는데요. 저는 아주 특별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스카이다이빙입니다. 바다를 탐험해왔던 저에게 하늘은 또 다른 도전.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2: Are you my instructor?
3: I will be.
2: Okay. I trust you.
3: Don't have a lot of choice now, eh?
2: What's the velocity of the
3: drop? What do you weigh?
2: About 90?
3: Yeah, I'm about 85, so we should do about 210. 210 kilometers an hour, yeah.
0: 상공 3,000여 미터에서 자유 낙하할 준비 끝. 비행기가 고도를 점점 높이는데요. 모래사막과 바다가 굽이굽이 이어지며 만들어낸 곡선이 한눈에 들어오고 드디어 텅 빈 하늘에 몸을 맡깁니다.

바다와 바람이 만든 신비한 모래사막이 빠른 속도로 다가옵니다. 사막 위로 나는 기분을 뭐라 표현할 수 있을까요?

0: 60초의 자유 낙하를 마치고 서서히 사막으로 내려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짧지만 강렬했던 스릴을 하늘 위에서 만끽했습니다.
1: 기분 최고입니다. 제가 탐험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봤지만 이분만큼 기분 좋은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0: 바다야, 바다.
1: 여기 사파리 놀이가요. 가까이서 멀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0: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1: 집안에서 넘어져서 한 네 번 정도 골절된 게 많아요.
2: 장난하다가 조건 들었는데 부러졌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3: 골다공증의 대표적인 골절인 고관절 골절 같은 경우에는 1년 내 사망률이 20%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암에 의한 사망률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4: 아, 이제 젊은 사람들도 좀 많이 걸리는구나.
5: 여성 호르몬 차단하는 약을 먹으면 뼈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약.
3: 는 골다공증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1년간 사용했을 때의 골밀도 상승 효과는 골육수 억제제를 3에서 4년간 사용했을 때 정도와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 기독교를 사랑하는 예비역 특선사 김권수입니다. 특껏 열, 암껏 열, 그래서 20두를 지금 입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농사해서 아이들 좀 사료비하고 관리비 사용합니다. 지금 저 한 1년 6개월 됐는데 저를 아직도 따르지 않아요. 저도 어느 순간부터 저를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1: 납득되지 않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
2: 중독은?
1: 개빠이? 그냥 미친놈이에요라고.
3: 이게 천재 같아요. 천재인데 광기를 곁들이.
1: 대학의 필요성을 그렇게 못 느꼈어요.
4: 집에 돈이 있는 것 봐요.
1: 3억 5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5: 한번 넣어볼게요. 한번 넣어볼까요?
6: 그들은 마찰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3: 처음 경험했던 일인데 확실히 거절을.
6: 절대.
1: 청와대 쪽에서 콜이 왔어요.
7: 프로들의 기본기란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1: 결과가 설명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8: 현재 저희는 이 재난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아동의 수를 최소 17,000여 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순식간에 집과 학교를 잃었고 식량이 부족하고 또 깨끗한 식수의 접근성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현장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현재 네팔 정부 당국과 또 현지 파트너와 협업해서 임시 대피소를 만들고 긴급구 키트와 아동보호 활동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트만두 긴급구 물류창고에 나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매일매일 이렇게 물품을 한 장으로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이번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과 가정에 저희가 조금 더 빨리, 더 많이 다가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후원과 지지를 요청드립니다.
9: Save the Children은 마지막 한 아이라도 더 끝까지 현장에 남아 생명을 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입니다. 월 2만 원의 긴급구호 정기 후원으로 재난 속 아이들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0: 현재 저희는 이 재난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아동의 수를 최소 17,000여 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순식간에 집과 학교를 잃었고 식량이 부족하고 또 깨끗한 식수의 접근성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현장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현재 네팔 정부 당국과 또 현지 파트너와 협업해서 임시 대피소를 만들고 긴급구 키트와 아동보호 활동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트만두 긴급구 물류창고에 나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매일매일 이렇게 물품을 한 장으로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이번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과 가정에 저희가 조금 더 빨리, 더 많이 다가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후원과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1: Save the Children은 마지막 하나이라도 더 끝까지 현장에 남아 생명을 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입니다. 월 2만 원의 긴급구호 정기 후원으로 재난 속 아이들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0: 쪽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 알고 있었는데 진짜 만나서 반갑네요. 얼굴은
1: 해바라기. 아니 녹음하는데 들어갈까 봐서 못 했어요.
2: 되게 박광수 노래인데 목소리가 똑같지.
1: 목소리가 너무 예뻐서.
2: 근데 신분 너무 예쁘신데요.
1: 미모에 어울리더라고. 이 사람들한테
2: 노래 다음에 가서 들어봐. 너무 좋아.
1: 감사합니다.
3: 통기타 하나 들고 노래하는 가수 박강수. 고향에서 그녀의 두 번째 무대가 펼쳐집니다. 고즈넉한 남도의 작은 마을 창평. 서울에서 이곳으로 삶의 무대를 옮겨온 지도 벌써 7년. 그 사이 일상도 많이 달라졌답니다. 이 시간에 잠들어는 보았어도 일어나기는 힘들다는 강수 씨. 오늘은 웬일로 새벽부터 바지런히 움직이는데요.
4: 엄청 일찍 일어나시네요.
1: 오늘만 미션이 있어요. 요즘에 오빠 그 농약이라기보다 친환경 단지나 그런 게 물통 좀 차여야지 싫어라고 얘기를 하셔서.
3: 농번기엔 오빠의 호출이 잦아진답니다.
5: 영차.
3: 계절 따라 자연이 빚어내는 풍경들.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을 법도 한데 볼 때마다 선물처럼 다가온답니다.
1: 그림 같잖아요, 풍경이. 사람들도 별로 없고. 비현실적이야. 옛날 스타일 기아다 이거. 이거 떼끼야 낼 때.
4: 트로트 운전할 줄 아세요?
1: 그러니까 이제 뭐 처음에 좀 어색했는데 옛날에 저 스틱으로 이거 면허를 땄거든요.
3: 같은 마을에서 농사를 짓는 오빠의 일손을 거두는데 가수라고 예외는 없답니다.
6: 내가 물을 내릴 때니까 빼면서 차단기를 해서 차단기를
1: 올려? 이거는 파란색이라서 물이 안 보이는데?
6: 바퀴 보면 알아. 바퀴가 어느 정도 깔리는지.
1: 위험한 거 아니야?
6: 자, 내가 잡고 있을게. 이제 물 꺼주세요.
1: 청개구리.
4: 응?
1: 청개구리.
6: 야,
1: 청개구리.
6: 청개구리? 원래 저기 집이야, 청개구리 집. 거미 잡아먹기.
1: 거미 잡아먹기.
6: 거미나 알파리.
3: 오빠의 수고를 알기에 가수 동생은 굴착기 면허까지 따가며 농사 일을 거들고 있답니다. 창평의 삶은 가수로서 욕망만 조금 내려놓으면 이보다 좋을 수 없다는 강수 씨. 늘 꿈꾸던 마당 있는 2층 집에 자신만의 특별한 공간까지 마련했다죠.
1: 짜잔, 방송국입니다. 옷가게냐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긴 하더라.
3: 옷가지가 빼곡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죠. 흡음과 방음을 위한 강수 씨만의 아이디어랍니다.
1: 조명빨입니다. 무엇이든지. 이게 어두우면 안 예쁘더라고. 방송국에서 불러주지 않으면 대중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못 갖는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필요했던 시스템이죠, 이게.
3: 기다리는 대신 직접 무대를 만들어가기로 한 강수 씨. 개인 방송으로 수시로 관객을 만난답니다.
1: 먼저 하게 될 노래들 좀 미리 선곡해놔야 안 바빠요. 안 그럼 바빠요.
3: 기타를 매는 순간 그곳이 어디든 무대가 됩니다.
1: 반갑습니다. 갑작스러운 번개방송 같은 오후입니다. 서정숙님 되셨고요. 향하님도 보입니다. 코비타 부사님도 보이고요. 오아시스 같지 않아요? 오늘같이 뜨거운 날 박강수 TV 실망한다 그러고 목 좀 축이는 재미 좀 축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 한번.

케빈님도 목소리 들으니까 더위가 어디로 가버렸다고. 정말 밖에 있는 더위를 싹 잊게 되는, 잠깐은 좀 잊을 수 있는 그런 텀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게 쉼표 같은 삶의 역할이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0: 직접 쓴 곡이 200여 곡에 달하는 데뷔 25년 차 포크 싱어송라이터. 창평에 내려온 뒤 쓴 곡이 지난 세월 만든 곡보다 더 많다는데요. 날마다 달라지는 자연을 마주하니 하고 싶은 이야기도 늘어났답니다. 시골의 하루하루가 삶도 노래도 더 풍성하게 채워주는 거죠.
1: 슬로시티 처음으로 받은 그 이름 있잖아요. 슬로시티 1호, 1호가 여기 창평이었어요. 마당에 저런 그 풀이라도 심고 꽃이라도 심으려면 다 샀어야 되는데 땅을. 돌이 처치가 안 되니까 제주도 마냥 담을 쌓은 거예요.
0: 그런데 처음부터 시골 사리를 꿈꿨던 건 아니었답니다. 강수 씨가 9년 전 창평으로 온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데요.
2: 여기는 어디예요?
1: 여기 엄마 이제 생전에 거처하시던 곳이고 저기 하얀 거 이제 엄마 계셨었어요. 거기가 안방이었거든요. 저 작은 창이. 맨날 들여다보시고 온 동네 이 새들이 저 집하고 이제 저 소나무 집하고 우리 집 감나무에 와서 살았네. 엄마 새소리 듣는 거 좋아하셨고 뭐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임종까지 제가 같이 있어서 좀 아프고 슬프기도 한데 그래도 함께 있어서 다행이었다 싶어요.
0: 엄마의 마지막을 함께했던 시간은 큰 위안으로 남았답니다.
1: 한동안 서울을 가도 전화를 드리면 받으실 것 같고 한동안 여기 있어도 엄마가 저기 계실 것 같고 그게 꽤 오래 가더라고. 그러면서 엄마가 나한테 했던 얘기, 그 목소리, 엄마 방에 들어가면 나는 냄새 이런 게 아직도 엄마 냄새 찾아봐 그러면 어딘가에서 아 이거 우리 엄마 방에서 우리 엄마한테 나던 냄새인데? 그러고 찾을 것 같은

0: 엄마가 먼 길을 떠난 뒤 이곳엔 새로운 인연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1: 풀 잘 매시더니 막판에 네. 못했구나 더여가지고
2: 못 이겨요 못 이겨.
1: 그래도 많이 달렸네. 네,
3: 늦게 오셔가지고.
1: 아무래도 우리 마그마님.
4: 마그마님?
2: 예.
1: 닉네임으로.
4: 아니, 그러면은 팬이시라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여기 텃밭에 오셔가지고.
2: 강수님 안 다음부터요. 한 3년 됐습니다.
4: 3년?
2: 예, 예. 화려한 연예인이 아니라 가까운 친동생처럼 이렇게 편안히 팬들한테 대해 주시고 챙겨주시고 그런 면에서 좋아요.
1: 예쁘다고.
4: 앞에 분은 누구세요?
1: 마그마님. 사랑초님. 그러니까 닉네임으로 하면 사랑초님. 와이프. 부부예요, 부부. 네.
5: 팬분 중에 많아. 저희 뿐만 아니라.
1: 부부 많아. 네.
5: 같이.
0: 강수 씨 노래 덕분에 다정한 시간이 늘었다는 부부. 노래로 맺은 인연이 각별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이런 텃밭 이런 전원생활을 아예 안 해봐서 로망이었고 하고 싶었는데 강수님 만나서 이렇게 청평원에 와서 한 번씩 농사 지으면서 팬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1: 나중에 나 시집 갈 때 뭐 해줄 거야? 꿈을 이루게 해줬잖아. 꿈을 이루게 텃밭 가꾸기.
5: 노래와 결혼하신 거 아닌가요?
1: 자기네들은 다 알콩달콩 잘 부부들이 잘 살면서 나한테는 무슨 노래와 결혼을 해야 돼?
2: 여겨줘야 된가요?
1: 아니 진짜? 나는 누가 먹여줘?
0: 이곳은 강수 씨

0: 팬들의 아지트.
1: 식당이 되게 커요. 다들 우와 그러더라. 여기 식당이네. 아니 식당이었던데야. 그대로 그냥 쓰는 거예요.
0: 공연장을 꿈꾸며 마련했던 공간이 팬들의 사랑방이 되었답니다.
1: 팬들이 저 먹으라고 뭐 피클도 담아다 주시고 뭐 김치도 싸다 주시고 하면서 제가 먹고 남은 통들인데 또 이렇게 저희가 남으면 팬들 싸서 또 보내기도 해요. 진짜 공동체 같은 진짜 이상적인 삶이야. 농촌에서.
0: 팬들은 귀한 걸 잔뜩 챙겨오고 강수 씨는 정성스러운 요리로 그 마음에 화답합니다.
1: 통째로 들어가가지고 맛있어야 될 텐데 몇 년 전에는 이런 거 상상도 못했던 일상이 진짜로 살봐 살봐
2: 잘 먹겠습니다.
3: 잘 먹겠습니다.
1: 뭘 가슴이
0: 나이가 든다고 해서 애정이 녹슬 리가 있나요?
2: 그래, 이 맛이야.
3: 정말 끝내줘.
1: 진짜?
3: 진짜 맛있다.
4: 식사를 대기에서 하셔도 되는데 네. 여기서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2: 여기서요? 제가 잘 먹으려는 게 아니라 가수님을 잘 드시게 하기 위해서
1: 무슨 소리야? 제 마음으로도 그냥 오빠들 선생님처럼 할 얘기 못할 얘기 다 하고 이미 신비감 다 떨어졌어 여기 이 팀들한테는.
0: 스타와 팬으로 만나 이제는 식구 같은 사이 이런 인연이 보물이 아닐까요? 팬들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드디어 꿈꾸던 공연장이 제 모습을 갖추어 가는데요.
5: 앞에다 놓으세요.
4: 오늘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많이들 오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1: 그 개인 방송이긴 한데 유튜브 그 직관하는 거 공개 방송처럼.
4: 아, 자발적으로 와서 또 도와주시는 거예요?
3: 네. 저 뭐 그 몸이 따라서 움직입니다.
5: 그냥. 함께하는 즐거움, 같이 놀면 재밌고, 같이 밥 먹으면 또 맛있고, 그런 느낌.
6: 아, 모니터 볼륨 여기 있다. 여기 있다.
1: 폰만,
6: 여기 있다. 아.
1: 음악하는 오빠, 저랑 일집 때부터 같이 도움 받고, 제가 든든하게 믿고 같이 동행하는 음악 동지.
0: 먼 길 마다 않고 달려와준 고마운 사람들.
6: 저 휴가인데, 저 고향에 가다가 지금 들린 거예요.
7: 강수 씨 좀 도와주려고.
0: 하나둘 객석이 채워지고 작은 공연장이 북적이기 시작합니다. 포크 음악을 좋아하는 이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시간.
4: 긴장되세요?
1: 오늘은 살짝. 생각보다 많이 오셨어요. 콘서트 때랑은 좀 다르게 음향 감독님이 따로 붙지 않기 때문에 그게 제일 소리가 제일 중요한데 혼자 해야 되는데도 좀 아쉬워서.
0: 드디어 창평의 무대가 시작됩니다.
1: 작은 마을에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계획도 사실 없었다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채워주신 객석 큰 응원 받고 노래 한 곡 먼저 부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0: 삶의 두 번째 무대 창평. 이곳의 하루하루가 노래가 됩니다.
1: 진흙 속에 있었던 건데 그냥 먹어도 되는 거예요?
2: 진동을 주면은

0: 내 키우는 물고기가 제일 맛있어요.
1: 땅에서 우리가 농사 지은 거니까 사온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2: 이왕 하는 거 이렇게 식탁에다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3: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4: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5: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6: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장롱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5: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7: 이어서 명의가 방송됩니다.
3: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4: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5: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6: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장롱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5: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8: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9: 아, 이 분위기?
10: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9: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1: 뭐야 이거?
9: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킹 변비 보급 행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킹 변비 스트라이크.
1: 유쾌
0: 상쾌
2: 통쾌
0: 변비엔 메이킹.
3: 숲의 바람 속에서 난 다시 맑아지는 일상을 만날 거야.
4: 건강한 삶을 위한 선택 더파인 프리미엄.
5: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6: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4: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7: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놈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0: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 이름값 한다는 것은 가치를 증명해야만 하는 것. 그렇게 타협하지 않는다. 5일 밤낮 정성을 다한 깊이. 대한민국 판매 1위. 기력 회복의 힘. 광동 경호권. 역시 이름값 합니다.
2: 전지현도 맛없는 건 어쩔 수 없나 봐.
3: 하, 질린다.
4: 단백질도 맛이 있어야 영양이 된다는 새로운 생각. It's new, new care, all protein.
5: 상상도 못했죠. 골다공증이라는 게 남자들은 골다공증이 그렇게 오리라고 생각을 안 했으니까.
6: 증상은 못 느꼈어요. 건강검진 안 받았으면 몰랐을 것 같아요.
7: 소리 없이 찾아와 삶을 무너뜨리는 골다공증.
8: 어르신들 연세밴드 드는 병인 줄 알았는데 이제 젊은 사람들도 좀 많이 걸리는구나 라는 게 좀
9: 39에서 40에서 골다공증이 더 심해질 거라고 하시니까.
7: 최근 다양한 원인으로 누구도 안심할 수 없게 된 골다공증. 증상이 없다고 방치했다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골절을 겪게 된다.
10: 뼈가 계속 작년에 뭐 네다섯 번 부러지니까 그렇게 골다공증이 심한지 몰랐는데.
7: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특히 고관절이 골절되면 사망률은 암보다도 높다.
11: 골다공증에 의해서 골절이 발생되면 사망률을 높일 뿐만 아니고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온 가족이 달려붙어야 됩니다. 뼈가 무너지면 행복이 무너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 골다공증을 치료하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김범준 교수. 골다공증 분야의 권위자로 꼽히는 그의 진료실에선 뼈 건강을 되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12: 1년 주사 맞으니까 1년 뒤에 골밀도가 한 7% 정도 많이 좋아졌었어요.
11: 지난번에 골밀도 한 결과도 많이 좋으시더라고요. 21% 좋아졌어요, 골밀도가.
7: 최신 치료제의 등장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찾아왔다. 무너진 뼈를 살리고 골절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게 된 것.
11: 골다공증 치료제는 굉장히 종류가 많고 많은 무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골절 예방 효과는 거의 70%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 죽을 때까지 내 두 다리로 걸을 것인가? 골절로 누군가의 간병을 받을 것인가? 그 갈림길은 지금 당신의 뼈 건강에 달려있다. 평소 골다공증 걱정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었다는 영란 씨.
6: 이제 건강검진하면서 알게 됐죠. 그래서 그거는 상상도 못했어요. 뭐 넘어지거나 이러면 또 안 된다 하니까 골절 그런 게 되면은 골다공증. 뭐가 조금 이상하면은 이것도 골다공증 때문에 이러나 막 이런 걱정도 생기고.
7: 과연 영란 씨의 뼈 건강은 어떤 상태일까?
11: 작년에 골 밀도 건강검진 하면서 아시게 되셨는데 골 밀도 수치 기억나세요?
6: 기억
11: 안 나죠. 예. T점수라고 해서 이제 뼈 나이라 그러는 게 원래 마이너스 2.5부터 골다공증인데 예. 작년에 마이너스 3.4였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0보다 낮으면 골절 위험이 되게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7: 놀랍게도 영란 씨는 골다공증 중에서도 골절 위험이 아주 높은 중증 골다공증으로 진단됐다.
11: 골 밀도를 찍을 때 요추 1번에서 4번을 촬영을 하거든요, 저희가. 여기 1번에서 4번 평균이 T점수가 지금 마이너스 3.4라고 되어 있는 거죠. 마이너스 2.5보다 낮은 것은 물론 마이너스 3.0보다 낮기 때문에 초고위험군이라고 보고.
7: 뼈는 일생 동안 생성과 소멸을 반복한다. 오래되고 손상된 뼈는 파골세포가 녹여 흡수하는 반면 조골세포는 새로운 뼈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 두 세포가 원활하게 활동하면서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한 뼈가 유지된다. 하지만 여러 원인으로 이 균형이 깨지면 뼈가 점점 약해지고 엉성해져서 골절되기 쉬운 상태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골다공증이다.
11: 골다공증은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뼈에 구멍이 많이 생기는 질환을 골다공증이라 그러는데요. 좀 의학적으로 좀 말하자면 뼈의 양과 뼈의 질이 모두 감소하기 때문에 뼈의 강도가 줄어들어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발생하는 질환을 얘기하는데요. 구멍이 숭숭 뚫린 골다공증

0: 뼈는 마치 이제 부실 공사로 지어진 건물과도 같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골다공증은 흔히 덱사라고 불리는 골밀도 검사를 통해 진단한다. 주로 우리 몸의 중심인 허리뼈와 허벅지뼈의 골밀도를 측정한다. 이때 중요한 지표가 T점수다. T점수는 젊고 건강한 성인의 평균 골밀도와 비교해 내 뼈가 얼마나 약한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마이너스 2.5 이하면 골다공증이라고 한다.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5 사이면 골감소증으로 진단한다.
0: 골다공증의 진단에 대해서는 아마 T점수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T점수는 자기 뼈 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점수가 마이너스 2.5보다 낮으면 우리가 골다공증으로 진단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T점수가 마이너스 2.5보다 낮으면서 이제 골절이 동반되었다. 그러면은 흔히들 심한 골다공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T점수는 점수가 낮을수록 골밀도가 낮고 골절 위험도 높아진다. 골다공증의 기준이 마이너스 2.5 이하라는 걸 기억해두자. 골절까지 있다면 심한 골다공증에 해당한다. 문제는 50세 이상 여성 10명 중 3, 4명이 골다공증일 만큼 흔한 질환이라는 사실이다. 50세 이상 남성도 안심하긴 이르다. 골감소증까지 더하면 뼈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평생 칼라 만드는 일을 해온 박경산 씨. 주말도 없이 공장을 지키며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살아온 가장이다. 그런 그는 무려 4번의 골절을 겪었다. 이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가벼운 충격이었다.
2: 장난하다가 툭 건드렸는데 부러졌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거짓말이지. 그래서 처음에는 골다공증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부러졌다고 해서 골다공증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진단을 받았어요. 막상 골다공증을 제가 진단받고 나니까 심각성을 좀 알게 된 거죠.
1: T점수가 마이너스 3.1인 그는 온몸에 골절이 반복돼 아찔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2: 허리는 말 그대로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어디 뭐 기절할 정도로 아프니까, 그다음에 또 다시 골반이 부러졌을 때는 여기 지금 현장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부러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러졌는데 여기서 119가 올 동안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1: 비닐을 밟고 넘어진 게 화근. 상상을 초월하는 통증 끝에 결국 인공 고관절 수술까지 받았다. 그의 뼈는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된 걸까? 사무실에서 경산 씨가 무언가를 찾는다. 바로 스테로이드제다.
3: 코에 염증이 생겼는데 시기를 약간 늦춰져가지고 마비가 왔어요. 이 약은 스테로이드고 계속 복용을 하다 보니까 뼈가 나빠진 이유는 몰랐어요. 뭐 이 약으로 인해서 생명은 살렸고 또 나쁜 점은 부작용이 어떤 거죠.
1: 자가 면역 질환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스테로이드제 장기 복용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과연 스테로이드는 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 염증과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스테로이드는 고용량으로 사용하거나 장기간 복용할 경우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의 활동을 억제한다. 뼈를 새로 만드는 힘이 떨어지면서 골밀도가 감소하고 골다공증과 골절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스테로이드는 염증을 빠르게 가라앉혀 다양한 질환에 쓰이는데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면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
0: 보통 스테로이드를 사용했을 때 골 밀도와 골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는 처음 사용 후 3에서 6개월 이내입니다. 스테로이드를 최소 3개월 이상 사용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면 반드시 골밀도 측정하시고 뼈 건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치료를 진행하시는 게 좋겠고요.
1: 골절이 생긴 이후에야 골다공증을 알게 됐던 경산 씨. 진료를 앞두고 긴장한 모습이 역력하다.
0: 이제 척추 골절됐다는.

0: 최신 치료제의 등장으로 치료 성적이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약들이 있을까?
1: 뼈는 죽은 조직이 아니고 그냥 딱딱하게 고정된 조직이 아니고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일생을 걸쳐서 골 재형성, 뼈는 골의 리모델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변화를 하고 있어요. 골 다공증은 뼈가 부서지는 속도가 올라가거나 뼈를 만드는 속도가 감소해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골다공증 치료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증가된 골 흡수를 억제를 하는 골 흡수 억제제와 감소된 골 형성을 촉진을 하는 골 형성 촉진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0: 최근 고위험군 환자에게 널리 쓰이기 시작한 골 형성 촉진제는 새로운 뼈를 만드는 시대를 열었다.
1: 골 형성 촉진제는 골다공증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골 흡수 억제제는 뼈가 부서지는 것을 그냥 막는 약간 수동적인 치료였다 그러면 새로운 골 형성 촉진제는 새로운 뼈를 만들어내는 좀 능동적인 치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골 형성 촉진제를 사용함으로써 골 밀도를 올리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는 게 하나가 있고 우리가 목표로 도달할 수 있는 목표를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기존 치료제와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골형성 촉진제를 1년간 사용했을 때의 골밀도 상승 효과는 골흡수 억제제를 3에서 4년간 사용했을 때 정도와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골밀도를 올릴 수 있고 빠르게 골절 위험을 낮출 수가 있는 거죠.
0: 골형성 촉진제는 기존 치료제와 달리 새로운 뼈가 만들어지는 것을 촉진하는데 대표적으로 테리파라타이드와 노모소주마비 있다. 먼저 테리파라타이드는 쉬고 있던 골 표면 세포의 활성을 촉진하고 조골 세포로 분화를 유도해 새로운 뼈를 만드는 능력을 증가시킨다. 로모소주마브는 골형성을 억제하는 단백질을 차단해 골형성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골 흡수도 억제하는 특징이 있다. 골형성 촉진제는 특히 골절 위험이 매우 높거나 이미 척추나 고관절 골절을 경험한 초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한 달에 한 번 병원에서 주사를 맞거나 매일 직접 주사하는 등 약자마다 투여 방법과 주기가 다르다. 골다공증 치료의 새로운 시대를 연 골형성 촉진제의 효과는 뛰어나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돼 있어 비용 부담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1: 골형성 촉진제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골 흡수 억제제를 먼저 사용하고 추가적인 골절도 있고 나이 제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1차적으로 좀 사용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골형성 촉진제를 모든 환자에게 급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골절이나 다발성 골절, 너무 골밀도가 낮은 이러한 초고위험군에서는 빠르게 골밀도를 올리고 빠르게 골절 위험을 낮추는 것이 결국 환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보건정책 제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초고위험군에서는 골형성 촉진제가 1차적으로 급여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0: 골형성 촉진제의 건강보험은 골 흡수 억제제를 먼저 사용 후 효과가 없을 때만 적용되고 65세 이상 골절 초고위험군에게만 적용된다. 문제는 급속한 고령화로 국내 골다공증 환자 수가 13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환자는 이경숙 씨와 같은 60대 여성이다.
2: 건강검진에서 이제 골다공증이 마이너스 3점 몇까지 나왔었어요. 애도 셋을 낳고 처음에는 진짜 관리를 잘 못했죠. 애들 키우기 바빠가지고 제 몸에 대해서 신경을 못 썼어요. 솔직히.
0: 2010년대 이후 일반화된 골 흡수 억제제로 치료받고 있는 경숙 씨.
2: 약으로 이제 처방해 주시는 약으로 먹다가 이제 그 너무 먹는 것도 번거롭고 막 이러니까 이제 좀 텀을 좀 길게 하기 위해서 주사를 맞았죠. 6개월에 한 번 정도.
0: 골 흡수 억제제도 약자마다 투여 방법과 시기가 다른데 경숙 씨는 6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 치료를 받고 있다. 과연 치료 효과는 어떨까?
1: 6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 맞아가지고 1년 뒤에 골밀도가 한 7% 정도 많이 좋아졌었어요. 오늘도 보니까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0: 있고 앞으로도 골 밀도가 계속 좋아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아니, 처음에는 치료를 받아도 계속 그 좋아질 수 없고 그냥 유지하는 데 만족해야 된다 이렇게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좋아지고 있다래서 너무
0: 다행이죠.
1: 예, 선생님 덕분입니다.
0: 아니에요. 지금은 좋은 치료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골밀도가 대부분 개선되는 걸로 되어 있고, 더군다나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하니까는 그 효과가 더 좋았던 것 같고요. 저는 계속 좋아질 걸로 기대하고 있어요.
2: 기존 치료제인 골 흡수 억제제로도 T점수가 골 감소증 수준으로 개선됐다. 골 흡수 억제제는 골밀도가 증가하는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리지만 효과적인 치료제로 널리 쓰이고 있다. 현재 골다공증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치료제는 골 흡수 억제제다. 뼈를 흡수하는 세포인 타골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그 수를 줄여 뼈가 소실되는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한다. 먼저 비스포스포네이트는 먹는 약과 주사제가 있다. 경구약은 매일 또는 주 1회 또는 월 1회 복용하는 제형이 있다. 주사로 맞을 경우 3개월에 한번 또는 1년에 한번 정맥 주사를 투여한다. 알약은 반드시 공복에 복용해야 약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다. 또 식도염과 같은 부작용을 막으려면 충분한 물을 섭취하고 최소 30분에서 1시간 동안 눕지 말아야 한다. 비스포스포네이트는 뼈의 주 성분인 무기질 표면에 결합한다. 이후 뼈를 흡수하는 타골세포 안으로 들어가 골 흡수 기능을 억제하고 타골세포의 사멸을 유도한다. 결국 뼈의 과도한 흡수를 막아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원리다. 데노수맙은 6개월에 한번 피하주사로 맞는데 타골세포 생존에 필수적인 랑클이라는 물질을 표적으로 한다. 랑클의 작용이 차단되면 타골세포의 분화와 활성이 억제되는 원리다. 과연 나에게 맞는 치료제는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0: 사실 약마다 작용 기간이 좀 다르고 약재의 특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꼭 어느 약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요. 기저질환이라든지 또 부작용 같은 것을 함께 고려해서 어떤 제형을 쓸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골흡수 억제제 중 데노수맙은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0: 데노수맙은 6개월에 한번 맞는 주사로 굉장히 효과적인 약제입니다. 하지만 6개월에 한번 맞는 날짜를 잘 지키지 않거나 또는 임의로 중단할 경우에는 골 밀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오히려 골절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날짜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투여 간격과 시기를 잘 지킬 경우 골흡수 억제제는 1년에 3에서 7% 정도 골밀도를 높이는 효과적인 치료제다. 그런데 골다공증 치료제를 쓰면 턱뼈가 괴사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진실은 무엇일까?
0: 우선 일반적인 신경치료나 뭐 떼우거나 잇몸치료, 스케일링 이런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항암제라든지 스테로이드 같이 뼈에 안 좋은 약제를 쓰고 있거나 당뇨병처럼 고위험군 환자분께서 골흡수 억제제를 수년간 장기간 사용한 이후에 발치나 임플란트처럼 뼈가 노출될 수 있는 침습적 치료를 하였을 경우에 만명 중에 3명에서 4명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분들이 골절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 골절이 생길 확률은 그 위험보다 1,00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의로 약제를 중단하지 마시고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하여서 투약 일정을 조절하시든지 약제 변경을 고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2: 평생 남들이 부러워하는 40kg대 몸무게를 유지해온 은영 씨. 하지만 뼈 건강엔 어떨까?
0: T 점수가 마이너스 2.5부터 골다공증이라 그러는데 김은영님은 요번에 마이너스 3.1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많이 낮은 거죠. 폐경은 언제 되셨어요?
3: 아직 진행 중인 것 같아요.
0: 왜냐하면 우리나라 평균 여자분들 폐경 나이가 만 50이거든요. 어쨌든 지금 폐경 2행기에 다다르고 평균적으로 폐경 2행기에 1년에 뼈가 한 2, 3% 정도 약해져요. 그러니까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는 뼈가 만들어지는 것보다 부서지는 게 빠르기 때문에 뼈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거 치고도 좀 많이 약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체중이 원래 이렇게 조금 좀 덜 나가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요새 좀 빠지신 거예요?
3: 날씬 말 저 체중
0: 체중이 너무 날씬한 거 자체도 뼈에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뼈는 이렇게 뼈가 자극이 되면은 뼈에 좋은 물질이 많이 나오는데 체중이 이제 덜 나가게 되면은 그 자극하는 정도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체질적으로 좀
2: 저체중은 사실 골다공증을 부르는 원인 중 하나다.
0: 엄마 골다공증이 있어요, 혹시?
3: 검사를 안 하고 허리가 많이 90도로 굽으셨거든요.
0: 그렇죠. 어머니가 허리가 이제 굽으셨어요. 네. 아마 그거는 골다공증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 때문에 골절로 아마 좀 고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말씀 드리는 거는 골다공증이 유전력이 한 50에서 80%가 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골다공증이 있으면 본인도 골다공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지. 근데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될 것 같아요.
2: 은영 씨는 골다공증의 위험인자를 4개나 갖고 있었다.
0: 골다공증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사실 나이 자체가 제일 큰 위험인자이긴 합니다. 20, 30대에 최고의 골 밀도로 이루게 돼 있고 이후에는 뼈가 부서지는 골 솔실과 뼈가 만들어지는 골형성이 균형을 이루면서 잘 유지가 되다가 여성의 경우에는 만 50세경에 폐경이 되게 되면 골밀도가 뚝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남자는 폐경과 같은 그런 급격한 호르몬의 변화는 없지만 노화가 되면서 서서히 또 골밀도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2: 골다공증의 대표적인 위험인자는 나이다. 나이 들수록 뼈를 만드는 속도보다 뼈가 부서지는 속도가 빨라지는데 특히 여성은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골 소실이 빨라진다. 저체중 역시 주요 위험인자 중 하나다. 뼈는 체중과 근육에 의한 적절한 부하를 통해 자극이 있어야 형성이 촉진되는데 뼈에 전달되는 기계적 자극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 또 뼈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하면 골 형성과 골 조직 유지에 불리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스테로이드의 장기간 사용, 과도한 음주, 흡연, 운동 부족도 골다공증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다.
0: 우리의 뼈는 물리적인 자극을 받아들이는 뼈세포가 있습니다. 이 뼈세포가 물리적인 자극을 받으면 뼈에 좋은 물질을 많이 만들고 뼈에 나쁜 물질을 억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적체중이 있으면 하중이 적으니까 뼈에 대한 자극이 줄어들겠죠. 그럼 뼈는 자극이 적으니까 내가 뼈를 많이 만들 필요가 없겠구나. 이만하면 됐지 생각을 하고 골 형성이 그만큼 감소되기 때문에 골다공증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최근 비만 주사 치료제로 단기간에 10에서 20kg씩 체중을 감량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 뼈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0: 그 주사제 치료 자체가 그 성분 자체가 뼈에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사에 의존해서 단기간에 너무 많은 체중을 빼게 되면은 지방만 빠지는 것이 아니고 뼈와 근육의 양도 같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주사를 이용한 치료를 하실 때는 반드시 칼슘과 비타민도 섭취하고 단백질 섭취도 충분히 하고 그 재료들이 뼈와 근육으로 갈 수 있도록 체중과 운동을 함께 병행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2: 골다공증이 무서운 건 뼈가 약해지는데 그치지 않고 작은 충격에도 골절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걷고 움직이는 일상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다. 고관절 골절 후 1년 안에 5명 중 1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쁜 업무 때문에 체중이 빠지면서 골다공증이 심해졌던 영란 씨. 골형성 촉진제를 1년 동안 맞았다. 과연 골밀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0: 작년과 비교해가지고 21% 좋아졌어요, 골밀도가. 엄청 좋아진 거예요. 엄청 좋아져서 작년에는 골다공증이었는데 이제 한 번에 벗어나려는 단계까지 왔죠. 그래서 이 주사를 맞으면 평균적으로 1년에 한 13% 정도 좋아진다 그러는데 21%면 많이 좋아진 거예요. 제 생각에는 많이 좋아지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1: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잘 먹고.
0: 잘 먹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치료를 하더라도 평균적으로는 요만큼 좋아지는데 식사도 잘하고 단백질 잘 섭취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운동은 뭐 하셨어요 그동안에?
1: 거의 헬스
0: 헬스장. 예, 예. 트레드밀도 하시고 뭐 근력 운동도 하시고.
1: 웨이트 하고.
0: 그렇죠. 근육 옆에 뼈가 있으니까 근력이 늘어나면은 뼈도 같이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좋은 효과가 난 것이 아무래도 본인의 노력도 많이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2: 골형성 촉진제에 더해 운동을 병행한 영란 씨. 1년 만에 골다공증에서 벗어났다.
0: 제가 이렇게 운동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수많은 연구에서 그런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기존에 이제 약물치료만 한 분보다 약물치료에 운동을 하신 분이 당연히 골밀도 개선 효과가 빠를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뼈는 물리적인 자극을 받으면 좋은 물질이 많이 나온다 그랬는데 물리적인 자극을 받으면 우리가 먹는 약도 뼈로 더 잘 흡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골밀도 상승 측면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겠고 또 운동을 하면은 낙상의 위험을 20%에서 거의 50%까지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 골다공증 치료에서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렇다면 뼈의 자극을 줄이려면 어떤 운동을 해야 효과적일까?
0: 걷기라든지 뭐 계단오르기 같은 체중 부하 운동을 하게 되면 그 자극에 의해서 꽤 좋은 물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우주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무중력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뼈에 대한 자극이 없고 그러면 거의 한 달 내에 골밀도가 10에서 20%처럼 뼈와 근육이 모두 급격하게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인 자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극단적인 얘기지만 확인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체중 부하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 김 교수가 가장 추천하는 운동은 계단 오르기 같은 체중 부하 운동과 가벼운 아령을 드는 근력 운동이다.
0: 근력 운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뼈와 근육은 이웃사촌이죠. 근육이 늘어나고 근육을 수축하게 되면 물리적인 자극이 뼈에 전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육이 튼튼한 사람이 뼈도 튼튼하다는 것이고요. 낙상 예방의 측면에서는 넘어졌을 때 뭐 엉덩이 옆에 근육이 좀 많다 그러면 에어백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2: 뼈는 우리 몸의 근육량과 비례하는데 근육량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뼈를 튼튼하게 유지한다. 운동을 통해 근육이 뼈에 자극을 전달하고 이 자극을 감지한 뼈세포가 활성화되면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의 활동이 촉진돼 새로운 뼈의 형성과 유지에 도움을 준다. 또 근력운동으로 근육의 힘이 커지면 몸의 균형과 움직임도 좋아져 낙상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단, 이미 골절이 있거나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에는 허리를 과도하게 굽히거나 비트는 동작 등 골절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운동을 피해야 한다. 그럼 지금부터 집에서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골다공증에 좋은 운동을 함께 배워보자.
4: 힙힌지 동작입니다. 먼저 엉덩이 아래에 베개를 두고 무릎을 골반 너비로 벌리고 선 자세에서 허리와 복부에 손을 지탱하고 척추를 곧게 세운 상태에서 엉덩이를 천천히 뒤쪽으로 밀어 내려갔다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의 힘으로 천천히 다시 올라옵니다.
2: 힙힌지 운동은 허리를 굽히지 않고 엉덩이를 뒤로 빼는 운동으로 하체 근육 강화에 효과적이다.
4: 다음은 버드독 동작입니다. 먼저 네 발 기기 자세에서 양 팔은 어깨 관절 아래, 양쪽 무릎은 고관절 아래 위치시키고 등을 천장 방향으로 가볍게 밀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한쪽 다리와 반대쪽 팔을 바닥으로부터 천천히 들어 올려 5초 정도 유지한 후 다시 천천히 시작 자세로 돌아옵니다.
2: 네 발로 엎드린 개의 자세와 새가 날아가는 모습에서 유래한 버드독은 코어 강화와 척추 안정화에 효과적이다. 이번엔 의자를 이용한 근력 강화 운동을 배워보자.
4: 고정된 의자를 잡고 서신 상태에서 천천히 한쪽 다리를 옆쪽으로 벌려 들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때 지지한 다리의 골반이 옆으로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몸통과 골반을 일직선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고관절 벌리기는 엉덩이 옆쪽에 중둔근을 강화하는 운동이다. 상체가 반대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양쪽 모두 시행한다.
4: 서서 동작을 시행하기 힘든 경우에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무릎 위에 고무밴드를 묶고 다리를 천천히

0: 옆으로 벌려서 유지했다가 천천히 시작 자세로 돌아옵니다.
1: 간단해 보이지만 중둔근뿐 아니라 고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해 낙상 예방에 효과적이다.
0: 다음은 앉았다 일어서기 스쿼트 동작입니다. 다리는 골반 너비로 벌린 채로 서시고 의자를 잡고 서신 상태에서 허리는 일자로 유지한 상태로 천천히 엉덩이를 뒤로 밀어 앉았다가 의자가 엉덩이에 닿으면 일어섭니다.
1: 의자 두 개를 이용한 스쿼트는 안전을 확보한 상황에서 자세를 익히기 쉽다. 익숙해지면 의자에 지지하는 걸 줄여 운동 강도를 높일 수 있다.
0: 한 발로 서서 균형을 잡은 상태에서 팔을 시계바늘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쪽, 옆쪽, 뒤쪽으로 움직였다가 천천히 시작 자세로 돌아옵니다.
1: 이때 팔을 과하게 회전하기보다 균형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천천히 이동하는 게 중요하다. 한 동작당 8에서 12회 반복을 통해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낙상 위험도 낮춰보도록 하자. 젊은 나이라고 골다공증을 안심해도 될까? 최근 50대 미만에서도 뼈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2: 증상 같은 거는 따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검사 받아봤더니 이제 골밀도 수치가 낮게 나오니까.
3: 골다공증이 젊은 사람들한테 걸린다기보다는 좀 이제 어르신들, 연세병들 드는 병인 줄 알았는데.
1: 골다공증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39살 성태 씨. 그에겐 무슨 사연이 있을까?
4: 장은 어때요, 요새?
3: 요새 좀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4: 많이 좋아졌어요? 체중도 좀 올라왔어요?
3: 네, 지금
4: 옛날보다는. 이제 크론병 때문에 소화기내과 다니고 그때는 체중도 많이 낮았었죠.
3: 네, 40몇 킬로.
4: 40몇 킬로였죠.
1: 염증성 장질환으로 극심한 저체중 상태에서 뼈 건강까지 악화됐던 성태 씨.
4: 요즘에는 남자들도 골다공증이 되게 많아요.
3: 네.
4: 근데 많은데 나이가 젊기 때문에 골다공증 치료보다는 뼈를 약하게 할 만한 다른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을 치료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그때 아무래도 장도 안 좋고 하니까 비타민 D가 흡수가 잘 안 돼서 그런지 이제 비타민 D 수치가 낮았었었고
3: 네.
4: 뼈를 괴롭히는 호르몬이 이제 그게 이제 올라가 있었던 거죠. 그때 줬던 비타민 D도 잘 먹고 있고?
3: 네, 그것도 잘 먹고 있고요.
4: 비타민 D가 아무리 그 몸에 들어가더라도 뼈가 자극이 돼야지 뼈로 잘 흡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꾸 걷는 거 하고 시간 날 때마다 근육 운동하고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니까.
3: 네, 그래서 충실하고 있어요.
4: 오케이. 골 밀도가 처음에 비해서는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네.
1: 부족한 치료제를 쓰지 않고 골밀도가 개선됐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
4: 특별한 치료를 한 건 아니고 이제 장도 좀 좋아지시면서 체중도 많이 늘어나셨던 것 같고 비타민 D가 부족했었기 때문에 비타민 D를 채워주면서 이제 지금 33세에 오셨으니까 거의 5, 6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거의 한 10%, 15% 이상 골밀도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1: 골다공증 치료에서 50대 미만 남성과 폐경전 여성은 치료 전략 자체가 다르다. 진단도 T점수가 아닌 G점수를 기준으로 골밀도를 평가한다.
4: T점수는 20대 때 제일 좋은 골밀도의 평균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보는 게 T점수고 G점수는 자기 나이, 자기 성별의 똑같은 나이와 비교해서 그 평균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 보는 점수라는 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이 32세다. 그러면 똑같은 32세의 골밀도의 평균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보는 거죠. 그런 점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폐경전 여성이나 50세 미만 남성은 뼈가 약해질 이유가 잘 없는 나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이의 평균보다 많이 낮다는 것은 뼈가 약할 만한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마이너스 2.0보다 낮으면 2차성 원인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검사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 T점수는 마이너스 2.5 이하일 때 골다공증으로 진단하지만 G점수는 마이너스 2.0 이하면 같은 연령대에 비해 골밀도가 낮다고 판단한다.
4: 젊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골밀도가 낮더라도 나이가 젊기 때문에 골절 위험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무기라고 그러죠. 1차적으로 약제를 빨리 사용하는 것보다는 다발성 골절이 생긴다든지 뼈가 너무 취약한 경우에만 제한

0: 보편적으로 우리가 약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1: 젊은 환자들은 성태 씨와 같이 염증성 장질환이나 장기간 스테로이드 사용 등 2차성 골다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에 대한 치료가 선행되고 운동과 식단 등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뼈 건강을 지켜나가야 한다. 그렇다면 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려면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칼슘은 뼈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무기질로 우리 몸속 칼슘의 약 99%가 뼈와 치아에 저장돼 있다. 칼슘 섭취가 부족하면 혈액 속 칼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오고 이로 인해 골밀도가 약화될 수 있어 적절한 칼슘 섭취가 필수적이다. 음식을 통한 칼슘 섭취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의료진과 상의해 칼슘 보충제를 복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비타민 D는 왜 중요할까?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이 흡수되는 것을 돕고 뼈의 정상적인 무기질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골다공증 환자들은 혈중 비타민 D 수치에 따라 비타민 D를 먹는 약이나 주사로 보충할 수 있다. 가장 좋은 건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인데 먼저 칼슘이 많은 음식을 살펴보자. 우유 한 컵에는 하루 권장량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칼슘이 들어있다. 우유가 맞지 않는 사람들은 치즈로 대체할 수 있다. 작은 요거트도 간식으로 챙겨 먹으면 칼슘 섭취에 도움이 된다. 잔멸치에도 칼슘이 들어있는데 다양한 식품을 통해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다. 비타민 D가 많은 대표적인 식품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고등어 100g에는 하루 권장량의 약 40%가 포함되어 있다. 연어도 비타민 D가 풍부한 생선으로 꾸준히 챙겨 먹으면 비타민 D 보충에 도움이 된다. 또 버섯과 달걀 노른자에도 비타민 D가 들어있어 식단을 구성할 때 함께 챙겨 먹으면 좋다. 골다공증 환자들이 식사만으로 충분한 섭취가 어려운 경우 의료진과 상의해 보충제 섭취를 고려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식사를 통해 뼈에 좋은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섭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2: 나는 과연 뼈를 채우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못 먹어서 칼슘 섭취가 안 돼서 부족하게 살고 있는가를 한번 볼게요. 어저께 식사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3: 아침에 어제는 바나나
2: 드셨어요?
3: 네, 바나나 호나랑 네. 커피
2: 한 잔. 라떼인가요?
3: 아니, 아메리카노였어.
2: 네.
3: 그리고 점심에는 냉면.
2: 네.
3: 네. 냉면인데 코다리 냉면. 저녁에는 제육쌈밥.
2: 제육. 어떤 변화를 좀 해볼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면,
3: 네.
2: 바나나를 먹으면서,
3: 네.
2: 그, 고칼슘 두유 하나? 이 정도 하기는 어렵지 않지 않을까요? 네. 늘 해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커피 두 잔 드실 때, 라떼가 한 잔으로 되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고.
1: 사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식단은 어렵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2: 3끼 식사를 골고루 한식으로 다 하고 반찬을 한 두세 가지 갖춰서 드셨을 때 뼈 건강에도 도움되는 영양소가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어서 여자분들은 반공기나 3분의 2 공기 정도를 하면서 내가 먹는 이 밥량에 얼추 근접한 양의 단백질량 계란을 하든 콩을 하든 두부를 하든 하시면서 풍부한 채소를 곁들여 드시면 균형 있는 식사가 되고 우유 제품으로 한두 개, 칼슘이 조금 더 강화된 음식들을 추가하시는 정도로 노력해보시면 다른 건강과 뼈 건강을 다 같이 관리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 3끼 골고루 다양한 음식을 먹고 거기에 우유나 두유 같은 간식을 곁들이면 뼈 건강을 지킬 수 있다. 그렇다면 주의해야 할 음식도 있을까? 사골국은 체내 칼슘 배출을 유도하는 인이 함유되어 있어 과잉 섭취는 피해야 한다. 또 술은 골다공증의 대표적인 위험 인자로 꼽힐 만큼 뼈 건강에 독이 되는 식품이다.

0: 음주 같은 경우는 뼈를 만드는 세포가 조골세포인데 조골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장에서의 칼슘의 흡수도 억제하는 걸로 되어 있고 소변으로 칼슘을 많이 내보내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무래도 술을 많이 드시면 낙상의 위험이 있겠죠. 그러니까 골다공증에 취약할 수밖에 없겠고요.
1: 일상적으로 마시는 커피도 골밀도 감소에 영향을 줄수 있는 식품이다.
0: 카페인은 장에서의 칼슘 섭취를 저하시키고 소변으로 칼슘을 많이 내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커피 이외에도 홍차나 에너지 음료처럼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음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음료를 다 포함해서 하루에 한 잔에서 두 잔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젊은 분들한테 더 좋지 않은 것은 탄산음료입니다. 탄산음료에는 인이 많이 들어있고 그러면 칼슘의 대사를 저하시켜서 뼈를 생성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탄산음료도 꼭 피해야 될 식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우리가 홍영순 씨를 만난 건 아파트 계단에서다. 땀바지용 수건을 야무지게 두르고 계단 오르기 운동에 열심이다. 뒤따르는 요양보호사 문자 씨는 벌써 지쳐 있다.
2: 매일 매일 밥 먹듯이
3: 하시는데 1층부터 15층까지
2: 10번.
4: 그러면 층수로 따지면 150층.
3: 네.
4: 150층 맨날
2: 150층을 한번 오르라는 거지. 운동해야 되는데 평지는 이 파킨슨이 잘못 걷는데 여기는 제가 없어도 혼자서 자꾸 걸으면서 운동을 제가 안 와도 매일 하셔요. 저만 저랑 하고.
1: 놀랍게도 영순 씨는 중증 파킨슨병과 중증 골다공증을 동시에 앓고 있는 환자다. 한때 유명한 산후관리사였던 그에게 파킨슨병이 찾아온 건 12년 전이었다. 당시 영순 씨의 나이는 40대 후반이었다.
3: 하늘 내려앉는 거죠. 하늘이 내려앉는 거죠. 애들도 오고 난리죠.
1: 그러다 골다공증을 알게 된건 작년이었다.
3: 회사 그만둔지 하는데 그때 그 오늘 검사 날 부르더라고요. 너무 심하다고. 마이너스 2.5가 밑으로 가야 골다공증인데 검사 4.3이 마이너스 4.3이 나온 거예요.
2: 하도 많이 부러져서 보험회사에서 사기로 한다 해가지고 집에까지 찾아왔어.
1: 파킨슨병 때문에 집안에서만 넘어져도 골절이 생길 만큼 상태는 심각했다. 골절만은 막기 위해 바닥엔 이중 매트를 깔고 온 지방이 낙상방지 장치로 도배돼 있다시피 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컴퓨터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글을 쓰는 영순 씨.
3: 지금은 이제 손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두 손으로 쓰지도 못해요. 손가락 한개 가지고.
1: 이미 여러 권의 책을 낸 영순 씨는 또한 권의 출간을 앞두고 있다.
3: 제가 어릴 때부터 작가가 꿈이었거든요. 파킨슨병이라고. 따라서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그렇게 충격을 받아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보여주기 위해서 책을 썼어요. 사람들한테 꿈도 희망도 주려고.
1: 주로 쓰는 글은 시와 에세이로 영순 씨 특유의 유머와 긍정적인 에너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지금처럼 중증 골다공증에 파킨슨병이 심해지기 전에는 다양한 강연을 통해 희망을 전했다. 투병 후 웃음치료사로 봉사를 다니며 제2의 인생을 살기도 했던 그. 이젠 몸이 굳어 종일 집에서만 지내지만 영순 씨는 새로운 도전을 꿈꾸며 쉬지 않고 운동을 한다.
3: 마라톤.
2: 마라톤 한번 가재요.
3: 5,000m라도, 5,000m도 제일 작은 거 있잖아요. 아빠보다 더 작은 거, 그걸 하면, 모양이 끌고, 옆에 도와주면 그걸 끌고, 혼자서 힘드니까 할수 있어요.
5: 쉽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쉽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6: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가탄, 튼튼한 잇몸.
7: 먹는 즐거움.
6: 잇몸 튼튼, 이가탄.
1: 골다공증 치료와 운동에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영순 씨의 결과는 어떨까?
0: 작년에 이제 골밀도 검사했는데 그때 골밀도 수치 생각나세요?
3: 마이너스 4.3.
0: 마이너스 4.3이죠. 얼마부터가 골다공증이죠?
3: 2.5.
0: 2.5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5.

0: 로버트 홀다운인데 마이너스 4.3이면은 되게 낮잖아요. 그래가지고 파킨슨 같은 병이 잘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진짜 조심 많이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 드렸던 것
1: 네.
0: 같아요.
1: 올해는 부러지지는 않아. 작년에 한네번 부러졌나.
0: 그래서 오늘 골밀도 검사 제가 봤거든요. 그래도 작년보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아까 마이너스 4.3이라 그랬는데 올해 마이너스 3.5더라고요. 한15% 좋아졌어요.
2: 긍정의 힘이 통한 걸까? 초고 위험군인 영순 씨는 골밀도가 15%나 개선되는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냈다.
3: 그 천문단이죠. 그렇게 감사하죠. 얼마나 좋아요.
2: 노후에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을 것인가? 살아있는 한내두 다리로 걸을 것인가? 그것은 지금 당신이 뼈 건강을 지키느냐에 달려있다. 하지만 골다공증 치료율은 우려스럽기만 하다. 골다공증을 인지하고 있는 환자 10명 가운데 3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안타깝게도 골다공증 치료 시기를 놓쳐 한번 골절을 겪게 되면 재골절될 위험은 크게 높아진다. 결국 거동이 어려워져 삶의 질은 물론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0: 뼈가 무너지면 행복이 무너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선 골밀도 검사를 해서 본인의 뼈 나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건강검진에서도 여성의 경우에 만 54세와 만 60세, 만 66세에서는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그 상태에 맞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같고요.
2: 골다공증은 덱사라고 불리는 골밀도 검사를 통해 비교적 쉽고 안전하게 진단할 수 있다. 따라서 당신의 뼈 나이, T점수를 확인하고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0: 골다공증 치료제의 골절 예방 효과는 거의 70%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떠한 약제도 그 만성 질환의 결과물을 70%까지 낮추는 약제는 아마 없을 겁니다.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최근에 나온 약제를 통해서 더 빠르게 골절의 위험을 낮추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쇼크도 쫙 와버렸죠. 벽에 막불 붙는 것 같아요. 이쪽 불대기요.
5: 환자분들이 그 통증이 언제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두려워합니다.
6: 얼굴이 이제 좀 흉측하게 이제 막 위로 쏠린다 하네요.
7: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고 힘들어. 스트레스가 막 너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
5: 떨림에 의한 불안감 또는 그로 인한 우울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호소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0: 아, 엄마! 아니, 전화를 안 받으셔. 엄마?
1: 어느 날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긴 간병의 시작이었습니다.
2: 디스크 파열입니다.
1: 아버지의 디스크 수술로 인한 입원과 아내의 갑작스런 손목 골절 사고 때도 누군가의 간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뇌경색증이 악화된 어머니는 요양병원으로, 아버지는 고관절염에 전립선암 수술까지. 집보다 병원에 계신 날이 늘어났고 간병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회사를 다니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쌓고 꾸준히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 간병, 미리 대비한 덕분에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3: 간병의 부담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원은 물론 큰 수술 후 긴 시간 간병이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시에도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피하기 힘든 백내장, 디스크, 스텐트 수술 등 다양한 질병 수술비를 수술 받을 때마다 보장해드리고, 수술 후 종합병원에 입원하시면 첫날부터 입원비도 지급해드립니다. 게다가

0: 지병이 있거나 큰 병을 알았어도 간편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하고 중간에 보장을 몇 번을 받아도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해드립니다. 가입 나이도 최대 79세까지. 가족 간병. 필요할 땐 이미 늦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전화주세요.
1: 1566-8202
2: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3: 우리 엄마는 집이 없다. 아빠처럼 회사원도 아닌데 맨날 집이 없다. 엄마를 오래오래 못 봐서 엄마 얼굴도 까먹어버렸다. 열 번만 자면 돌아온다 했는데 엄마는 거짓말쟁이다. 엄마 보고 싶은데 오늘 내 꿈에 놀라워 줄 거지?
0: 사랑하는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늦기 전에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요양병원 일반 의원 등 병원 상관없이 입원 시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겪게 되는 다양한 질병 수술비도 수술할 때마다 지급. 지병이 있거나 수술 이력이 있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1: 1566-8202
0: 상담 예약도 간편해졌습니다. QR코드를 한번 찍어보세요.
4: 우리 아빠는 집에 없다. 자꾸자꾸 계속해서 사라진다. 집만 챙겨서 나가고 잠만 자다가 나가고 많이 바쁘신 걸까? 그래도 내일 화교에는 꼭 왔으면 좋겠다. 아빠 와줄 거지?
0: 소중한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가족을 위해 대비하세요. 요양병원 포함하여 병원 상관없이 입원하시면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백내장, 디스크 등 크고 작은 질병 수술비를 수술할 때마다 지급. 게다가 중간에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 최대 79세까지 가입 가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손녀를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1: 1566-8202
2: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5: 이어서 취미는 과학이 방송됩니다.

0: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1: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2: 취미는 과학이 될 수 없을까? 안 될 건 뭐야, why not? 과학이 전 국민의 취미가 되길 바라면서 시작된 취미는 과학이 드디어 100회를 맞이했습니다. 100회. 예, 지금까지 99회를 방송했던 겁니다. 저는 참 대단합니다. 백화까지 이렇게 울 줄은 몰랐습니다. 네, 울 줄은 몰랐고, 물론 이제 고비도 많았죠. 네, 정말 이게.
3: 수학은 왜 이렇게 피곤할까?
4: 뒤에서 피나는 것 같아요.
3: 그러니까 그래서 태양 만들었어요.
5: 그래서 태양 만들었어요.

0: 이거는
1: 그죠?
2: 여러분들 한 40분, 50분 보시지만 정말 한 두세 시간을 두들겨 맞습니다. 두들겨 맞는데요. 이게 보통 칼로리 소모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힘든데 기억나는 편 있으실까요?
3: 저는 상대성 이론 특집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2: 상대성 이론.
3: 그때는 진짜 약간 유레카의 느낌이 있어가지고요. 연구실에 달려가서 저희 학생들한테 얘들아 들어봐봐 하면서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설명해줬던 기억이 있거든요.
4: 진짜로?
3: 네.
5: 저는... 예. 그 예전에 정희선 박사님이 나오셨던 네네. 독극물 편.
2: 아, 독극물.
5: 네. 뭐 독극물 내용도 재밌었지만 또 제 옆에 있는 이 장홍재 교수님이 정규 멤버로 들어오면서 더 풍성해졌던 그런 화여성.
2: 먼저 들어왔다는 거 어필을 하시네.
5: 맞습니다.
6: 저는 뭐 연금술 편이 제 기억이 남습니다.
2: 연금술, 네. 그렇죠.
6: 제가 이분들 못 해봤지만 게스트로 입장도 해봤고 뭐 역병의사 옷으로 모았던 코스튬도 직접 입어보고
4: 그러니까요. 안녕하세요.
6: 물어보고 맞아요. 하고 싶은 말 실컷 떠들어가지고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2: 저는 개인적으로 솔비. 아. 짠. 솔베이 편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신진 세력과 양대 세력과 그 선배들아 이게 약간 그 도전장을 내미는.
7: 진영을 정리를 잘해야 돼요. 헷갈리지 마시고.
2: 보어파 그리고 아인슈타인파. 약간 이 시대의 어떤 그런 그 큰 획을 그은 그런 그 솔베이 회의가 기억에 좀 많이 남습니다. 오늘 그나저나 100회 특집이고
4: 네.
2: 100번째 아이템입니다.
4: 맞아요.
2: 보통 이 제작진들 같은 경우는 100번째면 힘을 많이 주거든요.
4: 네.
2: 100회를 맞아요. 대망의 주제는 뭡니까?
3: 저희가 100회를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네. 좀 성대하게 파티를 한번 해야겠다.
2: 아, 파티.
3: 파리를 한번 해야겠다.
2: 파리, 파리 타임.
3: 예. 예. 진짜 파리 타임 준비했습니다.
2: 뭡니까?
3: 초파리.
2: 아, 초파리 타임. 초파리. 초파리 타임.
4: 아, 라임이었어요?
2: 아, 그렇군요. 저는 이제 뭔가 100회니까 의뢰 이제 힘들 줄 알고 좀 너무 복잡한 주제라서 머리 아픈 주제가 또 갈까봐 다른 양자로 가나 생각을 했는데 초파리다.
6: 너무 초파리 얘기를 많이 들은 기억이라 우리가 했나 안 했나가 조금 헷갈려요.
4: 그렇죠. 네,
6: 오늘 정말 들어본 적 없는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대왕심을 믿고 가면 되나?
3: 또 저희 초파리 이 패밀리 초파리 연구회가 있습니다.
4: 초파리, 초파리 연구회가
3: 초파리 그 연구회 초파리 학회가 있습니다.
2: 학회가 학회 네, 있겠죠. 네, 아, 초파리 연구회.
3: 초파리 학회 또 회원님.
2: 아 회원님. 아, 네. 좋습니다.
3: 회님 모셨습니다. 회님.
4: 회님.
2: 자 우리 초파리 연구회 회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0: 선생님이시다. 오케이. 자,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생명과학부에서 초파리를 동물 모델로 다양한 생명 현상을 연구하고 있는 심지원 교수입니다.
0: 네, 환영합니다. 우리 심 교수님, 일단 너무 반갑고요. 초파리 연구회라는 걸 지금 처음 들었거든요. 100회 만에요. 근데 제 초파리가 이번에 새끼를 몇 마리 낳았습니다. 오, 이 기특한 초파리 구경 좀 하실라우? 뭐 이런 걸 한다는 이런 건가?
1: 뭐 실제로 최신 연구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 초파리도 공유하는 그런 것입니다.
2: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초파리를 서로 바꿔요?
1: 네, 초파리가 이제 플라스틱 병에 저희가 바이알이라고.
0: 아 진짜 부르는, 배달이 와요?
1: 네, 플라스틱.
0: 우와.
1: 네,
0: 플라스틱 병에 진짜 움직이는 저기 있네.
1: 이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3: 네, 요거는 오레곤에서 발견된.
1: 네, 오레곤에서 발견된 빨간 눈 야생형.
0: 빨간 눈이요? 빨간 눈이 안 보이는데 빨간 눈이에요?
2: 저도 정확히 같은 생각했어요.
0: 와, 대박이다.
3: 보여요? 보시면 빨간 눈.
1: 그리고 여기가 이제 퓨파, 구더기들도 같이 옵니다.
0: 아, 다 다르구나, 종류들이.
4: 이거 땡기면 뽑히는 거예요?
1: 땡기면 그렇죠? 탈출합니다.
0: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교수님하고 신 교수님 계십니다. 아, 이거 신 교수! 아, 좋은 거 있어. 그거 뭐 갖고 왔어? 그럼 맛들 한번 할까? 뭐 이렇게 교수님들끼리 뭐 그런 것도 있나요? 아니,
3: 그거는 되게 중요한 게 네. 특정한 초파리를 만들었는데 네. 이 초파리가 연구에 여러 개 활용될 수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실제로 연락 오면 네. 보내주는 게 미덕이에요.
1: 네.
0: 아, 진짜요?
3: 실제로는 서로 널리 나눠 쓰고 나눠주고 그래서 같이 크자.
0: 그래서 그 네. 패밀리인 거죠?
1: 네. 네.
0: 아, 근데 초파리 학계를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이분 약간 감투 있죠?
1: 그럼요. 뭐 높으신 있죠? 분이십니다.
0: 뭐예요? 높으신 분이요?
3: 저는 임원.
0: 임원.
2: 아, 임원이에요?
3: 초파리 학계 임원이고 여기는 전직 임원.
0: 아 전직 임원이시고? 네,
3: 전직 임원이시고.
1: 전 회원의 임원화.
0: 그러면 그냥 집에서 수박 먹고 다가 나오는 그 초파리를 연구한다는 겁니까?
3: 아 무시하시는 건가?
0: 아니 궁금해서요.
3: 네, 아 우리 왜 머리에 눈이 달리고 몸통에 팔이 달리고 초파리가 없었으면 알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
0: 그래요? 네. 그래요. 자 그럼 오늘 초파리 연구의 두 분 학회의 명예가 달려 있습니다. 학회의 명예를 걸고 초파리가 인류에게 어떤 공헌을 했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시민연각 100회 특집 주제는 초파리입니다. 자, 여름이면 나타나는 그 초파리, 이 작은 초파리가 대체 인간한테 뭘 해줬다는 겁니까?
1: 제일 먼저는 이제 유전 인자의 실체를 밝힌 것이 초파리가 유용하게 쓰인 가장 네. 중요한 지점입니다.
0: 유전 인자의 실체? 네. 무슨 말이죠?
1: 유전 인자가 있다라는 것은 사실 1850년대에 네. 렌델이 이제 완두콩 실험으로 증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0: 완두콩 실험?
2: 네. 아, 너무 네. 항상 배우죠.
0: 네. 네.
1: 첫 번째 세대에 둥근 모양의 아빠 완두콩과 쪼글쪼글한 주름진 모양의 엄마 완두콩을 같이 네. 교배를 하면 그 다음 세대에 다시 둥근 모양의 아기들이 나오는데요. 네. 이 1세대 둥근 모양을 다시 교배를 하면 그 다음 세대에 둥근 모양뿐만 아니라 주름진 모양의 완두콩이 다시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하면서 유전 인자에 대한 것을 처음 깨달았죠.
0: 완두콩 실험으로.
3: 맨델의 그 연구 논문 제목의 핵심 단어가 잡종이거든요.
0: 잡종.
3: 잡종의 문제를 사실 맨델이 풀면서 유전 법칙을 발견하게 된 건데 왜냐하면 처음에 아빠 완두콩도 둥그렀고요. 그 자식, 쭈글쭈글한 콩과 교배해서 낳은 자식도 둥그렀는데 네. 둥근 완두콩과 쭈글쭈글한 완두콩의 잡종인 자식은 심으면 그 자식들에게서는 쭈글쭈글한 애가 다시 튀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비율이 항상 3:1로 나와요.
2: 그러니까요. 이거 학창 시절에 네. 외우느라고
1: 맞아요.
3: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맨델이 유전자가 있을 거라고 하는 걸 가능성을 이제 되게 분명하게 이 수치적으로 보여줬지만 실제로 물리적인 실체 유전자가 뭔지에 대해서는 맨델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2: 그렇겠죠.
3: 그 이후에 아마도 유전자가 염색체 위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추정을 확실하게 보여준 생물이 사실은 초파리였던 겁니다.
0: 아, 그러면 초파리를 뭐 이렇게 해부를 한 거예요?
1: 아, 초파리를
0: 어. 말로 알려주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1: 초파리를 이제 정식으로 연구에 가지고 오기 시작한 거는 토마스 헌터 몰건이라는 교수님이신데요. 사실 모건이 목표했던 연구는 유전자를 찾겠다라는 게 아니었고요. 실험실에서 오랫동안 키우면 어떤 진화를 하지 않을까?
0: 초파리가
1: 라는 거에서 이제 연구를 시작했는데 2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2: 아 진화는 안 하는군요.
0: 초파리 진화는 다 끝났다.
1: 네, 네. 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막 엄청 실망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눈 색깔이 다른 초파리들이 태어나기 시작한 거죠.
2: 어, 눈 색깔이
0: 눈 색깔이요? 네. 어떤 색깔로?
1: 눈 색깔이 원래 초파리 야생형들은 네. 빨간색 눈인데요.
0: 아, 원래 빨개요?
1: 네. 이제 하얀색 눈인 초파리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어요.
2: 흰색이요?
0: 흰색 눈을 가진 초파리들이 갑자기 태어나기 시작했다.
1: 네네. 네. 이상하다. 이거 왜 이렇게 되지? 혹시 이게 다음 세대에도 흰색 눈이 전해져 내려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제 교배 실험을 또 시작합니다. 암컷의 빨간 눈을 가진 초파리와 네? 흰 눈을 가진 수컷을 교배를 하면 예. 그 다음 세대에는 모두 다 빨간 눈을 가진 1세대가 태어납니다.
0: 이게 100%예요, 이거는?
1: 네.
2: 멘데리안 실험이랑 네, 똑같네요.
1: 네, 똑같네요.
0: 완벽하게 똑같네요. 네,
1: 그래서 시블링 크로스라고 하는데 1세대들을 서로 교배를 하면 네. 그 다음 세대에 빨간 눈은 계속 나오지만 하얀 눈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
0: 그게 이제 약간 그 손주가.
1: 네, 손주의 하얀 눈이 나오는데 근데 흰색 눈을 가진 초파리들이 유난히 수컷에 많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고요.
0: 수컷에?
3: 사라졌던 게 다시 튀어나온 것은 맨델의 실험과 동일한 네. 현상인데
0: 그렇죠.
3: 튀어나온 애의 성별이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던 네. 거죠.
0: 수컷에게만 하얀색이 하얀색 눈이 되니까.
2: 그게 어떤 주제에 대해서?
1: 피메일의 경우에는 XX 그리고 메일의 경우에는 XY로 성이 결정이 돼요.
3: 우리랑 똑같은 거죠.
1: 근데 이제 흰색 눈을 결정하는 그 유전 인자가 X염색체에 있었기 때문에 X염색체를 하나 가진 그 메일 초파리의 경우에는 흰눈 유전자가 하나만

0: 있어도 흰색 눈을 이제 보이는 형질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1: 빨간색이 우성에 해당하고 하얀색이 열성에 해당했던 거죠. 그래서 원래는 우성 하나, 열성 하나 암컷에서는 우성이 튀어나오는데 수컷에는 그게 불가능하니까 열성을 하나를 받아버리고 다른 하나는 Y 염색체가 되니까 말하자면 얘를 중화 혹은 완화시켜주는 게 X가 하나 부족하잖아요.
2: 이해를 한 게 1세대에서 수컷의 흰 눈이 안 나타나는 거는 1세대 수컷에게 나오는 X 염색체는 다 엄마한테 온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1: 그렇죠. 정확합니다. 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서턴이나 보바리 같은 다른 연구자들이 뭐 메뚜기 같은 거 연구해가지고 아마도 유전자가 염색체 위에 있을 거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유전의 염색체설, 유전자는 염색체 위에 있다는 가설을 내놨는데 이 모건의 실험은 염색체 위에 있을 거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 눈을 희게 만드는 유전자가 X 염색체 위에 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실체를 정말로 1대1로 대응시켰다는 점에서 유전자 어떤 실체, 아까 말씀하신 유전자 실체를 보여준 그런 중요한 실험으로 평가를 받는 거죠.
3: 근데 이제 어디까지나 이거는 초파리 이야기고. 근데 이걸로 초파리가 인류에게 공헌을 했다 하기에는 좀. 초파리. 아니, 초파리 파리인데. 그 파리하고 인간하고 좀 다르지. 우리하고 그건 상관없지 않냐. 막 이거 밝히는 건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건데. 우리하고 뭔 상관일까?
0: 모건이 예. 거기서 더 대단한 점은 돌연변이를 그 이후로도 계속 찾았다는 건데요. 이제 빨간 눈, 흰 눈만 찾은 게 아니라 약간 덜 빨간색, 갈색,
3: 세분화라는군요.
0: 뭐 이런 식으로 색깔이 달라지는 눈 표현형도 볼 수 있었고요. 몸 색깔도 원래 야생형 초파리는 회갈색인데 노란색 몸을 가지거나 아니면 아예 까만색 몸을 가진 그런 초파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표현형을 보고 나서 아 이런 눈 색깔과 몸 색깔을 바꾸는 그런 유전자가 하나의 염색체에 있다면 이들이 같이 유전이 될까라는 질문을 이제 또 다시 던지게 되죠.
3: 질문이 되게 중요하네.
1: 그러니까 유전자를 하나만 찾고 그쳤으면 그냥 거기서 끝났을 텐데 도대체 그 염색체와 썼겠다. 유전자들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3: 그러니까 뭐 하나 딱 발견을 하면은 아 됐다. 이걸로 나는 업적을 세웠다. 이제 그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새로 본인이 숙제를 만들잖아요.
0: 네.
3: 원래 과학자분들은 좀 다 그런 편이세요?
0: 숙제를 좋아하세요?
4: 당연히 될 거라 생각했던 게 되는 건 뻔한 일이라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될 일이 안 돼도 재밌고 이게 왜 되지 않는 게 돼도 재밌어요.
5: 맞아요.
4: 이게 왜 되지?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솔직히 뭔가 새로운 게 보이면 항상 즐거운 거예요.
0: 맞아요.
4: 이건 왜 안 되지도 재밌어요, 근데.
3: 이거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도 재밌고. 어쨌거나 답을 이제 찾아야 되니까.
5: 네.
3: 아니, 근데 아까 그 질문이 같은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는 항상 같이 유전될까? 이런 질문이었잖아요.
0: 네. 네. 모건은 이제 초파리가 만약에 이런 다양한 형질들이 같은 염색체 안에 있으면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교배를 했는데요.
5: 네.
0: 옅은 색깔 눈에 회색 몸을 가진 엄마와 붉은 눈에 노란 몸을 가진 아빠가 교배를 하면
5: 많이 다르네.
0: 네, 그 다음 세대의 우성 형질인 빨간 색깔 눈 그리고 회색 몸을 가진 아이들이 태어나는데요.
5: 네.
0: 이 아이들을 다시 옅은 색깔 눈을 가진 그리고 회색 몸을 가진 아빠와 다시 교배를 시키면 그 다음 세대에 원래 엄마 아빠와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은 형질을 가지지 않은 노란색 몸을 가진 옅은 색깔 눈을 가진 개체.
3: 아, 그런 식으로 이제 조합이 되는구나.
0: 네. 이 새로운 조합이 만들어진다는 걸 확인했고 그리고 이게 아마 감수 분열 중에 상동 염색체 일부가 서로 바뀌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3: 아, 갑자기 또 머리 아파지네. 감수 분열이 나왔어요. 지금 상동 염색체 막 이런 게 나오는데 지금 진도가 후루룩 가는데 자 감수 분열, 상동 염색체 이제 이거를 정신줄을 잡고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5: 이거 저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3: 예, 이거 정신줄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잡으세요. 지금 이거 알아야 됩니다.
1: 염색체는 우리가 친숙하잖아요. 염색체가 46개라고도 얘기하지만 23쌍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때 왜 우리가 46개가 아니라 23쌍이라고도 부르냐면 23개는 아빠한테서 받고 23개는 엄마한테서 받는데 그 23개들이 1번부터 이제 성염색체까지 다 1대1로 대응이 되는 거예요. 엄마에서 받은 염색체랑 아빠에서 받은 염색체 이 쌍을 세트를 상동 염색체라고 불러요.
3: 세트 엄마 아빠한테 받은 이 쌍을.
1: 네. 근데 그 감수분열 우리가 정자나 난자를 만들 때 생식세포를 만들 때 엄마에게서 받았던 거랑 아빠에게서 받았던 거가 분리.

0: 가진 지역에서 교차가 일어나는데요.
1: 그게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0: 네.
1: 약간 그 결국에는 상동이니까 약간 비슷한 서열이어서 관계가 있는 곳에서는 네. 그 교차되는 순간에 바꿔치기가 될 수도 있고 네. 안 될 수도 있고.
2: 맞습니다. 그 섞이는 순간에 어쨌건 또 다른 조합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0: 네, 맞습니다.
3: 그럼 원래 한 염색체에 있던 유전자들은 서로 같이 세트로 다니는데 교차를 하기 때문에 여기 아빠 거랑 엄마 거의 조합이 섞일 수가 있는 거죠.
2: 엄마 아빠로 내려와서 그다음에 손주한테 갈 때 네. 이게 네. 염색체가 크로스가 되면서 어쨌거나 재조합이 이루어지는데 어쨌건 둘의 성질을 갖고 있지만 또 다른 형태로도 재조합이 돼서 나타날 수가 있다, 발현될 수 있다
0: 네, 맞습니다.
2: 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2: 오케이, 좋습니다.
0: 그래서
3: 네. 이거 힘들어, 어려워.
0: 맞아요.
2: 초파리 학회 해요, 나.
3: 홍보 임원으로 한번.
2: 아니, 저는 회장이죠. 예, 그쪽에도 장이죠. 네.
0: 원래 없었던 형질을 가진 저 파리가 태어나는 확률은 아주 아주 드문데요. 모건이 저런 초파리가 나타날 확률들은 전부 다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매료됐던 사람이 바로 모건의 제자였던 알프레드 스터디번트였습니다. 사실 스터디번트는 모건의 연구실에 오기 전에 아빠의 농장에서 말을 엄청나게 많이 교배하면서 말이 어떻게 브리딩이 돼서 형질이 섞이는가를 공부를 혼자 독학을 했던 사람입니다.
2: 관찰을 또 엄청 해난 사람이네 또.
0: 네, 그래서 그걸로 논문을 내고 어떤 유전인자가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이제 가지고 있다. 있었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모건의 랩에 같이 조인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모건이 형질이 이렇게 섞이는 형질을 가지고 있다. 지금 실험 결과가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스터디번트가 당시에 학부생이었는데요. 수업을 다 안 듣고 숙제도 제대로 안 하고 시험도 제대로 안 보고 몇 날 며칠 밤을 새서 이 모건한테 받은 데이터들을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아~
2: 거기에 꽂힌 거야, 그러니까. 야,
4: 훌륭한 과학자로서.
2: 진짜. 그래서요, 그렇게
5: 계산을 하면요?
0: 거기에서의 이제 가설은 두 유전자가 멀리 있으면 교차가 될 확률이 더 높지만 가까이 붙어 있으면 교차될 확률이 낮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가설이었습니다.
2: 근데 왜 멀리 있는데 왜 잘 나오죠?
5: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2: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잘 나오는 거 아닌가?
3: 그러니까 염색체, 하나의 같은 염색체 위에 A라고 하는 유전자랑 네. B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다고 쳐볼게요. 네. 그럼 아빠는 대문자 A, 네. 대문자 B. 엄마는 소문자 A, 소문자 B가 있으면 네. 대문자 A, 소문자 B나 소문자 A, 대문자 B의 조합을 물려받으려면 이 사이에서 교차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섞이잖아요. 근데 이게 확률 게임이거든요. 어디서 교차가 될지 이런 것들은 좀 랜덤하긴 한데 이게 멀면 멀수록 교차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1: 아, 교차가 일어날 수 있는 간격이 그 어디서든 가능한 네. 게 많아지니까. 네.
5: 아니, 지금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가는데 상식적으로 애초에 가설을 그렇게 세운다라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은데 그거를 학부생이 그렇게 세웠다고요?
0: 네, 학부생이 그렇게 다 증명을 했고요. 네. 실제로 이 계산을 해보면 유전자들마다 거리에 따라서 이 재조합될 확률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A 유전자와 B 유전자의 재조합 확률이 5%, 네. 그리고 B 유전자와 C 유전자가 10%. 그리고 A 유전자와 C 유전자는 15%다라고 한다면 B가 A, C 사이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건과 스터디번트가 상대적인 이 재조합 비율을 계산해서 X 염색체 위에 놓인 다양한 유전자들의 거리를 계산했고 그리고 지도를 완성을 했습니다.
2: 지도요?
5: 지도요?
2: 저게 지도예요? 알파벳만 적혀 있는데요?
5: 저도요. 네.
2: 저게 어떻게 지도가 되죠?
5: 우리가 보통 지도라 하면은 네. 위아래가 있고
2: 그러니까 뭐 형체가 좀 있어야 될 텐데
5: 그러니까요.
0: 여기서 B가 옐로우라고 해서 노란 몸 유전자고요. 네. C와 O는 화이트라고 해서 흰눈 유전자. 흰눈. 네. P는 버밀리언이라고 해서 선홍색, 옅은 빨간색 유전자고요. R은 미니어처라고 해서 작은 날개. 그리고 M은 루디멘테리라 그래서 날개가 이제 거의 없어진 퇴화 날개를 말합니다.
2: 근데 B 같은 경우가 저게 옐로우라고 그랬죠.
0: 네.
2: 옐로우면 좀 이해할 수 있게 Y를 좀 넣어가지고 뭘 했어야 되지 않나? Y 이런 식으로.
5: 그러니까요.
0: 사실 여기서 이 B는 이제 보이는 대로 적은 건데요. 네. 블랙을 뜻하는데요.

0: 위 유전자가 없으면 블랙이 없어진다라고 해서 이제 B라고 적었습니다.
1: 블랙이 없어지기 때문에 옐로우로 보인다.
0: 네.
2: 아. 근데 저 밑에 0.0, 1.0, 30.7, 33.7 저게 지금 그럼 거리입니까?
0: 네, 저게 바로 이제 재조합 비율을 나타낸 거고요. 네. 저희가 저 단위를 붙여서 센티몰건이라고 붙입니다.
2: 센티몰건.
1: 네. 그 모건의 네. 그 모건이에요. 모건. 아, 길이를 모건이라고.
3: 네, 센티몰건이라고.
0: 예를 들어 B와 C5 사이의 거리가 1.0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1센티몰건을 말하는 거고요. 이 두 유전자가 상대적인 재조합 비율이 약 1% 정도 된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2: 제일 좁으니까.
0: 네.
2: 예. B하고 C는 좁으니까 저 안에서 뭔가
3: 교차가 잘 안 일어나고
2: 교차가 잘 안 일어날 수 있는 거고 B하고 뭐 M 사이에는 절대 이제 활발하게 재조합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 나는 네, 그런 얘기잖아요.
1: 그러면은 저거는 지금 확률인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물리적인 거리예요?
0: 실제로 초파리 유전체가 다 읽히고 나서 X크로모솜을 다시 확인을 해보면 이 유전자의 순서와 거리가 몰건과 스톨디번트가 계산했던 이 상대적인 거리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훗날 연구자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3: 네, 이게 흥미로운 거는 지금은 저희가 DNA 서열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는 물리적으로 저희가 그 실제로 그 텍스트에 몇 쪽에 있는지 예를 들면 이거를 볼 수 있는 건데 저 시절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2: 그렇죠.
3: 저 계산해서 교배해서 나오는 재조합 빈도로 유전자 사이 물리적인 거리를 측정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들의 어떤 순서 말하자면 유전자들 질서죠. 그걸 저렇게 시각화해서 마치 지하철 노선도 그리듯이 쫙 그려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죠. 저 때는 심지어 DNA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을 때였어요. 야,
2: 근데 그게 얼추 지금 다 맞아 떨어지는 네.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약간 인간 게놈지도 완성했잖아요.
0: 네.
2: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먼저 초파리 쪽의 지도를 완성을 하니까 이제 인간하고 또 비슷한 것도 알게 되고 네.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그
3: 인간의 게놈 지도의 시작에 가면
0: 맞아요. 초파리와 네. 스터디번트가 그렸던 저 지도가 최초의 지도인 거예요.
4: 지금 말한 모든 걸 학부생 했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2: 학부생?
4: 이거 말 좀 키웠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2: 그러니까 진짜 학부생이 몇 살이죠? 몇 살이에요?
4: 대학생이니까 뭐 대학생. 이때 해봤자 20살?
0: 20대 초반.
2: 이제 20대 초반인데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1: 와.
0: 네, 실제로 몰건이 스터디번트를 엄청 총회했다고 알고 있는데
2: 천재주자네, 천재주자야.
0: 그리고 몰건이 나중에 칼텍으로 옮겨갈 때 네. 같이 이제 칼텍으로
2: 스카우트해가지고
0: 네, 같이 갔어.
2: 평생 제자지 뭐. 예, 아, 직계 좀. 21살에 이런 일을 벌였다. 야, 대단하네요.
1: 학계에서 저러면은 이제 이 교수의 가장 큰 업적은 저 학생을 발견한 것이다. 라는 게 보통 이렇게 되거든요.
2: 그리고 스터디먼트는 부모님한테 고마워야 될 것 같아요.
1: 말을 키워서.
2: 네, 말의 그 교배 장면들을 계속 보면서. 우리 농장에서.
3: 그렇게 교배 장면을
2: 내가. 교배 장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농장에서, 말농장에서 우리 말들이 계속 자손을 낳는 거를 보면서. 야, 쟤는 쟤 할아버지랑 좀 닮은 것 같다. 이런 걸 많이
1: 맞죠.
2: 봤을 거 아니에요. 자, 이 타이밍에서. 또 중요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 초파리 교배 있잖아요, 교배. 초파리 교배. 이거는 교수님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시키는 건가요? 어떻게 뭐 아크릴 상자 안에다가 통째로 열어가지고 렛츠고 파리 타임! 뭐 하는지 너무 궁금해요.
1: 진짜로.
0: 초파리 교배를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막 태어나는 초파리에서 버진 플라이라고 하는 네. 아직 교미를 하지 않은 초파리를 고르는 겁니다.
2: 야, 그거 어떻게 고른대?
0: 배에 태변을 가지고 있어요.
2: 태변?
0: 그래서 그들을 골라서 방을 또 따로 줬다가 네. 나중에 필요한 피메일과 메일을 합쳐서 교배를 하게 됩니다.
2: 아니 근데 이렇게 작은 애들인데 구분할 때 이 핀셋으로 잘못하면 그냥 배 터질 텐데.
1: 그러니까요.
2: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저기 뭐 딱풀에다가 뭐 이렇게 뭐 발라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쪽으로 옮기는 거지. 나 너무 궁금한데요.
3: 붓으로 해요.
0: 네.
2: 무슨 붓으로?
1: 무슨 붓으로?
0: 그림 그릴 때 쓰는 얇은 붓으로.
2: 그 붓으로 어떻게 해요?
0: 그리고 저희가 이 초파리들을 마취를 시키는데요.
2: 마취요?
0: 네. 보통은 이산화탄소에다가 네. 넣어두면 얘네들이 잠을 잡니다.
3: 근데 잠자는 게 막 몇 시간씩 자는 게 아니라 초단위로. 네.
4: 초단위?
2: 초단위요?
0: 그 이산화탄소에 노출됐을 때만 자고요. 또 없어지면 또 이제
2: 깨요. 네. 그러면은 초파리 연구하시잖아요. 초파리가 집안에 들어오면 때려 잡습니까? 아니면 어서와 환영하는 그런.
0: 저는 이제 초파리를 잘 알기 때문에

0: 쪽파리가 집에 보이면 다 다시 씁니다.
1: 아 어떻게든 박멸하려 하시는
0: 거죠? 박멸해야 돼요. 왜냐하면
1: 아 그래요?
0: 그 며칠 이후에는 몇백 마리가 나오거든요. 예.
2: 저도 궁금한 게 그 보통 이제 화학 쪽에서 어떤 분자를 만드는 기술이 생기면 도전을 하는 게 정말 정말 복잡한 모양 만들기 진짜 어려워서 불가능할 거다라는 걸 도전한다거나 아니면 막 자연에 있는데 우리가 인간이 못 만들 거라 생각하고 만든 이런 약간 극한의 도전을 하거든요. 근데 초파리도 그러면 막 교배를 하면 새로운 형질이 나오거나 하잖아요. 막 궁극의 초파리를 만들려고 막 온갖 힘을 다해 조합하는 이런 분은 없어요.
0: 궁극의 초파리.
2: 그 있지 않을까? 궁극의 무언가가?
3: 아, 근데 그런 시도가 결국 합성 생물학적인 시도인데요. 네. DNA 같은 것 혹은 유전자들을 분석해서 어떠한 특정한 부분에서만 어떤 유전자가 켜지게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또 굉장히 초파리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4: 그러면은 지금 1세대 연구자들은 이런 돌연변이를 그냥 기다렸던 거잖아요.
0: 네. 초기 초파리 과학자들은 돌연변이 찾는 거를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1: 아, 초기에는요?
5: 그러면 돌연변이 초파리가 나올 때까지 계속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맨날? 자,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이게 약간 가차인가?
3: 그렇죠. 돌연변이는 가차다.
5: 아, 돌연변이는 가차다.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 쫄깃함.
0: 처음에 모건은 기다렸죠. 그래서 2년을 기다리고 찾고 찾아서 흰색을 찾았는데 그 학생이었던 윌러는 이제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돌연변이를 더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5: 야, 제자가 또 그런 생각을 합니까?
0: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5: 그렇죠, 그렇죠.
0: 실험들을.
5: 그래서 부모가 나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자식, 저건 돌연변이다. 저건 내 자식 아니야. 그게 거기 그런 게 나오나? 아, 스트레스를 줘요?
0: 네, 그래서 고온에 키워보는 실험을 하는데요. 그래서 높은 온도에 초파리를 키웠더니 평소보다 훨씬 많은 확률로 이제 돌연변이가 생긴다라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윌러가 그때 가설을 세웠던 거는 유전자도 화학적 물질이기 때문에 어떤 분자 수준의 변형을 일으키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더 많은 변형이 나타나지 않을까?
5: 그러면서 이제 실험에 들어가는구나.
0: 네, 질문을 하고 고온보다, 그러니까 높은 온도를 주는 것보다 한 번에 더 많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엑스레이를 조사하게 됩니다.
5: 네, 엑스레이를 어떻게 해요?
0: 엑스레이를 이제 초파리를 두는 거죠.
5: 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0: 쐈더니 돌연변이가 나타날 확률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5: 이거는 그거네. 그럼 감마선님 헐크가 나왔듯이 감마선님 그 헐크가 돌연변이 같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초파리도 액션 계속 쬐니까 돌연변이들이 나왔다.
0: 네.
5: 어떤 돌연변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보통?
0: 그때 이제 밀러가 발견했던 돌연변이는 눈 색깔이 얼룩덜룩한 돌연변이도 있었고 그리고 염색체 구조가 통째로 뒤바뀐 돌연변이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3: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제가 유전학을 가르칠 때 뭐라고 하냐면 유전학은 돌연변이에 대한 학문으로 봐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유전자는 보이지 않잖아요.
5: 그렇죠.
3: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이게 하냐. 망가뜨려서. 보이지 않는 유전자를 X선이 됐던 뭐 스트레스 됐던 망가뜨려서 눈에 보이는 게 바뀌는 걸 찾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바뀌는 걸 찾고 그럼 이것의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유전자가 달라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방법론, 우리가 말하는 이 유전학의 방법론을 만든 게 사실은 이런 X선 실험 같은 걸 통해서 확립한 거죠.
5: 그래서 그 X선을 쪼인 애들 중에 이제 그런 애들을 다른 애들하고 교배를 시키면서 이제 아까 뭐 새로운
3: 지도를 그리고
5: 지도를 그리고 이제 새로운 애들이 막 또 추가로 이게 또 나오는 걸 알게 되는 거고
2: 생명과학 힘들다니까.
5: 야, 그러니까 그러면 X선 맞은 애들 중에 최고의 전설의 초파리는 어디 나왔습니까?
1: 궁금하다 궁금하다.
5: 나왔어요? 그러니까, 와 이런 애가 나왔다. 뭐 있습니까?
0: 사실 이거는 이제 밀러가 만든 초파리는 아닌데요.
1: 네, 네. 이게 뭐야? 이
0: 가장 뭐야?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충격적인 초파리는 안테나피디아라는 초파리입니다.
5: 안테나피디아? 이름이 안테나가 들어가요?
0: 왼쪽 그림에 보시면 네. 안테나가 냄새를 맡는 후각기관이라서 네. 머리에 눈 사이에 붙어있는데요. 네. 오른쪽에 안테나피디아 돌연변이는 이 안테나가 나와야 할 자리에 다리가 나와있어요.
1: 그렇죠. 저거 지금 다리인 거죠?
0: 네. 그래서 원래는 초파리의 정상 더듬이 세포는 자기가 더듬이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 안테나피디아라는 유전자가 망가진 세포는 더듬이가 더듬이인지 모르는 거죠.
5: 와, 더듬이에서 다리가 자랐다. 또 있어요? 또 돌연변이 또 있어요?
0: 후대 과학자인 에드 루이스라는 교수님께서 네. 날개가 한 쌍이어야 되는데 날개가 두 쌍, 그 대신에 평형

0: 수분이 없는 그런 돌연변이를
1: 잠깐만 날개가
0: 만들게 됩니다.
1: 근데 더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0: 잠자리 같은 것이 그렇죠. 그렇죠. 날개 주상이죠.
1: 또 네. 좋은 거 아닌가?
0: 곤충이 원래 머리, 가슴, 배로 나뉘어지죠. 네, 네,
2: 네. 항상 배우죠.
0: 네, 그리고 가슴은 초파리의 경우에 세 개의 체절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가슴 1번, 가슴 2번, 가슴 3번.
1: 그렇습니까?
0: 2번 가슴에서 날개가 나오고 그리고 초파리의 경우엔 3번 가슴에서 평형곤이라는 날아다닐 때 평형을 잡을 수 있는 기관이 생깁니다. 그래서 초파리가 잠자리처럼 예. 된 저 돌연변이를 발견하고 가슴 3번의 체절에 정체성이 바뀌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3: 정체성이
1: 바뀌었다.
3: 가슴 3번은 평형곤을 만들어야 되는데 날개를 만들었으니까 네. 정체성이 변했다. 네.
0: 가슴 2번으로 혼동했을 것이다.
4: 특정한 부분에서 어떤 정체성이 뒤바뀌거나 기관이 잘못 만들어진 돌연변이들을 호메오 돌연변이라고 하는데 호메오 돌연변이에서 망가진 유전자를 찾다 보니까 폭스 유전자 일종의 군, 여러 유전자들이 모여있는 그 부분을 염색해서 찾아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폭스 유전자들이 뭘 하는지를 들여다봤더니 사실 초파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되게 심플하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초파리 배아에서 앞에서 머리끝에서 뒤까지 체절이 머리 체절 하나, 가슴 체절 셋, 배 체절 8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딱 1번, 그 앞에 1번부터 12번까지 쫙 앞에서부터 뒤쪽으로 쭉 체절이 나눠진 다음에 각 체절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가 지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거를 지정하는 거. 요거를 하는 애들이 폭스 유전자인 거죠.
1: 유전자.
5: 근데 초파리랑 인간이 거의 60% 비슷하다고. 그럼 인간한테도 폭스 유전자 같은 게 있겠네요? 네.
1: 있지 않을까? 예.
0: 그래서 그 연구를 한 사람이 이제 월터 게링이라는 연구자인데요. 예. 이 연구자가 초파리의 폭스 유전자 군을 유심히 들여다봤더니 180여 개의 염기쌍이 이제 똑같이 보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180여 개의 염기 서열을 호메오박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3: 호메오박스, 아까 그 호메오 네, 돌연변이.
5: 호메오박스 여기서 나온 거예요?
0: 네. 네. 초파리의 호메오박스가 180개의 염기쌍인데 네. 이 염기쌍이 사람한테도 있을까?
1: 그렇죠.를
0: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원래 DNA는 더블 스트랜드이기 때문에 상고적 결합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한쪽을 뗍니다.
1: 한쪽을 싹요?
0: 네, 한쪽만 남기고 이 한쪽에 표지를 한 다음에 사람의 유전자에 붙여봅니다. 그러면 이게 상부적으로 둘이 시퀀스가 동일한다면 이제 붙게 되는데요. 초파리의 호메오박스 180여 개의 염기가 사람의 유전자에 붙어있다라는 네. 거를 알게 됐죠.
1: 근데 이게 초파리랑 인간 DNA를 어떻게 붙이죠?
5: 교배 문제가 아니라 그냥 화학 결합이니까
1: 화학 결합
5: 물질끼리 붙을 수 있는 네. 짝이 맞는 거면 그냥 무조건 붙을 수
1: 있어. 난 약간 도덕적으로 생각했네. 왜 인간 DNA랑 초파리 DNA를 왜 붙여? 이렇게 약간
0: 네, 그 얘기는 이제. 인간의 호메오박스 유전자와 초파리의 호메오박스 유전자의 상동성이 상당하다라는 얘기를
1: 잘 붙는다. 네.
4: 자, 그래서 에드 루이스가 이제 결국은 이 공로로 노벨상을 수상을 하셨는데요. 근데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인간이랑 초파리 너무 다르게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다른 생김새를 지닌 생물을 만들어낸 유전자들도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들여다봤더니 초파리 속수 유전자들을 발견했는데 인간들도 혹수 유전자들을 가지고 있고요. 아, 근데 혹수 유전자의 굉장히 재밌는 특징이 아까 체절을 순서대로 얘는 뭐가 되고 뭐 1번, 2번, 3번, 4번 얘는 뭐가 되는 걸 지정해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혹수 유전자가 배열된 순서가 이 유전자가 켜지는 체절의 순서랑 일치해요. 똑같이 선형적으로 배열이 된 데서 공선성 원리라고 하는데 이 패턴이 인간도 똑같아요.
0: 사실 사람의 몸도 체절로 일부 나뉘어져 있는데요.
1: 아, 그래요?
0: 가장 잘 알려진 게 저희의 척추뼈입니다.
1: 척추뼈. 아, 예, 예.
0: 척추뼈의 순서대로 혹시 유전자가 켜지게 되고요. 척추뼈의 체절이 저희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바로 대상포진인데요. 대상포진이 신경다발을 통해서 나는 게 똑같습니다. 체절의 구성과.
3: 그러면은 초파리의 혹수 유전자는 이 각각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다 알려져 있나요?
4: 네, 알려져 있죠.
3: 그럼 사람 같은 경우에도 그게 다 알려져 있나요?
4: 어느 정도 알려져 있고요. 이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인간과 초파리의 공통 조상이 있잖아요. 개가 혹수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혹수 유전자가 그때도 앞에서 머리끝에서 꼬리까지 아마도 너는 뭐가 돼, 너는 뭐가 돼 하는 그 역할을 이제 지정해 줬을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1: 그럼 앞으로도 초파리 연구를 좀 많이 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질병들에 대한

0: 원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알 수도 있겠네요. 거기 사람한테 실험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차라리 초파리가 우리랑 유전자 60%가 호환이 된다고 하니까 비슷하다고 하니까.
1: 그러니까 저도 예를 들면 네. 초파리 학회 학술 임원으로서 네, 네. 이 학회 세션을 구성할 때 또 중요한 세션이 이 인간 질병 모델이라고 그렇죠. 하는 거를 또 따로 이제 학술 세션을 만드는데요. 의학적으로 중요한 유전자일수록 초파리들이 가지고 있을 확률이 더 높아요.
2: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발생학적 그런 돌연변이에서 네. 진짜 많은 돌연변이들이 찾아졌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나치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1: 나치요?
2: 나치는 나치. 이제 뭔가 찍혔다라는 예. 뜻인데요.
3: 나치. 아, 나 그 나치인 줄 알아요.
2: 나치라는 유전자는 이 날개가 끝이 약간 찝혀서 없어진 것 같은 그런 표현형을 보이는 돌연변이인데 이 나치라는 유전자가 발생에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람으로 옮겨오면 다양한 암의 돌연변이 원인이기도 합니다.
1: 나치 유전자가 초파리에서 처음 발견된
2: 네.
1: 거예요. 줄기세포에서도 엄청 중요한 유전자고
0: 아직도 밝혀야 될 게 너무 많네. 도다지네요, 진짜.
4: 그러네요, 진짜로. 그죠?
2: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0: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아요?
2: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2: 네.
1: 예전에는 뭐 누구는 날개만 연구하고 누구는 뇌만 연구하고 했는데 그런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 생물학이라고 하는데 이 복잡한 기관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런 것들은 다른 그런 뭐 척추동 마우스나 다른 것들 연구할 때 또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어서 네. 또 초파리만이 할 수 있는 그 또 그런 분야들이 또 있습니다.
0: 그러면 두 분은 초파리로 무슨 연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2: 저는 냄새를 못 맡는 초파리가 면역 반응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이제 가설로 실험적 증명을 했었습니다.
0: 냄새를 못 맡는 초파리가 있다?
2: 사람에서도 사실 후각은 다양한 전신 반응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퇴행성 뇌질환 같은 것도 연결이 되어 있고 뭐 우울증이나 아니면 다양한 면역 반응의 그 표현형을 나타내는데 사람에서는 그런 직접적 연관성을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실험을 하기가 힘들지만 초파리는 단순하고 실험이 쉽기 때문에 직접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1: 그래서 교수님이 이런 연구를 하시다가 지금은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2: 재작년이요.
1: 이제 재작년이구나. 네. 네, 2년 전에 그 네이처지에.
0: 네이처지에.
1: 네. 네이처지에. 초파리는 네이처지에 논문내기가 진짜 요즘 엄청 어렵거든요. 네. 그 네이처지에 논문이 나왔는데 네. 그 논문이 그냥 네이처지 논문 정도가 아니라 네. 교과서의 내용을 바꿀 정도로.
0: 아, 진짜로요?
1: 저도 옛날에 배웠던 내용을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밝힌 연구를.
0: 엄청난 업적을.
4: 네. 이거 뭔데요?
0: 뭐예요?
2: 저희가 이제 냄새 연구를 하다가 네. 보니까 초파리가 맡을 수 있는 다양한 기체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네. 그 이산화탄소를 감지할 수 있는 수용체가 네. 밝혀져 있는데 네. GR63A와 GR21A라는 유전자가 이미 네. 밝혀져 있습니다. 네. 그 유전자 두 개가 없어지면 초파리의 면역세포 중에 크리스탈셀이라고 부르는 면역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많아진다. 라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0: 그럼 크리스탈셀 그게 뭔지 이제 알겠네요.
2: 네, 크리스탈셀은 초파리의 혈소판입니다.
4: 혈소판.
0: 아, 혈소판. 네.
4: 그 상처나면 막아주는 거예요.
2: 네, 상처나면 피 딱지를 만들어서 막아주는.
4: 네네. 초파리 딱지가 진짜.
2: 초파리도 상처가 나면 그 까만색 스캡을 형성합니다. 근데 혈소판은 이산화탄소와 딱히 관계가 없는데 네. 왜 이산화탄소와 혈소판의 발생이 관계가 있지? 라는 이제 질문을 던지고
0: 질문 숙제가 또 떨어졌고
2: 네. 네. 그래서 연구를 하다 보니 네. 이 크리스탈셀이라고 혈소판으로 알려져 있던 세포가 사실 산소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도 할 수 있다.
1: 그러니까 저희가 적혈구 가져온 산소를 몸 전체에 또 운반해서 다른 데에서 세포들 에너지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곤충 초파리에서는 적혈구 같은 세포가 안 알려져 있었어요.
0: 아, 예.
1: 근데 혈소판 기능을 하는 줄로만 알았던 크리스탈 세포가 적혈구 기능까지도 한다.
0: 아.
1: 라고 한 거를 밝히셔가지고, 아, 곤충도 적혈구 같은 세포가 있다. 저희가 이 연구랑 또 사실은 개인적인 에피소드가 있는 게,
0: 아, 그래요?
1: 그때가 코로나19가 터져서 네. 스위스에 못 가게 된 거예요.
0: 네네.
1: 그때 이제 저를 또 구원해 주셨던 분이
0: 여기 계시네.
1: 심지원 교수님께서 제 연구실에서 제가 연구할 수 있도록 또 해 주셔가지고
0: 알바 자리를 좀 내주셨고요.
1: 그래서 이제 그 연구실에서 제가 매일매일 같이 있으면서 그 흥분된 순간들을 옆에서 봐서 와 이거는 정말 대박이다.
0: 네이처지에 실린 게 본인.

0: 어떤 지분이 좀 있다라는 거죠.
1: 저는 전혀 없죠. 아, 예, 전혀 없어요.
2: 그거 아니에요? 같이 토의해줬던 네. 지분.
0: 아, 토의해, 아, 토의로 선을 그으시네요. 그냥 토의해줬던 사람.
3: 토의해줬던 토의.
0: 아, 토의, 토의?
3: 아, 예, 예, 예.
0: 우리 심지원 교수님에게 이대한 교수란?
2: 돼지보이?
0: 돼지보이, 돼지보이. 돼지보이가 뭐야? 돼지보이가 뭐예요?
4: 돼지가 그거 아니에요?
0: 뭐야?
4: 그 바이엘에 아, 들어있나?
3: 아, 네, 맞아, 맞아. 근데 예쁜 꼬마 선충 밥 만들어주는 알바생으로 아, 처음 만났어요.
4: 요리사였네요?
3: 아, 요리사였
0: 셰프님이네. 셰프. 아. 아무튼 생물학, 이 초파리 연구가 참 힘들겠지만 그래도 참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맞아요. 들고 인간, 아니 이 모든 생명체의 어떤 근원을 알아내는 일이 아닐까 싶고요. 초파리가 참 고맙게 예, 느껴집니다. 다들 오늘 어떠셨어요?
5: 초파리 이렇게 많은 발전에 기여했는지 저는 오늘 처음 들었고요. 이대형 씨 많이 말씀해 주시면 보통 한 귀로 흘렸다가 신규 씨 말씀이 너무 즐겁게 잘 들었고
4: 맞아요.
5: 앞으로 뭐 초파리 보이면 보이는 쪽 잡아서 이대형 교수님 보내겠습니다.
0: 우리 신 교수님은 어떠셨습니까?
2: 아, 저도 초파리를 이렇게 마음껏 자랑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네. 그리고 100회 특집으로 초파리를 말씀해 주셔서 정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0: 네, 아, 오늘 초파리에 대해서 진짜 새롭게 또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어가지고 참 좋았던 것 같고요. 왜 우리가 100화에 또 우리 초파리 특집을 하게 되었는지 이제 그 이유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 100회인데 기쁘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쉽고 슬프기도 합니다. 우리 이대한 교수님이 잠시 저희와 이별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아, 왜죠?
4: 왜죠?
0: 많은 분들이 왜 우리를 떠나는 거죠? 라고 하십니다.
3: 아, 제가 이제 연구년으로 영국으로 연구년을 가게 돼서요. 예쁜 꼬마 선충 연구가 시작된 곳이기도 해서 생명과학의 성지 같은 곳에서 경험하기 위해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0: 뭐 방송일이 바빠가지고 여기에서 하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과학자로서 본인의 연구를 위해서 이렇게 또 학문과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또 해외로 떠납니다. 네. 예, 함께해서 반가웠고 즐거웠고 이제 다시는
3: 한층 더 성장한 과학자로 한층 더 성장한 과학자로 돌아오도록 해요.
0: 함께해서 즐거웠고 이제 다신 떠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아... 저희가 감사한 마음을 담아가지고 감사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4: 어? 와, 예. 그런 게 있어요?
3: 감사장은, 예. 아, 진짜요?
0: 예, 그럼요. 진짜죠.
5: 청구서 아니야?
0: 오, 감사장이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감사장. 취미는 과학의 공식 정미우정 이대한. 그러니까 이 말은요로 시작되는 교수님의 설명은 과학을 이해 가능한 수준까지 도달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3: 아, 저 잠깐 맹동 왔는데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주 강력한 중력장이 형성돼서 볼로그렌즈 효과로 더 큰 것처럼 보이고 획득 형질이 유전이 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네.
0: 쉽게 말하면요 라고 사람들을 안심시킨 뒤 어려운 설명을 덧붙이는 기술을 선보이기도 네. 했습니다.
3: 쉽게 생각해보면 예를 들면 DNA 어떤 부분을 들여다봤더니 네. 10만 개의 그 블록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붙이고 덩어리 만들어서 얘네를 이어붙이고
0: 예, 우리는 교수님의 퇴장을 양자 도약 삼아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가려 합니다.
6: 이렇게 원래 현민이 볼 때 이렇게 보면서 연애도 하고
0: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7: 그동안의 도구에 감사드리며 이 상장을 드립니다. 취미는 과 1도. 네.
8: 감사합니다.
7: 카메라 보시고. 자, 이거 팩 치고.
8: 예, 예. 처음 해봐가지고.
7: 예, 자, 앞으로 하시고.
8: 예. 빼곡해.
4: 이렇게 빼곡했어요.
7: 예, 예. 아, 축하합니다.
8: 아, 네. 네. 아, 네.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또 백화를 맞이하게 됐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초파리 이야기. 그리고 또 그것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심지영 교수님과 함께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 과학을 이 취미로 정말 만들어주신 우리 북콘 MC님을 비롯해서
0: 진짜 안 돌아올 모양이네.
8: 이게 좀 길어졌네요. 준비가 안 돼가지고.
4: 예, 예, 예. 예. 사실 여기에 이제 또 누군가가 오시겠죠. 네, 누군가가 오셔서 이대한 교수님의 역할을 해주실 것 같은데 보세요. 꼭 모니터 하시고
7: 거기에 덕담이야. 덕담이야.
8: 볼 거긴 한데
7: 이대한 교수님이 없어도 취미는 과학은 계속 달립니다. 과학이 전 세계인들의 취미.

0: 되는 그날까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여러분들 저희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우리 취미는 과학에서 사실 생명과학 주제를 다룰 때마다 매번 단백질이 참 많이 등장을 했었거든요.
0: 네. 우리 몸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지 오늘은 이해할 수 있을까요?
3: 단백질에 대해서 정말 완벽하게 저희를 이해시켜 주실 아주 대단한 분을 모셨어요.
0: 어, 혹시 그분? 세계적인 석학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4: 생명현상의 신비를 밝히는데 이 단백질을 이해하는 게 너무 필요합니다.
2: 그럼 단백질도 종류가 좀 많은가요? 네, 네, 네. 한 가지가 아니고요?
4: 한 가지가 아니고요. 네. 100만 가지 이상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 100만 가지요? 네.
4: 완전히 기존에 어떤 새로운 단백질 설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작성이 수월했어요. 굉장히 많은 질병들이 있는데 이 많은 질병들을 그 지식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걸 설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0: 아,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이게 진정한 프로틴 퀸이세요.
4: 한 10년, 15년 정도면 뭐 거의 모든 질병을 극복할 거다.
0: 아, 진짜요?
2: 단백질을 완벽하게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그냥 영생까지도 가능하겠네요.
5: 이어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드가 방송됩니다.

0: 라디오계를 사랑하는 예비역 특선사 김건수입니다. 특껏 열, 암껏 열, 그래서 스무두를 지금 입양하고 있습니다.
1: 제가 이거 농사해서 아이들 좀 사료비하고 관리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년 6개월 됐는데 저를 아직도 따르지 않아요. 저도 어느 순간부터 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2: 메라바. 티르키와 처음 만난 건 15년 전인데요. 소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문들을 한번 추적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생각보다 너무 높아서 올라가는데 다리가 후두르르 거려요. 이렇게 야생화 핀 거 보니까 진짜 알프스 와 있는 느낌이에요. 정말 어린 시절을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보낼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지.

0: 힘들고.
1: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조금 더, 조금 더.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분. 안심이 안 되는데?
3: 감독님, 뭐가 문제예요?
2: 위생과 청결이 빠졌잖아. 식품 안심업소 몰라?
4: 개인 위생부터 업장의 청결, 꼼꼼한 식재료 관리까지 까다롭게 감독하는 안심의 기준. 안전한 외식은 식품 안심업소로 감독.
5: 액션!
4: 다섯 개의 별과 빛나는 위생으로 식품 안심업소 오케이!
3: 감독님, 이제 그 다음이...
2: 다음은 5천만의 안심으로.
4: 안심의 기준, 식품 안심업소.

0: 아마 한 번쯤 봤을 겁니다. 모두 한 사람이 디자인했죠. 토마스 헤더윅. 조형과 건축, 도시를 넘나드는 디자인으로 21세기 다빈치라 불리는 그는 사람들이 만나고 머무는 이유를 공간으로 만들어 온 디자이너입니다.
1: Do the 99% of buildings that get built make your life better? Are they generous? Are they engaging? More detail? More stories?
0: 토마스 헤더윅이 들려주는 사람이 머무는 건축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이어서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이 방송됩니다.
1: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2: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3: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4: 제 가방도 사야 되고 책 노트도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3: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5: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6: 아, 이 분위기?
7: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6: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6: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저희 매번 MCT를 뽑았었잖아요.
1: 네.
0: 지금까지 몇 번 MCT 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1: 거의 없지 않았나요? 제 개인적인 취향은 의존하고 산만한 시선이었습니다.
2: 녹이녹입니다. 산만한 시선입니다.
1: 아, 이거 좀 보기 힘든데 저는 체감하고 다음 피핍 하겠습니다.
2: 만불임지입니다. 피핍입니다.
1: 무릎 김초원 씨 하겠습니다.
2: 양치기 소년단입니다. 컴파인드 화이트입니다.
0: 지난달에 다소 화가 나신 채로 퇴근하실 방송을 들었습니다.
1: 저는 우럭과 꼬북탱이들이 좋아가지고 어쨌든 웃는 사람들은 두 팀이고 아닌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아, 조금 안타까운 것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래서 여기 선정된 팀들이 더 원하는 바를 잘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달에도 좋은 라이브를 또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기대를 가져봤습니다.

0: 우리가 다양한 팀이 왔다. 또
1: 지금까지 해본 경연 중에서 제일 다양한 것 같아요.
2: 노래가 여러 가지 경이 되는 게 좀 있죠.
3: 저희 생각하고 폴스포죠? 약간 상큼파, 달콤파인데 저는 사실 더이상 쪽입니다. 성동은 우리 음악을 소개하는 키워드 여름 사랑 향기.

노래 좋네요, 여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코드 진행이 있거든요. 약간 2000년대 초중반 OST 같은 아일랜드나 내 멋대로 해라 이런 드라마에 나왔던 OST를 엄청 좋아해서 그 냄새가 조금이라도 나면 그분 음반을 다 들어봐요. 제가 좋아하는 그 냄새가 확 나가지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거장의 향기가 나는 프로필 사진이 그 퍼페라 그룹 같은 느낌이 좀 있죠. 극적이고 절제된 절규 메탈이군요. 올라갔습니다, 형님들. 이런 분들 나오면 솔직히 다 그냥 가만히 있어야죠. 쥐쥥 여기서 그냥 사실 끝나는 건데.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예전 타 앞에서 하던 락생락사 시절 바세린의 공연을 봤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저그 마음 아직까지 이제 있는 입장으로서 캐주얼리 커넥티드 형님들 오늘 정중하게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치트럭 하이제커스입니다. 여성 멤버 4명 있는 것도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드러머 분이 계시는 밴드예요. 소녀의 그 룩이에요. 근데 제가 봤던 라이브 클립스 드럼을 약간 이렇게 키워드가 재미, 춤, 펑크예요. 간단하죠? 댄서블하고 짜릿한 포스트 펑크입니다. 포펑 좋아합니다.

0: 오늘 나오는 10팀 중에 하더바드님과 통화를 한 친구가 있다는 사실 알게 됐어요.
1: 누구죠? 누구지? 난 아는 사람이 없던데?
2: 소울 시절이었어요. 메이슨 더 소울 시절. 제 선생님이 그래서 와 메이슨 더 소울과 공연을 한다고 전화시켜 달라 했는데 제가 전화를 받으니까 어 남자네 하면서 빨리 끊어 하면서
1: 잘못됐나? 또 경솔한 또 제 과거가 또 드러나네요 이렇게. 누군지 모르죠.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다시 드릴게요. 음원 심사평은 이야 오선지 위에 위태로운 저글링. 저글링은 또 제가 많이 하는 게 이제 공 없는 저글링 제가 많이 하거든요. 자주 해요. 어디 가나 그냥.

0: 근데 이 조용한 사람의 시끄러운 음악 이거 있잖아요. 나는 조용하게 하는데 밑에서 신나게 노는 사실 그 쾌감이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영 씨.
1: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이키델릭 하는 멤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 듣지 않고 또 다시 온 유인원입니다.
0: 유인원. 유인원 또 그 노래 하나.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정연곡이 바뀌었습니다. 그 아포칼립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좀 서운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 번째 예선을 위한 비장의 카드 의상

0: 시트 어, 하이젝터스
1: 파이팅.
2: 어, 아들이 지금 여기 이제 출연을 하거든요.
3: 홈스테이 파이팅. 신범수
4: 파이팅.
5: 오직 음악으로 증명하라 2016 헬로루키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헬로루키 MC 카더가든입니다. 벌써 네 번째 예선입니다. 지금까지 이달의 헬로루키 6팀 선정됐거든요. 100% 라이브로 진행되는 헬로루키 예선 무대 심사위원 5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페스티벌 기획자 박정용님, 대중음악평론가 김학선님, 김윤하님, 정병욱님, 정민재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두 팀이 선정됩니다. 2016 헬로루키 네 번째 여정 지금 시작합니다.
6: 피치트럭 하이제커스.
7: 피치트럭 하이제커스.
8: 피치트럭 그분들 좀 되죠.
9: 피치트럭 하이제커스 팀.
10: 피치트럭 하이제커스 요즘 시대에 너무 잘 맞지 않나?

0: 현실적인 이유인데 이 친구들이 취업을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연차가 안 나와서 연차를 쓸 수 있게 됐을 때가 지금이었어요. 겨우 써서 왔습니다.
1: 약간 눈치 보이셨나요?
0: 아니요, 그냥 뭐
2: 눈치 안 보잖아.
0: 쓰면 쓰고 자르면 잘라라.
1: 아, 이거 해주세요.
0: 저 패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저희 다 디자인 일 하고 있어요.
1: 어떻게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펑크를?
0: 펑크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그 누구나인 거예요. 저희가 23년 3월 2일 개강날에 처음 만났는데, 그러고 한 1년 정도 그 커버곡으로 이제 동아리처럼 놀다가.
3: 고등학교 때 써놨던 곡들 좀 있는데, 한번 합주해볼까? 합주해봤는데? 되더라고요. 이걸로 공연도 되나? 해서 공연장 찾아와가지고, 저희 공연해도 돼요? 이러고.
0: 환불을 했는데 한 150명 정도가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앨범을 내서 너무 뿌듯했는데 갑자기 막 환대회 후보에도 논의가 되고 아직도 좀 신기해.
3: 약간 꿈꾸는 느낌.
1: 상도 받으셨어요?
0: 상은 받았나?
1: 회사 슈퍼미팅.
4: 아, 네, 맞아요. 네.
0: 아, 아니 너무 정신이 없어.
3: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4: 나 잊은 거 진짜 아니고.

0: 저희 피치트럭이 진짜 그 예상할 수 없는 결과들만 이어져 왔었어가지고 이번에도 한번 운명을 맡겨보겠습니다.
1: 수상 경력도 있으시고 페스티벌에도 많이 참여하셨고 헬로루키에 어떻게 나와주셨어요. 밴드의 대표곡이 있어요. 오늘 그 노래 하나요?
2: 아, 네, 합니다. 아, 그거는 안 합니다.
1: 아, 그건 못 하나요?
2: 그건 방송 불가입니다.
1: 그래요? 아쉽네요.
2: 네.
1: 오늘 경연 앞두고 관객분들에게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재밌게 봐주세요.

0: 피치스트로 활짝 꺼졌습니다.
1: 이어서 EBS 스페이스 공간이 방송됩니다.

0: 기독교회를 사랑하는 예비역 특선사 김건수입니다. 특껏 열, 암껏 열, 그래서 스무두를 지금 입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농사해서 아이들 좀 사료비하고 관리비 좀 사용합니다. 지금도 한 1년 6개월 됐는데 저를 아직도 따르지 않아요. 저도 어느 순간부터 저를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1: 납득되지 않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
2: 충동은
1: 개빠이 그냥 미친놈이라고.
3: 이게 천재 같아요. 천재인데 광기를 곁들이게.
4: 대학의 필요성을 그렇게 못 느꼈어요.
5: 집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4: 3억 5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6: 하나 더 가볼게요. 하나만 더 가자.
1: 그들은 마찰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3: 처음 경험했던 일인데 확실히 거절을
1: 절대.
4: 청와대 쪽에서 콜이 왔어요.
7: 프로들의 기본기란 이런 것이구나.
4: 결과가 설명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7년 동안 썼던 작업실이 집에 있었는데 다 부쉈어요. 얼마 전에 철거하기 전날 방 안에서 있는데 좀 울컥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 만들었는데 네, 노래들 언젠가는 한번 꼭 작업실을 구현을 해봐야겠다 했는데 이제 그럼 공감해서 하면 되겠다. 내가 작업실에서 혼자 놀듯이 무대를 하면 관객분들도 더 내 음악을 있는 그대로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김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들어왔는데 자고 있어서. 자, 어제 잠을 못 자가지고 좀 자고 있었습니다. 다음 노래 들려드릴 텐데, 이 노래는 저한테 맨날 시끄럽다고 했었던 제 2학년 담임선생님한테 바칩니다. 직항 들려드릴게요.

0: 지금 공감에 서 있네. Yeah.
1: 낮과 밤 사이에 그 하루 동안의 시간에 제가 좀 꽂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아침에서 시작해서 낮이 되고 해가 지고 완전 다시 어두워질 때까지 제 느낌으로 셀리스트를 잡았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의 하루를 온전히 살았을 때 그 어떤 뿌듯함과 행복감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굳이 제 창문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2: 네. 오늘 이렇게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혹시 몰라서 일어나가지고 양치를 못해서 네. 양치를 좀 해도 되겠죠?
3: 네. 네.

0: 혹시 제가 공감해 이번에 몇 번째인지 아세요?
1: 맞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을 좋아하고 있는 20살입니다. 빅나티라고 합니다.
2: 오랜만에 다시 봤는데 그 지금은 못하는 어떤 패기가 있더라고요. 처음 공감이 나왔을 때가 저의 인생 첫 밴드 셋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처음 알게 된 형들인데 이런 형들을 만나게 해줬다는 거에 공감이 되게 고마운 마음이 큰데 또 4년 만에 다시 이렇게 같은 멤버로 하는 것만큼 부담도 돼요. 아, 그때보단 잘 해야 될 텐데 싶어서 긴장도 되고

0: 제 꿈과 계획은 제가 그때 21살이 된다면 21살, 30이 된다면 30살, 그때 제가 저의 시야로 할수 있는 얘기들을 하는 거.
1: 네가 나를 볼 때, 너의 눈빛 속에서.
2: 저는 하고 싶은 말이 생기면 그걸 못 참는 유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 수밖에 없고 낼 수밖에 없고 그 내고 나서 또 생각이 바뀌면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생기고 그럼 또 내고 그러면서 저라는 사람도 성장하는 것 같고. 요즘에 길거리에서 들려오는 노래들을 보면 행복한 노래가 별로 없어요. 뭔가 들었을 때좀 웃음 나오고 이런 노래들이 없는 것 같아서 호프풀로 내야지 했던 생각이 드네요.

어?

0: se noi sul Hava. Wow. Wow. Ai.
1: 재작년에서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뮤직 내기 전까지 슬럼프라고 하면 슬럼프일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정말 솔직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운이 너무 좋게 무명 기간 없이 바로 데뷔를 하고 또 너무 운이 좋게 첫 앨범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앨범도 더 잘 되고 막 세 번째 앨범 더 잘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성장의 폭이 줄어드니까 제가 약간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처음으로 이렇게 뭔가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뭘 하면 좋을까? 나는 어떤 음악을 하고 싶어 할까? 라는 고민을 처음으로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그냥 재밌는 거를 다시 나는 해야겠다. 이분이랑 하면 재밌겠다 생각해서 협업도 많이 하게 됐고 그 앨범을 내고 해소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뭔가 뭐 때문에 답답했는지 모르겠을 그 해소가 된 것 같아요. 좀 정신 차리고 해봐야겠다 하고 이제 뮤직이라는 노래를 쓰고 밴드 형들이랑 만들었거든요. 노래 만들고 내고 깨지고 또 하고 깨지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거죠.
0: 준비됐어요? Let's go.

0: 감사합니다.
1: 뒤에 창문을 보시면은 낮이었던 네, 시간이 밤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잡시다. 불 좀 꺼주시면은 잠깐 잤다가 네 마지막 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나잇. 진짜 잘 거예요. 굿나잇.

0: 감사합니다.
1: 중독이 된 것 같아요. 뭔가 만드는 게. 아우, 제가 뭐 할 게 없어요. 제가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냥 하는 거죠. 그 작은 꿈이 있어요, 정규앨범에 대해서. 한국에서 한 정규앨범에 곡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앨범이 몇 곡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제가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일기처럼 써놓고 있는 것 같아요. 노스텔지아는 19살쯤에 이제 훅을 썼을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는 순간 그 선택을 하지 않은 삶은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모든 순간순간마다. 근데 그게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저한테 그 노래는 좀 슬픈 노래였어요. 내가 살아보지 못한 삶, 어떻게 보면 후회의 감정이 많이 담긴. 근데 올해 들어서 드는 생각이,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노스텔지아라는 단어가 좀 희망적으로 바뀌었다고 해야 될까요? 저한테 주는 느낌이 갑자기 벌스가 써지더라고, 노래에. 그 노래의 훅은 19살 처음 녹음했던 그 가이드를 그대로 썼어요. 훅은 18, 19 제 목소리가 나오고, 벌스는 지금의 제가 나오거든요. 그게 네,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냄으로써 챕터 1이 끝난 느낌이에요.

고맙습니다.

0: 응? 진짜 없어. 노래가 없어. 렛츠고.
1: 누구예요 방금 소리 아, 우리 밴드 형들 왜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손마루 위로.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록 홈즈 지진 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벨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어서 EBS 비즈니스 리뷰가 방송됩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강풍. 스승님, 가르쳐 주신 대로 강력한 장풍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지? 이 장풍이 왜 내가 미쳐버리는 거지? 그건 네가 쏘는 장풍이 아니라 강풍이야. 자칫하면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강풍의 위력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마.

불길한 10분간의 평균 풍속이 초속 14m 이상인 바람을 말합니다. 그럼 강풍이 불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볼까요? 공사장 작업이나 크레인 운행 등 야외 작업을 중지합니다. 운전 등을 미리 준비하여 강풍에 의한 정전 발생에 대비합니다. 해안 지역에서는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니 바닷가로 나가지 않습니다. 낡고 오래된 창문은 강풍으로 휘어지거나 파손될 위험이 있으니 미리미리 교체하거나 보강하고 강풍이 발생하면 유리가 깨져 다칠 위험이 있으니 유리창 근처는 피하도록 합니다. 야외에서 강풍을 만나면 나무 밑이나 전신주 밑을 피하고 안전한 건물을 이용합니다. 강풍으로 파손된 전기시설을 발견했을 때는 감전 위험이 있으니 접근하거나 만지지 말고 119나 시군 구청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강풍으로 인한 피해! 펭수와 함께 미리미리 예방하세요!

저는 SK 써니에서 리더십을 연구하고 리더십 진단과 개발 업무를 하는 임창현입니다. 과거에는 해당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이 가장 뛰어나고 탁월한 성과를 만들었던 사람이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그 경험과 전문성으로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데 문제가 없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리더조차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불확실성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기업도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엄청난 혁신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정작 구성원들은 그만큼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생각에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듯이 서점가에 가보면 불안에 관한 책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답이 없는 불안의 시대, 도대체 리더들은 무엇을 경험하고 있고 또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까요? 또 이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가야 할까요?

국내 기업 리더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3분의 2는 리더 보임 이후에 자신의 행복이 하락하고 있거나 정체되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리더가 구성원의 행복을 지원하면서 조직을 잘 이끌어가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리더를 보면서 구성원들도 더 이상 리더가 되기를 꺼리는 리더 포비아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구성원 4명 중 3명은 더 이상 리더가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과거에 리더가 된다는 것은 일에 대한 전문성과 성과를 인정받고 동시에 그에 맞는 보상과 더 큰 성장의 기회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당연히 축하받을 만한 기쁜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리더는 애처롭고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요즘 일 잘하는 구성원들을 보면 너 그러다 팀장 된다 이런 말들이 이런 냉소 섞인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구성원이 보기에 리더가 그리 좋아 보이지 않고 그저 힘들고 어려운 역할이라고 느낀다면 기꺼이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시간 빈곤, 심지어 시간 거지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리더들이 처한 시간 부족 현상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일은 많은데 사람도 시간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과거 어느 한순간도 인력과 시간에 여유가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늘 인원은 제한적이었고 시간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더 큰 어려움을 느낄까요? 사실 과거에는 사람이 좀 부족했습니다.

부족해도 시간이 촉박해도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빈자리를 리더들이 채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분야에서 가장 오래 일하고 전문성이 뛰어났던 사람이 리더가 되었거든요. 다소 인원이 제한적이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도 리더들의 경험과 아이디어, 전문성으로 충분히 해결하고 이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리더들이 직면한 수많은 과제가 리더들도 해보지 않은 일인 경우가 많다는 데 있습니다. 리더조차 경험이 없고 그 일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최근 비즈니스 환경이 급변하면서 조직도 빠르게 사업 방향을 전환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확대해서 기획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리더들은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해야 하는 압박에 처해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더의 고민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리더들은 구성원의 몰입을 이끌어내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졌다고 말합니다. 적은 인원으로 제한된 시간에 심지어 과거에 경험해보지 않은 도전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훨씬 더 깊게 몰입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리더들은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진 구성원들을 한마음으로 모으고 함께 몰입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많은 과제가 결국 책임의 끝자락에 있는 리더들에게 몰리고 있고 주 52시간을 기준으로 월 최대 근무 시간이 208시간이라고 할때 이렇게 일하는 사람의 약 80%가 리더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런 일상에서 리더들은 점차 소진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에 보통은 리더가 어떻게 행동하고 변화할 것인가를 우선적으로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인식을 리더십 로맨스라고 하는데요. 리더십에 대한 모든 원인과 결과를 리더의 역할과 책임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하지만 리더십은 리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리더십은 처한 환경적 맥락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발현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더가 처한 상황은 리더십 발휘에 있어 생각보다 크게 작동합니다. 상황적 맥락과 리더십 발휘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 사회심리학자인 존 달리 교수와 다니엘 베슨 박사가 진행한 실험인데요. 이두 학자는 프린스턴 대학 신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스토리와 동일한 상황을 구현해 놓고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고자 했습니다.

먼저 이들은 참가자들의 성격 특성을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실험 그룹을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한 그룹에는 성경의 선한 사마리아인 스토리를 녹음하는 과제를 부여하고 다른 그룹에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녹음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단계를 더 추가했는데요. 바로 시간 조건을 각기 다르게 적용했습니다. 첫째 그룹에는 여유 있는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지금 가면 시간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데 먼저 가서 기다렸다가 녹음하고 오세요 라고 지시한 겁니다. 두 번째 그룹에는 보통의 시간 환경을 가이드합니다. 지금 가면 시간이 맞을 테니까 녹음하고 오세요 라고 안내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룹에는 매우 촉박한 환경을 제시했습니다. 이미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서둘러 가서 녹음하고 오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내용과 서로 다른 시간 조건을 가지고 실험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실험은 이들이 녹음하러 가는 길목에서 시작합니다. 학생들이 녹음실로 가는 길목에 연기자를 투입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스토리처럼 한 사람이 쓰러지는 모습을 목격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때 누가 이 사람을 도와주는지가 바로 진짜 실험이었습니다. 쓰러진 사람을 보고 누가 도움을 줬을까요? 사람의 성격 특성에 따라 돕는 정도가 달랐을까요? 타인을 도와줘야 한다는 의미가 담긴 사마리아인 스토리 녹음 과제를 부여받은 그룹이 더 잘 도와줬을까요?

결과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 조건의 차이는 다른 결과를 보였을까요? 네, 여기에는 매우 다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먼저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첫 번째 그룹은 약 63%가 가던 길을 멈추고 쓰러진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보통의 시간을 부여한 두 번째 그룹은 45% 정도가 도와줬고요. 마지막으로 급한 시간을 부여한 세 번째 그룹의 경우 참가자의 단 10%만이 쓰러진 사람을 도왔습니다. 이 실험은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리 의미 있고 중요하고 필요한 행동이라도 그 사람이 처한 상황적 맥락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다는 겁니다. 특히 시간이라는 요소는 사람의 행동에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촉박한 시간에 쫓기면 터널 효과와 같이 다른 것을 보지 못하고 평상시와 다른 전혀 자기답지 않은 행동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리더십 행동을 이해하는데도 큰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리더가 시간 빈곤에 허덕이는 상황이라면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더 나은 리더십을 위해서는 조직 차원에서 리더들의 환경을 더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리더가 처한 어려움을 개선하고 더 나은 환경을 디자인하는데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조직 차원에서 리더들의 환경을 디자인할 때꼭 기억해야 할한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리더들이 어쩌다 보니 리더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리더는 자신의 선택이 아닌 선발되고 보임받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가 더 있어야 합니다. 리더는 회사 차원의 요구와 더불어서 자신의 자발적인 선택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리더 역할은 앞으로도 여전히 만만치 않은 생활임에 틀림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역할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기꺼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으로 리더의 삶을 시작해 보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야 리더들이 지금 같은 환경에서도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고 그런 리더들을 보면서 구성원들도 더 좋은 리더를 꿈꿀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리더가 되고 싶은 환경을 디자인하라고 하겠습니다.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새롭게 증가하고 있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키워드들이 우리 조직이 담당하는 일과 이를 부여하는 과정에도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키워드들일까요? 바로 성장, 1인분, 공정이었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성장이란 시장에서 자신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가로 압축됩니다.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에서 오는 상태 불안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직장인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의 미래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가에 매우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키워드는 1인분입니다. 1인분은 최근 온라인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을 할 때 사용하는 개념인데요. 팀 단위 게임을 할 때 각 플레이어가 1인분의 역할을 해줘야 팀이 승리할 수 있다 보니까 각각이 어느 정도 실력인지 너무나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게임 프로필에는 각 참가자가 1인분을 하는지 1인분 이상인지

1인분도 못하는지가 표시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게임에서 중요시 여겼던 1인분의 개념이 이제는 일상 곳곳에 스며들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업무에서도 자신이 기꺼이 1인분을 해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1인분의 가치가 있는 일을 원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이들이 딱 1인분의 역할만 하고 싶어하는 경향도 크다는 겁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공정입니다. 공정은 최근

그에 상응하는 인정과 보상을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공정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이들의 일에 대한 몰입은 바로 깨지고 맙니다. 이처럼 요즘 구성원들은 자신의 일이 성장, 1인분, 공정 관점에서 얼마나 의미 있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굉장히 예민해 합니다. 그러다 보니 리더가 구성원에게 과제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점점 불만을 제기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팀에는 매우 다양한 일이 있는데요. 누가 봐도 빛나고 인정받는 일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지만 꼭 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로 관심받는 업무는 서로 맡으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업무의 경우 커리어 관리상 외면하기도 하고 또 업무 난이도에 따라서 과제를 거부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리더 입장에서는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일이라 업무를 부여했는데 구성원이 업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리더들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지만 어려운 일이 되어버린 업무 부여.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할수 있을까요? 먼저 요즘 구성 업무를 부여받는 과정에서 민감하게 여기는 포인트들을 리더들이 잘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는 중요도입니다. 이 일이 조직 차원에서 핵심 과제인지,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결국 이 일을 잘하면 좋은 평가를 기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구성원은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일을 지원하기보다는 본인이 주도해서 역할을 수행하고 그 결과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구성원은 빛나고 성과가 나는 일인데 왜 나는 루틴 업무이고 또 지원하는 업무인가 이런 것들을 따지고 불만을 제기하게 됩니다. 워크이셀프 그룹의 공동 설립자인 브랜드 피터슨과 게일런 네이슨은 87%의 구성원들이 한 주가 끝났을 무렵에 자신이 한 일의 성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의미가 없고 구성원의 시간만 잡아먹는 가짜 일들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의미 없는 문서 작업이나 시간 낭비가 되는 미팅들, 알맹이 없는 교육들, 관행적으로 해오고 있는 일들 등 하면 좋지만 안 해도 문제없는 일들이 가짜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팀에는 담당 직무와 같는 기본적인 일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조직의 핵심 전략과 연계해서 새롭게 추진해야 할 많은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많은 경우 과제를 주어진 것으로 보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잘 해낼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현명한 리더라면 그보다 앞서서 지금 과제가 반드시 필요한 과제인지 전략과 연계되고 본질적인 것인지부터 냉철하게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에센셜리즘이란 본질에 집중하는 힘을 강조합니다. 일의 본질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우선순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팀 안에 있는 가짜 일을 없앨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미 네 가지 업무 1, 2, 3, 4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과제 5가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이 모든 과제를 다 잘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새로운 과제 다섯 번째를 잘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과제 중에 어떤 것들을 멈추거나 미룰 수 있는지 우선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전체적인 과제가 또는 더 중요한 전략적 과제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부 구성원이나 고객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가치가 있는 일을 구체화했다면 업무를 부여할 때는 구성원이 업무 가치에 대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새로운 업무 경험을 통한 성장입니다. 일의 가치만이 아닌 이를 통한 구성원의 성장 목표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들어 구성원들은 같은 일을 2, 3년 하면 다른 업무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부서를 옮기고 싶어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신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구성원은 작년에 했던 일을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면서 경력을 쌓기보다는 자신이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일을 기대합니다. 이제 리더는 이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면 무엇을 할수 있게 되는지, 이것이

장기적으로 성장과 커리어에 어떤 도움이 될수 있는지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 성장을 중요시하는 구성원들이 그 업무에 보다 집중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업무량입니다. 아무리 일의 가치가 높고 성장할 수 있는 업무라도 너무 업무량이 많다면 지속 가능하지 않겠죠?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성원들은 1인분 역할 이상은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더라도 나 혼자 독박으로 그 일을 한다면 참지 않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합니다. 보통 어렵고 중요한 일은 일을 잘하는 핵심 인재들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성공하고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리더도 믿을 만한 사람에게 과제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핵심 인재들에게 너무나 많은 일이 몰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구성원의 업무량도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만일 기존에 이미 많은 일을 하고 있다면 새로운 과제를 부여하기 전에 기존의 일을 재조정해줘야 합니다. 넷째, 난이도인데요.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 없이 고생만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 이유를 들어서라도 빠지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 리더들이 참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런데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일이 잘 되지 않고 실패하면 그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낮은 평가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조직에는 정말 쉽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당장 마땅한 답을 얻기가 쉽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기존 선례도 없고 그 누구도 전문성이 없는 그래서 벤치마킹 할 수도 없고 참고할 수 있는 것조차 부족한 일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부여할 때는 구성원들이 두려움으로 주저하지 않도록 돕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구성원 스스로에게 알아서 잘하라고 하면 그것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당장의 답은 없지만 리더가 원온원 미팅을 통해서라도 지속적으로 같이 아이디어를 보태고 참여하면서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일들은 평가 기준도 달라야 합니다. 성공과 실패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학습과 축적되는 과정에서 의미를 강조하고 그러한 노력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과제가 부여된다면 구성원들은 그래도 공감할 것이고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기꺼이 동참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포인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이제 구성원들은 더 가치가 있고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일을 원하면서도 또 동시에 더 효율적이고 스마트하게 일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일하는 방식도 업무를 부여하는 방식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 리더는 구성원들이 일하는 환경과 업무 부여 방식을 새롭게 디자인해야 합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리더는 구성원의 환경이자 환경을 디자인하는 사람이다로 하겠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0: 수행평가 할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눈에 저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0: 얌전하신데?
1: 좋은 거랑 같이 하니까 그렇지.
0: 나열상 팀메이트. 역시 우리 과일. 언제 먹는 거야? 아, 지금 먹어, 지금. 누나는 사과?
1: 사과 먹어야 빵빵하지.
2: 남쪽 지방과 서울을 잇는 관문이었던 성남. 발걸음이 쌓이며 역사와 삶이 깃든 길이 만들어졌죠. 성남 누비길이 그런 곳입니다.
3: 바랄망자 서울경자, 서울을 바라보는 남자라는.
2: 누군가는 아련한 추억을 찾아 수십 년째 발걸음을 합니다.
4: 옛날에는 엄마 아빠 손잡고 왔었는데 지금은 커갖고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고 있어요. 진짜 맛집입니다.
2: 꿈을 이루기 위해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죠.
5: 저는 박물관이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즐겨할 수 있으면 저는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꿈꾸니까 행복한 거죠.
2: 성남 누비길 따라 발걸음이 모이는 곳에 담긴 이야기들, 자, 함께 만나보시죠. 성남에 위치한 주요 명산들을 이어 만들어진 성남 누비길. 모두 7개 구간으로 더불어 누비는 아름다운 숲길이란 뜻이랍니다. 그중 누비길 1구간에 자리 잡은 영장산은 성남에서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라죠. 다른 지역과 경계에 있는 산들과 다르게 산 전체가 성남시 관할인데다가 성남에서 유일하게 보물로 지정된 건축문화재 봉국사가 있기 때문인데요. 1674년 건립돼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봉국사. 도심 속 사찰이지만 꽤 큰 규모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광 명전의 자태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6: 현재 봉국사 대광 명전의 기둥이나 대들보와 같은 주요 자재가 연대 칠정결과 1673년 가을에서 1674년 봄에 벌목된 나무라는 게 확인이 됐던 게 보물로 지정되는데 큰 도움을 줬고요.
2: 역시 이곳 대광 명전이 보물이었군요. 불공을 드리는 스님 앞으로 보기 드물게 화려한 불단. 여기엔 슬픈 사연이 있다는데요.
6: 명성과 명예 공주가 9살, 13살에 요절을 하게 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두 딸이 극락왕생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 요 법당을 창건을 하게 됐고요.
2: 3개월 사이 연달아 어린 두 딸을 잃은 조선 현종. 그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봉국사의 대광명전이 특별해진 이유입니다.
6: 대광명전은 요 규모의 법당에 비해서 부처님 위에 있는 닷집이 매우 화려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닷집은 왕실의 지원으로 중창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제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2: 194m 야투막한 산에 역사와 유서 깊은 사찰이 있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 영장산의 진면모를 보여주겠다는 봉국사 홍인스님 따라 산을 올라봅니다.
6: 영장산이 예전부터 사람들이 살던 동네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없어졌는데 법륜사 그리고 봉국사 망경원까지 완만한 산치고는 이렇게 유서 깊은 사찰이 세 개나 있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2: 홍인스님이 안내한 곳은 영장산 정상 가까이 자리 잡은 또 다른 사찰 망경암입니다. 암자인 망경암은 스님들의 수행을 위한 절이라는데요.
7: 스님, 안녕하십니까?
8: 오셨어요. 예.
9: 절에서 먹을 거 풀 뽑고 있습니다.
7: 잘 자랐네요, 스님.
9: 예. 지금 뭐 텃밭 가꾸고, 네. 이거 이제 여기는 작업자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7: 망경암이라는 암자 이름조차도 이제 서울이 보이는 암자라는 뜻이죠?
9: 그렇죠. 바랄망자 서울경자. 그래서 서울을 바라보는 암자라는 것.
2: 절마당에서 내려다보면 멀리 북한산까지 훤히 보이는 망경암. 때문에 나라가 어려움에 처할 땐 이곳에 간절한 마음들이 모였다죠.
6: 마예열의 좌상이 어디 계신가요?
9: 마예열의 좌상이요? 마예열의 좌상은 부처님은 제일 위에, 오른쪽에 제일 위에 그 조그마한 불상이 있죠.
6: 네,
9: 저 불상은 조선 말기에 이 불상을 새기고 그 왕실의 안녕과 번영을 기도하는
2: 만경암의 칠성대 절벽에 새겨진 불상과 나라의 무사태평을 기원하는 글귀들. 그 애달픈 이 어머니의 마음은 지금도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향하고 있습니다. 37년째 만경암에서 수행 중이라는 정법 스님. 절 뒤편에 밭이 있네요.
10: 뭘 심으신 거예요?
9: 딸기를 심어놨죠. 심심하면 주진머리로 하나씩 따먹고 있습니다.
2: 스님에게 영장사는 자급자족을 위한 터전이자 깨달음을 얻는 수행처라죠.
9: 여기는 제가 수행하면서 몸 체력을 단련하는 운동하는 곳입니다.
2: 그러니까 이곳은 스님의 숲속 헬스장이네요.
10: 좋은 경치 감상하시면서 운동하실 수 있겠네요.
9: 그렇죠. 이거 뭐 자연 속에서 운동을 이렇게 목도 이렇게 풀고 이렇게 팔 힘을 올리기 위해서 매달려서 철봉하던 식으로 이렇게 해서
2: 어설픈 듯해도 나름의 기능이 있는 헬스 기구들. 스님의 건강한 모습을 보니 회원권이 탐나는데요.
9: 도시에 살다 보면 이렇게 공기 오염이라든지 각박하기 때문에 산을 이렇게 많이 찾아서 산책을 하다 보면 건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2: 예, 스님. 그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자, 영양산에서 1구간 누비길을 따라 걷다 보면 남한산성에 이르게 됩니다. 이름난 유원지이기도 했던 남한산성엔 사람들의 추억이 담긴 소울푸드가 있죠. 바로 닭죽입니다. 남한산성 등산로 주변에 천막 닭죽집들이 그냥 도시개발 계획에 따라서 98년 지금의 반대동으로 모두 옮겨왔다는데요. 여전히 남한산성의 먹거리로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는 닭죽집. 이지영 사장님도 이 구역의 욕쟁이로 이름났던 시어머니의 대를 이어 그 맛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11: 반가우면 욕을 하세요. 어머님. 오랜만에 오신 손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오시면 이놈아 이제 왔냐. 음식 언제 나와요?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그러면 이놈아 그렇게 바쁘면 어제 오지 왜 오늘 왔냐.
2: 험할 수밖에 없었던 천막 장사. 시어머니의 욕은 자신을 지켜내기 위한 수단이자 반가움의 표현이기도 했다는데요. 세상을 떠난 시어머니에게 거친 입담은 배우지 못했지만 그 손맛만큼은 혹독하게 전수받았다는 사장님. 시어머니가 하던 방식 그대로 닭죽을 끓여내고 있습니다.
11: 저희 어머님이 늘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걸 어떻게 개발을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큰 뚝배기에다가 이제 그 들어가는 죽 재료라든가 이런 걸 놓고 같이 끓여서 한번 해보자.
2: 닭을 삶아 쟁반에 건져내던 백숙이 전부였던 시절. 녹두와 찹쌀을 곁들인 닭죽은 남한산성의 별미가 되었답니다.
11: 도가니에 끓인다 그래서 그러면 닭도가니로 하자 이래갖고 닭도가니탕이 유래가 됐다 하더라고요.
2: 주머니 사정 넉넉하지 않던 때 남한산성 나들이 길에 먹는 닭죽, 닭도가니탕은 손님들에겐 특별한 날에

0: 보양식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늘 강조하시던 것이 있답니다.
1: 비싸다고 아끼지 마라. 좋은 거 재료를 써라. 늘 그런 걸 강조하셨어요. 물건 좋은 거는 비싸잖아요. 그래도 비싼 걸 사니까 이문을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어르신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
0: 추억 찾아, 입맛 찾아 지금도 발걸음을 한다는 손님들. 옛맛 그대로의 닭죽 한 그릇에 묵혀두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2: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3: 아, 그거.
4: 옛날에는 엄마, 아빠 손잡고 어렸을 때랑 같이 손잡고 그러고 왔었는데 지금은 커갖고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고 있어요. 진짜 맛집입니다.
5: 저희 엄마 아빠 따라서 여기로 왔었거든요. 욕쟁이 할머니 계실 때 제가 어렸을 때니까 제가 지금 50대 초반인데 저 20대, 10대 때부터 먹었다. 그래서 저희 결혼하고 나서도 저희 집도 다 아이들이 여기서 먹고 자랐어요. 그래서 이거 음식이 항상 옛날 같은 그 맛이라서 너무 좋고 변함이 없고 그리고 정도 계속 느껴지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0: 잘 먹었으니 율동공원이 있는 누비길 3구간까지 좀 더 걸어볼까요? 걷기 좋은 허젓한 숲길이 이어진 3구간. 이곳에서는 독특한 차림의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 있다는데요. 맨발로 내 집 안방처럼 산길을 걷는 사람들. 맨발의 행진은 인근 율동공원까지 이어집니다. 최근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조성됐다는 맨발 황토길인데요. 건강을 추구하는 트렌드를 타고 그 인기가 대단합니다.
6: 근데 엄청 많이 고쳤대요. 여기저기 안 좋으신 분들이.
7: 그렇대요.
6: 진짜.
7: 그렇다고.
6: 거짓말일 정도로. 네.
8: 뭐 아, 암... 여기 황토가 좋아요?
6: 네, 예. 그렇게 좋대. 이거 효과 엄청 본다.
7: 그럼, 천봉이.
9: 많이 할 거면 일단 오후에 오셔야 돼.
8: 본인은 어떻게 좀 몸 좋아지신 것 같으세요?
6: 저는요, 잠을 못 잤어요. 깨면은. 2시고, 3시고 일어나야 돼요. 너무 지겨우니까 차라리 일어나버려야지. 지금은 2시에 깨던 3시, 또 잔다는 게 너무 신기해.
0: 황토길이 있는 율동공원은 원래 60년대 농업용수 용도의 저수지였다는데요. 주변에 공원이 조성되며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조금은 다른 이유로 율동공원을 찾는다는 이분.
8: 선생님도 어떻게 운동하러 오셨어요?
10: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낳고 자라서 우리 선산하고 제실 사당을 둘러보고 그리고 또 좀 여기가 내가 난 터라서 그거를 좀 옛날 생각이 나서 한번 들여보다 봅니다. 이 물, 내가 난 자리가 바로 여기 물이에요.
0: 대대로 살던 집터가 저수지가 되고 또 공원이 되기까지 율동공원의 역사를 지켜봤다는 어르신.
10: 이 동네에서 저희가 그 6.25 나던 해 그때서부터 여긴 원예의 1번지입니다. 서울의 수박, 참외, 무, 배추 그거는 여기에 들어가면 딴 데 건 못 팔아먹어요.
0: 휴식을 즐기러 온 사람이라면 그냥 스쳐 지나기 쉬운 샛길. 안쪽에 덩그러니 자리한 묘소에는 율동공원을 더욱 가치 있게 하는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데요.
10: 저희 할아버님이시고 휘자는 백자봉자신데 한백봉. 그런데 3.1운동 당시에 경기도 이 서광주 일대의 총책이셨고 또 이 돌만 학생 두 군데에서 3,000명을 동원해서 만세를 불러서
0: 고종의 장례식 이후 독립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만세운동을 펼치다 옥고를 치르기도 했던 한백봉 선생. 어르신에겐 다정한 할아버지셨다죠.
10: 어려서 할아버지 무릎 아래서 내가 명심보감까지 배웠어요.

0: 있습니까?
1: 그 할아버님이 평소에 어떤 좋은 말씀을
2: 아유, 뭐 항상 말씀은 나를 먼저 생각해,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돼. 첫째 나라, 두 번째가 부모, 그 다음에 나.
3: 조부였던 한백봉 선생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왔다는 어르신. 공원 안에 자리한 문중의 제실에서 조그맣게 남아 그 뜻을 펼치고 있는데요. 벌써 다들 모이셨군요. 이것은 옛날로 치자면 서당. 16년째 재능기부로 한자를 가르치고 있답니다. 어르신이 훈장님인 셈이죠.
2: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을 신하들한테 묻고 그러면서.
4: 근데 간신한테 물으면 되지 않아요?
2: 응?
4: 간신한테 물으면 안 되지 않아요?
2: 간신한테 물으면 안 되지. 그런데 간신을 어떻게 선별을 하고?
5: 일단 다 물어보면서 이 신하들의 대답을 각자 파악하여서 나라에 진정 도움이 되는 의견을 낸 신하를 충신으로 판결하고 왕의 마음에 들기 위한 말을 한 신하를 간신으로 판결하면 될 것 같아요.
2: 봐봐, 바로 봤어. 왜냐하면 간신은
3: 어이쿠야, 훌륭한 스승에게 훌륭한 제자가 난다더니 청출 어람이옵니다.
2: 많은 그 양육 오늘 두 시간 강의를 모두 마칩니다. 다음 주까지 편안히 계십시다.
4: 감사합니다.
2: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그래서 남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나도 즐겁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에요.
3: 누비길의 사구간은 잘 정비된 도심과 탄천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길. 어이, 근데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요?
1: 뭘 지금 연주하신 거예요?
6: 아, 안녕하세요. 예. 이 바다가 보이는 마을이라는 곡인데요. 점심 먹고 나와서 산책 겸 해서 자연과 더불어서 연주하곤 합니다.
1: 선생님, 이게 취미세요?
6: 아, 네, 취미이기도 하고요. 음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3: 어쩐지 실력이 남다르다 했습니다. 음악 관련 일이 무엇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인근의 한 건물로 들어선 신재현 씨. 입구부터 늘어선 악기들이, 와, 이거 심상치 않네요.
7: 자, 어서 오십시오. 지난
1: 악기가 많네요.
7: 예, 지난 24년간 수집해놓은 악기들이고요. 유럽의 아주 오래된 악기들을 하나씩 모아서 24년간 수집해서 이렇게 전시해두었습니다.
3: 세계 곳곳을 누비며 아름아름 또는 경매를 통해 직접 수집했다는 오래되고 희귀한 악기들. 수백 년 된 고악기는 물론이고요. 이건 음악사에 남을 최초의 악보랍니다. 모양도 특이하죠?
7: 자, 이건 양피지로서 아마 천년 정도 전부터 시작된 악보입니다.
3: 하나하나 역사가 있는 악기들.
7: 여기 보시면 이 기타는 싱카박스 기타라고 하는데요. 흑인 노예들이 처음으로 사용했던 기타입니다. 목화를 따던 거친 손으로 주인이 담배통을 버리면 그 담배통을 주워서 기타를 만들어서 치고, 이것이 오늘날 재즈 음악의 시작이야.
3: 가치 있는 악기라면 가리지 않고 모았다는 관장님.
7: 이 바이올린은 관악기하고 현악기가 합쳐진 그런 신기한 악기야.
3: 수집할 당시 집 한 채 담 나가는 악기들도 꽤 있었다는데요. 이렇게 악기를 모으기 시작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7: 제가 헝가리에서 유학을 했는데요. 헝가리에 가는 지방도시나 유럽에 몇몇 가본 도시에서 음악박물관이나 악기박물관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이 클래식 음악박물관이 없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음악 악기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씩 수집해야 되겠다는 어떤 제 마음의

0: 소망, 어떤 의식이 생긴 것 같습니다.
1: 20년째 교육용 오카리나를 손수 만들고 보급하고 있다는 관장님. 비싼 고학기를 모으며 어려움도 많았답니다.
2: 제가 악기를 수집하면서 이사를 20번 정도 다녔습니다. 와이프한테 참 미안했고, 또 아이들이 자라서 아빠는 악기만 모았지 우리 공부도 안 시키고 그러면 그런 나중에 타박을 받게 될까봐 그게 제가 큰 고민 중에 하나였어요.
1: 그런데 옆집에 한술 더 뜨는 분이 이사를 왔다고요?
3: 자, 이곳은 아주 옛날부터 모아진 피아노의 조상들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또 각 나라의 시대별 피아노가 있습니다.
1: 한눈에도 오래돼 보이는 피아노들이 방 안에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데요. 이건 또 어떤 분의 수집품일까요?
4: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1: 이분이셨군요. 마침 손님이 와 계셨네요.
5: 아이고, 안녕하세요. 지금 이게 네덜란드에서 피아노 수리 전문가가 오셔서 독일에서 네. 지금 경매해온 피아노를 지금 어떤 수리를 할지 지금 의논 중입니다.
1: 이건가 보군요.
5: 독일 베를린의 쉐리프라는 그 작품을 만드신 건데 이게 지금 한 150년 이상 된 거라 예, 부품들이 많이 손상이 가서 지금 제대로 이렇게 복원을 해서 연주가 가능한 피아노로 만들 계획입니다.
6: And what you see here, it's the name of the piano. It's Lyra. It's a Lyra. And a Lyra is, of course, the most oldest instrument what we know. And what you see also here is that the style of the furniture is empire, like Napoleon. But this piano is, I think, from 1820.
5: 1820.
1: 그렇게 오래된 피아노들이라니, 하하, 눈이 호강하는 날입니다. 근데 소리는 어떨까요?
5: 이쪽에 있는 피아노는 모차르트 피아노라고 하는 건데요. 모차르트가 쓰던 피아노, 모차르트 시대의 피아노.
7: 아, 그럼 이게 얼마나 된 거예요?
5: 이거는 초기 때니까 한 300년이 된 것 같아요. 아마 선생님 잠깐만 한번 만져봐 주시죠. 이게 모차르트 피아노. 모차르트 곡을 한번
7: 들어보세요. 여기 선생님은?
5: 피아노, 포르테 피아니스트인데 독일에서 활동 중이신데 한국에 오셔서 지금 연습을 오셨는데 잠깐 한번 만져보세요. 유현주 선생님이십니다.
7: 300년 전 그런 소리를 듣는 거나
5: 모차르트가 당시에 쓰던 피아노.
8: 작곡을 할 때 지금 피아노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서 작곡을 하고 연주를 했던 거죠. 지금 피아노는 그 당시 아예 존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 소리는 모차르트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7: 아, 그럼 저희도 그 당시의 소리를 듣는
5: 거예요? 네, 지금 모차르트 곡을 들으시는 거예요. 소리가 지금 피아노가 너무 다르죠. 주위에서 다 미쳤다 그러죠. 아니, 돈이 되는 게 아닌데 저렇게 열정을 가지고 유럽을 쫓아다니면서 미국을 쫓아다니고 이렇게 다니면서 저는 박물관이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즐겨 할 수 있으면 저는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꿈꾸니까 행복합니다.
1: 두 분의 그 고귀한 꿈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0: 전국에서 가장 오기가 좋은 곳이 성남입니다. 이곳에 음악 박물관과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 성남의 아이콘이 될 수도 있다.
1: 길목마다 오랜 역사와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곳. 성남 누비길에는 오늘도 귀한 발걸음이 쌓여갑니다.
9: 사람 넘어서 그런가? 묵직하게 훅 들어오더라고요.
10: 이제 너무 힘든 세월도 있고 지금은요 너무 행복하죠.
11: 판교가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잖아요.

0: 국제회의를 사랑하는 예비역 특전사 김건수입니다. 특것 열, 암컷 열, 그래서 20수를 지금 입양하고 있습니다.
1: 제가 이거 농사해서 아이들 좀 사료비하고 관리비 사용합니다. 지금 저 한 1년 6개월 됐는데 저를 아직도 따르지 않아요. 저도 어느 순간부터 저를 두려워한 것 같아요.
2: 진흙 속에 있었던 건데 그냥 먹어도 되는 거예요?
3: 이 진동을 주면 파장을 주면 쫓겨요.
4: 한국물에 키우는 물고기가 제일 맛있어요.

0: 손님들이 하는 게 사찰 음식이죠. 밥을 하고 반찬을 만드는 건 다 해요.
1: 이왕하는 거 이렇게 식탁에다 그래도 그래야 되겠다.
2: 땅에서 우리가 농사 지은 거니까 사온 거하고 비교가 안 되죠.
0: 우와,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큰 도시와 마을 옆에는 항상 하천이 흘렀죠. 성남의 시작은 판천이었습니다. 시민들 곁에서 언제나 살아 숨쉬고 있는 판천.
1: 잘 들어보시면 석지에 금개구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금개구리 소리는 쪽쪽 이런 소리를 냅니다.
0: 오랜 전통이 있는 마을부터
2: 100년 넘어서 그런가? 묵직하게 훅 들어오더라고요. 어떻게 100년 넘은 한옥이 여기 이렇게 있지?
0: 도시의 시작이 된 옛 골목들.
3: 여기는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는 동네요. 그저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그저 자식들 공부시키고 피땀 흘려서 지금 읽어가지고 지금 이만큼이나 사는 거예요.
0: 판천을 배경으로 성장한 도시는 청년들을 꿈꾸게 합니다.
4: 창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판교를 들릴 수밖에 없고 찾을 수밖에 없고 또 자주 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0: 판천을 따라 흐르는 다양한 이야기들 지금 성남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성남의 시작부터 끝까지 남북으로 관통하며 흐르는 판천. 판천변에 이룬 삶의 터전은 세월이 흘러 도시가 되었죠. 판천을 따라가다 보면 성남의 어제와 오늘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데요. 오동나무가 많아 붙여진 이름 오야동. 성남의 옛 풍경과 오랜 이야기들이 남아있는 마을이죠. 우거진 숲 사이로 기세 좋은 양반처럼 앉아있는 한옥 한 채. 한눈에도 지나온 시간이 짧지 않게 보이는데요. 마침 주인장이 나와 계시네요.
5: 이거는 뭐 하시는 거예요?
6: 하루만 지나도 거미줄이 많이 생겨가지고요. 이 작업은 이제 거미줄 제거를 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지저분해 보여서요.
5: 이 집이 되게 오래돼 보이는데요?
6: 이 집은 저희 고조부님, 께서 100년 전에 이제 3년에 걸쳐서 지으시고요. 터는 저희 14대조 할아버지, 인조 대왕 때이죠. 그래서 1600년대 때 이 터를 잡으시게 됐습니다.
0: 아버지가 나고 자란 고택을 결혼 후부터는 상장시 부부가 함께 관리하고 있다는데요. 벌써 4대째랍니다.
5: 남편 만나시고 이렇게 집을 보시게 됐네요.
2: 네.
5: 이 첫 인상이 어땠어요, 집이?
2: 100년 넘어서 그런가? 묵직하게 훅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소름이 돋고 대단하다. 어떻게 100년 넘은 한옥이 여기 이렇게 있지? 놀랐던 것 같아요, 많이.
0: 100년의 역사도 그렇지만 자연과 어우러진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은 한옥의 자태. 고조 할아버지께서 3년을 공들인 만큼 그 당시에도 참 잘 지은 집이었다죠.
6: 저희 한옥에서는 특이하게도 이 층의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처마의 그 아름다운 곡선을 좀 더 연장선으로 극대화해서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길게 내달았다는 처마의 챙은 이 집의 특징. 밥 짓는 물로 사용했다는 우물도 아직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곳은 집안의 가풍을 엿볼 수 있는 공간이라는데요.
6: 여기는 집안 내에서 이제 그 방앗간채 건물이고요. 특이하게도 석가래를 보시면 굉장히 나무들이 이렇게 올바르지 않고 약간 휘어져 있고 뭐 이런 나무들 많이 사용했던 걸 보실 수 있는데요.
5: 아, 집안에 방앗간이 있었어요?
6: 네.
5: 어떻게 방앗간이?
6: 방앗간채에서 이제 거기서 거의 주로 뭐 잔치 음식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많이 사용했었죠. 네. 동네 잔치라는 게 사실 동네 분들만 모신 게 아니라 그 근처에 내 지나가신 분들도 오시라고 하고 하면서 말 그대로 정말 이 근처를 지나가신 모든 분들이 함께 즐기는 잔치였죠.
0: 여기서 터를 잡고 사는 동안 길 지나는 사람들에게도 물 한 잔을 내어주며 꼭 머물고 가게 했다는 선대 어르신들. 방앗간은 집안의 인심이 나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찻집으로 문을 활짝 열어두었다는 백년 고택. 종부 광선 씨가 운영을 맡고 있다죠.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는 부담도 있지만 아름다운 한옥이 주는 즐거움에 힘든 줄 모른다는 광선 씨.
5: 이 공간 중에서 특히 어디가 이렇게 좋으세요?
2: 저는 저쪽 바깥에 텐마루예요. 거기 앉아있으면은 한옥도 제대로 느끼고 산에서 내려오는 기운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여기 여기 이곳에 한번 앉아 계시면 되세요. 와보세요.
0: 이렇게 밖으로 난 텐마루에 앉아있노라면 이씨 집안의 사람이 되길 참 잘했다 싶다나요? 시어머니로부터 집안에 내림 음식도 이어받았다는 광선 씨.
2: 쌍마차 대추차에 고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0: 해대로 내려오는 비법 따라 만든 전통차를 손님들에게 대접하고 있다는데요.
7: 그게 원래 집안에서 계속 하시던 차예요?
2: 네. 저기 뭐 백작약, 숙지황, 뭐 갈근, 당귀 등 해가지고 몸에 이렇게 보온해주는 재료들로 저희가 마시던 차인데 손님들께 이렇게 대접해드렸는데 손님들께서도 좋아하셔서 다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예요.
0: 집안에서 몸을 보호하기 위해 마시던 차이니만큼 무엇 하나 허투루 할 수 없었답니다. 정성과 좋은 재료를 철칙으로 한다는데요. 꼭꼭 닫아놓고 아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며 지켜나가고 있는 고택. 덕분에 모두가 100년의 시간을 누립니다.
8: 한적하고 한옥을 좋아해서 왔는데 너무 좋아요. 새소리도 많이 들리고.
9: 야, 돌 이거 싼 너무 멋있다.
10: 아니 보호수도 있다 저기.
9: 맨날 시멘트 이런 아파트에서 살다가 고택이 오니까 좋잖아요.
10: 도심 근처에 이런 데가 있다는 게 되게 신선하고 그런데 내려가서 일해야 되는데 안 내려가고 싶다. 그러니까
9: 일하고 싶다.
0: 이 집은 지을 때부터 그랬답니다. 누구든 머물러 가도 괜찮다.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제 후손들의 몫이겠죠.
2: 책임감이 무겁긴 해요. 지금까지 지켜온 걸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 후손들에게도 가야 하잖아요. 지금 같았으면 좋겠어요. 10년 뒤, 20년 뒤, 100년 뒤에도 오늘과 같은 모습이면 좋겠어요. 저희가 그 전에 100년 전의 모습을 담고 있듯이
0: 오래된 마을과 마주하고 있는 구청 아파트들. 그 사이로는 탄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성남의 발전과 운명을 함께 해왔다는 탄천. 과거 급격한 도시화로 오염천이라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지만 지금은 제 모습을 되찾았다는데요. 철마다 철새들이 찾아오고 멸종위기 생물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며 풍요로운 생태 공간으로 거듭난 것이죠.

0: 다시 찾은 자연은 도시의 아이들에겐 더할 나위 없는 체험 학습장이 됐습니다. 자연의 모습을 되찾기까지는 생태 연못을 조성해 식생과 환경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노력이 있었다는데요.
1: 지금 여기 태평습지원에는 18개의 인공 연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공적으로 만들긴 하였지만 지금 현재 멸종 위기로 사라지는 금개구리, 그 다음에 가시연들이 서식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밀월식물이나 이런 곤충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0: 탄천 생태 환경의 지표가 된다는 연못.
1: 갑니다. 갑니다.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슉! 어? 뭐가 움직인다. 봐봐, 봐봐. 뭐 움직여, 안 움직여?
0: 자, 뭐가 잡혀 올라왔을까요? 아이들 눈에 기대가 가득한데요.
1: 어디 있니? 자.
0: 흙바닥 한번 밟을 일 없는 도시의 아이들에게는 마냥 신기한 생명체들. 역시 최고의 선생님은 자연이지요.
1: 친구들 잘 보세요. 여기 등에 뭐 메고 있어. 잠자리 애기인데 애기 때는 잠자리는 물에 살아요. 얘가 어른이 되면 얘는 어디 살아야 되지? 어른이 됐어. 딩동댕. 하늘을 날아다니려면 뭐가 필요해요?
2: 날개.
1: 딩동댕. 네, 그래서 이게 날개 싹이에요.
0: 아이들에겐 참 좋은 경험이 됐겠죠?
1: 얘는 이름이 뭐냐면 창포라는 거예요. 얘 이름 뭐라고요? 창포. 아주 아주 옛날에 샴푸가 없을 때는요. 얘 삶을 물로 머리를 감았대. 그럼 어떻게 됐을까? 머리가 부들부들해지고 머리가 깨끗해졌대. 얘는 한번 냄새를 맡아볼 거야. 할 수 있을까? 우리 친구도 냄새. 좋은 냄새 나요, 안 나요?
2: 나요.
1: 나요, 안 나요? 친구도. 그러면 자연에서 온 재료로 샴푸 만들고 비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자연이 더럽혀질까 깨끗해질까?
2: 깨끗해.
1: 그렇지. 자연에 온 재료를 쓰는 게 우리도 좋고 자연도 아주 아주 좋아요.
0: 깨끗한 탄천이 준 선물. 비단 이 아이들에게 해당되는 것만은 아니겠죠. 탄천은 어제에서 오늘로 그리고 내일로 흘러가니까 말입니다. 이제 탄천을 따라 조금 더 올라가 볼까요? 개발이 한창인 도심의 틈 사이로 융단을 깔아놓은 듯 빼곡하게 들어선 주택들. 성남의 시작이었다고도 할 수 있는 원도심 태평동입니다. 고단함이 엿보이는 가파르게 솟아오른 골목과 좁은 골목 안 빨간 벽돌 주택들이 오히려 정겨워 보이는 것은 왜일까요? 그건 아마 이곳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때문일 겁니다. 공판장? 하하,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이름이네요. 식료품을 팔던 동네 가게를 공판장이라 부르던 시절이 있었죠.
3: 대개들 가게들이 상해라고 그랬죠. 무슨 상해, 무슨 상해. 예. 그 상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바뀐 게 뭐냐면 슈퍼. 슈퍼로 바꿨다 이제 집을 짓고 나서는 이제 다들 공판장, 지판장. 세월 따라 그 간판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만 지금 50년이 넘어요.
0: 유행 따라 간판 바꿔가며 50년째라지만 공판장 사장님의 번호는 따로 있다는데요. 그림 솜씨가 대단하십니다. 혹시 화가신가요?
3: 아, 원래 저를 그림 그리는 단청하는 사람이에요. 단청. 예, 그 글씨가 붉을 딴 풀을 청, 울긋불긋하게 도색을 한다고 해서 단청이라고 그랬죠.
0: 전국을 돌며 단청 그리는 일을 하다 아픈 아내 병간호 때문에 가게에 눌러앉게 됐다는 사장님.
3: 나도 자식이 아들만 셋인데 다 대학 보내고 다 장가 보내고 그 마누라하고 둘이 있다가 마누라 못 쓸

0: 번씩 오면은 여기는 마누라 없이는 못 살아도,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는 동네야.
1: 태평동은 청계천 철거민들의 이주 단지였던 아픈 사연이 있는 마을이죠. 그땐 정말 진흙탕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0: 어려웠지. 그냥 사람들 여기서 먹고 살게 없으니까 아침 새벽에만 철차 타고 을지로 가서 껌도 팔고 그저 먹고 싶은 거안 먹고 그저 자식들 공부시키고 피땀 흘려서 지금 읽어가지고 지금 이만큼이나 사는 거예요.
1: 판잣집이었던 자리에 그대로 벽돌을 올려 20평 남짓한 주택들. 마당 한평 없는데도 틈새마다 초록잎 가득한 풍경이 아주 살갑습니다. 세탁소 사장님은 식물을 참 좋아하시는군요. 주변이 다 초록이네요.
2: 아,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세요.
2: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3: 아, 수선하고 있어요. 바지요.
2: 아니, 이 앞에 화단을 이걸 누가 이렇게 가꿔 놓으신 거예요?
3: 제가 가꿨어요.
1: 잠깐 구경 좀 해도 될까요? 화초와 오래된 재봉틀이 놓인 창가가 아늑해 보입니다.
3: 좀 이제 문을 그전에 이거 닫혔었는데 이제 이렇게 너무 더우니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열고 하게끔 했어요.
1: 세탁소만 40년째. 남편과 함께 바느질과 세탁기술 하나로 살림을 일궜다는 사장님. 호우시절도 있었답니다.
3: 옛날에는 막 너무 많았죠, 일이. 양복률도 너무 많았었고요.
1: 참 아이러니하게도 살만 해주고 사람들 옷이 많아지자 세탁소 일감이 확 줄어들기 시작했다죠.
3: 그때는 단벌 신사잖아요. 옛날에 양복 한 벌이 재산이었어요. 경조사 때도 그 옷을 드라이하고 데레미지를 해야 되고 직장을 갈 때도 단벌 신사니까 그걸 빨아가지고 새벽에 와서 그걸 데려서 입고 가는 거예요.
1: 그래도 그런 시절이 있어 자식들 장성시키고 이 집도 마련할 수 있었답니다.
3: 고생을 그렇게 밥못 먹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 세월에 4년 딱 고생하니까 이거를 산 거예요.
1: 그리 치열하게 살다가 여유가 생기니 초록이 눈에 들어왔다는데요.
3: 이렇게 새파란 거를 보면은 마음이 푸근해지죠, 마음이.
1: 그래서 틈새가 있는 곳마다 뭐든 심기 시작했다는 사장님.
3: 이제 고추요. 예, 고추, 파.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가지.
1: 집이 좁아 마당은 못 만들었어도 옥상의 정원은 기어코 들였습니다. 옥상 정원을 가꾸는 게 요즘 삶의 큰 낙이라는데요.
3: 너무 힘든 세월도 있고 이제 뭐 그런 세월도 있었지만 지금은요 너무 행복하죠. 와서 있는 거 하나씩 이렇게 만지고 뭐 따고 이렇게 하면은 물 주고 이러면은 그냥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으죠. 뭐.
1: 시간이 멈춘 듯한 태평동에서 거슬러 올라가면 가장 빠르게 변하고 있는 첨단 산업의 메카, 한국의 실리콘 밸리라고 불리는 판교가 있습니다. 메로라 하는 대기업과 성공한 IT 기업들이 들어선 이곳은 젊은이들의 야망과 열정이 용트림을 하는 곳이기도 하죠.
2: 아, 여기 직장이 있으세요?
4: 아니요. 저희 직장이 여기 다니고 있는 건 아니고, 저희 창업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업무 미팅샤 여기 왔습니다. 사실 판교가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창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판교를 들릴 수밖에 없고, 찾을 수밖에 없고, 또 자주 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1: 창업 준비를 하고 있는 두 청년에게 판교는 기회의 땅, 꿈의 도시라는데요.

0: 환교는 사람들이 기회를 찾아 인재들이라고 하면은 더 좋은 기회를 찾아서 나를 더 알아주고 대우해 줄 수 있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서 많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곳 저곳으로.
1: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지계 다리라고 있는데 각 타워마다 각 타워를 연결해 주는 다리예요. 이 각 타워에는 수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 다리 하나만 건너면 이직이 가능하다라는 말에서 이제 시작됐다고 합니다.
2: 수많은 기업들이 모여 있다 보니 인재 모시기 경쟁도 치열하다는 판교. 이 다리를 건너 경쟁사로 옮겨가는 경우도 꽤 많답니다. 청년들이 찾아간 것은 성남시와 한 기업이 지원하고 있는 창업 프로그램. 청년들의 창업 열기로 안은 벌써 후끈합니다. 아이디어만 좋으면 첫술에도 배부를 수 있다는 것이 창업이라죠. 어디 청년들의 아이디어 좀 들어볼까요?
3: 근데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게 발포형 영양제 제품이거든요. 근데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은 이런 영양제 제품을 먹었을 때 사람들이 속쓰리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그런 걸 한꺼번에 개선한 그런 영양제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죠. 아이디어로 자본금을 모으는 방식으로 청년들에게는 도전의 기회.
4: 뭔가 창업을 하는 분들이 조금 비관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 근데 환교에 오면은 되게 쾌적한 환경에 다들 열정 넘치는 분들이 많고 하니까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2: 와, 이렇게 열정이 넘치니 대박 창업 아이템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5: 이번에 많은 지원자 중에서 30개 팀 100여 명이 넘는 대학생 그리고 창업자들이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이분들이 각각 팀마다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현실화시켜서 그것이 어떤 새로운 제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어떤 테마나 캠페인일 수도 있는데 이것들을 팀이 만들어서 이걸 대중들에게 펀딩을 받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아마 이 30개 팀이 함께 열심히 해서 세상에 없던 새로운 또 결과물을 이곳 판교에서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2: 젊은 피가 아쉬운 요즘 같은 시대에 열정 넘치는 청년들이 모여드니 성남시에서도 관심이 크다는데요.
6: 이거를 케이스를 만드는 거.
2: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살펴보는 이분은 아이고 성남시장님이시네요. 창업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는 자리.
7: 시장님이
2: 시장님이 밀어주는 창업 든든하겠는데요. 자, 오늘은 청년들의 고민도 들어봅니다.
6: 우리 자네가 지금 쉰 것 같아요.
8: 네, 여대 다니니까 주변에 남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6: 솔로몬의 선택은 우리 27세에서 39세까지 그 연령대 남녀가 이제 신청을 하면은 이제 미팅을 해결해 줘. 그래서 결혼 날짜 잡은 사람이 한 쌍이 나온 거죠. 이제 아마 앞으로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야, 얼마나 좋은 나이인데 성남 들어올 때가 28이에요.
2: 키야, 시장님이 미팅도 주선하시는군요. 그만큼 앞으로 청년들의 역할이 크다는 거겠죠.
6: 자, 우리 청년 창업
2: 네, 파이팅입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성남의 희로애락과 함께 흘러온 탄천. 오늘도 탄천은 희망을 향해 흘러갑니다.
9: 식감들이 다 재밌습니다.
10: 귀찮아요? 볼거리가 많고
11: 품바라고 하죠. 그냥 각설이라고 하죠.

0: 지금 전화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가 진짜 무료. 지금 무료로 받아가세요. 가입 시 추가로 전부 다 갈아버리는 강력 파워. 농사부터 텃밭까지 한 번에 뚝딱. 투인원 전동쟁기 받아가세요.
1: 잠깐 인생의 버킷리스트 크루즈를 예다하면서 와 특별 혜택 크루즈 할인권 30만원 증정.
2: 어르신들에게 딱 좋은 게 크루즈예요.
3: 공연, 여가, 식사, 잠자리까지 크루즈에서 이루어지니까 편하게 다녀오실 수 있고요. 가족 여행으로도 참 좋습니다.
0: 한 달 나비금 14,900원. 게다가 제휴카드 이용 시 한 달 0원.
3: 노잣돈, 수고비 등 추가금 부당 요구 시 100% 환불.
0: 지금 전화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가 진짜 무료. 지금 무료로 받아가세요. 가입 시 추가로 전부 다 갈아버리는 강력 파워. 농사부터 텃밭까지 한 번에 뚝딱. 투인원 전동쟁기 받아가세요. 한국 교직원 공제회에서 연대지급 보증하는 믿을 수 있는 상조 예다하. 지금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4: 이어서 세상을 뒤집고 시즌3가 방송됩니다.

0: 납득되지 않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
1: 충동은
0: 대파이 그냥 미친놈이에요라고.
2: 이게 천재 같아요. 천재인데 광기를 곁들이.
0: 대학의 필요성을 그렇게 못 느꼈어요. 집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3억 5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3: 하나 넣어볼게요. 하나만 더 하자.
4: 그들은 마찰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2: 처음 경험했던 일인데 확실히 거절을.
4: 절대요.
0: 청와대 쪽에서 콜이 왔어요.
5: 프로들의 기본기란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0: 결과가 설명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6: 메라바. 티르키와 처음 만난 건 15년 전인데요. 소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문들을 한번 추적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생각보다 너무 높아서 올라가는데 다리가 후두두두 거려요. 근데 아름다운 소리가 들렸어요. 이렇게 야생화 핀 거 보니까 진짜 알프스 와 있는 느낌이에요. 정말 어린 시절을 이렇게 아름다운

0: 곳에서 보낼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1: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0: 괜찮으신데?
1: 좋은 거랑 같이 하니까 그렇지.
0: 나일상 팀메이트.
2: 역시 우리 과일.
0: 언제 먹냐? 아 지금 먹어 지금. 누나는 사과?
1: 사과 먹어야 먹어야지.
3: 나 오늘은 맛있는 집밥을 만들어 갈 거야.
4: 안녕하세요.
5: 뭐야?
4: 안녕하세요. 저랑 불릴 셰프가요? 언니라 그래.
1: 언니.
4: 이렇게 해서 김은 국민이 네. 되게 편한 게 뭐냐면은 오.
6: 와 냄새 장난 아니다.
5: 아 진짜 맛있겠다.
7: 아 미쳤다. 아.
8: 딱 한 입 배워 누르면은 이 바다가 펼쳐져요.
7: 아 근데 면이 진짜 두꺼운 게 끼이다. 네.
4: 여러분들이 하는 걸 딱 보고 잘하는 사람한테는 내 요리책을 선물로 보내줄게요.
5: 아 뭐 내가 못 봤다고 그러지.

0: 일단은 네 분이서 하실 때 이야기는 재밌어야 되니까 네. 20분 내에 요리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1: 20분이요?
0: 자, 여러분, 스타트 누르는 순간 시작이 알았죠?
2: 네네네.
0: 너 뭘 또 잠깐만이야.
2: 마음의 준비. 마음의 준비. 잠깐만, 이렇게 재료 다 가져가도 되나?
0: 자, 시작합니다. 선생님, 눌렀어.
2: 시작이야?
1: 눌렀어요?
3: 그럼 양파. 야,
4: 우리 근데 쉐어할 건 쉐어하자.
5: 그래.
3: 이거.
5: 당연히.
3: 우리 페어플레이 해야 된다.
2: 그 다음에.
1: 거마가 어디 갔어?
2: 마윤이 사이가.
0: 진짜 세상에 살다 보니까
3: 해볼려.
0: 그래도 셰프가 이 초보자들 도마까지 챙겨주는 건 처음이잖아요.
2: 아,
0: 진짜. 자.
2: 아, 도마.
1: 도마. 감사합니다. 도마. 네, 감사합니다.
0: 그거랑 여기 있어, 여기.
3: 감사, 감사합니다.
2: 언니, 감자 좀 찾아주라.
0: 감자 흘리네, 바로. 여기.
3: 언니, 지금 오케이. 감자 고생해야 돼, 언니.
0: 내가 오늘 이렇게 딱 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내로 다 힘들겠다. 재료 흔들면 안 되겠다, 보니까.
2: 된장 냄새가 어디서 나는데?
0: 된장, 거기 맞아.
2: 아, 된장.
6: 나는 아마 내 거 다 드시고 싶어 할 것 같으니까 많이 해야지.
3: 아니, 이불 나불될 시간이 있나 봐.
6: 이불 나불될 시간? 야.
3: 아니, 제가 그 셰프님하고 약간 성향이 좀 비슷해가지고.
0: 너 거기 나를 또 끌고 들어가.
3: 아, 진짜로, 진짜로. 아, 진짜로.
2: 너 재료는 씻었어?
6: 야, 뭐 그렇게.
1: 네.
2: 씻었어? 재료는 진짜?
0: 아, 그래도 재훈 씨 칼질 잘한다. 나 아직 초보인 줄 알았더니 할 줄 안 해.
6: 아니, 벌써 칼을 써? 아,
1: 그러면.
0: 재훈 씨 아주 뭐 요리사 같아. 막, 아우, 접시까지 준비해놓고 재료 손질 딱 하고.
6: 뭐야, 너 의외 잘 온 거 아니야?
0: 의외인데?
6: 선생님, 너무 좋아요. 계속 그렇게 인터뷰 다 해주세요. 난 요리하게. 얘 뭐야, 너 요리사야? 왜 이렇게 빨라?
7: 우리는 그냥, 아, 뭐 그냥 나 남는 거 하면 돼. 이렇게 해서, 아, 쟤는 마음 나쁘나. 그냥 망하려고 그냥 작정을 했구나 했는데, 진짜 숨겨진 실력자였어.
0: 정훈 씨는?
6: 저요? 저는 지금 괜찮습니다. 혼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정훈 씨는 양파 깔 때 평소에 칼을 사용 안 해요?
6: 양파 태어나서 처음 까봐요.
0: 자랑이라고 그러나, 참나.
6: 아, 칼을 먼저 써요? 네.
0: 항상 이 꽃을 잘라가지고, 요렇게 벗기면 싹 벗겨져.

0: 아~ 알았지?
1: 네.
2: 여러분, 다 아는 마.
3: 저 다들 자격 있습니다.
2: 진짜 처음에는 자신 있었어요. 된장찌개 뭐 하루 이틀 해본 거 아니고. 된장을 넣었고요. 이런 된장.
0: 내가 정희 씨를 위해서 봐봐. 호박이 막 움직이기 힘들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호박을 했잖아. 한쪽 귀퉁이를 여기를 요만큼 잘라내. 그리고 왜 딱 넣으면 얘가 움직이질 않아.
2: 움직이질 않네.
0: 봐봐. 움직이지 않죠?
2: 네네네.
0: 그렇게, 그 정도. 그렇게 넣어서 노미를 움직이지 않으니까 정희 씨가 자르기 더 쉽단 말이야. 이렇게 써야지 힘들어. 얇고 두껍고, 얇고 두껍고.
2: 여러분, 애호봐.
0: 잘 살았어.
2: 예를 들어 사과처럼 네. 껍질이 진하고 안이 하얀면 네. 좀 알겠는데 이렇게 색깔이 비슷한 것들은 좀 어려워요.
0: 아 그렇구나.
2: 그냥 진짜 감대로 이렇게 제가 쓴 칼이 아니고 너무 새로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잘 썰던 애호박도 뭔가 안 썰어지고 한
3: 언니, 아니 원래 이게 한 손용 도마가 있거든요, 선생님.
0: 아 그렇구나.
3: 옷이 잘
4: 부족하다.
3: 도마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 옷이 있어. 아.
3: 여기다가 이제 뭐 양파,
0: 뭐
3: 이렇게 간단한 것들. 도마가 없어가지고
0: 좀 불편하지 그래서.
3: 네.
0: 부정이 안 되잖아, 그렇지?
3: 네.
0: 내가 잡아줄게.
3: 네.
0: 자.
3: 와우. 와우. 칼국수집이
0: 길게 길게 치는 거
3: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그게 안 돼요.
0: 이렇게 할 때 미끄덩거린단 말이야.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엎어놔.
3: 아.
0: 자, 썰어봐. 이렇게 해서 한 손으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치?
3: 네네네.
0: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3: 엎어놔라.
0: 그렇지.
3: 아, 제가 그걸 어떻게 잘라야 되지? 사실 고민이 좀 많았었는데 바로 그 셰프님께서 알려주셔가지고 아주 팁을 얻어갔습니다.
0: 이렇게
3: 그치? 그래도 나 한 손으로 이거 없는데 잘하는 것 같아.

0: 저 지금 여기에 달려 있는 게 그 소 잘 들리게 하는 위안.
1: 네 맞아요. 이게 귀 안에 달팽이관 있거든요. 그거를 대처해 준 소리가 듣게 해준 그런 기계.
0: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돼서 그냥 그렇게 이 뭐 그렇게 막 스트레스 받거나 그렇진 않죠?
1: 전혀 오히려 좋죠. 왜냐하면 시끄러운 데서 잘 자잖아.
0: 아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 좋은.
1: 옆에서 공사를 해도
0: 너는 해라 난 잔다 이거.
1: 맞아요.
2: 헬퍼 셰프님 제가 옮기는 게 힘들어서 그런데 부탁드리겠습니다.
0: 자기야 저기 호은 씨 옮기려면 이게 다 몇 가지 정도면 다 쏟아 이거.
2: 저를 바로 파악하셨습니다. 맞습니다.
0: 자 5분 전이에요.
3: 5분 전이요?
4: 아니 이거
1: 더 있어요?
4: 말이 안 된다.
3: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2: 말이 안 돼.
0: 뭐 어떻게 오늘 불이라도 켜보겠어?
2: 아 저 불 켜기 직전입니다.
0: 불 켜기 직전이요?
5: 네.

0: 이거 제 요리가 아닌데 방송을 위해 희생하겠습니다. 저 원래 이렇게 안 하는데.
1: 아, 뭐 하는 거야? 왜 나버리고 있다.
0: 아니, 나 원래 이렇게 안 하는데. 자, 여기저기 곡소리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0: 바지락, 바지락, 바지락, 바지락. 몇 분 남았어요, 지금?
1: 몰라.
2: 자, 3분 전.
0: 아, 안 돼, 안 돼. 내 거 어디 있어? 여기 있다. 바지락 넣습니다.
3: 너 왜 이렇게 잘해? 뭐야, 너 식사식당에?
0: 일단 지금 시간이 없어. 에어방 넣습니다. 두꺼워, 두꺼워, 두꺼워. 이렇게 두꺼운 거는 그냥 이렇게.

0: 이렇게 꽂힘. 됐다. 오빠, 어. 이거 한 번만 잡아줘.
1: 아니, 할게.
0: 얘만 열어줘, 얘도.
1: 와, 열었어.
0: 땡큐, 얘도.
1: 알았어.
0: 마늘.
2: 아니, 이거 뭐 어떻게 뜯은겨?
3: 안 돼, 됐어. 자기 것도 못하면서 남을 참견하더라고. 가세요.
0: 감사합니다. 자, 이거 아룰루스. 네, 아룰루스. 세 개. 하나, 둘. 하나, 둘, 셋. 자.
4: 내가 안 보여서. 뭐야?
0: 아, 여기 좀 하자가 있습니다.
5: 가지라.
0: 여기 안 켜집니다, 이게.
5: 아, 에어바.
0: 이거 아닌가?
4: 맞는데?
3: 자, 2초 전.
0: 2초!
6: 헐, 나 망했다.
3: 자, 땡! 끝났어요.
0: 끝났어?
3: 네. 자, 끝났어. 땡.
0: 땡. 땡.
1: 야, 누가 아직도 잡고 있냐? 빨리 놔라. 시간 다 됐다는데.
3: 진짜 다 됐어. 누가 이제 뭐 끝났는데 뭘. 어.
5: 아, 근데 아직 하고 있네요. 이거 반지 아닐까요?
6: 저 안 들린대요. 뭐라고 해?
3: 아, 이럴 때 그걸 써먹는단 말이지?
5: 아, 근데.
3: 재밌대.
7: 재밌어요.
3: 어때?
5: 이건 놀이가 아니에요.
3: 뭔데?
5: 써요. 아, 이거 망했어요. 저 이런 된장찌개 처음 먹어.
3: 어, 어떡하니? 어!
7: 된장찌개 처음 먹어. 어떡하니?
5: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맛을 본 순간.
1: 아, 먹어야 돼요?
5: 이거 누가 제 거에 까나리 액젓 부었어요.
1: 아, 아쉽다. 아, 진짜.
5: 재홍이는 뭐 하긴 했어?
6: 어, 했긴 했는데 시간이 별로.
3: 어떡하니? 그냥 케찹이야. 딴 거 없어.
1: 우리 선생님께 잘 배웠습니다.
3: 자, 치킨이 한번 먹을게. 오, 재우 잘했다.
1: 아니, 케찹 맛이죠, 소야가.
5: 응! 까나리, 아니, 먹지 마. 아니, 그게 아니라.
1: 아니, 근데 나 이렇게 날 것 같은데.
3: 아니야, 괜찮아.
5: 근데, 바지락을 너무
3: 특이하게 하면서. 우유 나 우유?
1: 맛있다.
3: 맛있어.
2: 그냥 그 계란말이는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저녁 먹고 싶어지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6: 조금만 시간이 줬다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계란말이는 탄생 시킬 수 있었는데 좀 많이 아쉬웠어요.
0: 이거 요리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믹서 거기서 망했다. 너무 오래 걸렸다, 이 양념장 따는 게.
3: 퇴근! 네 사람 다 줘야 될 것 같아.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렇죠, 열심히 하라고.
1: 우리가 상품을 다 탔잖아요. 공동 꼴찌면 상품을 다 못 탔지. 해서 제가 1등이었습니다, 그날.
3: 오늘 저기 할 게 뭐냐면 우선 호박전하고요.
1: 호박전.
3: 그리고 두부조림하고. 오. 그리고 버섯 소고기밥.
1: 와, 맛있겠다.
3: 그리고 양념간장 만들고 밥을 할 거니까 밥을 먼저 앉혀놓고 하자고요. 그 사이에 다른 걸 하면은.
1: 오, 좋아요.
3: 시간이 되니까.
5: 아, 시간을 쓰는 것도 중요하네.
3: 그렇죠. 머리를 써야 돼. 아. 너무 많이 쓰는 그 쌀의 그 맛이 다 빠져나가.
1: 아, 그렇구나.
3: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씻지 말고 적당히 씻으세요.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서 솥밥에서 양념간을 비벼먹는 거 가르쳐줄게요. 자, 소고기를 여기다 넣고. 자, 여기다가 참기름.
0: 참기름.
3: 다진 마늘 좀 넣으세요.
5: 다진 마늘.
3: 다진 마늘 떠넣고, 그 다음에 간장.
5: 불고기 양념간.
3: 그렇죠, 간장. 여기다가 후추를 약간 넣으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소고기의 약간 그런 냄새를 잡아준단 말이야.
5: 잡내를 잡아주고. 아,
3: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양념을 해서. 자, 여기 밥 있죠? 이거 네. 쌀을 치웠지? 쌀을 여기다 넣어.
5: 넣고.
3: 여기 다 부어.
6: 와, 밥이랑 같이.
3: 여기다 부어가지고.
5: 자,
3: 이거 갖다가 볶고. 오호.
1: 오호.
3: 자.
1: 자, 일단 밥을 올려놨습니다.
5: 어,
1: 첫 번째 끝났어, 미션 클리어. 끝났어.
3: 청양고추 3개 따가지고 씻어주고 대파 2뿌리 씻어줘. 자, 혼신.
1: 그렇죠. 씻어. 네.
0: 씻어.
3: 빨리 씻어.
6: 잠깐만요. 지금 촬영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나한테 주는 것 같은데.

0: 아, 너가 너무 잘하니까.
1: 아, 너 평생 살면서 오늘.
0: 아니, 아직도 안 씻었어?
2: 아니, 아니, 아니, 이제 가려고, 이제 가려고요.
0: 빨리빨리 씻어야지.
3: 이야, 이거 이래야지, 저래야지 막 하는 게, 아, 저는 느낌이, 이분 장애인이랑 좀 살아보신 분인데, 장애인을 적당히 막 대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 바이브가 나오시는구나.
0: 요거는 돈정이라고 그러죠? 호박전을 부칠 건데, 쩔한 도톰하다는 느낌으로. 요것도 이제 두부전 부칠 거를 이렇게 썰어 놓자고. 그럼 미리, 왜 그러면 느린 분들이 하고 있으니까 지금.
4: 저는 근데 지켜보기만 하고 있어.
0: 제가 또 하나 알려드릴게 뭐냐면은, 전 같은 거 부칠 때 여기다가 튀김가루, 부침가루 쓰지 마세요. 왜 그러면 튀김가루, 부침 같은 거는 거기다 가미가 돼 있기 때문에.
4: 네, 네,
0: 내가 호박전을 부치면 호박 맛이 나야 되는데.
4: 짜? 소금만?
0: 부침가루는 맛이 나.
4: 아, 그게
0: 가미가 돼 있어요.
5: 짜더라고.
0: 대신 네. 우리는 뭘 넣냐면 여기다가 소금을 약간 한 꼬집만 드세요. 양념간장을 가르쳐 줄 거예요, 제가.
4: 네.
0: 요걸 만들어 놓으면 여러 가지로 다양한 쓸 수가 있어요.
2: 아, 1분도 안 되는 것 같아.
0: 됐어, 끝. 자, 이러면 양념간장 끝이에요.
3: 와.
0: 자, 우리가 원천에서 두 가지 음식을 하기로 했잖아요.
4: 네.
0: 그러니까 여기에 호박하고 두부가 있는데 호박을 먼저 부칠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호박은 부치고 나도 팬이 깨끗하잖아.
3: 아.
0: 근데 여기다 두부조림을 먼저 해버리면은 또 닦아야 되잖아.
3: 아.
0: 네, 네. 이유가 그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쪼르륵. 자, 이렇게 쭉쭉쭉 흘릴 정도로 해서 부치세요.
3: 쭉쭉쭉.
0: 그리고 호박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하나 배우면 배추전도 할 수 있고
4: 아~
0: 다 할 수 있는 거야. 요거다가 배추만 바꾸면 배추전이 되는 거예요.
3: 네.
4: 우리 막 예전에 제사 음식 할 때는 계란물도 부치잖아요. 막.
0: 그쵸.
4: 그건 빼고.
0: 계란은 하지 마세요. 왜냐면 딱딱해지고 맛이 없어요.
3: 아, 그래요?
6: 잠깐만요. 네. 제가 바라고 싶은 게 저는 청각장애 갖고 있고 모든 보는 사람 시청자들 위해서라도 좀 말을 천천히 얘기해.
4: 아, 조금 천천히 해주라고.
2: 너무 빨려서 못 따라 잡고 있어.
4: 못 알아들어.
0: 못 알아들어. 천천히.
2: 아, 너무 천천히 안 하고. 그거보다 살짝 좀 다운 시켜주면 감사하겠습니다.
0: 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릇노릇할 정도로 해서 이렇게.
3: 저 이렇게 피 얇은 호박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0: 오늘 혼희 씨는 오늘 다 처음 봐. 저 이제 불을 껐어요.
3: 네.
0: 자, 이렇게 해서.
2: 하나.
6: 여기 키친타올을 깔아서 막
0: 어디?
6: 기름이 조금 흡수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0: 아유, 저는 기름 맛을 먹는데 기름 다 빨아버리면 무슨 맛을
6: 알겠습니다.
0: 먹어요?
6: 어, 괜히 말했어.
3: 너의 그 알량한 지식으로.
6: 아, 알겠습니다.
3: 정신 단결.
0: 자, 요렇게 해서 호박전이 완성됐습니다. 간단하죠?
4: 네.
2: 우리가 한 게 너무 좀 아닌 것 같아. 너무 간단하게 만드는데.
4: 아니,
3: 근데 왜 20분 만에 하라고 시키신지 알겠어.
0: 그 다음에는 두부를 이 팬 자체 그냥 올리세요.
4: 그냥 바로, 올려요?
0: 그냥 바로 올려, 여기다가. 그리고 네. 여기다가 호박을 붙여냈기 때문에 식용유에 호박의 은은한 향도 있단 말이야. 그럼 더 맛있지.
4: 달큰하게.
0: 그렇죠, 그렇죠.
4: 오, 좋아. 아니, 이렇게 그냥 쉽게 척척 하시는데.
0: 내가 지금 직업이 이건데 그 못하면 어떡하니?
2: 아, 그건 맞는 말이긴 하네.
4: 아, 그렇죠. 두부 하나를 뒤집고.
2: 근데 생각보다 말씀하시는 게 보면 항상 뼈가 있어요.
0: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 그냥 이렇게 구워서 양념간에 찍어 먹어도 괜찮은데. 네.
4: 조림이니까.
0: 찍어 먹는 거하고 또 두부 조림하고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려울 거 없어. 이거를 이만큼 떠서 파를 조금씩 얘네 위에다 얹는다 생각하면 돼요.
4: 이렇게. 안 뿌리고.
0: 안 뿌리지 말고 이렇게 얹어.
4: 하나씩 하나씩 얹어서.
0: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이건 좀 틀 수가 있어요.
4: 네.
0: 여기다가 그냥 하면은 너무 타버리면 물을.
4: 아, 물을.
0: 살짝.
4: 아.
0: 오. 오. 오. 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 포인트는 뭐냐. 제일 중요한 거예요. 들기름.
4: 들기름.
0: 들기름을.
4: 기름이 또 들어가네?
3: 아니, 들기름 한 세 통 정도
0: 넣어야 돼. 항상 여러분들 헬스 드실 때 두부조림에는 무조건 들기름이야.
3: 오, 와, 그래요?
2: 생각보다 많이 넣었네요?
0: 제가 그래서 양념까지 할 때 아까 여기다 기름을 안 넣었잖아요.
3: 아.
0: 들기름이 어울릴 걸 할 때는 간장을 덜어서 들기름을 넣고, 아, 참기름이 어울릴 것 같은 경우는 간장을 덜어서 참기름을 넣고, 이렇게 하는 얘기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보면은 얘가 어느 다 익었어. 간이 됐겠다 맞아, 싶을 때 이제 불을 끄시면은 끝나는 거야.
4: 끝났어요?
0: 네.
2: 벌써? 벌써? 네.
4: 벌써 끝났어요.
2: 아,
0: 우리가 그냥 끝내면 심심하잖아. 이 양 먹으면 예쁘게 싹 뿌려서.
4: 한식의 끝은 함께 나.
0: 그렇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가지가 딱 끝났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 뒤에서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배운 거를 각자 위치에서 각자 집에서 열심히 해서 먹어보고 나중에 우리가 만나면 내가 검사를 한번 할 거야. 그래서 거기서 그때 소주 한잔 하자고.
2: 오~ 오~ 오~ 오~ 오~ 오~ 오~
0: 네 분이 시간이 다 날 때, 그럼 제주도로.

0: 한번 놀러 오세요. 내가 제주에서 멋있게 한번 차려줄게. 와!
1: 자, 들어오셨죠?
0: 바다 앞에서.
1: 바다 앞에서.
2: 아, 이거 진짜, 이거 오늘 쓰고 가야 돼.
3: 빨리 우리.
0: 아니,
3: 자.
4: 아니, 이미 제주, 방송 제주. 나갔잖아.
0: 다 찍고 있잖아, 지금. 그리고 저는 제 입에서 나간 거를 꼭 지킵니다.
4: 맞아.
5: 아, 좋아. 근데 오늘 우리가 요리를 배운 게 아니라 진짜 인생 배웠어요.
0: 아, 밥이 다 됐대, 형규 씨.
1: 자, 밥이 다 됐습니다. 밥이 다 됐습니다.
2: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 와, 색깔이 진짜 예쁘다.
4: 미쳤다.
0: 자, 그래서 밥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2: 언니는 오늘 쇼를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무대 위에 주인공 같았어요. 저라는 사람도 제 인생에서만큼은 주인이잖아요. 주인공이고. 그래서 더 저도 멋진 그런 무대를 펼쳐보이는 삶을 살고 싶어요.

0: 다음에는 아무것도 찍지 마. 그냥 먹기.
1: 아, 그냥요? 아.
2: 저는 하나만 올려주실 수 있어요?
3: 아, 네,
2: 있어요.
3: 그럼요. 여기요.
2: 아, 감사합니다.
0: 입맛이 딱 나잖아요.
4: 여기요. 아, 감사합니다. 입맛이 딱 나잖아요.
3: 진짜 여기 있습니다.
2: 야! 뭐야!
0: 왜, 왜?
2: 아니, 허공에서 이렇게 줘가지고 어디 이렇게 잘못
3: 흘렀어,
2: 있었어?
3: 미안해. 아, 네, 그럼요. 여기요.
0: 호박 자체 밥맛이 딱 나잖아요.
5: 어우, 너무 달아. 야. 와, 설탕 뿌린 것 같아.
0: 왜, 왜?
6: 애호박은 이 소금 살짝 들어간 것 때문에 단맛이 진짜 확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 튀김 면도 두껍지 않아서 약간 전 튀긴 거 기름 이 맛이 아니었어가지고 저는 전이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1: 아니, 어떻게 이러지?
5: 약간 설탕 뿌린 것 같지 않아?
1: 호박전이 그 이전에 먹었던 거는 호박을 느끼질 못했던 호박전들이었는데 이게 호박의 식감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0: 자, 그 다음에 우리 두부를 한번 가볼까요?
3: 네.
0: 드셔보세요.
3: 두부. 아, 누가 덜어줄게. 두부.
2: 얘는 그래도 색깔이 있어서.
0: 두부 어때요?
1: 저 솔직히 막잎이거든요. 근데 이거 먹는데 안에 뭐가 들어갔고 이게 다 느껴져요, 진짜. 그게 차이인 것 같아요. 막 엄청 맛있어요. 왜 이렇게 막 뭐 이런 느낌보다도 재료가 다 느껴져요.
0: 아, 맛이 없어요?
1: 아니, 맛이 나.
0: 밥이 잘 됐죠?
3: 네.
0: 여기다가 이 간장을 조금 넣고 조금씩 넣어서 가면서 비벼서 먹자. 그리고 그다음에 뭘 넣냐면 이거 기름 참기름 약간 둘러서 비비면 정말 맛있어요. 자, 우리 정인 씨는 내가 넣어줄게. 네. 참기름.
2: 감사합니다.
0: 조금 두르고.
2: 오! 이거 비비는 소리 안 들어가나?
5: 좋을 것 같아. 김하고 먹어도 맛있겠다.
0: 김 싸서 먹으면 맛있어.
1: 아, 진짜 아까 그 김. 아,
3: 아까 그 김이.
2: 김 싸서 먹어야 돼.
0: 드셔보세요. 맛이 어떤지.
3: 드시고.
2: 어, 고소해.
0: 소고기, 소고기.
2: 코스요리처럼 느껴져요. 매운맛 먹고, 그다음에 두부 먹고 이렇게 먹으니까 코스요리 같아요.
3: 재밌다, 맛이. 버섯
0: 만났다가
3: 갑자기 팽이 버섯 났다가 갑자기 매콤한 거 훅 들어갔다가 이제 소고기. 이것까지 먹으면 맛있다.
5: 사실 하나에 탄수화물 단백 다 들어가가지고 너무 좋네.
6: 약간 효율을 따져가지고 이동동선 어떻게 한 번에 가지가지? 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한 그릇에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요거는 내가 많이 집에서 사용할 수 있겠다. 저는 그 프로그램에 이제 수많은 애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딱 팬심을 갖고 있는 분이 딱 나오니까 너무 신기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음식까지
0: 이거 나올 줄 몰랐지?
2: 아, 진짜.
1: 진짜 놀랐어요.
2: 아니, 사실 우리 넷이 요리하면 재미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5: 내가 너무 특출나서.
0: 그럴 수 있겠어, 보니까. 네. 배추전을
2: 제가 된장찌개를 사실 웃기려고 한 거예요. 너무 잘하면.
1: 뻥이에요.
0: 실력이 좋은데.
2: 네네네. 웃겨야 되잖아요. 이게.
0: 웃기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는 할 수는 없어.
2: 생계형으로 시작한 일을 어떻게 그렇게 좋아하게 되신 건지도 궁금해요.
0: 이 처음에는 음식을

0: 드시러 오시는 분들이 돈으로 보이는 거야. 저 사람 몇 인분 시킬까? 저분은 몇 그릇을 먹을까?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손님이 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국수 맛있게 드시러 오시는 그냥 우리 집 손님으로만 보이는 거야.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 얼굴이 예뻐지고, 아니 예쁘다는 게 아니라 화사해지고.
1: 네. 예뻐요.
2: 아, 진짜 예뻐요.
3: 예뻐요. 네.
2: 빛나세요. 네.
0: 그러니까 이마에 주름도 펴지고 그리고 내가 어느 날 순간 거울을 딱 봤는데 내가 이렇게 화난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비도 오고 눈도 오고 폭풍도 있잖아.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는 그렇게 계속 살다 비도 받고 또 한 장 또 올리니까 또 눈이 왔어. 얘가 그러면서 꼭꼭 다져지는 거야. 그러면 태풍이 와고 아무리 세 거센 바람에도 절대 흐트러져 날아가지 않는다는 거지. 아주.
4: 또는 뭐 이게 EBS입니다, 여러분. 네? 이 정도 인생 교육.
3: 네. 이게 EBS.
4: 여러분의 인생 선생님.
5: 저희도 각각이 아무래도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저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큰 만남이었다는 생각도 들고 삶을 배우는 진짜 시간이었다? 요리는 곧 인생이다?
6: 너무 공감됐어요. 왜냐면 저도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포기 안 하고 힘든 날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었던 날도 많을 텐데 끝까지 하니까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포기하지 말고 파이팅 하는 걸로 좋겠습니다.
1: 근데 재웅이는 오늘 사실 가장 많은 보조를 한 것 같은데 오늘의 경험이 어땠어?
3: 제가 가장 서러웠던 게 뭔지 아세요? 이제는 저한테 자연스럽게 그릇을 갖다 주더라고요. 되게 아까워, 되게.
0: 홍유 씨가 그러면 그릇을 많이 안 닦았다는 얘기지?
4: 저 손이 되게 애기 손이에요, 저.
0: 그러면 너무 나이에 비해서 애기 손이다. 네. 빨리 할아버지에서 어른 손이 되도록 한번 해봅시다.
4: 그냥 칼은 빡빡 닦아다가. 여기 보세요.
0: 자, 잘 일하고 계시지? 잘 치우고 계셔?
7: 네. 네, 좋아.
0: 오늘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오늘의 선물은 내 양념간장. 와! 다시 또 만들었어요, 내가. 와! 자, 여기 있어요.
3: 와! 자,
0: 그래요. 다음에 얼굴 볼 때 제주도에서 만나자고.
1: 네.
0: 진짜 우리 제주도 앞마당에서 소주 한잔 하게 알았지? 와! 대신 그때 숙제하면서 할 거야.
3: 자,
0: 수고하십시오.
8: 저 사실 지금 일본에서 왔거든요. 이모카세 누나가 그때 양념 소스에 나눠주신 분이 갖고 왔거든요.
9: 이모카세 누나 감사해요. 오늘 시합 잘 되겠는데? 세디
10: 오늘 저의 저녁 반찬 알려주신 그대로 붙여본 두부 그리고 알려주신 거의 그대로 해본 김 양념장까지 이모 양념장과 두부를 올려서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맛있다.
11: 안녕하세요. 저는 지비예요. 맛있어. 어떤 게 제가 만든 간장 양념일까요?
12: 제가 만든 건 요겁니다.
11: 올려가지고.
12: 저는 만든 간장을 다 먹어가지고 다시 한번 만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짜잔! 만든 간장을 다시 한번 만들어봤어요. 내가 만들었지만 너무 맛있다. 만든 간장? 성공! 이모카세님 너무 고마워요.
13: 이어서 블루이가 방송됩니다.
14: 짜잔! 특별한 정 통통 치즈 카드를 두 장이나!
15: 냠냠씨 그 외곽에서 레시피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은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14: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타! 미라클 루나! 양념시티의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16: 이제 레시피스톤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14: 안 돼!
16: 뚱뚱치킨 슈퍼젯을 잡아! 빨리 레시피스톤 내놔!
14: 메카탄타! 레시피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히어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0: 말만 읽을까?
1: 잠깐! 관용어의 뜻을 알아내야 크크의 마법이 풀릴 거야.
0: 나 파김치 됐어.
2: 나 너무 지쳐서 힘들어.
1: 2번 신나고 재미나라. 와!
0: 안돼!
1: 손이 크자, 손이 크자.
0: 내가 무슨 짓을 할 거야?
3: 아, 불이 났어요.
4: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3: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끓여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5: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3: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5: 어디로 가야 하지?
6: 어, 저기야!
3: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6: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5: 안 돼!
3: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5: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3: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7: 도와주세요!
3: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얜 집 없어?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지.
4: 새 집 생겨서 좋겠다.
3: 좋아 좋아.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피니핑 노트북. 피니핑과 함께 다양한 놀이를 시작해요. 영상편지 추천. 생일 축하해 축. 더 센 뺄 센 해보고 노래도 불러요. 나만의 피니핑 노트북. 내일도 가자.

0: 생일 축하해요.
1: 와, 고마워 얘들아.
2: 잠깐 아직요.
3: 침대에 계시면 아침 만들어 올게요.
1: 좋아.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4: 걱정 마, 오래 걸리진 않아.
1: 다행이다.
4: 당신 배고플 때 어떻게 되는지 잘 알아.
2: 큰일 나죠. 가만히.
4: 좋아, 이렇게 해볼까? 엄마가 오믈렛을 만들고 블루이는 쟁반을 준비해줘. 빙고는 생일카드 만드는 거야. 빨리, 아빠 배고프면 안 되니까.
2: 알겠어요.
4: 좋아, 오믈렛 빨리 만드는 건 완전 내 전문이지. 그래 빙고.
2: 네.
4: 생일카드 만드는 거 시작하는 거야?
2: 빙고 유치원에서 만들었어요.
4: 오, 진짜 예쁘다.
2: 오믈렛 만드는 거 돕고 싶어요.
4: 진짜 좋은걸.
5: 블루이 이번 이야기는 오믈렛.
2: 뭐부터 시작해요?
4: 먼저 달걀이 필요해.
2: 빙고가 가져올게요.
4: 그래. 빙고, 그렇게 끌고 가면 귀가 아파요.
2: 이리 와, 달걀들아. 샐러리 너 말고.
4: 엄마가 할게. 엄마가 들고 가는 거 좀 도와줄까?
2: 아니요, 괜찮아요. 거의 다 왔어요.
4: 괜찮아, 엄마가 치울게.
2: 아니요, 빙고가 할게요.
4: 알았어, 여기 종이 수건 있어.
2: 이렇게 딱.
4: 엄마가 오믈렛 만들기 시작할게. 달걀 깨는 것부터.
2: 빙고가 달걀 깨는 거 해도 돼요?
4: 그래 빙고. 엄마가 이걸 정리하는 동안 빙고가 달걀 준비해줄래? 찬장에서 큰 그릇을 꺼내줘.
2: 좋아요. 이거 쓰면 될까요?
1: 진짜 배고파지는데.
2: 몇 개 필요해요?
4: 세 개나 네 개?
6: 나 배고파.
4: 네 개 넣어야겠다.
2: 하나, 둘, 셋하고.
4: 어서 빙고, 조금 더 빨리.
2: 네, 안 돼. 하나, 이, 둘, 셋. 넷은 어딨지?
4: 끝. 달걀 어떻게 돼가니 빙고?
2: 넷은 여깄네.
7: 저기요, 아침 준비 다 돼가나요?
4: 다 됐어요. 이런, 생일 주인공 큰일 났네. 이제 깨뜨려볼까, 빙고? 자, 준비, 깨뜨려. 이럴 수가.
2: 미안해, 블루이.
5: 언니, 괜찮아. 내가 치우면 돼.
4: 고마워, 블루이. 좋아, 다시 해봐, 빙고. 엄마가 꽉 잡고 있을게. 좀 더 세게 해봐. 톡톡하고 말이야. 너무 세게 했어. 아니, 빙고. 껍질은 넣는 거 아니야. 다시 시도해볼까?
2: 좋아요.
4: 여보세요?
1: 저기, 나 진짜 아침 먹을 수 있을까?
4: 지금 만들고 있어. 빙고가 옆에서 도와주고 있어서 그래.
1: 불평하는 건 아니야, 근데.
2: 죄송해요.
1: 혹시 내가 먹을 거니?
2: 큰 달걀이었는데.
4: 전화 끊는다. 빙고, 그냥 엄마가 오믈렛 만들게.
2: 빙고, 도움 필요 없으세요?
4: 필요해. 하지만 엄마가 하면 빨리 할 수 있어서.
2: 좋아요.
4: 블루이 언니를 도와서 쟁반 준비를 하는 건 어때?
5: 안 도와줘도 돼요. 저 끝났어요.
4: 그럼. 저기 빙고. 소금 후추 병정들이랑 놀면 되겠다. 좋아하잖아.
2: 알겠어요, 엄마.
4: 다 됐다고. 블루이, 아빠한테 이 샐러리 갖다 드려.
5: 네, 엄마.
4: 그럼 오믈렛 뚝딱 만들어볼까? 이건 내 전문이니까. 좋았어. 오믈렛 완성.
2: 어디로 가는 거야? 여왕님을 지키러 가지. 내 직업이야. 나도 같이 갈래. 아니, 넌 여왕님을 지킬 수 없어. 왜 안 돼? 넌 잘할 수 없으니까. 아니, 나 잘할 수 있어. 아니, 집에 있는 게 더 나아. 하지만 나도 너처럼 병정이야. 그래, 근데 넌 나 같은 멋진 병정이 아니야. 그렇구나. 안녕. 안녕. 뚜뚜뚜뚜. 여왕님 안녕하세요? 안녕.
4: 지금 거신 전화는 연결이 끊겼습니다.
8: 아니, 뭐라고?
4: 빙고, 잠깐만. 엄마가 오믈렛 다 만들었어. 하지만 제대로 만들어진 것 같지가 않네.
2: 정말요?
4: 그래. 하나 더 만들게 빙고가 도와줄래?
2: 좋아요.
1: 거기 냄새나는 거 오믈렛 아니야?
9: 다시 올라가세요.
1: 맞네. 그냥 그거 좀.
4: 안 돼. 이건 먹으면 안 돼.
1: 뭐? 그럼 누구 거야?
5: 가세요. 내가 아빠를 맡을게.
1: 제발. 먹을 게 필요해.

0: 아마도 이 잎사귀는 먹을 수 있을 거야.
1: 생일 축하해요.
0: 그거 음식이야?
2: 물론이지.
3: 빙고가 만든 오믈.
2: 물러서 빙고. 손가락 아예 할 수도 있어.
3: 맛있었어요?
0: 빙고, 완전 솔직히 말해볼게. 내 인생에서 먹어본 오믈렛 중에서 최고였어.
1: 만세!
0: 하나 더 먹을 수 있을까?
1: 네!
2: 이제 이건 내가 치울게, 생일 주인공.
3: 아니요, 엄마, 빙고가 할게요.
2: 오, 그래. 고마워, 빙고.
3: 언니가 도울게. 고마워.
0: 아, 오믈렛 안에 달걀 껍질이 좀 있었어.
2: 오믈렛 만들려면 어쩔 수 없이 깨뜨리는 게.
3: 우리가 치울게요!
2: 달걀이야.
4: 이제 무게중심을 팔로 옮기세요. 앞으로 숙인 다음 오른쪽 다리를 바닥에서 들어보세요.
2: 어우, 얘들아, 정말 이럴 거야?
3: 찰칵찰칵찰칵찰칵.
2: 그만.
3: 어, 이거 봐, 내일이니 꿈틀거려. 찰칵찰칵.
2: 얘들아, 그렇게 엉덩이 사진 찍으면 안 되는 거야.
3: 우리 그냥 관광객이에요.
5: 처음으로 엉덩이를 본 거란 말이에요. 찰칵.
3: 어머 어머, 잘 나왔는데?
2: 상관없어, 무례하잖아. 사진은 다른 데 가서 찍어요.
3: 알겠어요. 나뭇잎을 찍을게요. 나뭇잎 재밌어요. 찰칵 찰칵 찰칵.
5: 엉덩이 사진 찍는 게 왜 무례한 거예요?
2: 그냥 그런 거야.
5: 그냥 엉덩이잖아요.
2: 엄마 말 들어. 엄마가 너보다 더 오래 살았어.
3: 알았어요.
2: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식기세척기 정리는 어때?
0: 아빠, 방으로 들어옵니다.
3: 아빠, 여기 나뭇잎 사진 보세요.
0: 멋진 나뭇잎이네, 빙고.
5: 아빠, 엎드릴 수 있으세요?
2: 블루이.
5: 왜요?
0: 아니, 안 할 건데. 어제 태어나지 않았거든.
3: 응? 그게 무슨 말이에요?
0: 어제 태어나지 않았다는 말은 엎드려서 아빠 엉덩이를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은 생각이라는 걸 이미 잘 알고 있다는 뜻이야.
3: 어제 태어났어요.
5: 언니 좋은 아이디어 있어.
2: 식기세척기 정리를 하겠다는 아이디어?
5: 아니요. 아빠, 어제 태어난 것처럼 흉내내 주실 수 있어요?
3: 네.
0: 아, 이런. 그냥 엎드리는 게 나을 뻔했나.
5: 블루의 이번 이야기는 어제 태어났어요. 준비. 그리고 어제 태어났어요.
6: 와우, 세상에 태어난 지 두 번째 날. 여기 이것들 좀 봐. 정말 멋지다. 이거 자꾸 파란 것 좀 봐. 오, 그리고 여기 빨간 것도. 소리도 내잖아. 정말 굉장하다.
3: 누구한테 이거라고 한 거야?
5: 우리 이름이 있어.
6: 미안해. 어제 태어나서 그래. 이름이 뭔지 난 잘 몰라.
3: 누군가를 부를 때 쓰는 말이야.
5: 맞아. 내 이름은 블루이야.
3: 내 이름은 빙고야.
6: 블루이? 빙고?
5: 맞아.
6: 나도 이름 가질 수 있어?
5: 넌 이미 이름이 있어.
3: 밴디토야.
6: 밴디토. 마음에 들어. 오, 이것 좀 봐. 이건 여태까지 본 것들 중에서 제일 멋져.
3: 그건 그냥 의자야.
6: 안녕, 의자야. 내 이름은 밴디토야.
5: 의자는 말 못해.
6: 진짜야? 왜?
3: 살아있는 게 아니야.
6: 살아있는 거?
3: 응.
6: 살아있는 거?
5: 아니, 살아있는 게 아니야. 그런가?
3: 그건 음식이라고 해. 입속으로 넣으면 돼.
6: 근데 이걸 왜 입속으로
2: 새로 태어난 기분이야.
6: 난 음식이 좋아.
2: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
6: 그리고 의자는 말을 못해.
2: 얘들아, 아빠한테 무슨 짓을 한 거니?
5: 아빠는 어디 태어났어요?
3: 아빠는 아무것도 몰라요.
6: 살아있는 거니?
2: 우후, 안녕. 난 당신의 여보.
6: 나의 여보라고?
2: 그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여보하고 싶으면 식기세척기 쓰는 법을 배워야 해.
6: 식기세척기, 여보. 와, 새로 배울 게 정말 많네. 우와.
5: 여기는 바깥이야. 이렇게 풀들이 있고, 그리고 나무들도 있어.
3: 울타리도.
6: 아! 조심해!
5: 무슨 일이야?
6: 저기 커다란 파란 거 안에 무서운 불덩어리가 있어.
5: 그건 해님이야. 원래 거기에 있는 거지.
3: 커다란 파란 건 하늘이라고 불러.
6: 아,
5: 휴. 이건 그네라고 해.
3: 밀어줘.
6: 밀어.
3: 아니, 다른 쪽으로.
6: 알았어. 밀어.
3: 아니, 이쪽으로.
6: 밀어. 이렇게.
5: 여기는 도로라고 하는 곳이야. 도로에는 차도 있고, 그리고 새도 있어.
3: 쓰레기.
0: 해님은 무서운 거 아니에요. 원래 저기 있는 거래요.
2: 알았어요.
5: 이리 와, 밴디트.
0: 왜?
3: 계속 걸어가.
6: 나 여보 있어요.
5: 알았어, 밴디트. 근데 버스 정류장에 있는 사람에게는 해님 이야기는 안 해도 괜찮아.
3: 맞아.
0: 왜?
5: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
0: 알았어, 음식이 필요해.
7: 예, 스테이크랑 베이컨이 들었네.
8: 음식.
7: 어, 안녕, 밴디.
5: 아, 아빠 안 돼요.
7: 그건 내 빵이야.
0: 이리 내놔. 음식.
7: 아, 소스를 다 먹어버렸잖아.
5: 죄송해요, 럭키 아빠. 어디 태어나서 그래요?
7: 어, 그런 것 같네. 음식.
5: 저희가 굳습니까? 도망가세요, 아저씨.
7: 근데 나 저쪽으로 가야 해.
0: 음식.
5: 어떡하지요?
0: 아, 잘가 음식.
5: 사람들 음식을 막 뺏으면 안 돼.
0: 왜?
9: 왜냐면 그건 내 거가 아니니까.
0: 내 거?
9: 응, 모든 사람들 물건이 다 내 거가 아니야. 알았지?
0: 모든 사람들?
5: 맞아, 사람들 음식을 뺏으면 안 돼. 해님 이야기도 하지 마, 알았어? 그냥 우리 말을 믿어야 해.
0: 왜?
5: 왜냐면 우리가 더 오래 살아봤기 때문이야.
0: 그래, 맞아. 내가 어제 태어났으니까.
10: 안녕, 밴디트.
0: 나 해님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야.
10: 어, 그래.
0: 와, 이름?
9: 어, 그거 이름이...
5: 잠깐만, 빙고.

0: 즐거웠어. 새로 태어난 것 같아.
1: 빙고, 식기세척기 정리하기 좀 도와줄래? 좋아.
2: 어, 우리 딸들 착하기도 하지. 어, 얘들아?
1: 네?
2: 아빠랑 어제 태어났어요. 놀이 끝난 거지?
1: 네.
2: 그렇구나. 그냥 궁금해서.
1: 아! 내 토스 돈 있어!
0: 블루이, 빙고처럼 조금만 조용히 있을 수 있어?
1: 못해요!
2: 블루이, 도서관에서 빌린 책 어딨어? 반납해야 해. 더러운 거북이 슈머틀 책 못 봤니?
1: 아니요! 더러운 거북이 슈머틀 책 못 봤어요!
2: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잘 기억해야지.
1: 빙고는 잘해요!
2: 빙고는 책 읽고 나면 가지런히 정리를 잘해요.
1: 다 해갔다.
0: 띵동, 음식 나왔어요.
1: 어? 치즈랑 잼? 아, 빙고는 치즈랑 잼 싫어요.
0: 뭐?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1: 아니요, 블루이 언니만요. 빙고는 바나나랑 땅콩밭다 좋아요. 우와!
0: 너희 둘은 같은 부모님에, 같은 집에, 같이 컸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
1: 모르겠어요.
0: 아, 이건 아빠 진심인데 너희 둘이 같다면 아빠 인생이 훨씬 쉬워질 것 같다.
2: 그러게 말이야.
1: 빙고, 아이디어가 있어. 알았어.
0: 잠깐, 뭐? 잠깐만. 아,
2: 왜 자꾸 일을 만드는 거야?
1: 언니, 뭐 찾고 있는 거야? 색분필! 오, 팔 접어봐. 이거 정말 재밌겠는데?
0: 좋아, 끝. 준비됐어, 빙고. 땅콩버터랑 바나나.
1: 우와. 블루이, 이번 이야기는 작은 블루이.
2: 오, 귀여워라.
1: 저희 소개를 해볼게요. 전 블루이고, 여긴 작은 블루이예요.
3: 안녕하세요.
1: 저랑 똑같아요. 보세요. 치즈랑 잼 먹어봐, 작은 블루이. 우린 치즈랑 잼 좋아해.
3: 진짜 맛있다.
1: 맞죠?
0: 오늘 하루 길어질 것 같네.
1: 좋아, 작은 블루이. 내가 누군지 알려줄게. 난 심각한 걸 시리얼이라고 말해. 어, 춤추는 것도 보여줄게. 난 이런 거 하는 걸 좋아하고 이런 것도 좋아해. 그거야. 그리고 난 계속해서 말을 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 그냥 소리를 내는 거야. 제잘 제잘 제잘 제잘 제잘 제잘 제잘 제잘 제잘 제잘 제잘 제잘 제잘 제잘. 그리고 노래하는 걸 좋아해.
4: 오, 노래해요.
1: 오, 노래해요. 좀 더 크게.
4: 오, 노래해요.
1: 응, 아주 잘했어. 난 바닥에 장난감들을 그대로 두는 걸 좋아해.
3: 근데 정리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
1: 아니,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2: 대체 어딨지?
1: 제잘 제잘 제잘. 질문을 계속해서 하는 걸 좋아해. 뭐하고 계세요?
2: 뭐하고 있는지 알잖아, 블루이.
1: 근데
2: 지금
1: 대답은 끝까지 잘 안 들어. 오, 그리고 엉덩이를 보게 되면 이렇게 팡팡 치는 걸 좋아해.
2: 진짜 그만두지 못해.
0: 잠깐만, 블루이. 여기 잔디 깎은 거 저기 손수레에 전부 담아줄래?
1: 네, 아빠. 잠깐, 잠깐. 지금 어디 가려는 거야?
3: 아빠를 도우러. 난 손수레가 좋거든.
1: 빙고가 손수레를 좋아해. 빙고가 아빠를 도와줘. 넌 이제 작은 블루이야.
3: 아, 맞다.
1: 블루이는 잔디 깎아놓은 거 안 좋아해. 이건 내 진심이라고.
3: 하지만 아빠가 시킨 일이잖아.
1: 그게 진짜 시리얼인지 볼까? 저기요, 힘센 아빠.
0: 또 시작이네.
1: 여기 잔디 깎은 거 말인데요. 왜 이걸 우리가 손수레로 치워야 하는 거죠? 이건 우리 거 아닌데요.
0: 냉장고 안에 음식 들어있는 거 알지? 그것도 너희 거 아니야. 그거 먹고 싶으면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을걸?
1: 좋아, 이건 시리얼이야.
3: 안녕, 손수레.
0: 작은 블루이, 너무 시끄러워.
1: 응, 작은 블루이. 난 집안일 할 때는 노래 잘 안 불러. 난 그냥 투덜거리면서 지금 너보다 일을 천천히 할 뿐이야. 아!
4: 아하, 우리가 왜 이걸 해야 해요?
3: 아, 너무 더워.
0: 알았어, 혹시 말인데 빙고가 둘이면 안 될까?
1: 아니요, 블루이 둘은 영원해요. 아하하,
3: 나 바라봐. 아!
0: 빙고 둘.
1: 그래, 여기 있어. 우리부터 시작해.
3: 아빠 여기.
0: 어?
3: 여기 큰 빙고예요.
1: 안녕하세요. 잔디 깎은 거 정리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0: 그래?
1: 어서와, 작은 빙고.
0: 좋은데?
3: 빙고 옷소리 안아주는 척 좋아. 펑!
4: 펑!
3: 이제 침대에 놓아줘. 잘 자.
1: 잘 자, 잘 자.
2: 어디 있는 거니, 슈머틀?
1: 여기 있어요.
2: 어? 고마워.

0: 큰 빙고.
1: 빙고 둘이죠. 정말 이대로라면 너무 좋겠네.
2: 뭐라고요?
0: 여보.
1: 아, 난 그런 뜻이. 아, 플로이 잠깐만.
2: 덤빙고.
1: 근데 진짜로 빙고 둘이 좋은 걸?
0: 어, 맞아.
2: 저기 큰 빙고.
3: 큰 빙고 어느 침대에 앉을지 잘 모르겠어.
2: 괜찮은 거야?
3: 엄마랑 아빠는 빙고만 둘을 원해. 블루이는 필요가 없나 봐.
2: 정말 너무해.
3: 내가 귀찮아서 그런 거야. 빙고는 하나도 안 귀찮아해.
2: 빙고도 그래. 빙고 진짜 귀찮아해.
3: 정말로?
2: 어. 빙고는 조금 다르게 귀찮아. 보여줄게. 테이프가 어디 갔지?
3: 여기 있어.
2: 오, 고마워. 그리고 가짜 이빨 좀 찾아줄 수 있어?
3: 오, 당연하지. 여기 있어.
1: 아, 좋다. 평화롭구만.
4: 아, 빙고, 뭐야? 아, 그만해. 무섭게 왜 그래? 어? 저리 가! 아, 저리 가라고! 어?
5: 여기 무슨 일이야? 어, 빙고! 아! 어, 빙고들아, 그만해!
1: 들어와! 이제 그만! 지금부터 블루이 하나랑 빙고 하나면 좋겠어. 알아들었지?
2: 방금 들었어?
3: 좋아요?
0: 이제 안전하겠지?
1: 그럴 거야. 20분 지났으니까.
6: 네!
2: 짜잔!
1: 아, 안전하네.
7: 좋아, 시작.
8: 안녕, 친구들. 나는 머핀이야. 장난감 함께 열어보기 온 걸 환영해. 근데 아빠, 화장실 먼저 갈래요.
7: 머핀!
8: 안녕, 장난감 함께 열어보기 온 걸 환영해. 오늘은 이 덤프트럭을 소개해보도록 할게. 아빠, 머핀은 덤프트럭 싫어요. 고양이 뚜껑도 소개하고 싶어요.
7: 머핀, 시청자들이 원하는 건 덤프트럭이야. 그냥 계속해.
8: 근데 머핀은 고양이 뚜껑도 소개하고 싶어요. 좋아, 그럼 그냥 이걸 열어보도록 할게. 반열이잖아.
7: 망가뜨리면 안 돼.
5: 쉽게 열릴 것 같지 않은데?
8: 이건 덤프트럭이야.
7: 버튼을 눌러야지.
8: 에이, 여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움직여.
7: 더 세게 눌러.
8: 안 되는 것 같아요.
7: 제대로 눌러봐.
8: 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건전지를 넣어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해줘.
7: 아, 다행이다.
8: 아, 이거 정말 멋있는데? 돌멩이를 트럭 뒤에 실으면 좋을 것 같아.
7: 머핀! 안 돼! 동영상 촬영용이야! 먹지 마!
8: 이건 덤프트럭이야. 이렇게 맘에 안 드는 장난감 처음이야. 완전 별로라고.
2: 삭스가 가져도 돼?
8: 안 돼! 내 거야!

0: 근육대장 물장군.
1: 얘들아, 곤충 탐사하러 갈 시간이야.
2: 오늘은 못 가겠어. 너무 더워.
3: 맞아. 가만히 있어도 녹아내릴 것 같아.

0: 연못에 가려있는데 그럼 혼자 가야겠네.
1: 연못? 멀리 가자.
2: 아, 시원해. 역시 물이 최고야.
0: 시원한 것도 좋지만 물속을 봐. 곤충들이 우와. 정말 많거든. 도모, 저기 봐.
3: 야, 위험해. 잘 보고 다니라고. 우와, 물 위를 걸어가잖아.
0: 소금쟁이야. 발과 물에 밀어내는 힘이 균형을 이루어 떠 있는 거래.
2: 정말 신기하다. 어? 어?
0: 어? 어? 어? 죽어서 뒤집어졌는데.
3: 죽었다니. 난 원래 이렇게 헤엄쳐.
0: 송장 헤엄치기에는 배에 공기를 채워서 몸을 띄운대. 그래서 누워야 숨을 쉴 수 있어.
2: 안녕, 얘들아. 지나갈게.
4: 갑자기 움직이면 어떡해.
5: 미안해요. 우린 물매미인데 뱅글뱅글 도는 게 습관이야.
2: 그렇구나. 물매미들아, 만나서 반가웠어.
0: 물에는 재밌는 곤충들이 많다. 응, 좀 더 살펴보자. 출발!
6: 어? 어? 뭐지? 음악이 나오네.
0: 넌 누구야?
7: 내 이름은 물장군. 이 연못을 지키는 슈퍼 히어로지. 각오는 됐겠지, 악당들아.
0: 악당이라니, 우린 곤충들을.
7: 변명은 필요 없다. 차작.
2: 도망쳐.
7: 정의의 심판이다. 자.
8: 그러니까 너희들이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0: 그래. 곤충들을 관찰하고 도와주러 온 거야.
8: 당연히 알고 있었지. 그래서 배는 안 던진 거야.
0: 던지다 떨어뜨린 것 같던데.
9: 그런데 정말 슈퍼 히어로야? 슈퍼 파워가 있어?
0: 그럴 리가. 그래도 한번 스캔해보자. 고고 스캔. 물장군은 힘이 아주 세고 강력한 집게발을 갖고 있대. 물속에 살지만 날 수도 있고. 멋지긴 한데 슈퍼파워는 없는걸?
8: 날 못 믿는 거야?
10: 도와줘!
0: 개구리야, 얼른 가자! 왜 그래?
7: 여기서 딱 보라고, 슈퍼 히어로의 활약을! 여!
3: 길 막지 마!
7: 멈춰라, 이 사악한 개구리야! 받아라!
10: 안 돼!
0: 어? 물장군아, 괜찮아? 어떻게 된 거지?
7: 내 슈퍼파워를 느끼고 도망쳐버린 거겠지?
0: 우와, 진짜 슈퍼히어로 곤충인가 봐.
2: 이상한데? 어? 저기 좀 봐! 황새를 보고 도망친 거였어! 엎드려!
7: 이 물장군님이 상대해주지!
0: 안 돼! 우리가 가볼게!
7: 슈퍼 히어로에게 구경만 하라고? 그럴 순 없지! 거기 서라!
2: 위험하니까 그만해!
9: 넌 슈퍼 히어로가 아니라고!
2: 응, 개구리는 황새를 보고 겁먹은 거야!
7: 뭐라고?
0: 응, 우리에게 맡겨줘! 변신하자!
10: 응!
0: 헤이스! 드리드 파워! 변신!

0: 총 발사!
1: 파워 축제! 얘들아, 어서 타!

0: 좋아, 구조작전 성공!
1: 더 이상은 못 참아!
2: 빈!
3: 어? 거기 막다른 곳이야? 점!
2: 어떡해요, 어떡해요!
4: 얘들아, 진정해!
2: 물장군?
3: 그래, 내 이름은 물장군! 이 연못을 지키는 슈퍼히어로! 넌 아니지만 친구들을 그냥 둘 수는 없지! 전!
2: 떨어져!
5: 뭐지? 슈퍼파워인가?
4: 물장군은 뾰족한 입에서 독이 나오는데 물리면 아프대.
2: 길이 열렸어, 가자! 작아져라, 시간이 끝나가!
4: 물장군 덕분에 곤충들을 구했어.
2: 맞아. 물장군이야말로 진정한 슈퍼 영웅이야.
6: 슈퍼히어로 물장군! 슈퍼히어로 물장군! 슈퍼히어로 물장군! 슈퍼히어로 물장군!
3: 내 이름은 물장군! 이 연못을 지키는 슈퍼히어로지!

0: 이어서 딩동댕 유치원이 방송됩니다.
1: 꼬마버스 타요가 멋진 소방구조 대원이 됐어. 든든한 새 친구 트윗과 함께 말이지.
2: 반가워. 난 트윗이야. 어떤 사건도 맡겨만 줘.
3: 타요, 트윗, 사건이야. 어서 출동해야 해.
1: 알았어요. 소방구조대 출동!
4: 자동차 구조대도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자동차 구조대 출동!
3: 도시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사건들과 거짓으로부터
4: 시민들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내라.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여행을 떠나볼까?

0: 놀이요.
1: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별별별 비행기죠.
1: 돌아왔다 돌아왔어. 오늘도 돌아온 종이 비행기 쇼.
0: 신기한 비행기로 뭐든지 도전하는 별별별 비행기 쇼.
1: 자, 오늘의 첫 번째 무대를 만나볼까요?
0: 네, 좋아요. 지금 바로 나와주세요.

0: 정말 대단하다.
1: 굉장합니다.
0: 네. 잠깐만요. 근데 아직 끝이 아닌 것 같은데요.
1: 아니 비행기가 어쩜 바닥으로 떨어지질 않습니다.
2: 어, 뭐지?
3: 아, 이게.
0: 와, 진짜 신기해.
3: 이게 바로 세계 1위의 실력이죠. 제 비행기는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날릴 수도 있어요.
2: 나는 날리면 바로 떨어지던데.
0: 그러게. 아무리 비행기를 잘 날려도 어떻게 하루 종일 날릴 수가 있어요.
1: 그러니까요. 자, 지금 바로 확인해볼까요? 막대기를 훌쩍 뛰어넘고 나서 공에 앉아 다섯 번 콩콩 콩콩콩. 그 다음 지그재그로 비행기를 날리고 림보까지 지나서 마지막으로 링으로 비행기를 쑥 통과시키면 성공. 이승훈 선수 할 수 있나요?
3: 네, 할 수 있습니다. 오! 도전! 네!
0: 도전!
3: 이거는 비행기가 말 그대로 무한으로 이렇게 나는 것 같잖아요.
1: 네.
3: 사실은 이게 인피니티 글라이더는 이 종이, 일반 종이의 무게보다 몇 배나 가벼운 스티로폼을 이용했어요.
2: 스티로폼!
3: 맞아요. 이게 그냥 일반 종이랑 다르게 뭔가 구멍도 성성성 나 있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2: 맞아요. 네. 그리고 이거 이렇게 들었을 때 뭐 들은지도 몰랐어요. 너무 그쵸? 가벼워서.
3: 너무 가벼워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가볍기 때문에 마치 공중에 계속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같이 날려볼래요?
0: 같이 날려봐요.
3: 자, 빠르게 우리가 발을 움직여야 돼. 시작. 그렇지. 오, 잘한다. 그렇지. 잘하고 있어. 자, 좀만 더. 자, 마지막 스스로. 오!

0: 눈치, 자, 좀만 더. 이렇게 작품과 마지막까지 스스로. 자, 출발했어요.
1: 출발했어요. 간다. 돌아.
0: 어디 가자. 아이고.
1: 동반 성공!
0: 댕구님, 키가 너무 커서. 얘는, 오, 되나요? 어쩌면 나!
2: 별별별 종이 비행기 쇼! 두 번째 무대 바로 이어가 볼까요?
1: 지금 바로 나와주세요!

0: 이건 가운데 구멍이 뻥 뚫린 링 비행기예요.
1: 어? 아니 우와. 가만. 아무리 봐도 그냥 원통인데? 어? 그치?
2: 오, 근데 비행기처럼 슝 하고 날아갔어요.
1: 그니까.
3: 진짜 어떻게 한 거예요?
0: 이 링 비행기 보면 날개가 없어 보이죠? 네. 근데 가운데를 딱 열어보면
1: 어머.
0: 엄청나게 큰 날개처럼 생겼어요.
1: 우와.
0: 이렇게 날개, 엄청 큰 날개로 말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회전을 시키면서 날려야 엄청 안정적으로 날아갈 수 있어요.
4: 돌리고 돌리고 돌다 보면
2: 아, 그럼 저 통 사이로 이 종이 비행기도 슝 하고 통과시킬 수 있을까요?
0: 한번 해볼까? 도전!
1: 와! 아니 저걸 어떻게 통과시킨다?

0: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김영준 선수는 이렇게 신기한 링 비행기를 만들게 된 이유가 뭐예요?
1: 저는 이 새로운 모양과 새로운 재료로 이 세상에 없던 비행기를 만드는 게 즐거웠거든요.
2: 그럼 더 보여주세요. 새로운 비행기.
1: 자, 이거는 제가 나뭇잎으로 만든 비행기예요.
0: 우와.
1: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날려볼게요.
0: 네?
1: 갑니다. 하나, 둘, 셋.
0: 우와.
3: 우와.
4: 우와. 그럼 이거는요? 이 안에 뭐 있어요?
1: 여기 뭐가 들어있을까요?
0: 궁금해, 궁금해.
1: 짜잔.
0: 어? 이게 뭐야?
1: 특별한 비행기가 들어있죠?
0: 아주 새까만데? 뭐지?
1: 자, 이 비행기는 제가 저기 있는 이정욱 선수에게 한번 날려볼게요.
0: 우와.
4: 대박이다.
0: 새까만 비행기.
1: 갑니다. 하나, 둘, 셋.
0: 우와. 받았다.
5: 김이네.
2: 김이네?
6: 김이야.
2: 비행기를 먹다니.
4: 비행기를 먹었어. 그래도 돼요?
1: 놀랐죠? 어?
0: 네.
1: 근데 사실 방금 날린 비행기는 바로 이 김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뭐든지 비행기가 될 수 있다는 거 잘 알았죠?
0: 네.
1: 자, 그럼 이 김이 먹고 싶은 분?
7: 저요!
1: 150분!
7: 저요!
0: 천천히 맞으세요?
1: 제가 날려드릴게요.
2: 안 집어먹고 싶나 보다.
1: 받아주세요. 하나, 둘, 셋!
0: 와!

0: 야?
1: 야?
0: 안녕? 하트.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아니, 종이 비행기가 풍선을 막 팡팡 터뜨리네요.
2: 네. 저는 어디든 제가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종이 비행기를 꽂을 수 있죠.
0: 어? 어머.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요?
2: 어디든.
0: 그럼 어머머. 댕구가 원하는 위치도 저기 맨 위에 있는 맨 왼쪽에 있는 핑크색 풍선 터뜨려 주세요.
2: 첫 번째 풍선. 도전.
0: 우와! 와, 이게 뭐예요? 와, 너무 신기해요.
1: 저요. 저 그러면은 저는 이번에 정중앙 노란색 맨 중앙에 있는 풍선.
2: 가운데 노란색 풍선 갑니다. 하나, 둘, 셋.
0: 우와! 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3: 저요.
0: 원장님.
3: 네. 이번에는 저 초록색 풍선 중에 두 번째 풍선.
2: 두 번째.
3: 네.
2: 네, 초록색 두 번째 풍선 갑니다. 하나, 둘, 셋.
0: 우와! 와, 너무 신기해요.
1: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2: 풍선뿐만이 아니죠. 저는 원하는 거는 뭐든 이 종이 비행기로 뚫을 수도 있어요.
0: 무엇이든지요? 그럼 엄청 단단한 파인애플도.
1: 아유, 대구야. 설마 파인애플을 저 종이 비행기가 어떻게 뚫어?
0: 아유, 하긴.
2: 파인애플 한번 도전해 볼까요?
1: 자. 여러분, 과연 딱딱한 파인애플을 종이 비행기가 뚫을 수 있을까요?
2: 자, 정확하게 꽂혔죠?
0: 아니, 어떻게 종이 비행기가 파인애플을 뚫을 수 있는 거죠?
2: 종이 비행기를 만드는 종이는 나무로 만들잖아요.
1: 네.
2: 이 종이를 여러 번 접어주면 나무만큼 강해질 수도 있어요.
1: 종이를 여러 번 접으면 단단해지는 거군요.
2: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접는 것만큼이나 날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날리는 연습을 아주 오랫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요, 혹시 해보고 싶으면 꼭 어른들과 함께 해보셔야 돼요.
0: 아유, 그래요. 우리 친구들은 꼭 어른들과 함께 하기 약속.
1: 약속. 자, 그래요. 우리 계속해서 도전을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종이 비행기가 과연 어디까지 뚫을 수 있을지.
2: 이번엔 수박.
1: 말도 안 돼.
0: 수박. 우와!
1: 아니,
0: 이게 뭐야?
1: 아니, 잠깐만요. 이거, 칼이 없을 때 그냥 종이 비행기 접어가지고 썰어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0: 우와! 진짜 대단하시다.
3: 자, 이번엔 짠! 코코넛. 이 코코넛도 뚫을 수 있어요?
0: 에이, 코코넛이요? 아유, 참. 어떻게 종이 비행기로 저 딱딱한 코코넛을 뚫어요? 만약에 뚫으면 인정.
1: 맞아.
2: 자, 도전!
0: 우와!
1: 아니!
0: 뚫었어요! 뚫었죠? 와, 진짜 이거는 인정!

0: 이렇게 종이 비행기 국가대표 3인방의 별별별 비행기 쇼 무대를 모두 만나봤는데요. 세 분 어떠셨어요?
1: 저는 오늘 딩동댕 유치원 친구들이랑 같이 종이 비행기 날리니까 혼자 날릴 때보다 훨씬 더 재밌었어요.
0: 그렇죠.
2: 저는 이 비행기 사실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날려보는 거 초등학교 때만 해봤는데 와 이렇게 커서 해보니까 더 재밌었어요.
3: 저도 사실 여러분들 나이대가 있었는데 와 진짜

0: 김동쟁 쇼에 함께 참여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1: 와! 그럼 우리 친구들은 어땠어요?
2: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종이 비행 쇼 너무 재밌었어요. 국가대표 선생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3: 고맙습니다.
4: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하나, 둘, 셋.

0: GM팜에서 더 징크디와 실리콘 투약병 쏙을 드립니다.
1: 이어서 최고다 호기심 딱지가 방송됩니다.
2: 손을 안 씻고 간식을 먹은 피터. 저런, 감기에 걸리고 말았어요.
3: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4: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추워도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 2번, 마스크를 꼭 쓴다. 정답은 2번. 감기가 유행할 땐 마스크를 꼭 써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막아야 해요.
2: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꼭 씻고 양치질만 잘해도 감기 바이러스를 대부분 없앨 수 있어요.
3: 로봇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동생이야? 아기 고양이야.
1: 너무 좋다는 아기 고양이? 냥이.
0: 귀여워. 공주 같아.
1: 머리를 빗어주면?
0: 기분이 좋은가 봐.
2: 나도 밀어볼게. 아기.
1: 유모차 타는 아기 고양이?
0: 냥이.
1: 아기 강아지도 있네.
3: 고약한 방귀 냄새의 정체.
4: 고기 좋아. 매일매일 고기 먹을 거야.
5: 아, 배불러. 배부르니까 행복해. 근데 왜 갑자기 배가 아픈 거지? 갑자기 배가.
3: 고약하지? 대체 뭘 먹었길래 이렇게 고약한 방귀를 끼는 거야?
5: 나 맛있는 고기밖에 안 먹었는데 왜 방귀 냄새가 고약한 거지? 나 맛있는 고기밖에 안 먹었는데 왜 방귀 냄새가 고약한 거냐고? 왜?
3: 아이고, 그게 그러니까 그.
5: 응? 누나도 모르지?
3: 어? 모르게 뭘 몰라? 잠깐만 기다려봐.

0: 누나 호기심 짝지 엄청 많다.
1: 이 정도쯤이야. 지금 딱 필요한 딱지가 어딨더라. 아, 여기다. 방귀 딱지. 호떡아, 내가 가서 이 방귀 냄새가 왜 고약한지 알아보고 올게.
0: 응, 누나.
1: 자, 여기가 어디지? 아우, 연기가 자욱해서 하나도 안 보여. 이 냄새, 호떡이 방귀 냄새처럼 고약해.
2: 쉬이, 다은이, 이러다 들키겠어요. 얼른 숨어요.
1: 숨어요? 왜요? 여긴 어디? 댁은 누구? 나는 누구?
2: 아, 나으리, 아, 정말 왜 이러십니까? 저 방자예요, 방자. 나으리는 뇌님의 특별한 명을 받고 여기 대장마을에 잠입한 암행어사가 아니십니까?
1: 내가 백성들을 괴롭히는 탐관오리를 잡아 벌을 주는 그 암행어사! 암행어사 절도요! 하면 짠! 나타나는 암행어사라고!
2: 설마 뇌님의 명까지 잊으신 건 아니죠?
1: 어? 뇌님이 무슨 명을 내리셨는데?
3: 이런 고약한 직업. 대장마을에 고약한 냄새를 풍기며 대장세포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있다 하니 암행어사는 지금 당장 대장마을로 가서 그들이 누군지 알아내고
4: 알아내랍신다.
3: 당장 추포해 대장마을에 평화를 되찾도록 하라.
4: 평화를 되찾으랍신다.
5: 네, 누님 명 받잡겠습니다.
1: 그러니까 대장마을의 고약한 냄새를 풍기며 대장세포를 괴롭히는 자를 찾기 위해
2: 이렇게 고기로 변장까지 하신 거 아닙니까?
6: 범인을 잡기 위해서.
1: 난 또 산적 같아 보여서 내가 범인인 줄. 근데 그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자가 누구냐?
2: 저야 모르죠. 이제부터 찾아봐야죠.
1: 그 이게 호떡이 방귀 냄새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직접 가서 알아보고 싶은데 안개가 너무 자욱해서 갈 수가 없네.
3: 이건 안개가 아니라 가스야, 가스.
1: 대장마을에 가스라면
2: 방자.
1: 뭐?
2: 는 나고? 응. 그 아니 방귀 아닙니까?
3: 맞아, 방귀야.
2: 누구십니까?
3: 나는 이 대장마을에서 똥을 만들고 있는 대장세포요. 내가 똥을 만들면서 이 고약한 방귀가 생기는 걸 직접 보았어.
2: 오, 목격자, 목격자.
1: 목격자? 아, 그럼 뇌님이 말씀하신 고약한 냄새의 정체는 바로 방귀였네. 이 냄새, 호떡이 방귀 냄새가 맞았어.
7: 당장 고약한 방귀를 추포하라!
1: 뭐해?
2: 라고 명령 안 하십니까?
1: 근데 방귀가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건 맞는데 대장마을 세포들을 괴롭혔다는 증거가 없지 않느냐?
3: 증거가 필요하다면 저기

0: 왜못 열어? 왜 못 열어?
1: 아, 열어, 열어!
2: 당장 열어!
3: 이러지도 마시오.
4: 포약한 방귀들이 활약금 문지기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1: 나도 저들한테 괴롭힘을 당해 똥도 못 만들고 일이 숨어 있었어.
5: 대장 세포님도요?
4: 나으리, 어? 저 고약한 방귀들이 대장마을 세포들을 괴롭힌 범인이 확실합니다. 당장 방귀들을

0: 무서워요, 정말.
1: 내가? 무서운데?
0: 예?
2: 나를 화나게 하지 말라!
0: 그대가 학문을 열지 않아서 우리 방귀대장님이 화가 무척 났어!
3: 우리 방귀대장님이 화가 나서 폭발하면 어떻게 되는지 정녕 모르시오!
2: 허? 가방가방 화가 난다! 방귀대장 나가신다! 아무도 날 막을 수 없다! 다 비켜!
0: 안 돼!
4: 이 고약한 방귀대장이 화가 나면 무섭다는 걸 내가 왜 모르겠어! 하지만 뇌님의 명령 없이는 학문을 열어줄 순 없어!
2: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방귀들아, 지금부터 대장 마을을 숙대밭으로 만들어라! 방방 뛰어라!
5: 네! 방귀대장님!
3: 방귀들이 날뛰기 시작했어!
4: 제발 멈추시오!
6: 아이고 배야!
3: 그럼 배가 빵빵해지면서 아플 것이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1: 내가? 나 무서운데?
0: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이 방법을 쓰는 수밖에. 이리 오세요.
1: 뭐 하는데?
4: 아메고사 철도요!
6: 갑자기 외치면 어떡해!
0: 아메고사?
3: 갑자기?
2: 어디?
4: 아메고사 나으리가 이 방귀들로부터 나를 구해주러 오셨구나!
6: 봐봐! 방귀들은! 들어라! 뇌님의 명을 받아 너희들을 초포한다!
0: 초포하라!
6: 초포하라!
2: 에고, 잡혔다!
6: 방귀들, 왜 이렇게 고약한 것이냐?
2: 이야, 너 연기 잘한다!
0: 소름!
3: 진짜 암행어사인 줄 알았습니다!
1: 나 암행어사 맞는데! 그치, 맞잖아!
0: 암행어사!
2: 너 고기잖아! 우리를 고약한 방귀로 만든 게 바로 너! 고기잖아!
0: 고기잖아!
1: 뭐? 고기가 방귀를 고약하게 만든 거라고? 뭐 어떻게 된 거지?
0: 아, 맞다! 나으리, 지금 고기로 변장하셨잖아요. 아, 그래서 못 알아보는 것 같은데요?
1: 아, 맞네! 아, 근데 나는 고기가 아니라
6: 아맹어사인데?
4: 고기, 장난은 그만 치시오!
3: 맞소, 고기! 그대 때문에 나는 똥을 만들지도 못하고 이 대장마을은 고약한 방위로 가득 찬 거 아니오?
1: 네?
7: 야호! 위님 소화시켜주세요!
4: 어? 아유, 온통 고기들 뿐이잖아. 고기.

0: 아니 위산을 퍼부어도 소화가 안 되잖아. 아휴, 나는 더는 소화 못 시켜. 다들 소장으로 하거라.
1: 네, 부장님!
2: 어서, 자자. 아이고.
3: 조심조심. 어서들 오십시오.

0: 아이, 고기들이 소화가 덜 된 채로 들어왔잖아. 아, 이 상태로는 영양분을 다 흡수할 수도 없고 대장 마을로 보내야 할 것 같은데. 아이고, 가.
1: 일단 가. 대장 선생님, 똥으로 만들어 주세요.

0: 고비들 뿐이라서 똥이 뭉쳐지지가 않아서 똥을 비줄 수가 없어. 혹시 섬유질은 안 들어온 거야?
1: 고기들 뿐인데요.

0: 대장세포님, 똥 배출 시간입니다.
1: 아이, 고기들 뿐이라서 똥을 삐줄 수가 없어서 똥을 배출할 수가 없어요.
0: 그럼 항문 닫겠습니다.
1: 아이, 그러면 또 수분을 떼내야 되는데 계속 수분을 떼내면 고기가 딱딱해질 텐데 이를 어쩌나.
2: 걱정 마셔. 내가 먹어줄게.
1: 어이, 유유.

0: 배부르니까 이제 밤.
1: 그렇게 고기들이 소화가 덜 된 채로 때로 들어오자 유해균이 고기를 먹고
2: 나를
3: 우리를 뿡뿡 만드셨지.
1: 유해균이 고기를 먹고 낀 방귀 냄새는
4: 고약해도 너무 고약하오.
0: 그럼 고약한 방귀 냄새의 진짜 범인은 유해균?
2: 아니지. 유해균님이 좋아하는 고기만 먹은 호떡이지.
3: 맞지 맞지.
0: 헛, 호떡이한테 가서 당장 알려줘야겠어. 고기만 계속 먹으면 고약한 방귀를 평생 삐게 될 거라고. 어? 방귀 최고 탓이다.
2: 고기가 사라졌다.
5: 나으리, 이 방자만 두고 어디 가셨습니까?
1: 진짜 아메모사였어? 헐.

0: 말해줄까? 물속에 들어가면
1: 머릿색이 변해.
0: 와, 꼬리색도 핑크.
1: 인어공주 미니.
0: 어? 반지색도 변하네. 나도 인어공주.
1: 인어공주 미니.
0: 피니핑 노트북. 피니핑과 함께 다양한 놀이를 시작해요. 영상 편지 초청. 생일 축하해 축. 더 샘플쌤 해보고 노래도 불러요. 나만의 피니핑 노트북. 내일도 같이 놀자 축. 말랑 물집팩 메이커. 말랑자를 넣고 쉐이커로 쉐이킹. 몰드에 붓고 꺼낸 뒤 콕. 물집팩이 와글와글. 말랑 쭈뚜루뚜뚜. 물집팩 하우스에 쏙. 말랑 물집팩 메이커.
2: 방귀 제거 작전!
3: 뭐라고? 내 방귀 냄새가 고약한 이유가 고기 때문이라고?
2: 그래, 호떡이도 고기 반찬만 엄청 좋아하잖아.
3: 그렇지.
2: 고기 반찬 먹을 때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잖아.
3: 너무 맛있어서 참을 수가 없단 말이야.
2: 그렇게 고기만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소화가 다 안 된 채로 대장으로 내려가고.
3: 응? 어머나.
2: 대장에 유해균이 나타나서 고기를 먹고.

0: 그래. 대장 마을에 고약한 냄새를 퍼뜨리고 대장 세포들을 괴롭히는 범인을 찾았다고.
1: 아, 그것이
2: 어? 어, 여기는.
1: 어, 아이, 마침 잘 왔어. 대장 마을에 고약한 냄새를 퍼뜨리는 범인을 찾았다고.
2: 그러하옵니다, 대님.
1: 아, 그렇답니다.
2: 유해균이 고기를 먹고 방귀를 끼는 바람에.
0: 왜이야! 암행어사는 지금 당장 대장 마을로 가서 고약한 냄새를 모두 없애고.
1: 없애랍신다.
0: 유해균이 다시는 방귀를 끼지 못하도록 조치하라.
1: 조치하랍신다.
2: 네, 대님. 형, 받겠습니다.
3: 암행어사 철도요.
4: 암행어사.
5: 과략근 문지기가 항문을 지키고 있는데 고약한 방귀를 어찌 몰아낸단 말입니까?
2: 그럴 줄 알고 내가 뇌님께 받아온 것이 있지.
5: 아니, 이것은 통과해도 좋다는 뜻의 총이 아닙니까?
2: 그래, 맞다. 뇌님의 명령이 없어도 이 서찰만 있으면 똥이든 방귀든 언제든 항문을 통해 나갈 수 있다 이거야.
1: 방귀 대장님.
6: 암행어사가 우리를 잡으려고 왔나 봅니다.
7: 뭐해? 도망쳐!
6: 도망쳐!
5: 고약한 방귀 녀석들이!
2: 어?
5: 안 보입니까?
2: 다들 어디로 갔지? 관략관 문지기!
7: 군부중 이상무! 암행어사 나으리.
2: 그래! 그 고약한 방귀들은 다들 어디 간 것이냐?
7: 그게 어디 갔지?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
2: 어서 찾아보거라!
5: 네, 나으리.
2: 빨리!
7: 굳이 뭘 찾습니까? 이 고약한 방귀들이 없으니까 냄새도 안 나고 항문을 열어달라고 조르지도 않으니 편하고 좋습니다. 만?
2: 에?
7: 혹시 거기로 간 것은 아니겠지요?
2: 거기라면 어디?
8: 혈장 체크! 혈장 체크! 혈장 체크!
7: 깜짝이야!
8: 고약한 냄새! 누구시오?
7: 나는 방귀 대장이요.
9: 방귀 대장이라면 대장 마을에서 왔구려.
8: 혹시 도망친 것이요?
7: 도망이라니! 관략근 문지기가 항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이쪽으로 온 것뿐이요.
9: 도망 맞는데?
8: 맞네, 맞아.
7: 항문 말고 밖으로 나가는 문이 있다고 들었소.
8: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문이 있긴 한데.
7: 그곳으로 나를 당장 안내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 어디로 튈지 모르.
8: 호떡이 몸에 드느니 날숨에 내보내는 게 낫지 않겠소?
9: 그게 좋겠소?
8: 따라오시오.
9: 혈장
8: 척혈구.
9: 혈장
8: 척혈구.
9: 혈장.
10: 태님!
8: 태님!
10: 어? 누구요?
8: 방귀라 하옵니다. 몸에 계속 두면 위험할 수 있으니 패님이 숨을 내쉴 때 몸 밖으로 내보내시는 게 어떠신지요?
9: 문제가 생기기 전에 얼른 내보내주십시오.
10: 그러는 게 좋겠어.
7: 나 나간다!
2: 대장 마을에 있던 방귀가 핏줄을 타고 폐로 가서 숨을 내쉴 때 밖으로 나간다는 것이오.
0: 그렇게라도 몸 밖으로 나가면 좋지만 혹시라도 나가지 못했을 경우엔?
11: 헛! 나가지 못했을 경우엔?
8: 뿡뿡뿡뿡뿡뿡뿡. 여기가 어디지?
10: 누구시오? 간대감님! 와보셔야겠습니다!
7: 에헴. 무슨 일이냐? 응? 어? 넌 누구냐? 처음 보는 녀석인데. 영양분이라면 분해가 될 터. 분해해보거라.
10: 네, 간대감님! 분해! 분해! 분해! 분해!
8: 뿡!
10: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영양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7: 몸에 나쁜 독일지 모르니 당장 해독하라!

0: 누구시여?
1: 나? 방귀입니다.
2: 방귀? 대장 마을에서 생긴다는 방귀 말이오?
3: 방귀가 여기엔 무슨 일로 왔느냐?
1: 내님, 내님, 내님, 내님. 방귀가 간대간 수락관으로 갔다 하옵니다.
0: 왜이야? 아니, 아미 우사는 대체 뭐라고?

0: 되니 이 스트레스 옵니다.
1: 아이, 방귀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줄이야. 아맹어사, 방귀를 체포하든가 내보내라.
0: 체포하든지 내보내랍시다. 아이고,
2: 아우, 귀가 왜 이렇게 간지럽지? 누가 내 얘기를 하나? 그래서 방귀가 간대간님께 갔다면?
1: 간세포들이 해독하느라 해를 먹을 것입니다.
3: 방광으로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4: 제가 가보겠습니다, 나으리.
2: 그래.
4: 가라. 예, 예.
5: 환영하오. 어서 오시오. 여기는 방광 오줌이 모이는 곳이오.
6: 오줌이라면 밖으로 나갈 수 있잖아.
4: 아니, 방귀, 아, 왜 여기 있어?
6: 아니, 노시오. 똥과 함께 못 나가면 오줌으로라도 나갈 것이오.
4: 아, 오줌으로 나가도 나가는 건 나가는 거니까. 방광, 얼른 내보내시오. 냉큼 내보내시오.
5: 오줌 발성!
4: 잘 가시오. 다시는 오지 마시오. 나으리! 방귀 하나가 오줌으로 나갔사옵니다.
2: 아, 그래? 그럼 고약한 방귀가 다 나간 것 같으니 대장마을에도 평화가 찾아온 건가?
4: 방귀, 방귀, 방귀! 나으리! 고약한 방귀가 또 생겼사옵니다.
2: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고약한 방귀는 다 사라진 거 아니었어? 여봐라! 당장 방귀를 만든 자를 잡아오라!
4: 네, 나으리!
2: 빨리 가라!
4: 예, 빨리, 빨리!
2: 잡아오라!
4: 방귀, 방귀, 방귀! 나으리, 어? 이 고약한 방귀와 관련된 자들을 모두 잡아왔사옵니다!
2: 그래, 잘했다. 근데 대장세포는 왜 거기 있는 것이오?
1: 이 똥을 만들다 보면 응당 방귀가 생기기 마련이지요. 근데 방귀를 만드는 건 이 도리온데.
4: 너로구나. 이 고약한 방귀를 만드는 게.
7: 네? 이 방귀는 제 방귀가 아닙니다. 물론 저도 방귀를 만들긴 합니다만 저는 유익균으로서 주로 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사과, 고구마, 시금치, 옥수수 등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고 방귀를 끼웁니다.
1: 제가 똥을 잘 만들 수 있게 도와주지요.
7: 그래서 제 방귀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요.
4: 사실이요?
1: 사실입니다.
2: 그렇다면 지독한 방귀를 만드는 범인은?
4: 유익인 주인님! 저리가! 저리 가라고!
2: 범인은 바로 너구나, 유해균!
4: 너 때문에 들켰잖아!
8: 그렇소. 나는 주로 고기나 달걀, 인스턴트 음식을 먹고 고약한 방귀를 뛴다지.
2: 근데 여긴 고기도 인스턴트 음식도 없는데.
8: 고기가 딱딱하게 굳은 변비똥이지 않소. 난 변비똥도 참 좋아하오. 그러니 내가 고약한 방귀를 뛰지 않을 도리가 없소.
2: 얘 방귀야. 아니 그 방자야. 당장 유해균을 체포하라.
4: 네, 나으리.
5: 유해균 계속 꺼라.
1: 나으리. 아이, 고기만 들어와서 제대로 된 똥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저를 잡아가십시오.
7: 안 됩니다, 대장세포님. 똥을 만드셔야죠. 나으리,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섬유질을 주세요.
2: 당장 섬유질을 대령하라.
9: 배추. 부르셨사옵니까? 섬유질이 풍부한 배추이옵니다.
7: 좋았어. 우선 섬유질을 먹고. 앙. 유익균 힘이여 솟아라. 나의 산을 받아라. 야! 야! 유익균이 쏘는 산 너무 싫어. 깨꼬다.
4: 나으리, 유해균이 유해균을 물리쳤습니다.
1: 나으리, 유해균은 제가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2: 아니, 어떻게?
1: 변비통에 섬유질을 붙이고.
6: 술도?
1: 죽은 유해균까지 똘똘 뭉치면. 자, 똥이 완성되었습니다. 활약금 문제에 항문을 여시오.
3: 대님이 허락이 있어야 하는데.
2: 여기 있어!
3: 대님이 허락한다는 서찰 통일이군요. 그렇다면 똥 배출합니다.
1: 도와주시오.
2: 도와줘.
1: 저 도와주시오. 자.
5: 나도 나간다.
2: 고약해라.
7: 똥 배출 성공입니다. 고약한 방귀도 함께 나가 싸웁니다.
2: 좋아 좋아. 앞으로는 호떡이한테 고기만 먹지 말고 섬유질이 많은 음식도 함께 골고루 먹으라고 해야겠어.

0: 되면
1: 최고의 똥 된다네.
0: 유익균도 힘세죠. 유해균 물리치면
1: 고약한 방귀
0: 안녕. 꼭 갖고 말 거야.
2: 이어서 지구 영웅 번개맨이 방송됩니다.

0: 어때, 주인님?
1: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네오미.
0: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11. 정답입니다.
1: 똑똑한 AI 로봇, 네오미. 코딩 로봇 사이언, 오토 로봇, 파릴라. 로봇 사이언, 1&1.
0: 피니핑 노트북. 피니핑과 함께 다양한 놀이를 시작해요. 영상 편지 차차 생일 축하해 츄. 더 샘플 해보고 노래도 불러요. 나만의 피니핑 노트북 내일도 같이 놀자 츄.
2: 꼬마 버스들 출발 시간이에요. 라니 출발, 강이 출발, 루기 출발, 가요. 차고문이 열리면 슈. 꼬마 버스 타요. 중앙 차고지 놀이 타요와 친구들.
3: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4: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5: 지당하신 말씀.
4: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6: 지구 영웅 번개맨? 번개맨 나만 영웅하란 법은 없지 없지 절대 없지. 나 조그마왕 무시무시한 거대 영웅이 돼서 우리 무시하던 별들을 다 지구별로 만들어버릴 테지.
7: 맞습니다. 지하에서 사는 게 얼마나 지겨운지.

0: 아무도 모르지.
1: 그 마음은 우리만 알지.
2: 박사, 준비됐지?
3: 네, 조그만. 자. 오. 아. 오. 이 신비의 암흑보석을 검에 끼우기만 하면 조그마왕님은 슈퍼 크다마왕으로 변신해 우주를 정복할 수 있을 겁니다.
2: 당장 진행시키지.
3: 자.
0: 암흑보석이 저항하고 있습니다. 좀 잡아내.
2: 암흑보석이 어디로 간 거지?
4: 이리 와, 암흑보석의 주인.
5: 오늘 훈련이 끝났습니다.
6: 신기록이네.
7: 번개맨.
8: 더 강해져야 돼. 그래 아버지를 찾지. 분명 암흑포털 어딘가에서 날 기다리고 계실 거야.
7: 수십 년 전 실종된 아빠를 어디서 찾는담? 찾았어 개맨아.
8: 찾았어?
7: 드디어.
8: 어디 찾았어? 어디?
7: 아니 두쩡코 아직도 파는 가게 찾았어. 아이.
8: 두쩐

0: 이름은 노사랑. 사랑 세 개, 노, 사과의 사.
1: 내 나라.
0: 뭐, 난 몰라. 언니 머리핀 어디 있는지 난 모른다고.
1: 너 내 머리핀도 가져갔냐? 아니, 팔찌 내놓으라고.
0: 아싸, 치킨.
1: 아, 야, 노사랑.
2: 찌개 나왔습니다.
0: 뭐야, 나 치킨 먹고 싶다니까.
2: 치킨은 다음에. 내일 언니 대회라 기름진 거 먹으면 안 되거든. 희망아, 내일도 우승할 자신 있어?
0: 당연하죠. 내가 왜 태권도 명문학교로 전학을 했는데.
2: 오,
0: 질문이지. 저게 진짜.
2: 그만. 희망이는 밥 다 먹고 보약 꼭 챙겨 먹고.
0: 네.
2: 희망아, 이것도 먹어봐봐.
3: 치, 반찬도 언니에 맞춰서.
2: 맛있어?
3: 보약도 언니만 주고.
0: 나도 먹을 어때? 거야. 맛있다.
2: 맛있어? 아, 이거 흘린 거 먹지.
0: 자기는 먹으란 법 있어? 언니도 먹어라.
2: 야, 나도 이제 먹어야겠다.
0: 어? 뭐해, 언니? 뭐가?
1: 아니, 어차피 들킬 거 왜 자꾸 가져가?
0: 이번에 안 티켓 줘야지. 아, 줘. 동생한테 양보 좀 하라고.
1: 내놔.
2: 희망아, 너 머리핀 많으니까 동생한테 이번에 양보
1: 좀. 아빠, 나 내일 이거 가져가야 태권도 이길 수 있어. 엄마가 준 머리핀, 이게 내 징크스라고.
2: 노사랑,

0: 언니 머리핀에서 손 떼. 손 떼.
1: 너무해. 나도 내일 유치원 첫날이다. 예쁘게 입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누가 엄마가 준 머리핀을 잃어버리래?
0: 아유, 사랑아, 어디가, 밥은 먹고 가야지.
1: 엄마.
2: 여보세요.
1: 아빠는 언니 편만 들고.
2: 사랑아, 한 시간 전에 통화했잖아. 미국 새벽 4시야.
1: 그래서? 전화 끊으려고?
2: 엄마 일찍 일어나야 해. 안녕.
1: 엄마? 엄마! 에이, 화낼 땐 단거 먹어야 돼.
3: 아, 같이 가요.
1: 내가 먼저 잡았는데요?
3: 에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1: 그래서요? 유행 다 지난 두중크 꼭 드셔야겠어요?
3: 유행 다 지난 두총쿠 난 아직 못 먹어봤거든. 그런 난?
1: 난 화날 때단거 먹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점점 더 화가 나려고 하네요?
3: 알았어, 너 먹어.
1: 얼마예요?
4: 5,000원.
1: 3,000원밖에 없는데. 좀 깎아주실 수 있죠? 자주 올게요. 저도 이사 왔거든요.
4: 저기요, 이거 사실 거지요?
3: 예.
1: 아니, 이 가게는 어린이 할인도 없어요? 내가 다시 오나 봐라.
4: 아니, 아니, 저.
3: 계산해 주세요.
1: 이 동네 진짜 마음에 안 들어.
3: 친구야, 같이 먹을래? 우리 이거 같이 나눠 먹자. 자, 너 먼저 먹어.
1: 생각해 보니까 낯선 사람이 주는 거 먹으면 절대 안 된다고 배웠거든요. 3초 안에 주우면 먹어도 된대요.
3: 그걸 왜 3초 지난 거 알려줘?
5: 하얀누라는 자기소개하기
6: 대문청
1: 한지구 모범 연안을
7: 김대표
1: 난 고랑이도 사과에서 호랑이랑 우상이야 반가워 사이좋게 지내자
6: 본교촌에 서러운 우리 사랑이랑도 사이좋게 잘 지내기로 하고 자 오늘은 우리 한봉개쌤이 아주 재밌는 수업을 진행해 주실 겁니다. 한봉개쌤!
3: 자 친구들 오늘은 저 친구는 어제 그 두쫑쿠? 새로 전학 온 친구가 너구나. 사랑 친구 앞으로 잘 지내보자.
1: 네, 선생님.
3: 짜잔. 선생님 얼굴에 뭐게?
8: 번개요.
3: 맞아요. 선생님은 얼굴에 번개를 그려봤어요. 오늘 이렇게 얼굴 그림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해볼 걸. 태평 친구 어디 가니?
9: 화장실이요.
3: 아, 그래 선생님이랑 같이 가자. 자, 뭐 할지 생각해보고 있어요. 자, 얼른 다녀오자. 혹시 오래 걸릴까?
9: 똥이라서.
10: 우와!
11: 멋지다.
12: 근데 왜 반반 달라?
1: 두 얼굴의 마녀거든. 착했다가 나빴다가 변신마녀.
8: 아.
12: 나
8: 나도 저렇게 멋진 그림 그리고 싶다. 뭘 그리지?
11: 너 그게 좋겠다. 내가 그려줄까?
13: 응. 뭔데?
14: 아! 이게 뭐야?
11: 아바타잖아. 몰라?
13: 나 알아. 파란 괴물 나온 2009년 영화.
14: 아, 나 괴물 싫은데.
11: 아바타는 괴물이 아니야.
13: 봐봐, 난 북극곰이야. 어때?
14: 귀엽다. 나 이게 뭐야?
11: 좀 아쉬워. 붙여봐.
13: 난 얼굴에 그림 그리기 싫은데.
11: 기다려봐, 모범이. 너도 내가 멋진 거 그려줄게.
13: 네가?
14: 야! 이게 뭐야?
11: 뭐긴, 넌 무서워. 북극곰.
13: 북극곰이 왜 무서워?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친구인데.
11: 넌 10년 후에 네 모습.
13: 내가 이렇게 못생겨진다고? 거짓말.
11: 다시 그려줄게. 두 번 그려줄까? 너?
15: 제가!
11: 너? 너? 이리 와봐.
3: 자, 그만. 자, 뚝!
14: 선생님, 노사랑이 얼굴 망쳐놨어요.
11: 아니, 그게 아니다.
14: 뭐가 아니야? 너 나빠, 미워!
3: 아, 선생님이랑 세수하러 가자. 가자. 아, 괜찮아.
14: 대박. 엄마, 나 또 금메달 땄어. 나 언니 돌려차기 짱 잘했거든? 엄마가 봤어야 하는데.
0: 사랑아, 첫날부터 사고치면 어떡해. 그렇게 나쁘게 굴면 누가 너랑 놀고 싶겠어?
14: 나쁘게 운 거 아니야.
0: 노사랑!
14: 친구들 재밌게 해주려고 그런 거야. 언니 때문에 나까지 이 사회에서 아는 친구도 없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0: 아, 사랑아. 아, 노사랑!
16: 조그마왕님!
17: 구석이 지구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18: 지구? 왜지?
16: 잘은 모르지만 영화 보면 그런 게 있지요. 보석이 진짜 주인을 만나 힘을 발휘하는 뭐 그런 거!
17: 그럼 지구에 있는 주인을 찾아가는 건가?
18: 시끄려! 암흑 보석의 주인은 나야. 이 조그마왕이라고.
14: 미워. 다 미워.
3: 쩐쿠, 이제 안 먹어보네.
18: 암흑보석이 주인을 찾아간 거라면 그 녀석은 분명 엄청난 녀석이야.

0: 바르게 달리는 풀포즈.
1: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2: 옥스포드 타운 스와트. 성공이다.
0: 착한 발생.
2: 도망쳐.

0: SWAT 출동! 기동전투차 진입! 야호! 꼼짝마! 사건 종료! SWAT 옥스폰!
1: 친구들 안녕? 번개맨이야. 쥐아본부의 조그마왕이 암흑보석을 손에 넣었어.
2: 이 신비의 암흑보석을 검에 끼우기만 하면 슈퍼 크다마왕으로 변신해 우주를 정복할 수 있을 겁니다.
3: 당장 진행시키기.
1: 암흑보석검이 완성되면 온 우주가 위험해져. 그런데 암흑보석이 우주 밖으로 날아간 거야. 도대체 암흑보석은 어디로 간 걸까? 번개 대장님, 무슨 일입니까?
4: 번개맨, 지구에서 암흑보석의 에너지가 관측됐다.
1: 암흑보석이요?
4: 그래, 네가 지구에 남아 찾아보는 게 좋겠다. 보석의 악당순에 들어가면 아주 위험해져.
1: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암흑보석을 찾겠습니다.
5: 사랑아, 실내화 잊지 말고 잘 챙겨.
3: 네. 이걸 어디에 달지? 시네마 꾸미기. 아빠, 나 가.
1: 이화, 암흑보석이 반짝이면 생기는 일.
5: 야, 우리 사랑이 번개 유치원 다닌 지 벌써 일주일째네. 이제 친한 친구 좀 생겼어?
3: 친한 친구?
6: 생겼지, 그럼. 당연.
5: 오, 진짜? 사랑아, 그러면 친구도 집에 데려와서 놀고 그래. 친구 이름이 뭐야?
6: 친구?
5: 어.
3: 누구 이름 되지?
6: 좋겠다. 아빠랑 갈게.
5: 오, 그래, 그래, 사랑아. 너 사랑 화이팅!
6: 하늘아.
7: 어, 사랑아.
6: 안녕.
7: 응. 하늘아, 이리 와봐. 할 얘기 있어.
6: 어? 할 얘기?
7: 뭔데?
6: 글쎄 와봐. 너한테만 비밀 얘기야.
7: 하늘아, 오늘 유치원 끝나고 우리 집 가서 놀자. 어때?
8: 오늘? 나 지구가 북극곰 지키기 행사 같이 가자는데 다음에 가면 안 돼?
7: 야, 북극곰은 다음에 지켜. 오늘은 우리 집 가서 노는 거다. 알았지?
9: 자, 친구들 안녕.
10: 안녕하세요.
11: 안녕하세요.
9: 아, 지구도 안녕? 가만, 지구 표정이 오늘 무슨 일 있어?
8: 아, 그게 아니고요.
7: 하늘아, 와봐. 보여줄 거 있어.

0: 모르지는 알지. 여기가 지구라는 걸.
1: 나 모르지는 모르지. 암흑보석이 어디 있는지.
0: 아, 반짝거리는 걸 찾아야지.
1: 아, 아주 아주 반짝거리는 거.
2: 우리 이따 점심을 먹고 갈까?

0: 자, 여러분, 오늘은 협동 수업입니다. 이름하여 둘이서
1: 한 그림 빠밤.
0: 자, 둘이서 한 팀이 돼.

0: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따로 그린 후에 짜잔 합치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1: 근데 어떤 그림 그려요?
2: 친구와 함께 가고 싶은 곳을 그려보는 건 어때?
3: 선생님, 우리 한빨래야.
0: 어? 그래? 그럼 사랑이랑 하늘이랑?
1: 야, 노사랑! 네 맘대로 팀 정하는 게 어딨냐? 하늘이 생각도 물어봐야지.
3: 알았어. 물어보면 되잖아.
4: 너 나랑 한팀하는 거 싫어? 좋아? 싫으면 말해.
3: 아, 싫냐고!
5: 아니, 그건 아닌데.
3: 그 봐, 좋다잖아. 괜히 그래.
0: 아, 그러면은?
6: 선생님, 전 태평이랑 같이 할래요. 어때?
7: 좋은 생각.
2: 와, 그러면은 지구랑 선생님이랑 같이 한 팀 하면 되겠다.
0: 그렇지?
2: 지구도 좋지? 아, 좋잖아.
1: 네, 좋아요.
0: 좋아요. 자, 그러면 시작.
2: 자, 시작해볼까? 오, 잘하는데? 이게 뭐야?
0: 완성됐나요?
8: 네, 네, 선생님!
3: 저희는 북극에 가고 싶어요. 동물은 제가 그렸어요.
1: 사람은 제가 그렸어요. 이건 처, 이건 사랑이, 이건 나 맞지? 맞아, 이건 지구예요.
3: 뭐야, 나랑 그린 그림에 웬 지구?
7: 근데 지구는 왜 울고 있어?
5: 지난번에 북극곰 다큐멘터리 보고 울었거든. 1년에 137일 굶는데 빙하가 녹아서.
1: 그래서 오늘 하늘이랑 북극곰 지키기 행사 가기로 했어요.
0: 어머나 세상에, 우리 친구들 너무 멋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5: 둘이 엄청 끈끈하네. 나는 누구랑 친구하지?
1: 야, 너 나를 왜 이렇게 못생기게 그렸어? 원래 울면 못생겨지잖아.
5: 참, 사랑이가 오늘 놀러오라는데. 하늘아, 그러면 북극곰은 누가 지켜? 근데 사랑이가...
1: 야, 너 오늘 사랑이랑 계속 붙어다니더라? 나 속상했어. 비닐봉지 먹은 바다거북처럼. 여기가 답답했다고.
2: 맞아, 나 같아도 속상했겠다.
1: 어, 한번개쌤.
2: 근데 선생님은 사랑이도 이해가 된다. 너희들은 3월부터 만나서 친해졌지만 사랑이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러니 얼마나 낯설겠어. 그래서 단짝이 필요했던 거야.
5: 그런 거 같아요.
1: 근데 단짝이 딱 한 명일 필요는 없잖아요. 다 같이 놀면 되는데. 맞아, 그럼 되는데.
2: 오호호, 어떻게 나랑 똑같은 생각을 했지? 텔레파시가 통했습니다.
8: 통했습니다.
3: 다들 뭐가 저렇게 신나? 난 너무 속상한데. 다 미워.

0: 지구인이 이렇게 강한지 난 몰랐지.
1: 이제는 알지. 아무개누치야.
0: 응?
1: 저쪽이야.
2: 여기 있었구나. 선생님이랑 이야기 좀 할까?
1: 싫어요. 가세요.
2: 그러지 말고.
1: 다 싫다니까요.
3: 번개 유치원? 이런 곳에 암흑보석이 있다고?
0: 여기? 잠깐만. 알지? 내가 찾았지.
3: 이번엔 진짜 확실하지?

0: 실한진 나도 모르지. 와, 가자.
1: 오, 같이 가.
0: 밧줄 빔.
2: 이게 뭐야?
3: 깜짝 놀라, 지구인. 겁도 없이 그 귀한 걸로 브로치를 만들어?
0: 당장 내 놔!
3: 안 돼! 멈춰! 내가 10년 묵힌 지식 팔아서 산 거야! 절대 멈춰!
4: 사람아, 위험하니까 안에 들어가 있어?
5: 불쌍해.
1: 가까이서 보니까 아무 보석이 아닌 것 같아.
0: 확실한 건 나도 몰랐지.
1: 그러면서 꽁꽁 묶어두면 어떡해.
0: 어떡하지.
3: 니들 이거 빨리 못 풀어. 나 화나면 아주 무서운 사람인데.
4: 제가 풀어드리죠. 자, 관계, 수출!

0: 경계맨! 저 사람들이 백원장님 브로치를 뺏으려고 했어요.
1: 니들 누구야? 왜 브로치를 뺏으려 한 거지?
2: 그건 비밀이지. 가더라.
3: 경계 쉐드!
1: 경계? 회장님, 다시 내가 없어?
0: 네!
1: 다행이다.
0: 저 악당들!
4: 어? 경계맨, 뒤에!
5: 공포의 똥폭탄! 취합!
0: 어, 안 돼! 악당들아!
6: 뭐지? 내가 생각한 대로 됐어.
1: 너희들!
7: 도망가자!
0: 어, 저 악당들! 책동이나 맞으라!
2: 이것도 뭐야?
6: 이번에도 생각대로 됐잖아.
1: 저 녀석들, 암흑보석을 찾는 건가?
8: 사랑아, 오늘 너네 집 놀러 가는 거.
9: 아니야, 너네 북극곰인지 펭귄인지 살리러 간다며.
8: 얼른 가. 북극곰한텐 미안하지만 나 오늘은 너네 집 놀러 가고 싶은데 우리 같이 놀러 가도 돼?
9: 같이?
2: 둘이?
9: 되지, 당연히 되지. 빨리 가자. 그래, 오래 놀지.
8: 같이 가.
1: 어, 사랑아, 실내 와.
9: 아, 맞다. 번개쌤.
1: 응?
9: 아까 짜증내서 죄송했어요.
1: 아까 뭐?
9: 아까 번개맨인데 못 보셨죠? 완전 멋졌는데.
10: 오늘이 무슨 날?
11: 정정당당 운동하는 날!
9: 다 필요 없고 1등은 내 거야.
6: 그러면 내가 마법사가 된 게 이 보석 때문이라고?
9: 이번에도 보석에게 소원해?